0: 암퇴도 좋다는 거지?
1: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2: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부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호우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 목포, 해남, 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 광주, 경남, 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까지 도로 침수와 가로수 전도 등 총 1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인명과 시설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5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4곳, 지난해 128곳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164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는데 2021년과 비교하면 이미 7배 이상입니다. 6살 아이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쯤 인천의 모 아파트 15층 세대에서 6살 A군이 사라졌다는 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 부모와 함께 주변을 수색했고 오후 9시 30분쯤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상태인 A군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샤워 중인 손님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이빙숍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지난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다이빙샵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2회에 걸쳐 창문을 통해 손님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에서 현지시간 15일 총격사건이 발생해 5명이 총에 맞아 부상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경찰은 대학 캠퍼스 기숙사 밖에서 총상을 입은 5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며 이 중 한 명은 중태입니다. 날씨입니다. 광복절 연휴 둘째 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폭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 울산, 경남, 내륙 50에서 150mm,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 제주가 50에서 100mm,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은 20에서 60mm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다쓴 두루마리 휴지심 한 개에 100원, 아이스팩 한 개에 500원.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된다는 거 아십니까? 휴지심은 어린이집 놀이재료나 반려동물 장난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어엿한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버릴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고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서울 동묘 같은 벼룩시장에서 보물을 찾고 온라인 앱에선 갖가지 중고 물건을 사고 팔고 우리의 중고거래 문화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 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7: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로관.

0: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일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우리 당당이님들 내일이 대체 휴일이라 오늘 느긋하십니까? 아니면 늘처럼 바쁘십니까? 제가 달력 좀 볼게요. 어제가 광복절. 광복절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분다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이 처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일이 있으니까 바로 곤충나라 모기들입니다.
1: 네, 모기. 올여름이 너무 더운 데다가 가물어서 모기들 활동하기엔 좋은 여건이 아니었어요. 모기는 25도에서 30도 사이에 알도 잘 낳고 짝짓기도 잘한대요. 그런데 35도 이상이 계속 이어지니까 모기도 폭염을 못 이겨서 무기력하게 지냈고 물웅덩이가 군데군데 있어야 번식하기 좋은데 강수량도 적었잖아요. 이제 더위가 좀 꺾였으니까 글쎄 모기가 그동안 활동 못한 거 몰아서 할래나?
0: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처서에는 입이 삐뚤어진다니 이제 모기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시간은 일주일뿐인데 그 친구들 수명도 열흘 안팎이라고 하고 아유 언제 나들이 다니고 언제 짝짝고 언제 알 낳고 아유 바쁘다 바빠.
1: 바쁘겠죠 모기들도. 모기 예. 연구하는 분들도 8월 중순부터가 모기가 왕성하게 움직이는 때라고 하셨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도 당분간 모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아기들 있는 집이요.
0: 네네. 네. 그리고 모기가 땀 냄새를 좋아한다고 하죠. 또 맥주 마신 사람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1: 오!
0: 맥주를 마시면 모기가 좋아하는 체취가 만들어진대요.
1: 오호.
0: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나 식중독 예방하기 위해서나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나 깨끗하게 잘 씻어야겠습니다. 오늘도 깔끔하고 건강하게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안. 농업인 맞춤보자 농업수입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1: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2: 자, 일요일 여성시대.
3: 네.
2: 실은 모기가 진짜 지금까지 그렇게 극성은 아니긴 했어요.
3: 그랬어요. 맞아.
2: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오히려 가을 모기가 극성이잖아요.
3: 그럴까요?
2: 요즘에는 점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3: 네.
2: 9월, 10월에도 막 모기가 그냥 날아다니고.
3: 하기사 뭐 저... 뭐 빌딩 안에서는 네. 그 물탱크 안에서도 살고 그러니까
2: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다녀요.
3: 예, 겨울도 없어요.
2: 맞아요.
3: 네, 처서가 되면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 그렇지만 이제 또 어른들은 처서
2: 이러다가 추석이요. 추석은 진짜 가을의 대명사인데.
3: 그렇죠.
2: 예, 바로 다음 그렇죠. 달이에요.
3: 옛날엔 추석 때 내복이랑 양말이랑 사서 입혔어요.
2: 그렇죠.
3: 바람이 확 바뀌니까.
2: 네네.
3: 네.
2: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3: 무슨 기대요? 내복과 양말이요?
2: 아니 좀 바람이 좀 더 이제 시원해.
3: 제발 좀.
2: 예. 이제 낮에도 좀 폭염이 좀 꺾이길.
3: 오늘 꺾이길.
2: 기대해보는 거죠.
3: 자, 오늘의 첫 사연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오혜숙님 사연입니다. 저희 남편은 올해 67세. 50에 구입한 차가 어느덧 17년이 되면서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요즘 카센터 찾아가는 주기가 잦아졌어요. 남편은 조금만 더 타다가 내년에 바꾸자 하면서 요즘 틈만 나면 차종을 찾아보고 저에게 묻습니다.
2: A차 요거 괜찮네. 이걸로 할까?
3: 괜찮네. 모양도 이쁘고. 그래, 이걸로 사자. 그런데 며칠 지나면 저에게 또 다른 차를 보여줘요.
2: 요 B차 요것도 괜찮던데 이건 어때?
3: 이 차도 이쁘다. 또다시 C차가 등장하고 그러면 A, B, C차 중에서 결정하자 그랬다가도 또 다른 차를 찾아봅니다. 그런 남편이 정말 답답했는데 드디어 처음 봤던 A차로 결정해서 내년에 새 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데 올여름 휴가를 앞두고 문제가 생겼어요. 차 에어컨이 고장난 겁니다. 카센터에 갔더니 찬바람을 만들어내는 에어컨 컴프레서가 고장났다면서 교체하는데 몇십만 원이 든다더라고요. 남편 나이도 있고 어쩌면 우리 부부의 마지막 차가 될 것 같아 내년엔 새 차로 사고 싶었는데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솔솔 나오는 에어컨 바람에 미쳐버릴 것 같아서 결국 저희는 당장 받을 수 있는 중고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2: 아하.
3: 중고차 매장으로 가는 일. 차 안이 어찌나 덥든지 정말 아무 차로나 하여튼 바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미리 봐둔 차가 있어서 실물 보자마자 이틀 후 차를 받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남편의 소중한 여름 휴가는 차를 바꾸는데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차를 바꾸고 나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17년 전 나왔던 남편의 이전 차는 수동 조작에다가 기능들이 거의 없어서 단순했는데 요즘 나오는 차는 왜 그렇게 기능이 많은 건지 새로 산 차가 나온 지 2년밖에 안 된 차라서 기능을 잘 쓸 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내 인생 마지막 차라며 매일 영상을 보고 책자도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능을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저한테 자랑하듯 얘기합니다.
2: 와, 이 차에 이런 기능도 있대. 어머, 이런 것도 되더라. 신기하지?
3: 신나 있는 남편의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운전을 못하는 저는 마냥 신기하다며 첨단 기능이 들어있는 우리의 마지막 차를 소중하고 안전하게 잘 타려고 합니다. 노년에 남편과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요.
2: 이야, 얼마나 좋으실까요?
3: 최고지, 최고.
2: 아니, 17년간을 그것도 수동 대단하시다. 차량을 운전을 해오셨어요.
3: 대단하시죠?
2: 진짜 대단하시다.
3: 진짜 멋쟁이시고 진짜 차를 얼마나 아끼며 타셨으면.
2: 그러게요.
3: 저는 다 차 몇 대를 다 11년까지는 타봤어요.
2: 그러셨어요?
3: 11년까지는. 근데 11년. 그 이상을 못 넘겼는데 와, 17년 타셨구나. 대단하신 거예요.
2: 이제는 뭐 오토가 아예 수동 자체가 잘 안 나오니까요. 차량이.
3: 네, 맞아요.
2: 오토 운전하시면서 얼마나 편하실까.
3: 네, 그리고 세상에 다양한... 이런 기능이 있다니 정말.
4: 아. 다양한 기능에. 아, 제가 더 뭐랄까요? 제가 덩달아 행복해.
3: 덩달아 행복해. 그죠?
4: 네네.
3: 맞아요. 그리고 A차, B차, C차 계속 공부하면서 이건 어때?

0: 또 이건 어때? 저건 어때? 그 심정을 너무 이해할 것 같아.
1: 되게 행복한 네. 고민인데.
0: 그렇죠. 예. 최고의 행복한 고민.
1: 네. 지금의 또 새로운 차와도 예. 안전운전 하시면서 좋은 곳, 예쁜 곳 많이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에 달려간다.
0: 아.
1: 예,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자, 아우, 차 뽑으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 네.
0: 예.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경기도 화성시의 당당이님이십니다. 저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친정엄마에게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뵙는 것도 생각만큼 쉽지가 않네요. 저희 엄마는 시골에 살고 계십니다. 저와는 꽤 떨어져 살고 계셔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를 맞아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은 외할머니를 만나 신이 나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저희 엄마는 그런 손주들을 보며 연신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보는데 문득 엄마의 치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치아가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치과에 가야 할 곳도 많아 보이고 분명 불편하고 아픈 곳도 있을 텐데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유, 우리 엄마가 언제 이렇게 늙으셨지? 어릴 때는 엄마가 늙는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프면 밤새 간호해주고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당신은 안 먹어도 내 것부터 챙겨주고 힘든 일이 있어도 늘 괜찮다고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보니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엄마도 그때의 나처럼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겠구나.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몸은 늘 뒷전이었겠구나. 엄마, 치과는 좀 가봤어? 라고 물으니 엄마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2: 아유, 괜찮아. 아직은 먹을만해.
0: 라고 하십니다.

0: 엄마의 말에 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에게는 괜찮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딸인 저에게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 멀리 산다는 핑계로 엄마가 어디가 아픈지, 뭘 불편해하는지 제대로 묻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맛있는 거 해달라고 조르고, 엄마는 힘든 줄도 모르고 손주들 먹이느라 바쁘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릴 적 제가 엄마에게 받았던 사랑이 이제야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날,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또 올게 하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차에 올라타서 한참을 뒤돌아봤습니다. 엄마는 현관 앞에 서서 우리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의 망가진 치아를 보고 속상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챙겨야 할 나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실감이 났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들이 커가는 것만 보느라 엄마가 나이 들어가는 건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매일 두 딸에게 엄마가 옆에 있을게 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 엄마에게는 그 말을 얼마나 해줬을까 생각해 봅니다. 엄마, 이제 아픈 곳 있으면 참지 말고 꼭 말해줘. 치과도 같이 가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좋은 곳도 같이 다니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찾아가지 못해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엄마가 나를 기다리는 시간보다 내가 엄마를 찾아가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 아이들에게는 외할머니가 꼭 필요한 것처럼 나에게도 엄마가 꼭 필요해. 그러니까 너무 빨리 늙지 말고 내가 엄마에게 잘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오래 허락해줘. 아직 나는 엄마에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 하셨어요.
1: 떨어져 사시는군요. 시골과 또 경기도 화성에. 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다. 그래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가 계셨다. 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건 아니다. 치아도 저렇고 그러니까 아픈 거 그냥 괜찮아. 그런대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0: 그러니까 오랜만에 찾아뵌 부모님을 뵈면서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가 되셨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참 그게 못네.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너무 내가 멀리 대했나 너무 소홀했나 우리 부모님께 이런 생각도 들고.
1: 내 친구는 아들이 이제 떨어져 사는데 와갖고 엄마를 보더니 아, 우리 엄마 많이 늙었네 하더니 피부과를 네. 끊어줘서 뭐 그 비싼 게 있더라고요.
0: 예.
1: 네, 뭐 1-20만 원이 아니고 네. 비싼 거 그거를 끊어주고 갔대.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아주 좋더라고.
0: 야, 또 한 게 확실히 또 차이가 있겠어요.
1: 그래서 야 너무 다르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서 그 옆에 친구하고 저하고는 원 참 아들 없는 사람 원 참 이러고 제 부러움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0: 예, 피부과의 아. 관리 도움도 있겠지만 그 아들의 마음
1: 아, 그러니까
0: 예, 그걸 느끼신 게 기분 좋아서 아마 얼굴이 더 피시지 않았을까.
1: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들어. 말하던 그 순간이 그려지더라고. 엄마 얼굴을 마주하고 잠시 말이 없다가 네. 아, 우리 엄마 많이 늙었다 이렇게
0: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살피고 예, 자주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1: 그렇지. 근데 이제 이렇게 다짐을 해도 또 아이들 건사하고 이러다 보면 치과를 함께 가거나 찾아뵙거나가 쉽지 않을 그쵸. 수 있어요. 전화라도 자주 하시고
0: 네.
1: 어떻게 치과 치료를 그 동네에 알아봐 주시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0: 그렇죠. 치과는 특히나
1: 네.
0: 자주 찾아가야 되는 곳이라.
1: 그래서 동네가 동네에 있는 게 좋은데
0: 그쵸, 가까운 곳으로 모셔야지.
1: 어떡하지.
0: 근데 우리 집 꼬맹이들 이제 어리다는 핑계로 참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1: 그렇죠. 하기서. 네. 자, 오늘 오혜숙님께는 굿데이 꾸러미 그리고 경기도 화성의 당당이 이분께는 해피라이프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어요.
0: 네. 우리 화성시의 당당이님께서 엄마가 좋아하신다고 이 노래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1: 네.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경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연휴 둘째 날이지만 오늘도 외곽으로 향하는 나들이 차량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영동고속도로 정체가

0: 시작됐는데요. 강릉 쪽으로 원주 분기점부터 원주까지 5km 구간 속도가 안 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선동부터 남양주요금소, 화도부터 서종, 동산요금소부터 춘천까지 양양쪽으로 16km 구간 정체입니다. 충청권은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쪽으로 차령터널 부근 속도 안 나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북창원 부근도 정체 시작됐습니다. 지금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방향 임고 하이패스 부근 1차로 승용차 단독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지식과 교양을 쌓는 일요일 순서 여성살롱. 8월에는 방학특집으로 교양과학서적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책 코스모스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가 되었다.
1: 네, 우리 당당이님들 고향은 어디라고요? 맞습니다. 별이죠, 별. 별. 우리는 별에서 나왔다.
0: 네.
1: 별도 우리처럼 또 태어나고 죽는데 별이 죽을 때 폭발한 물질이 우리 몸에도 있어서 우리는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는 별의 자손이다. 우리 고향은 별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명현쌤은 인간은 생각하는 별 먼지라고도 하셨는데요. 오늘도 천문학자 이명현쌤과 함께하는 코스모스라는 책이 안내하는 우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0: 여성시대의 8월을 채워주시는 천문학자 이명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1: 저희 정겹게 명현쌤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명현쌤은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연구교수를 지내셨고요. 또 대중이 과학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돕는 커뮤니케이터이자 과학 콘텐츠 그룹 과학책방 갈다의 대표십니다. 어떻게 저희가 잘 요약을 했나요? 앞서서 네. 별 이야기.
2: 네. 과학 해주신... 커뮤니케이터 이명현입니다.
1: 네. 네. 네. 근데 저희가 또 그 별 이야기, 우리 별에서 왔고 우린 별 먼지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 좀 더 보충해 주신다면요.
2: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별 그러면 막연하게
1: 네.
2: 그 은유적으로 우리가 별에서 왔다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이 다 별이 살아가고 죽어가면 만들어진 것들이 재활용되어서 쓰이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실제로 화학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
0: 네, 네, 네.
1: 연결되어
0: 네.
1: 있다.
0: 네, 그래요.
1: 또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서도 항상 뭔가 궁금해하고 그 옛날부터 사람들이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도 온갖 상상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칼 세이건은 인간의 탐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2: 적인 정신이 강했죠.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문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하니까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실리를 챙기고 이래서 뭐 약간 망명 오는 사람도 많았고
1: 네.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황금기를 누리게 되었죠. 아무래도.
0: 아 그렇군요. 칼 세이건이 참여한 프로젝트 가운데는 그 우주 탐사선 보이저. 보야저 1, 2호도 있습니다. 쌍둥이 우주선 보야저 호는 무엇을 하려고 만든 우주선일까요?
2: 보이저 1호와 2호가 1977년도에 발사가 되는데요.
0: 네.
2: 그러니까 흔히 태양계 외곽에 있는 행성, 그러니까 그 화성 다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얘네들이 이제 태양계 바깥쪽에 있거든요. 걔네들은 관측 을 사실 잘 못 해봤어요.
0: 네. 그러니까
2: 특별히 그런 태양계 외곽에 있는 행성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보내진 게 보이저 1호와 2호였어요.
0: 아 태양계 외곽.
1: 그런데 칼 세이건 이분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이 우주선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참여를 하시고.
2: 칼 세이건이 이제 태양계 그 행성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1: 예.
2: 그런 분이 칼 세이건이 박사학위를 받을 당시 몇 명 없었거든요.
1: 아.
2: 그래서 거의 모든 행성 탐사 프로젝트에 칼 세이건이 뭐 최연소 그 참여자로 연구자로 참여를 했죠.
0: 네, 그렇군요.
1: 그런데 이게 시기로만 보면 보이저 호가 이제 내년이면 발사된 지 50년이 됩니다.
2: 맞아요. 지금 엄청 멀리가 있죠.
0: 네.
1: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지금?
2: 그러니까 그 명왕성 궤도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치면
1: 예.
2: 그거에 비해서 한 6, 7배 정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명왕성이 가는 거에 한 6배, 7배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1: 어쨌든 우리 태양계에는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를 진짜 물리적

0: 향을 벗어나려 그러면 앞으로 33만 년 정도가 더 있어요.
1: 아이고
0: 돼요.
1: 아이고.
2: 아 33년도 아니고 33만 년이요?
0: 3만 년.
2: 아 3만 년이요?
1: 네. 야.
0: 지금 뭐 그러니까 밤으로 1년을 가야 되는 거리 끄트머리에 예. 태양계 이제 마지막 물질들이 모여 있는 오르트 구름이란 지역이 있어요.
2: 오르트 예 예.
0: 네, 그까지 아직 가본 적은 없고 네. 보이저가 제일 멀리 간 거거든요. 보이저 1호가. 예. 근데 기껏 그 정도밖에 못 갔어요.
1: 그래요?
2: 대단하다.
1: 근데 네덜란드 그러면 진짜 우리는 뭐 튤립의 나라, 풍차의 나라
2: 네.
1: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앞서가고 있었는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2: 그래 이렇게 실리적인 네. 학문을
0: 네. 네, 실리적이고 네. 이제 사실 네덜란드가 약간 비운인데요.
2: 예.
0: 그 먼저 가서 개척을 해요. 그럼 뺏겨요.
1: 아 다른 나라가 또
0: 그러니까
1: 채가요?
0: 그래서 지금 뉴욕이라는 미국의 도시가 있잖아요.
1: 네.
0: 그 뉴 리우 암스테르담이었어요 원래.
1: 아 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0: 네, 근데 본래가? 이제 영국한테 뺏겨가지고 뉴욕이 된 거고요.
2: 아~
0: 월스트리트라 그러잖아요.
2: 월스트리트. 예.
0: 그게 미르스트라트라 해서 네덜란드의 말로 그 월이라는 게 미르거든요.
2: 네.
0: 그래서 원래 네덜란드 이름을 다 만들어놨는데 다 뺏겼어요.
1: 아 그랬군요.
0: 할렘 지역 있죠.
2: 예.
0: 네, 할렘도 네덜란드 도시 이름이거든요.
1: 아,
0: 그래요?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매일 먼저 가서 개척해놓으면 뺏기고 그런 역할이
2: 있죠. 네덜란드가 또 그런 비운이 있군요.
0: 네.
1: 그 칼 세이건은 보이저호에서 지구사진을 찍게 했는데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반대를 했는데도 무릅쓰고 그렇게 지구사진을 찍어라 한 데는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0: 이게 1990년 2월 14일 날 네. 발렌타인데이인데요.
2: 네.
0: 그 이제 그때쯤 가니까 이게 해왕성 궤도쯤을 지나고 있었어요. 보이죠 1호가.
2: 네.
0: 그런데 더 멀리 가면 거기 있는 카메라로 찍어도 지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멀어져서.
2: 네.
0: 그래서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2: 그런데
0: 예. 이제 천문학자들이랑 엔지니어가 반대했는데요. 왜냐하면
2: 네.
0: 별 사진을 찍는 카메라는 굉장히 어두운 걸 찍다 보니까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2: 예.
0: 아무리 멀어져도 태양을 보면 얘가 막 세츄레이션 되거나 이렇게 네. 돼서 망가질 수가 있어요.
2: 아, 오히려 태양 빛은 그래도 너무 세니까.
0: 여전히 세니까. 아.
1: 네.
0: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칼 세이건이 그 카메라가 상하지 않을 각도라든가 다 계산해가지고 줘가지고
2: 예.
0: 거기서 이제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2: 그러니까 일종의 저 얼짱 각도를 네, 네, 보내준
0: 네,
2: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래가지고
2: 이렇게 하면 렌즈 안 상한다. 네. 예쁘게
0: 지금도
2: 잘 나온다.
0: 지금도 가장 먼 곳에서 찍은 태양계 가족 사진은 남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지구 사진도 당연히 있죠.
2: 네네.
0: 근데 이게 한 픽셀도 안 돼요.
1: 네?
0: 한 픽셀.
1: 픽셀이라는
2: 조그만한 점.
0: 네, 점. 그것도 안 될 정도로 네.
2: 화면의 하나를 이루는 그렇죠. 모니터에 뭐 이런 점도 안 돼요.
0: 그렇게 찍혀 있어서 그거를 페일 블루 도트.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러요 지구를.
2: 아, 창백한 푸른.
0: 1990년이면 막 걸프전 이런 거 막 이럴 때인데요. 그냥 무심한 점 하나로 찍혀 있는 거죠.
2: 그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치고받고 하고 네. 있는 거는.
0: 그래서 이게 네. 역사상 가장 비싼 지구 사진이다 그렇게도 부르고요.
1: 아, 그렇겠네요.
2: 이 태양계 가족 사진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0: 그 유튜브에 네. 칼 세이건 치고 태양계 가족 사진 치면 이 사진이 탁 나옵니다.
2: 그래요. 궁금하다. 이게 가족 사진 누가 그래도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혼자 딱 제일 어른이 이렇게 앉아 있고
0: 그러니까 태양계에 있는 이제
2: 그 뒤에 이렇게 뭐 예, 그 가족들 서고 막
0: 목성 이런 것들을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1: 와
2: 참 신기하다. 예. 아, 그러면은 보이저호하고는 계속 지금 통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0: 네, 보이저호가 이제 그 연료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2: 예.
0: 그래서 이제 그 동글 끄고 가요. 끄고 가다 안전 모드로 가다가
2: 안전모드.
0: 약속된 때 이제 한 번씩 켜서 나 살아 있다.
2: 일종의 에코 모드로.
0: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예. 그 근처에서 수집한 정보 같은 거 보내고
2: 네.
0: 보이저 1호 2호가 있는데 2호는 이게 끊겼어요. 연료가 다 떨어져서.
2: 어머나.
1: 네.
0: 그리고 그냥 관성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1호는 네. 아직까지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1: 야, 참.
2: 그 신호를 받는데도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그렇죠. 이게 가고 있는 위치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2: 네.
0: 나사 홈페이지에 보이저 1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2: 네.
0: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는 게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1: 야, 무서워요. 생각하면 신비롭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2: 아 와, 진짜.
1: 근데
2: 네.
1: 우주는 인간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창백한 푸른 점 하나인 지구에 사는 인간을 보면서 우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
0: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제 막 우주에 대한 생각하고 뭐 가슴이 뛰기도 하고 막 정말 그 무섭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1: 네.
0: 근데 우주는 그냥 무심해요. 아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짝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 끊임없이 우주에 대해 생각하고 예.

0: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는데 우주는 그냥 가만히 있고 별은 그냥 빛날 뿐인 거잖아요. 아. 그게 오히려 더 매력인 것 같아요.
1: 맞아. 우리가 별을 바라보며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그냥 하나의 행성일 뿐이잖아요.
0: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인간이 있어서 우주를 생각하니까 우주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1: 맞아요. 근데 우주는 그냥 가만히 있는
0: 걔는 거죠. 걔는 그냥 가만히 아무리 뭐 소리쳐도 가만히 있고 그런 거죠.
1: 이게 대단히 과학적인 얘기를 문학적으로 접근하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2: 나는 이 별들의 세계에서도 소리가 들릴까 하는 생각도 해요.
0: 그 공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네. 보이저 1호가 이제 토성 가면 토성에 고리가 있잖아요. 네. 얼음 알갱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순간엔 소리가 없겠죠. 공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충격파니까 이게 파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리로 변주를 했어요.
2: 어머나.
0: 그래서 보이저 1호에서 부딪히니까 땡땡땡땡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소리로 변주해서 오케스트라가 음악으로 만들어서 연주도 해요. 음반도 나왔어요.
2: 엄마 세상에.
1: 토성에서 나는 소리 원래 나진 않지만
0: 파장이 있잖아요.
1: 파장으로
0: 그거를
1: 소리를
0: 우리가
1: 만든다면.
0: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를 바꿔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주의 소리 이렇게 연주도 하고 그럽니다.
2: 그 반지 같은 고리가 먼지였나요? 얼음이요?
0: 거기가 주로 얼음 알갱이들이에요.
2: 얼음 알갱이. 네.
0: 그게 이제 부딪히니까 그 그냥 소리는 안 나지만 땡 떼떼땡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2: 오호 야.
1: 하긴 이게 저 SF 그 영화를 보더라도 우주에서 뭔가 작업할 때 정말 무서운 건 아무 소리
0: 아무
1: 없이
0: 소리가 안 나요. 맞아요.
1: 예, 하는 게 오히려 되게 공포스럽더라고요.
0: 그 정막이 정말 공포스럽기도 하고 한편 예. 신비스럽기도 하고.
1: 그렇죠. 맞아. 저 우주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0: 거. 네, 맞아요.
2: 근데 호흡실에서 사람이 자게 되면 잠을 못 잔다던데요.
0: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네. 약간 이런 리듬이 있는 노이즈가 있어야 잠도 잘 온다 그러잖아요.
1: 네. 근데 이게 실은 그 조그만한 창백한 푸른 섬에서 인간들 엄청 싸우고 있지만 우주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네. 그렇게 치열할 때 미국하고 소련
0: 맞아요.
1: 당시도 이 우주로의 싸움을 얼마나 치열하게 했습니까, 그죠?
0: 그때는 사실은 미국과 소련이 체제 경쟁도 하고 있고, 예. 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전쟁도 하고 있고 우주 전쟁 국방이라 그래야 하나?
2: 네네.
0: 군비 경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치열했죠. 그래서 달에 네. 먼저 가기 위한
1: 맞아요.
0: 그거를 너무 치열하게 했죠.
1: 예, 유리 가가린하고 닐
0: 유리 가가린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소련이 계속 이겼어요. 최초의
2: 그렇죠.
0: 우주인도 유리 가가린.
1: 네.
0: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럼 최초의 여성 우주인은 우리 거다 그랬는데 최초의 여성 우주인도 소련.
1: 오.
0: 그다음에 최초의 동물을 올려보내고 싶었는데 그것도 소련.
1: 오.
0: 막 이렇게 돼가지고.
1: 최초의 동물이 원숭이였나 개였나요?
0: 그러니까 최초의 동물은 사실은 1945년경에
1: 네.
0: V2 그 독일 미사일 있잖아요.
2: 네.
0: 거기에 초파리가 타고 갔습니다.
2: 초파리?
0: 네. 나중에 알.

0: 최초로 달에 이렇게 돌고 온 것도 소련 로켓이었고요. 네. 그 최초의 달 사진을 가서 찍어 온 것도 소련 로켓이었고 무인 탐사 내린 것도 소련이었고.
1: 아, 무인이었네.
0: 무인. 네. 사람이 내린 게 이제 미국에서 이기면서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거죠. 아,
1: 그 전에 다 1등이었는데.
0: 다 1등이었죠.
1: 그렇죠. 와, 닐 암스트롱이 발 한번 디디는 순간 그냥 미국이 다 이긴 것처럼
0: 이긴 것처럼 됐고 소련은 이제 미국이 먼저 갔으니까 우리는 뭐 거기 사람 보낼 필요가 뭐 있어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화성으로 가야지 그렇게 전략을 바꿨어요.
2: 그랬군요. 참 그래요.
0: 이게 경쟁이라는 게 허망하죠.
1: 그러네요. 야, 발자국 한번 찍혔다가 에이, 우리가 또 보내서 뭐해?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가서 사람이 가서 뭐를 하고 이런 과학적인 얘기를 할 텐데 약간 정치적인 거잖아요.
2: 그렇죠. 민간 기업의 움직임들도 종종 뉴스에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뭐 민간 우주 회사가 뭐 돈을 또 모아서 우주 민간인을 태우고 우주로 떠났다가 돌아온 사건들도 네네.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0: 이게 2021년 네. 7월 달인데요. 네. 그때 처음으로 그 돈을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 여행.
1: 어, 네.
0: 맞아요. 이건 이제 민간 회사가 해야 되고요. 네. 파일럿 거기 우주 비행사에서 민간 회사 출신이어야 되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회사는 돈을 받고 이게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 여행이잖아요.
2: 네.
0: 2021년 7월 달에 그게 성공을 했어요.
2: 네, 네.
1: 2021년.
0: 네, 7월 달. 그래서 이제 네. 민간의 상업적 우주 여행 시대가 열렸다. 유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 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지금 한 몇 개가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객해 가지고 우주로 날아갔다 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1: 티켓값이 어마어마하던데.
0: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버진 갤럭틱이란 곳이 있는데요. 그게 네. 제일 싼 거예요.
1: 예.
0: 그 한 90분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오는 건데 그게 지금 한 4억 5천 5억 정도.
1: 돈 벌었다. 아, 갈 생각이 없거든요.
2: 갈 생각이 없어. 5억을 벌은 거야.
1: 아, 벌었어.
0: 네, 근데 점점 싸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예. 아무래도 이게 좀 보편화되면 뭐 비즈니스 클래스 정도 국제선 그 정도 예.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1: 있습니다. 몇백 선으로.
0: 예예. 근데 그건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죠.
1: 그렇겠네요. 아, 90분간 그냥 이렇게 우주 상공으로 한번 이렇게 쫙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2: 90분이면 네. 어디까지 올라갔다 오는
0: 그게
2: 거예요?
0: 그게 한 85km. 그 정도로 올라갔다 오는 게 그 프로그램이고요.
1: 네.
0: 한 105km 올라갔다 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가격이 안 알려져 있어요.
2: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상태는 어떨까요?
0: 우리나라가 세계 7위예요. 전체적으로 우주 탐사 우주 개발이.
1: 7위.
2: 네.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우주의 종합적인 개발이라 그러면 발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발사체.
1: 네, 네.
0: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인공위성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그게 올라갔을 때 이걸 운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세 가지가 있으면 종합적인 우주 개발 국가, 탐사 국가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예요.
2: 네.
0: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누리호라 그래가지고요.
1: 예.
0: 그거 이제 발사 성공해서 매년 한 대씩 쏠 거고요.
2: 네.
1: 그다음에 매년 한 대씩 쏴요.
0: 네. 네. 지금까지 쐈고 이제 네. 매년 한 대씩 올해도 지금 가을에 한 대가 예정되어 있어요.
2: 네.
0: 그러면 이제 그걸 쏘게 되면 이제 외국에서 인공위성을 돈을 받고 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2: 그렇군요.
0: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걸 넣어가지고 실험할 수도 있고. 그러고 이제 차세대 그 발사체 개발을 시작했어요. 더 무겁은 거. 무거운 거 올릴 수 있는 거.
2: 네.
1: 그럼 왜 이렇게 계속 쌓아요, 근데?
0: 왜냐하면 그 예전에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종합적이었잖아요. 수많은 네. 부품들이 들어가고 네. 생태계잖아요. 지금은 우주에 그런 걸 쏘아 올리는 게 일종의 새로운 생태계예요. 그걸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다못해 거기 들어간 노즐 하나까지도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2: 그렇군요.
0: 그래서 거기에 다들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일곱 번째 주자로 뛰어들고
2: 누리호,
0: 있죠.
2: 누리호, 뭐 다누리. 네.
0: 다누리가 지금 달에 가서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2: 네.
0: 원래 그 뭐 2년 계획하고 가잖아요. 연장되어서 하고 있어요.
2: 아, 그렇군요.
0: 지금 돌고 있어요. 이 순간에 다들. 아, 우리나라가 쏘고 있는.
1: 다누리 무인이죠?
0: 무인이죠.
1: 예, 예. 네. 다행이네요. 사람이
2: 왜요?
1: 갑자기 그 현장에서 2년 연장됐어요. 더 계셔야 돼요. 이런 분을 말하고.
0: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1: 기재니까 뭐.
0: 의도치 않게 발생된 게 소련이 허물어졌잖아요.
1: 예.
0: 예전에.
1: 네네.
0: 그럴 때 소련에서 만든 우주 정거장에 사람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근데 소련이 망했어요.
1: 어어.
0: 그 우주 정거장에 간 사람은 내려올라 그러는데
1: 예.
0: 내려올 주체가 없어진 거예요.
1: 어머나.
0: 그래서 못 내려오고 있었어요. 갇혀가지고. 근데 소련은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1: 예.
0: 우주선을 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거의 1년이 넘게 갇혀 있었어요.
2: 와.
1: 우주 정거장에서.

0: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독일에서 돈을 대가지고 독일 로켓이 독일에서 돈을 대서 로켓이 가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1: 우와. 야, 난 그 사람을 인터뷰하고 싶어.
0: 그러니까. 그래서
1: 1년 동안 우주정거
0: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극도 나와 있고 그런 영상도 나와 있어. 인터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 그렇죠. 우주에서 돌아갈 나라가 없어졌어.
0: 돌아갈 나라가 없어지고 로켓을 쏠 주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인간이 대단, 인류가 대단하다는 게 그런 것을 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졌고 예. 당시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독일이 네. 돈을 대서 갔죠. 야, 참 인류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2: 그런 네. 그럴 때 보면 참 인류애가 좀 그렇죠. 대단하고
1: 그렇죠.
2: 예. 왜 이렇게 또 싸우는가 싶기도 하고.
0: 맞아요.
2: 야 이게 우주적인 측면에서 보면 진짜 참 이게 어우 갑자기 스케일이 얼마나 커졌는지
1: 그렇죠.
2: 발음이 안 되네요.
1: 그러네요.
2: 네.
1: 선생님은 그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넓게 보실 것 같아요. 아, 우주를 예. 생각하면.
0: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보면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되게 시간적으로도 되게 찰나의 순간이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게 지금 당장 이 순간을 잘 살자. 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자연과학자들이 오히려 막 이렇게 세상을 외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순간을 즐겁게 잘 살자 이렇게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1: 네.
2: 야 굳이 뭐 이렇게 물질적인 거라든지 막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죠 흘러가는
0: 그러니까
2: 대로
0: 뭐 지금 네. 있는 사람한테 잘하고 지금 즐거운 일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1: 야. 네.
2: 어우. 야 우주 여행을 갔다 왔더니 뭐
1: 좀 띵하지 않아요?
2: 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네. 자, 근데 명현쌤, 우주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 저희한테 선물해 주신 책은 우주에 대한 책이 또 아니에요. 그쵸?
0: 아, 네네, 네. 맞아요.
2: 이게 제목이 아버지 당신에게 인생을 묻습니다 라는 책이었는데 잠깐 좀 소개를 해 주세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셨는데요.
1: 네, 네. 저희 프로그램에도
0: 네, 프로그램 나오셨었죠.
1: 근데
0: 에세이를 많이 쓰셨어요.
1: 네.
0: 70년대도 썼던 이제 에세이집을 쫙 다 읽었어요.
2: 네.
0: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문장들을 뽑아서 이제 필사책을 110개의 문장을 뽑아서 필사책을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선물로 드리는 거죠.
1: 아, 예. 네. 좋아요. 필사.
0: 네. 그리고 뒤에는 이제 그 아버지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글들도 한두 어편 실었고요.
1: 네. 네.
0: 그렇습니다.
2: 예. 아, 그 책도 소중하게 잘.
1: 그렇죠.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5: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6: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 사이언스.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0: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 혹시 TBX 멤버십?
0: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네, 일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시는 여성시대 여성살롱 함께하셨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명곡극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13: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단비씨 10시 뉴스입니다.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당국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행정 1단도 안좌진 부장판사는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 대상자 B에 대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 비에 대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는데 A씨가 함께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에 대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제약회사로부터 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의사가 현금 수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골프 연습기를 받은 부분

0: 문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몽면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현금 1억 126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해당 현금이 실제 A씨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오전 2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만쇠구 팔탄면에 창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연면적 595제곱미터 규모의 1층짜리 공장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공장 기숙사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 10여 명은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진화 작업을 완전히 마치는 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4경기 만에 다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정후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 4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볼넷 1득점을 올리며 팀의 7-1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2할 9푼 3리로 끌어올렸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올해 최단기간 7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 소닉 피처스는 이 영화 누적 관객 수가 오늘 기준 700만을 넘겼다고 밝혔는데 지난달 29일 개봉한 이후 19일 만에 기록으로 개봉 24일 만에 700만 고지를 넘긴 왕가 사는 남자보다 빨랐습니다. 지난 5일 개봉한 오디세이는 개봉 12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씨입니다. 광복절 연휴 둘째 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폭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 울산, 경남 내륙 50에서 150mm,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 제주가 50에서 100mm,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은 20에서 60mm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나비와 벌은 수분 작용을 통해 식물의 번식을 돕는데요. 하지만 덩치가 작아서 크고 무거운 씨앗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대신하는 동물이 코끼리와 원숭인데요. 나뭇잎과 열매를 먹고 배설하는 과정에서 씨앗이 퍼집니다. 만약 이런 동물들이 멸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숲이 줄어들고 탄소가 흡수되지 못해서 기후위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생태계는 하나로 이어져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죠.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야생동물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6: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7: 김일중입니다. 얼음 동동 띄운 시원한 미숫가루는 은색 그 스탱 그릇에 만들어 먹어야 더 맛있는 거 아세요?
6: 아, 네, 맞아.
7: 예쁜 유리 그릇에 담아서 우아하게 먹을 수도 있지만 미숫가루는 왠지 그 은색 스테인리스 그릇에 딱 한 사발 넉넉하게 타서 마셔야 더 어울리잖아요.
6: 얼음 잔뜩 띄워서
7: 네
6: 그릇 겉면에 몽글몽글 찬 이슬이 맺히게끔 그걸 손으로 이렇게 쭉쭉 훑어내리면서 마시면

0: 속이 아주 든든하면서도 시원해지죠.
1: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요일 아침에 담아 마시면 더 맛있는 미숫가루 같은 노래들 상영해 드립니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복잡했던 생각도 잠시 잊게 되는 추억 속 명곡들 신청해 주세요.
0: 여성시대 명곡 극장 참여번호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해 주세요.
1: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죠. 여기는
0: 여성시대입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사랑스러운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4.5일째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6: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5: 여성시대
6: 명곡 극장.

0: 자, 8259님의 문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저는 예전에 잭스키스, 남편은 핑크를 좋아했어요. 남편 이상형이 눈웃음 예쁜 이효리 씨였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눈웃음 대신 비웃음 많은 나랑 결혼해서 어쩌냐 하고 놀리면 삐치곤 했어요. 주말에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위해 남편의 이상형이 부른 노래 신청해 봅니다. 핑클의 자존심. 아유, 자존심 상해라.
0: 아, 귀여워라. 눈웃음 대신 비웃음 많은 나랑 결혼해서 어쩌지. 참, 아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대답만 잘하면 그래도 또 반찬이랑 이런 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1: 일중 씨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0: 그럼 나는 당신의 비웃음마저 사랑해. 아니, 이거 아닌데. 아,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거 있을 것 같은데.
1: 그러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 대답해 주세요. 그러게, 하여튼 아내분이 남편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주말에도 일하는 남편을 위해 이렇게 노래도 신청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0: 그러게요. 눈웃음 대신 비웃음이면 어때요? 이렇게 자존심까지 버리고 노래 신청해 주시는 아내분이 최고지. 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핑클의 팬인데 자존심이라는 노래면 가요. 자존심 상하네. 나 이 노래 모르는데. 들어보겠습니다.

0: 김현철님의 연애라는 곡이 제 생일 딱 열흘 전에 나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노래도 참 좋은데 내가 태어날 무렵 부모님의 사랑도 이렇게 풋풋하셨겠구나 싶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저도 지금 연애 중인데 8월 19일 수요일이 어느덧 700일입니다. 제가 태어난 계절의 부모님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저희 둘을 떠올리며 신청합니다. 김현철의 연애.
1: 나랑 나이가 비슷한 노래를 찾아보는 거 이거 괜찮네요. 재미있겠어요.
0: 예예.
1: 그 시절 엄마 아빠의 모습도 한번 떠올려보고.
0: 맞아요. 김현철 씨의 연애 이 곡이 1999년 5월 11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만 27살 된 노래죠. 그러면 신청하신 김성호 님도 27? 생일은 5월 21일 되시겠죠? 자, 다음 주 수요일은 여자친구랑 700일 된다 하셨고요. 자, 취업도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리길 응원하고요.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리죠. 김현철의 연애.

0: 김현철의 연애에 이어서 들으신 곡 1777님이 신청하신 노래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였습니다. 이어서 박진수님의 신청곡도 소개해드릴게요. 내년 6월 결혼을 앞둔 우암동 예신 예비 신부입니다. 여름 휴가 겸 장인어른 모시고 시골 가고 있습니다. 아직 2시간이나 더 가야 하는데 긴장이 풀리질 않네요. 우암동 도희 그리고 우리 강아지 하루야 사랑해 하시면서 가인과 조건에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신청하셨네요.
1: 오, 결혼 전부터 이제 장인어른 모시고 휴가 겸 시골 나들이를 하신다. 진짜 괜찮은 사위인데요.
0: 그러니까요. 네. 점수도 제대로 따시겠다.
1: 두 시간 가면서 뭐 가만히 있지는 않으시겠죠? 좀 뭔가 그래도 얘기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0: 예. 아, 이 장인어른과 함께하는
1: 막막하고 묵묵한 그 침묵. 그 시간 싫죠. 어색하죠.
0: 이 사위인 나뿐만 아니라 실은 장인 어르신도 이 사위와의 시간이 어색할 수 있다.
1: 맞아 맞아.
0: 라는 생각하면 괜히 또 웃음이 이렇게 피식 나고 아유 그래도 내가 어리니까 내가 먼저 흔히 말해 앵겨야지.
1: 아하 그렇죠.
0: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자 신청하신 노래로 분위기 좀 풀어드리길 바라면서 저희는 4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가인과 조건의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2: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1: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3: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4: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5: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5: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6: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비가 와서 모처럼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3도, 동해는 21도 안팎까지 내려간 상태인데요. 현재 남해안 대부분 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 영암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거센 비로 가로수가 쓰러지고 주택 등 시설물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 계신다면 안전사고에 계속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정체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 1, 2, 3차로에 사고가 나면서 뒤로 2km 극심한 정체고요. 기흥과 양재 부근도 속도 안 나고 반대 부산 쪽은 남사준이 부근에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박소영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결혼했어요. 막내딸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사위가 직업군인이라 떨어져 지내다 보니 외할머니인 제가 육아를 돕고 있어요. 막내딸 결혼식 때 허공씨가 축가를 불러주었는데 허각씨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울다가 눈물이 쏙 들어갔던 기억이 있답니다. 그때 결혼한 딸이 낳은 우리 쌍둥이 서하 시하가 얼마 전 100일을 지냈어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걱정이 많았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울 뿐입니다. 서하야 시하야 서로 의지하며 잘 자라다오. 외할머니는 언제나 너희 편이란다 하면서 허각의 언제나를 신청해 오셨습니다.
1: 오, 따님 결혼식에서 허공 씨가 축가로 불렀던 곡이 언제나 이 곡인데 허공, 허각 씨도 쌍둥이 형제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예.
0: 와, 서하 씨의 사진도 보내주셨네. 세상에.
1: 야, 둘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서로
0: 마주보고 있네.
1: 진짜 거울을 보는 것 같아.
0: 그러게. 데칼코마니야. 예. 데칼코마니.
1: 아, 너무 귀엽다.
0: 아이, 너무 예쁘다. 세상에.
1: 예. 진짜 세상에 이 쌍둥이 서로 얼마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
0: 그러게. 둘만 있으면 무적함.

0: 일 것 같아요. 그쵸? 진짜 그렇지 않아요?
1: 네네. 앞으로도 아주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라렴. 자, 신청하신 노래 허각의 언제나 듣겠습니다.

0: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1: 없죠. 하다못해 뭐 휴대폰으로라도 시원한 바다를 본다든지 뭐 재미난 그런 영상을 보면 네. 그 뭐 실제로 안 날아가도 마음은 날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0: 아니 뭐, 예.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밸런스 게임처럼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주어진다면 뭐 저기 투명 인간 뭐 하늘을 나는 거 아니면 순간 이동.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마 저 순간 이동이지 않을까?
1: 순간 이동.
0: 이렇게 휙휙 한번 좀
1: 슉 하고 이동해서 어느 세상으로.
0: 아.
1: 내가 이동을 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냐고.
0: 저는 뭐 어디 은행을 생각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1: 은행에서 시원하게 아니면 뭐 은행을 털러?
0: 시원하러 가겠어요, 은행을.
1: 돈 찾으러?
0: 자,
1: 돈 찾으러?
0: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저도 봐가지고요. 네. 기분 좋은 상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언타이틀의 날개.

0: 네, 날개로 떠나는 여행, 버즈의 노래까지 또 언타이틀의 날개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1: 날개로 떠나는 여행.
2: 그래요, 맞아.
0: 근데 이제 그 현지에 도착해서 외국인이 되면서 입국 절차 받는 게
1: 진짜.
0: 거기서 솔직히 조금 힘들어.
1: 많이 몰려 있으니까. 선호하는 나라가 다 비슷비슷해요. 요새는 맞아. 긴 비행기 시간을 못 견디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고 네. 우리 나이 또래는 특히 그래요. 아무리 어디 좋다 그래도 얘 비행기 10시간 못 타.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중국, 자유중국, 대만, 네. 그다음에 뭐 일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네. 가요, 다들.
0: 근데 지금 들떠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건넨다. 아무튼 늘 그 현지에서의 입국 절차가 나는
1: 귀찮아.
0: 귀찮더라. 한참 서서 힘들더라. 네. 예.
1: 자, 5990님이 다음 명곡 주셨습니다. 30년 전 부모님의 심한 반대로 결혼을 포기하려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매일같이 저를 위로하며 묵묵히 기다려준 남편이 늘 불러주던 노래랍니다. 오늘이 결혼 30주년인데요. 지금도 남편의 애창곡이자 저희의 사랑이 담긴 노래 들려주세요.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0: 아, 사랑꾼. 예.
1: 그래요.
0: 지금도 우리의 사랑이 담긴 노래. 요 노래 그러면 저희 광고 후에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결혼 30주년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여긴 여성시대입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렉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6: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5: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6: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7: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8: 주방의 꽃 남양키친 플라워.

0: 에서 냄비 세트,
1: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0: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0: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0: 자, 오늘 명곡극장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1: 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경남 고성 박물관에 돌 하나가 전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 유물은 아니라고 해요. 그럼 무슨 이유로 전시된 걸까요? 박물관 측 설명은요. 이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아버지께서 작은 돌을 들고 박물관에 방문하셨습니다. 아이는 그 돌이 석기시대의 유물이라 믿고 기증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비록 조금 뾰족한 평범한 돌이었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아름다워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돌 하나가 특별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그 마음을 귀하게 바라본 시선 덕분에요.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0: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연합뉴스 뉴스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여는데 명태균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도 같은 날 형사 7부 심리로 열립니다. 제1교포인 일본 프로야구의 영웅 장훈 씨가 고 백인천 전 감독을 추모하며 함께했던 시간을 회고했습니다. 장 씨는 오늘 일본 매체 스포니치에 기고한 글에서 백천 감독은 나보다 3살 어린 소중한 후배이자 같은 시대를 함께 달려온 동료라며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인천 전 감독은 매우 기가 세했던 남자였다며 한국에 프로야구가 없던 시절 홀로 일본으로 건너왔는데 지지 않겠다는 강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6.25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북한은 오늘 오전까지 펼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취소를 구하는 선행 판결에서 A씨의 패소가 확정된 만큼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봤습니다.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받거나 판결을 번복할 수 없는 소송법적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꾸며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타낸 50대 중소기업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모 중소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충북도에

0: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29차례에 걸쳐 보조금 3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터리와 요격미사일이 바닥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이 됐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이달 5일과 8일에 키이우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으나 우크라이나는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최근 몇 주간 미국이 제공한 소량의 배터리와 요격미사일을 모두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요격미사일 부족이 매우 심각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수를 매일 공개해온 관행을 중단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광복절 연휴 둘째 날이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폭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 울산, 경남 내륙 50에서 150mm,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 제주가 50에서 100mm,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은 20에서 6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3: 유쾌의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인사해주세요.
4: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강수민입니다.
6: 안녕하세요, 유자입니다.
7: 안녕하세요, 윤희선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9: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1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4: 환인제약.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1: 네, 여러분께서는 이정민의 정치인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겠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제 포럼을 주최했는데 논란이 큽니다. 이날이 5.18 혐해 발언까지 이어져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소란과 충돌이 이어졌는데요. 자, 먼저 이 포럼이 어떻게 열리게 된 건지가 의문입니다.
2: 저도 참 의문이에요. 네. 뭐 지금 시기상으로 5.18을 얘기할 만한 어떠한 계기도 없을 때일 뿐더러 뭐 그런 거 관련한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진숙 의원이 이제 국회 들어오신 지 두 달 조금 지났는데 왜 이걸 했는지 아무도 잘 모르겠고 한간에는 좀 본인의 정치색을 이제부터 좀 드러내서 어떤 특정한 영역을 본인이 좀 차지하는 하나의 첫 행보로 이 행사를 개최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1: 특정한 영역은 어떤
2: 최근에
1: 것일까요?
2: 최근에 예. 참 말씀드려 조심스러운데요. 우파 중에 좀 더 강성인 분들이 많이 정치적으로 회자가 되잖아요. 올림픽 공원 등등등.
1: 예.
2: 근데 그쪽 관련한 어떤 뉴스들도 많고 하니 이때 5.18이라는 주제를 던져서 그 선봉에 선다면 그쪽으로부터 조금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했다고 믿는 분들이 좀 있다. 근데 저도 거기에 공감한다. 이제 둘러서 얘기했습니다.
3: 윤석 전 대변인께서 많이 둘러서 얘기하셨으니까 예, 예.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내 이제 그 극단적인 우파 성향을 가진 분들의 그 풀이 있잖아요. 그런 지자분들이 예. 계신 건 사실이고 보수 진영 내 있죠.
1: 예.
3: 이제 그분들 사이에서 사실 크게 회자되고 있는 아젠다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부정선거 음모론. 하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것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1: 상징적인 주제군요.
3: 그렇죠.
1: 예.
3: 그중에서 지금 올림픽공원의 이제 참정권 문제 때문에 이번에 그 투표용지 문제 때문에 올림픽공원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 쪽이죠. 그쪽에 장도혁 대표와 황교안 전 대표가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어요.
1: 예.
3: 거의 이제 장도혁 대표가 거의 평정을 할락말락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진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 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주도권을 놓치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뚱맞게 지금 5.18이랑 전혀 지금 시기상으로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죠.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생뚱맞게 지금 갑자기 국회 도서관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해야 된다는 취지의 토론을 연 것은 그 나머지 그 화두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화두를 본인이 잡음으로써 본인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선택 아닌가.
1: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이진숙 의원이 이번에 처음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인데 당 대표에 맞먹는 당에서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겠다.
3: 그럼요. 이진숙 의원은 아마 본인 스스로 뭐 최소 대구시장이었고요. 그래서 그거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지금 달성 국회의원이 된 거고 사실은 본인 스스로 대선 주자급이라고 아마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요즘 정치가 좀 재밌는 게 예. 원래 이제 초선 의원이잖아요. 예. 그럼 처음에는 운 좋으면 당직 하나 맡고 그다음은 보통 이제 지역 활동 열심히 하고 의정 활동 열심히 하면서 내공 쌓아서 보통 한 3선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최고위원 출마하거나 하면서 이제 깃발을 드는데 요즘 정치 트렌드가 초선만 돼도 바로 최고위원 가고 그다음 바로 막 당대표 가려고 하는 이상한 문화가 생긴 것 같다. 양 당이.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그래도 정치가 경험이 필요한 직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우려가 되고 저는 이 이진숙 의원이 그러니까 부정선거 재선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토론회나 포럼을 통해가지고 마치 이게 잘못된 다른 진실이 있는 것처럼 왜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명문대 교수 부릅니다. 딱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가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지금처럼 우리가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걸 왜 성역화하냐. 야 주류 학계의 주류들이 나 비주류를 지금 탄압하고 있다. 야 우리 이거 제대로 공론화 시켜보자. 이런 움직임으로 가고 이게 뉴라이트라든가 이런 극단주의자들의 이 도움을 받게 되면 이제 이런 분들이 100분 토론 나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토론이 없는 5.18은 성역을 강요하는 거다. 뭐 이런 입장이고 입장 지금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석한 이들의 면면부터 좀 보면 전두환 정권의 실세였던 허화평 씨요.
5: 네.
1: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서울의 봄 영화에서도 캐릭터가 나올 만큼 전두환의 신복 중에 신복으로 꼽힌 인물이잖아요.
5: 그렇죠.
1: 근데 나는 이게 공식적으로 초청하지 않았

0: 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빈석 제일 앞줄에 같이 앉았어요.
1: 네. 그 화평 씨는 화평 뭐 허삼수 호문도 뭐 이거 쓰리어라고 불렸던 네. 좀 완전 그 오공 실세였던 분인데 근데 이게 저는 그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극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서 다 한 통으로 이제 보지만 사실은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게 정강훈과 소년보의 대결이잖아요. 네. 크게 보면은. 근데 정강훈 쪽은 예전부터 계속 5.18을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공격하고 했어요. 근데 소년보 씨 쪽은 우리는 부정선거만 이야기하지 5.18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린 극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갈려있거든요. 사실도 예. 요 주제가. 근데 지금은 약간 우세하게 소년보 목사 쪽, 그러니까 전환기 씨가 합사하면서 그 세계에서도 여기가 포션이 좀 커가고 있어요. 이진수 의원은 자기도 이쪽에서 좀 뭔가 팬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장동혁 대표가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0: 예.
1: 그래서 그나마 정광훈 쪽은 과거보다는 약간 포션이 작아졌지만 그래도 거기가 좀 내 자리가 있겠거니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이용할 게 있지 이미 법원에서도 전두환에 대한 단죄가 다 이루어졌는데 예. 다 끝난 얘기를 뭘 토론하냐. 토론이라는 것도 찬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찬반이 아니라 그냥 그쪽 사람들만 쭉 불러가지고 일방적인 메시지만 내는 게 무슨 토론이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저 국민이 참 답답한 게
0: 네.
1: 23년도 지방선거 할 땐가 아마 그 김재원 최고가 정강훈 목사하고 같이 방송 나와가지고 나 5.18 헌법 전문회에 신는 거 반대다. 뭐 국민이 왜 그래요? 아 뭐 표 받으려면 조선 묘도 파는데 뭐 이런 얘기 했다 난리가 난 적 있어요.
0: 징계 받았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막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해요. 광주로 또 막 잘못했다고.
0: 네.
1: 윤석열 씨가 또 선거할 때 또 뭐 말만 뭐 전두환이 예, 예. 정치를 잘했다 이래가지고 또 다 가 또 사과로.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평시에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자꾸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놀리는 것 같다. 필요할 때는 반성하고
2: 그 부분은 네. 좀 말씀을 드릴 게 김재원 최고 관련한 거는 전당대회였고요.
1: 아, 예,
2: 그 정도로 네. 예를 들어 2019년에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당시에 이종명 비례대표 의원은 제명이 됐어요. 그리고 김진태 김순례 두 분은 사후긴 하지만 경고 당원권 정지 3개월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단 말 저희가 징계를 했단 말이죠. 이진수 의원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공천을 받고 공천 과정도 참 희한했잖아요. 당선이 돼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도 국민의힘에 오래 있었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을 공천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저는 집중해야 한다고 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공관위가 어떤 구성인지 우리 다 알고 있었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보였던지 보였었던지 장벽 대표가 뭘 했는지 뭐 중간에 미국 가고 뭐 이러면서 그냥 손을 놨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뭐 대구시장 뭐 컷오프니 뭐 단일화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런 정치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걸 전체 국민의힘 구성원들에게서 니네 국민의힘은 왜 맨날 이러냐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0: 네.
2: 조금 더 들어가면 일단 책임 소재를 가릴 수밖에 없어서 이거 굉장히 클 거예요.
0: 그러니까요.
2: 이진수가 공천 과정부터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몰랐을까. 물론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진숙이라는 분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상궤를 벗어난 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당에서 걸렀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미 뺏질 달았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0: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 네. 것인가 이 부분에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의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일 뿐이고 당이 관여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말렸다. 그랬는데 소용이 없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설명으로 과연 충분한가. 그리고 뭔가 제명을 한 거다. 윤리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난 게 없다. 이렇게 말을 아끼고 있단 말이에요.
3: 근데 일단 어제 국민의힘 대변인의 발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진숙 개인 의원실의 뭐 행사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의 파장이 일어났으면 대변인이면 이미 지도부와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내야지 여기에 대해서 개인 의원실 일이니까 모른다? 그러면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까? 아니 분명히 국민의힘 정강정책 거기에도 2020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 맞아요.
3: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한 서너 명의 인사들은 이와 관련된 잘못된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적도 있는데 그걸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분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개인 의원

0: 현실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다. 저는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나아가지고 국회 도서관장도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1: 이번에 열렸던 장소가 네. 도서관 대강당이죠.
0: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도서관? 예. 이 국회직 중에 하나거든요. 도서관장도. 이것은 야당 대표의 추천을 받아서 야당 몫으로 배려하는 게 지금까지 국회 관례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장동혁 대표가 추천을 하신 분이 아닌가? 근데 이분 이력을 보니까 이 판사 출신이신데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출신이세요. 근데 판사를 그렇게 15년 정도 하신 분이 이런 행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태도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국회 도서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이진숙 의원과 관련된 이번 토론회에 대해서 제대로 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 국회가 잘 협조가 될지 저는 걱정이다. 이런 생각.
1: 네, 여기에 이런 행사하려면 대관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원 신분이면 어떤 행사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신청하면 그냥 다 대관을 할 수 있나 봐요?
2: 그렇죠.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 신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 검열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검열하기 시작하면은 그럼 국회 도서관장이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어떤 행사는 개최할 수 있고 어떤 행사는 개최할 수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신청 내용을 받아서 행사 내용을 먼저 사전적으로 받아서 검열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알고 있고 일단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이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내용을 대충 알고 하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진숙 의원이 강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은 5.18 광주 민정운동에 관해서 선법 전문에 닿는데 동의할 정도로 5.18 광주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적이고 사법적이고 역사적인 평가가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당의 주류적 인식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거기서 벗어난 행동을 이번에 이진숙 의원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윤리위가 가동돼서 징계를 검토해보는 것이 맞는 일이겠지만 지금 윤리위의 상태 어떤지 아시잖아요. 윤리위 자체가 정당성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제대로 된 어떤 당의 운영을 밟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진숙 의원은 본인이 5.18은 성역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사회에서 어떤 것도 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그 자신의 발언과 표현에 대한 비판은 있는 그대로 저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단순히 토론회를 열어서 여러 인사들이 발언을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줬다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이진숙 의원도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근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내 생각은 묻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토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정확하게 밝혀야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제대로 징계를 하든 말든 검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 입장을 먼저 밝혀야죠. 본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놓은 다음에 5.18은 성역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1: 이진숙 의원이 2024년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그 인사청문회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있더라고요. 5.18 민주화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동의를 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3: 그러니까 굉장히 완전히 그냥 또 다시 국민들한테 또 구구정당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를 징계 안 한다? 이상한 얘기잖아요. 뭐 죄송은 될 거고 징계 시결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안 하고 또 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뭐 이진숙 의원의 생각이 그와 같지 않다. 그냥 토론의 연계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아마 가면 뭐 국민의힘 윤리위는 또 완전히 이제 파국으로 갈 겁니다.
0: 그런데 예. 이제 이진숙 의원이 기자의 또 다른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5.18 관련된 언사는 좌파 정치와 학술 문헌에 점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말은 실질적으로 그 토론에도 질문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봤는데 5.18의 역사적 사실은 무엇인가? 아니 지금 법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뭘 더 이상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더 기가 막힙니다.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나? 세 번째는 더 기가 막힙니다. 5.18 둘러싼 모든 문제는 전두환의 책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좌파 정치와 학술 문헌에 점거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이미 조정식 의장이 비서실 통해 가지고 국회 도서관장한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절차를 지금 와서 할 수 없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뭐 대변인은 아직까지는 모른다라고 했는데 개인 의견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봐요.
1: 그러니까 이미 사법적인 판단이 끝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이

0: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0: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아니 일단 개헌을 해서야죠. 네. 헌법 조문에 넣으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헌법 조문은 뭐 강제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선언적 의미가 아주 큰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유는 헌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자유란 말이에요. 네. 이 자유를 절대화할 수 없어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그럼 헌법 울타리 안에 있는 건데 누군가가 헌법 울타리 밖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자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공적 영역에서는 배제돼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국회 도서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국회의원이 계엄의 재조명 이래가지고 과연 그것이 내란인가 이런 토론을 한다고 쳐요 지금.
0: 네.
1: 그러면서 윤석열이 계엄 잘했다고 막 한다는 토론을 연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국회의 권능이 침탈당해가지고 지금 내란죄로 형사재판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아 당신이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 헌법 질서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용납이 안 돼. 아무리 뭐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어도 이건 안 돼. 이런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선을 넘어섰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저렇게 생각하고 논란이 있다면 헌법의 조문에 박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2: 헌법 전문에
3: 예, 헌법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좀 걸린 얘기고 그래서 저희 당이 1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20년도에 김종인 비대위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당원 당규 다 개정한 거였어요.
0: 네.
3: 그래서 20년도 9월에 저희가 당원을 개정하면서 당원 전문에 뭐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라고 진짜 강수영 변호사님 표현대로 박았어요. 딱 박았다고. 그러니까 2019년 같은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다시 이분이 이진숙 의원이 이렇게 함으로써 2019년 정도로 이제 돌아가 버린 거죠, 다시.
0: 그러니까 명백한 징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원 당규에게 문구가 있는 거니까.
3: 저희랑 당을 같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선언이잖아요. 이 얘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에서 이걸 징계를 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본인이 자진 탈당하시는 게 제일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당원하고 안 맞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에서 아무리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장도혁 대표 지도부가 이걸 징계 뭐 하고 안 하고를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거다. 그래서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4: 저는 이제 국회가 윤리위를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어요.
0: 예.
4: 그래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말 잘못된 국회의원은 윤리위에 좀 회부해가지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 처벌하지 않으면 저는 이런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인 논의 계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해가지고 네. 뭐 외부 인사들 모시고 뭐 국민 배심 원제로도 전 도입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국회의원도 제대로 된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5: 그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이미 5.18에 관해서 뭐 박혀 있고. 심지어 강수영 변호사님 말씀대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은 저는 또 생길 거라고 봅니다.
0: 어허.
5: 중요한 건 네.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현재 이끌고 있는 정치 세력의 교체지 아무리 종이장에다가 박아놔도 그거 넘어서는 사람들은 넘어서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탄핵을 했잖아요. 그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와 같이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주진우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원래 없다가 그런 분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을 운영하는 주류 정치 세력의 교체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원 당규에 아무리 100번을 박아놔도 저는 이런 발언, 이진숙 의원 같은 행동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저희가 좀 이따 다루겠지만 그런 정치 세력의 교체를 오히려 지금 역행하고 있죠. 당협위원장들 물갈이함으로써
0: 예, 그 얘기를 네.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0: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연휴 둘째 날인데요. 오늘도 강원도로 향하는 나들이 차량이 꽤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지금 덕소산패부터 서종, 또 조양부터 춘천, 그리고 내촌과 인제 부근 포함해 총 26km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는 비교적 덜 밀리는데 강릉 쪽, 호법과 원주, 새말 부근 포함해 총 13km가량 속도 안 납니다. 지금 수도권 제일순환선은 사고가 보이는데요. 판교 쪽으로 서하남 부근 승용차 사고 발생해 송파부터 5km가량 정체가 갑자기 심해졌고요. 비가 오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사천과 칠원 분기점 부근 승용차 단독 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6: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헌 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재선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협위원장 임명에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게 뭐 당헌 당규에는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했던 유례가 없어요?
7: 없어요. 네. 그런 적은 없고 제 기억에 2018년 후반 무렵에 김병준 비대위 체제였을 텐데 자유한국당 때 전 당협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사퇴를 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재임명 그다음에 거기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오디션을 봐서 당협위원장을 뽑는 그런 예. 과정은 있었죠. 아마 기억이 살짝 나실 겁니다. 당협위원장 오디션.
6: 자 그러면 이렇게 유례 없는 이례적인 이 방식을 내가 취하겠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8: 뻔하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의사로 현역 의원들 공천 자리 다 뺏을 수 있다라는 예고.
6: 예.
8: 뭐 본인이 이제 임기 끝날 때는 총선 공천권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당의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당협위원장은 보통 이제 연임하는 게 관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그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고. 근데 현역 의원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연임을 당원들의 투표로 막아버린다는 건 거의 이제 공천 소환제죠 이건. 당신 아웃이야 정치적으로. 근데 그거를 당원들의 의사로만 한다. 그러면 이제 장동혁 대표가 꿈꾸는 세상은 딱 이렇게 결집되어 있는 당원들의 그 여론만
6: 예.
8: 유튜브 이런 걸로 결집만 시켜놓으면 내 밑으로 줄 서게 만들 수 있어. 이 당을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뭐 그걸로 봐야 되겠죠.
6: 예. 뭔가 좀 특정한 물갈이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9: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유행했던 어떻게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보면 그 극단적인 소수는 그 극단적인 소수가 계속 지배를 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이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당권을 이용해 가지고 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앞단에도 뭐 공직자 선출 뭐 평가 TF 만든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도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이 항상 월공에 혼자 나가니까 이게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불러들이지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제도와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완전히 뭐 막무가내로 이렇게 전략이 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안 통해야 되는데 야 이게 또 통하는가?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아니 세상에 현역 의원이 있는데

0: 네. 현역 의원을 교체를 한다?
1: 일괄 사퇴를 하게 한 다음에
0: 누가 보더라도 제명당할 그런 잘못을 하지 않으면 이건 정치권에서 상당히 어떤 일인데 저는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의 대응이 정말 기대됩니다.
2: 그 명분은 당원에게 당협위원장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굉장히 좋죠. 당협이라는 게 당원 협의회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당원 중에서 한 사람을 협의회의 위원장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는 조직위원장에서 당에서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1: 네.
2: 그래서 형식적으로 박수 치면서 딱 하면 위원장이 돼요. 당협위원장이. 저희 둘 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1: 네.
2: 그걸 좀 더 민주화 하자는 얘기는 맞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협이 쪼개집니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나와서 현 당협위원장에 맞서는 사람이 나올 거고 아니면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총선에서 하나 된 그 에너지 또는 시너지까지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선을 하게 되면 경선에서 이겼을 때 내가 본선에서 상대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는 것까지 생각을 할 때 경선이 치열해지면은 더 불안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저도 그걸 겪었고 그래서 이게 능사냐 경선이라는 게 민주당 지금 경선 과정을 겪으면서 당이 지금 거의 두쪽 난 거 아니에요. 민주적인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반작용을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장덕 대표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당원들은 내가 장악할 수 있으니까 당협위원장도 내가 장악할 수 있어. 나 힘센 거 알지? 지금 힘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근데 그것도 사실 뭐 혹시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당협위원장이 예. 왜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1: 예.
3: 쉽게 말해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당협위원장이 되면 민주당은 이름을 지역위원장이라고 하죠. 차기 국회의원 후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 네네.
3: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근데 장도엽 대표가 그러면 이렇게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면 아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당원들이 다 장도엽 대표의 노선을 지지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장도엽 대표가 자기에 대한 재신임을 전당원 투표에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쪼개놓잖아요. 지역구 당협위원장 선출을 잘게 쪼개서
1: 예, 예.
3: 그걸 그 지역 당원들의 투표로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관심이 많겠습니까? 전당대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낮춰질 수밖에
1: 예.
3: 없어요. 그러면 강성 핵심 당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짠물 당원들만 투표를 하게 되고
1: 예.
3: 그분들은 친한계 원내 원외 불문 친한계 당협위원장이 누군지 다 아세요.
1: 예.
3: 저도 아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골라서 그 사람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장도엽 대표가 당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원들의 의사 자체를 잘게 쪼개놔서 그 짠물 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은 친한 게 원내 원외 당협위원장만 이렇게 거르기 위한 그런 꼼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그렇죠.
4: 근데 지금 일단 한다는 거잖아요.
1: 예.
3: 할 거 아닙니까? 아직 최고위원회 결정은 예. 안 났는데
4: 예.
1: 근데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3: 없습니다.
1: 거잖아요.
3: 그거는 예. 당원 단계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1: 예.
2: 아, 하나 변수는 있어요. 지금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세대요.
1: 그러니까
2: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저희 당이 적어도 2020년 이후로는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인 곳에 대해서는 당무감사를 예를 들어서 막 기간을 줄인다거나 약식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현역 의원은 다 이렇게 패스해 줬어요.
1: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유임이 되는 게 그냥 관례예요 지금.
2: 뺀 적이 없어요.
1: 예.
2: 근데 지금 현역 의원이고 뭐고 다 그냥 전수, 그냥 전원에 대해서, 전 당협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니까 현역 의원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1: 근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현역 의원들이 크게 반발을 해도 뭔가 어떤 구심점을 갖고 그게 어떤 실천력으로 잘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 지도부 특히 장동희 대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별로 이렇게 제동이 걸리지가 않잖아요.
3: 그 이유는 뭐냐면 현역 의원들이 별로 크게 반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 지금 엄청 근데 이 부분은 엄청
3: 현역 의원들은 예.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1: 아,
3: 정치적 이해관계를 치명적으로 건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공천이거든요.
1: 예.
3: 당협위원장을 바꾸는 거는 공천 문제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여겨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장도엽 대표가 추진하는 친정체제 구축, 당협위원장 교체를 통한 친정체제 구축의 의도가 단순히 친한계 당협위원장들을 솎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에서 공천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남이라든가 강원권, 언더찐윤 의원들이 많이 포진하고 계시는 그곳까지 만약에 염두에 두고
1: 건드린다면 이제 건드리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0: 않을 것이다.
1: 제 생각에는 장도 때 보면 금방 날아가요.
0: 근데 그게,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1: 거기까지는 안 건데
0: 네, 전체적으로는 가진 않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한 개라는 어떤 한 특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반감이 조성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2: 그런데 친한 개만 특정하지 않고 그냥 저는 당을 재편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지금 메시지들을 장동현 대표 메시지를 쭉 종합하면 이 얘기예요. 왜 공천 때만 나타나가지고 정치하냐 평소에 싸우지도 않고 네. 80%가 안 싸운다는 식으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그럼 뭘 위해서 뭐 싸운다는 게 뭐냐? 그냥 올림픽 공원 나오라는 거거든요. 본인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왜 동참을 안 하냐 이게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갔는데 내가 올림픽 공원에 내가 싸우는데도 여전히 안 나오는 뭐 당협위원장이 있더라. 그럼 명단 만드는 거예요. 불참자. 그러면 이제 당원들한테 이제 좌표 찍는 거 아니에요. 봐봐 당원들아 이 사람들 안 싸우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당원들 투표로 이 사람들 떨어뜨리는 이 신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올림픽 공원에 나와 함께 이 패러다임 속으로 들어와 이거거든요. 근데 그 올림픽 공원의 구호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네. 아니 부정선거 재선거를 어떻게 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장동현 대표는 계속 재선 가자 그래요. 그럼 현역 의원들 여기 들어갈 거냐 이거예요. 당원 투표가 무서워서 그래 그럼 재선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가냐 이거예요. 저는 그거 안 된다고 보거든요.
3: 근데 네. 최근에 그 장동혁 대표가 전에 그 영남권 의원들하고 자칫하면 한판 벌일 그럴 기세인 것 같아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현역원 15명하고 울산에서
0: 만났더라고요.
3: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0: 예.
3: 그때 단순히 영남권 의원들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의원들도 뭐 유상범 의원, 이철규 의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 어쨌든 우리가 장동혁으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누구를 당대표로 세울지를 고민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확정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스무스하게 이것을 교체를 할까라는 것을 저는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이것 봐라 내가 앞으로 서로 간에 잘해보자고 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있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본인의 힘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유재하 변호사님도 말했지만 현역 의원들은요 네. 정말 자기 밖으로 건드려버리면은 이것은 사생결단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일단 내 지역구 당협위원장 자리는 안 건드렸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선을 넘어오기 시작하면 저 대상이 나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오세훈 시장 봤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 전에는 장력 대표 방관했습니다. 왜? 막상 내 일 아니니까. 근데 그걸 화근을 남겨두니까 자기 지방선거 출마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알겠습니다. 이거 건들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0: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오세훈 시장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 주에 화제가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금요일에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찾았는데 이게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응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개적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정의용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어요.
4: 결국 오세훈 시장이 왔는데 그 발언 순서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그분을 띄워주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당내 구성원의 반발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구성원이 해필이면 사무총장이더라. 그러니까 볼성사나운 모습이 드러나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0: 예.
4: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이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그럼 이게 뭐냐. 아 평소에 뭔가 당 운영과 관련해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사이에 당 지도부입니다. 원내 지도부가 아니고 의견이 좀 많이 달랐던 부분이 쌓여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일반 대중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 자기 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이 왔는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이 아닌데 그러니까 다들 의아해한단 말입니다.
0: 네.
4: 그럼 이제 뭘 가지고 하느냐면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결국은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라는 형식상 단체장이 와서 뭔가 발언하는 게 싫다라는 형식성의 논리를 대지만
0: 사실 알고 보면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사이에 뭔가에 갈등이
4: 있었고
0: 표출된
4: 그
0: 것이다.
4: 사람이 해필이면 오세훈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아하. 제 얘기는
1: 저도 동의합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0: 뭐 이제 서울 지금 화두잖아요, 부동산 문제가.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모양새는 나쁘지 않죠,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게. 근데 이제 이렇게 불꽃이 확튄건 참석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발언 순서가 원래 당대표가 하는 순서에, 당대표가 참석을 못했잖아요, 이날. 당대표 순서에 오세훈 시장을 딱 넣어버리니까 오세훈 시장을 대표격으로 지금 해주는 거야. 이제 이거잖아요, 사실.
2: 맞아요.
0: 예,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 당대표처럼 띄워주냐. 그런 건데, 또 측근이시고, 정의원 사무총장,
1: 예.
0: 장도엽 대표의.
1: 예.
3: 저는 원래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언더진윤 당내 주류들은 장병욱 당권파를 원래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이게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정리할 것인지 좀 우물쭈물 했거든요. 좀 시간을 두고 보자, 급할 거 없잖아,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물쭈물 하다가 선관위 이거 문제 생기고 이재명 정부 실정 터지고 하면서 이게 지금 당권파 힘이 다시 조금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엊그저께죠.
1: 네.
3: 엊그저께 그 상황을 보면 결국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우물쭈물한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의용 사무총장하면서 아, 참 많이 컸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2: 근데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게, 사실 지금 제가 국민의힘 구성원 지도부라면 오세훈 시장을 전면에 앞세워가지고 엄청나게 부동산 공격해야 되거든요.
1: 네.
2: 왜냐하면 이번에 정부의

0: 홍영 사무총장께서 이렇게 한 번에 날려주셔서 저희 민주당도 상당히 감사한 마음인데 어쨌든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당의 출신의 서울시장을 상대로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인삿말 이런 걸 가지고 거예요. 저는 이게 정치 문법이 너무 뉴노멀이다.
1: 아, 뉴노멀이다.
0: 저는 너무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2: 예.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게
1: 이렇게까지 길게 할 생각이
2: 만약에 예. 예. 오세훈 시장이 아니고 초청 대상이 예. 추경호 대구시장이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와, 그럼 우리가 상상하는 또 장면이 있잖아요. 딱 그게 핵심이고 이런 식으로 당 운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들이 또 알아차리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판단이 계속 들어갈 거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동욱 지도부 계속 될수록 정치 퇴행의 퇴적이 계속 될 거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1: 자, 국민의힘에서 요즘에 약간 그 태도 변화, 입장 변화가 보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안철수 의원인데 네. 이번 주 기자회견을 열어서 복당 운동권에게는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 질타를 했고 굉장히 격앙된 모습까지 보였는데 안 의원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3: 이제 서울시장 자리가 재보궐선거 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예. 그리고 본인 뭐 중도 뭐 보수, 합리적 보수, 개혁 보수 이쪽 포지션 가기에는 이미 선점돼 있는 사람들이 있고 경쟁자들이 네네. 오세훈 시장 이미지도 그렇고 뭐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장동혁 포션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블루 오션 같다. 여기는 레드 오션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재보궐이 일찍 내년 4월에 열릴 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기면 나는 연임의 명분을 얻는 거니까. 안철수 같은 사람 딱 영입해가지고 당신이 가서 서울시장 하시오. 나는 당대표 계속 하겠소. 그럼 둘이서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림픽공원 가고 뭐 복당 운동권이 뭐 한동훈 몰아내야 된다. 이것도 네. 이제 지지층 결집이거든요. 적이 있어야 지지층 결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그리고 안철수는 서울시장 타고 응? 대선까지 가겠다. 아하. 이렇게 쭉 이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1: 아니 그래서 네. 어제도 SNS에 조국 사면이 오늘 파탄을 낳았다. 이 대통령 후회 안 하냐 이렇게 회심에 직격을 했고 조국 사면 1년 만에 민주당 저격수가 됐다. 조국 전 대표가 뭐 이런 아, 얘기도 쓰고 있는 건데.
2: 8.15 사면이었으니까.
1: 네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8.15 1년을 맞아서 지난해에 이렇게 한 거 후회하지 않냐. 뭐 지금 이런 메시지를 쉼없이 지금 SNS 메시지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안철수 예, 의원이.
2: 그래도 이거는 8.15에 맞춰서 하신 거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한 몇 초라도 얘기를 하지만 맥락이 없이 갑자기 저희 당이 복당 운동권 때문에 쑥대밭이 됐다고 하셔서 나만 모르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저는 졸지에 여의도 레카에 이어 복당 운동권까지 돼가지고 뭐 화염병 던지고 뭐 돌 던지고 다시 배워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좀 과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제기함에 있어서 그 공격의 수위도 많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좀 맞춰서 하셔야 될지 않을까. 그래야 좀 이해를 하죠.
1: 근데 이제 조광한 최고도 이제 조경태 의원과 소를 향해서 지금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아. 단어까지 써가면서 곤충 이름을 써가면서 설전을 벌였는데 지금 갑자기 이 시점에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이렇게까지 예민해진 이유가 있나요?
0: 저는 그게 안철수 의원과 함께 요즘 떠오르고 있는 주진우 의원의 등장 때문이라고 봐요. 뭐 세상 등장한 건 아닌데 얼마 전에 무슨 뭐 자기 유튜브에서 본인은 한동훈하고 함께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본인도 뭐 좋은 대학 나와서 검사했는데 같은 부산 지역구니까 경쟁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 일도 아니니까 상관은 아니지만 최소한도로 보면 좀 앞뒤 말은 좀 맞게 해야 된다. 근데 최근에 안철수 의원하고 밥을 먹었어요. 예. 그럼 안철수하고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진우 의원이 자기는 계엄의 표결에 참여한 거는 계엄은 잘못됐는데 이걸 민주당 의원들만 가서 해버리면 이거 민주당이 앞으로 자기들 잘했다고 하는 걸 못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 하지만 난 탄핵은 반대했다라는 그런 뜻인데 한동훈 의원은 핫한에게 찬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안철수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 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뭐 해병대 특검 다 찬성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같이 해요? 더 나쁜 사람이지. 그 입장으로 본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안철수는 서울시장, 주진우는 앞으로의 부산과 관련된 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과거의 어떤 정의나 관계나 그런 건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앞길만 가는 것 같아서 좀 한심해 보인다.
2: 충분히 갈 수 있죠. 뭐를 하려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려고 정치를 하니까요. 나는 당대표 해야 될 것 같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초선 의원이 막 당대표 간다는 게 주진우

0: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그 커탈락. 부산시장 하겠다고 그래도 부산지역 의원들하고 상의는 해야 되는 관례가 있음에도 그런 거 안 하고 나가서 뭐 경선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는 그 급이 돼야 돼, 돼야 돼 하니까 아, 이 지도부하고 발을 맞춰서 보니까 별 사람이 없네. 여기 블루오션이네. 안철수 의원하고 생각이 똑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1: 정치인도 인테그리티라고 이게 사람의 행동이 너무 모순되면은 사람 자체가 우스워져요.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도 보수죠.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가는 모양을 보이는 게 뭐 플랜 A로는 서울시장 선거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제 그걸 준비한다. 플랜 B로는 그게 아니면 장도연 대표 그 퇴임 이후에 전당대회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그런 어떤 오락가락하는 행보로는 당원들이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원하는 거 달성도 못하고 이용만 당할 것이다. 안타깝습니다.
2: 그 한동훈 의원과 관련해서 단계에 그 관련해서 처음으로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더라고요. 네. 강제 수사가 시작됐다. 이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3: 뭐 이제 확인되면 이제 종지부가 찍힐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당원 그 게시판의 아이디의 회원 정보, 네. IP 이런 것들 하면 진짜 한동훈 의원의 가족이 맞는지 공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IP 그럼 그 아이디를 사용해가지고 글을 작성한 장소가 어디냐 각자 가족들의 집이냐 아니면 어떤 한 곳이냐 뭐 이런 것도 밝혀지겠죠.
0: 한동훈 의원이 글을 썼냐 안 썼냐 그것만 밝혀져도 한 70%는 해결된다고 봐요. 지금 그거 가지고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뭐 이상한 글을 한동훈 의원이 정말 쓴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밝혀진 바로는 동명인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은 사람이 그런 글을 썼다고 다 밝혀졌고 주진우 의원도 과거에 법률자문위원장 시절에 그런 얘기 다 했었잖아요. 그것만 밝혀져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고 그다음에 뭐 매크로를 썼네 뭐 무슨 조직을 동원했네 이런 것도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에 한동훈 의원의 당원 게시판 사태를 범죄 행위라고 규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복당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건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4: 근데 이제 제가 중앙윤리위원회 국민의힘 결정문 보니까 한 8페이지 되거든요. 좀 바본 것 같아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썼는지 결국에는 이게 명예도용 했는지 샷다운을 지시했는지 이거 두 가지만 보는데 뭐 이렇게 길게 썼는지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많이 밝혀진다. 그럼 복당의 명분이 될 것이고 그게 된다면은 국민의힘 현역들도 할 말 없을 것이다. 이번 게 털고 가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2: 알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
5: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6: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5: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6: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탄탄탄탄방수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할 타이. 키가 크고 싶다.
1: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육해상 개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류재하 변호사, 강수영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전 부대변인,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단비씨 정오 뉴스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이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개별적 역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며 호전된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취임 전 일본을 향해 역사 문제에 사죄하지 않았다며 강경한 발언을 한 적이 있으나 취임 후에는 일본 중시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38번 국도 느릅제 터널 인근에서 관광버스가 중앙분리화단을 들이받은 후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기사와 승객 등 17명이 경상자로 분류돼 이들 중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군이 군사 분기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주 동부 전선에서 북한군 여러 명이 군사 분기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작전

0: 대한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사격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침범 당시에 순찰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군의 경고 사격 이후 북상했으며 다른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살 아이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쯤 인천의 모 아파트 15층 세대에서 6살 A군이 사라졌다는 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 부모와 함께 주변을 수색했고 오후 9시 30분쯤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상태인 A군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추락 방지 시설이 없는 인천대교에서 해상 추락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3일까지 인천대교 해상 추락자는 13명으로 지난해 1년간 추락자 11명보다 2명이 많았습니다. 바다로 떨어진 13명 가운데 11명이 숨졌고 2명은 생존했는데 지난달에만 3명이 바다로 추락해 숨졌고 지난 13일에도 30대 남성이 인천대교 주탑 부근에 차량을 세워둔 채 바다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플로렌스 섬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의 사망자 수가 47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전날 동부 소순다 열도에 있는 누사 툰가라티 무르주 플로렌스 섬 북부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4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아리안토 청장은 구조대가 플로렌스 섬에 있는 시카, 망가라이, 동망가라이 지역에서 시신 47구를 수습했으며 부상자 5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의 핵심 드론 방어 시스템에 상당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중국의 신형 드론 대응 역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광복절 연휴 둘째 날이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폭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 울산, 경남 내륙 50에서 150mm,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 제주가 50에서 100mm,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은 20에서 60mm입니다. 특히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많게는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정원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MBC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예, 8월 16일 손석희 12시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오늘 첫 곡으로는 막달레나 베이의 킬링타임을 들었습니다. 자, 매주 일요일 사색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오늘도 송기령 작가, 이종범 작가 그리고 김겨울 작가와 함께 기다림에 대해서 사색을 해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부탄가스의 힘.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요일 오후 생각하는 즐거움을 만납니다. 네 개의 색깔, 네 개의 시선, 사색.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

0: 국회 12시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은 작가 김겨울입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사색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주제, 다양한 시선을 나누고 있죠. 오늘도 저와 함께 사색에 빠질 세 분 소개합니다. 주중에는 운전대를 잡고 계시다가 일요일이면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분이죠. 손석희 DJ 오늘도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예.
0: 네. 그리고 마인드마이너 송기랑 작가 오늘도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송기랑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콘텐츠 지도 제작자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도 라디오와 미니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손석희의 12시 검색해 보시면 사색뿐만 아니라 12시의 다양한 콘텐츠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하이프 하여간 좋은 건 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색 영상에 달린 댓글로 저희가 요새 계속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댓글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댓글 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모맥스님 댓글 한번 이종권 작가님 읽어주시겠어요?
3: 네. 매주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한 주 또 열심히 살아내고 다음 주에 놀러 올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0: 네. 네. 매주 이 시간 기다려주신다고.
3: 너무 고맙네요.
0: 그러게요. 엔트유님 댓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 네. 내가 일요일을 기다리게 될 줄이야. 원래는 월요일 전날이라 싫어했거든요. 라는 댓글을 주셨네요.
0: 일요일 좋아하시나요? 성기랑 작가님.
2: 일요일은 토요일이 좋죠.
0: 토요일이 좋죠.
2: 제가 예전에 쓴 것 중에 거기 있었거든요. 일요일 날 개그 프로 끝나면 죽고 싶다고.
3: 네. 너무 힘들다.
2: 네, 그래서 네. 그 시간에 하는 이유가 있다. 네. 내일 힘드니까 이거 맞고 나가라 뭐 이런 얘기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토요일이 좋죠.
0: 그렇죠. 보통은 토요일을 기다리게 되고 일요일은 조금 슬프죠. 바다노을님과 김송희님도 이 시간만을 기다렸다. 매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셨습니다. 매주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주시는 거 정말 뿌듯한 일이죠. 저희 코너가 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말을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세 가지 뜻이 나왔습니다. 1.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다. 2. 무언가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다. 3. 참고 견디다. 이런 세 가지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손디노 혹시 이 세 가지 정의 중에 어떤 게 좀 제일 와닿으세요?
1: 네. 그 정의가 세 가지나 나오네요.
0: 그러게요.
1: 1, 2, 3으로. 기다림의 의미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0: 네.
1: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 좀 수동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0: 네.
1: 무언가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다. 이건 뭐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참고 견디다. 이게 제일 와닿긴 하는데 예, 그건 1, 2를 위한 필요 조건인 것 같아요.
0: 네.
1: 굳이 따져보면 그 제일 중요한 건 3이 아닐까. 참고 견디는 거.
0: 참고 견디다.
1: 그걸 못하기 때문에 네. 1, 2도 안 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세 번째 참고 예. 견디다라는 정의. 두 분은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정의 중에.
2: 저도 기다림에서 그 손디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참는 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떠오르는 게 워낙 그 학창시절 때 혹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율학습이라고 쓰고 타율학습에 이른다 이런 거 있잖아요.
3: 그렇죠.
2: 막 9교시, 10교시에 연교시에 이랬고 또 끝난 다음에도 10시까지 있다가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물론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긴 했지만 10시까지 못 가는 상태 기다렸던 그런 나쁜 기억이 있어요.
4: 심지어 그래가지고. 10시에 끝나고 12시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차를 그때까지 안 보내줘가지고.
2: 세상에. 그래서 그때 기억이 너무 있어가지고 네. 그 기다림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런 게 나오는데 재밌는 건 그 최근에 그 강아지 동영상 많이 나오는데
0: 네.
2: 그거 있잖아요. 기다려. 그러면 이제 아무 기다리는 거. 막 침 흘리고 있고요.
0: 그쵸, 맞아, 맞아. 그쵸.
2: 그래서 그 보면서 아우 저 친구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2: 고양이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0: 그렇죠.
4: 그러니까.
2: 바로 먹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같은 삶을 살고 싶네요.
0: 참고 견디다.
4: 저 같은 경우는 네. 워낙 그 지망생 시절이라는 게 가장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속성이 기약 없음이잖아요. 모든 취준생이 비슷하겠지만 나를 선택해 줄 사람이 밖에 있고 그 사람에게 선택될 때까지 어떤 기준도 없어서 기약이 없다는 게 되게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억지로 저는 행복의 연장 쪽으로 정의하려고 애쓰는 게 있어요. 가장 제가 기다리는 것들은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이런 것들 해놓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내내 즐거우려고 고통의 연장 쪽을 많이 겪어봤으니까
0: 네.
4: 행복의 연장 쪽으로 기다림을 정의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이 과정을 좀 재밌는 걸로 생각을 해보자.
2: 그렇죠.

0: 재밌네요. 차는 사기 전까지가 제일 즐겁다고.
1: 아, 그런가요?
2: 여행 짐 쌀 때가 제일 즐겁던데.
1: 출발하기 직전까지. 네. 그렇죠. 저희가 참 기다리는 게 많습니다. 항상 뭔가를 기다리고 있죠. 뭐 어렸을 때는 소풍 기다리고 생일 기다리고 학생 때는 또 그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만을 기다리고 또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다 크면 퇴근 기다리고 월급을 기다리고 가족을 기다리고 세 분은 요새 뭘 기다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뭘 기다리고 계신가요?
2: 최근에 네. 피규어를 사는 사람들은 네. 보통 스케일이 긴 기다림을 많이 가지게 돼요. 네. 그 프리오더라고 하죠. 어떤 종류의 피규어가 나올 것이다라고 뜨면 보통은 3년 뒤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고
1: 3년이요?
2: 2년 뒤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빠르면은 뭐 내년 상반기다 그러면 진짜 빠른 건데 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주문해 놓고 네. 3년 뒤에 올 때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제작이 됐을까 이러면서.
1: 그거 안 잊어버리세요?
2: 잊어버릴 수가 없죠. 아. 3년의 행복함이고 그건 전 세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네네네. 그 사람들이 모두 함께 그걸 기다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일종의 뭐 커뮤니티 문화 같은 게 있어요.
0: 이제 댓글로 본 것 중에서 네. 월요일 아침에 복권을 산다고 아. 그래 일주일 동안 행복하다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긴 3년 동안의 즐거움이네요.
2: 그래서 얼마 전에 3년 전에 샀던 게 왔어요. 이런 맛이 있어요 또.
1: 3년 전에 샀던 게.
2: 그렇죠. 가끔 까먹기도 하거든요. 손이 바쁘면 어느 날 와서 열어보면 너무 기쁨이 두 배.
1: 서프라이즈.
2: 도파민 깜짝. 두 배 이벤트가 오는 거죠.
0: 해피 서프라이즈.
2: 그렇죠. 너무 해피 서프라이즈 있기 때문에 오. 요즘 제가 좀 기다리는 것들은 그것들 3년 남았습니다.
1: 그러면 3년 뒤에 받으면 네. 내가 이걸 왜 샀고 뭐가 좋았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2: 그럼요. 그럼요. 오히려 더 자세해지는 것 같아요.
1: 아, 오히려.
2: 예, 예를 들면 굉장히 인상 깊게 했던 게임이나 너무나 감동했던 영화의 한 장면을 만든 피규어라고 한다면 그 장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해석도 하게 되고 그림도 그려보게 되고 그러다가 딱 받는 거잖아요. 그 작업실 한 곳에 이제 그 피규어나 스태츄를 위해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올려놓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1: 3년의 기다린 피규어. 네. 송기령 작가님은 어떠세요?
0: 저는 무조건 원고 마감이에요.
1: 원고 마감. 책 원고 마감.
0: 지금 4년째 그 한 권씩 매년 내고 있는데 그쵸. 이게 나름 정한 숙제인데 제가 했으니까 그건 지켜야 되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도움도 주시니까 반드시 끝내야 된단 말이죠. 이번 주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 모든 걸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1: 마감을 네. 향해서.
2: 화이팅입니다.
1: 그러게요. 손디는 요새 뭘 기다리고 계세요?
3: 그 나이가 들면 무슨 이렇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무엇을 기다리는 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뭐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시간을 기다리죠. 그러니까 주말 아까 어떤 분께서 토요일이 더 좋다고 우리 송 작가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금요일이 더 좋을 수도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3: 토요일이 곧 오니까.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길게 보면 이제 요즘은 이제 계절 여름이 맞아요. 너무 더웠으니까 네. 가을을 기다린다라든가 네. 그러다 보면 계속 그 다음 계절을 기다리게 되는 거니까 뭐 끊임없이 기다리는 건 맞지만 요즘은 그런 게 더 와닿긴 해요. 예.
2: 겨울 작가님 네. 같은 경우는 네. 논문인가요?
1: 그렇죠. 뭐 네. 근데 그건 뭐 기다릴 문제라기보다 네.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2: 뛰어들 문제인가요?
1: 제가 작업을 해야 진전이 되는 거니까 기다린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2: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기다리나요?
1: 아니에요. 아니요. 항상 하고 있어요.
2: 아, 그래요?
1: 이미 네. 그 이 발등을 직화고 일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2: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제가
2: 노릇노릇하게 읽었겠다.
1: 잘 읽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건 전 매년 항상 더위가 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위에 너무 약하고 더위를 정말 많이 타고 맞아요. 추위를 거의 안 타거든요. 저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여름이 가기만을 기다리면서 네, 고통스러워하고
3: 그
1: 있습니다.
3: 과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김계울 작가는 네. 점점 더 기다림이 심해질 거예요.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네,
3: 금년 여름이 제일 시원하다니까.
1: 그러니까요. 예, 예. 정말 두렵습니다. 내년 얼마나 더 더울지.
2: 큰일 났다 진짜.
1: 네, 그래서 더위가 하시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방금 3년 기다려주신 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더 길게 기다려보신 적도 있으세요? 정범 작가는?
2: 지망생 시절이 길게 잡으면 5년이었고요. 네. 좀 컴팩트하게 가정해도 3년이었으니까 가장 기약 없는 기다림을 오래 했던 건 공모전에 내고 떨어지고 냈던 네. 원고가 연재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기다렸던 5년간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졸업반 때부터 5년이었으니까 네.
1: 5년 인생에서 거의 가장 긴 기다림.
2: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 전공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가끔 만학도가 오시거나

0: 나이가 좀 많은데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만화가가 직업이 되어야 되는지 먼저 물어보고 그때까지 본인이 어느 정도 몇 년 정도의 기다림을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자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0: 왜냐하면 기약 없음이 가장 큰 적이라는 걸 많이 배웠거든요.
2: 네. 근데 베스트 도전이라는 시스템이 나오니까 네. 예전보다 이렇게 인터뷰이 좀 짧아진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바로바로 낼 수 있으니까. 네. 그럼 그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되나요?
0: 돼요, 되고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해요.
2: 이제 많이 살아본 분들은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얘기 나올지. 근데 그걸 미리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참아줘야 되는데 그치.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때가 정말 긴 시간인 기다림인 것 같아요.
1: 그게 이렇게 실제로의 긴 시간은 아닐 수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네.
2: 이 안에서 아주 긴 이제 시간이죠. 막 우주가 돌고 있는
1: 그쵸,
2: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무슨 일일까.
0: 그게 젊은 혹은 어린 연인들 사이에서 자주 벌어지는 풍요인 것 같아요. 한쪽이 얘기 좀 해 그러면 반대가 상대방이 기다리지 못해서 뭔데 그거야? 저거야? 이거 이 얘기하려고 그래?
2: 연인 사이에는 좀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1: 손님은 어떠세요? 좀 길게 기다려보신 거 있으세요?
3: 좀 얘기 좀 하지 하는 거를 저는 이제 듣는 입장이 아니라 하는 입장이에요.
1: 너무 무섭다.
3: 전혀 그걸 길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0: 네.
3: 제대를 제일 많이 기다려봤겠죠. 그건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오긴 올 시간이지만
0: 네네.
3: 그 하루하루가 잘 안 가니까 뭐 나가봐야 뭐 편한 세상 아니라는 건 아는데
0: 네.
3: 아무튼 속박에선 벗어나는 거니까 그런 거 아마 그 공통적으로 다 하셨을 테고
0: 맞네요.
3: 근데 기다림이란 거는 그만큼 이제 간절하면 더 시간이 안 가잖아요.
0: 그렇죠.
3: 예.
0: 잊어야 되는데.
3: 예, 간절하지 않으면 뭐 금방 시간은 가는데 저의 경우가 아니라 그 돌아가신 저의 삼촌이 일화가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사람의 간절함이 이렇게 애태우는 것이구나 느꼈는데 별 얘기 아닙니다. 네. 쫑긋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 그 이분이 어렸을 때 옥수수를 아침에 받고 옥수수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0: 네.
3: 학교 갈 시간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누군가 그 옥수수를 먹을까 봐 침을 발라놓고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여기 내 침 발라놨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가셨어요.
0: 네.
3: 그때 초등학교는 뭐 반나절이면 끝나잖아요.
0: 그죠.
3: 네. 근데 그 반나절이 너무나 길었던 거예요. 집에 옥수수가 있는데
1: 그쵸.
3: 가서 먹어야 되는데 수업은 안 끝나는 거야. 그건 내내 애를 태우다가 드디어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정말 평생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왔겠지.
1: 네. 네.
3: 옛날 뭐 한옥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문을 이렇게 열면 대문에 턱이 있어요. 그죠?
0: 그죠.
3: 이렇게 네. 밋밋한 바닥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0: 그렇죠, 그렇죠.
3: 나무 턱이 있는데
1: 그쵸.
3: 그 나무 턱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정강이에 큰 상처를 남겼어요.
1: 아이고.
3: 이 상처는 평생을 갔어요.
0: 옥수수 때문에.
1: 옥수수가 예. 남긴 상처.
3: 근데 또 반전이 있어요.
1: 네.
3: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 옥수수가 쉬었어.
1: 네.
3: 기다림의 끝은 그렇게 허망할 수도 있는 거죠.
0: 그렇죠.
3: 예, 근데 저는 그 삼촌의 마음이 그 절실함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1: 그렇죠.
3: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아, 이 기다림에 대해서 너무 애태워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기억이 나요.
0: 아, 저 너무 공감 가요. 저 예. 살면서 가장 극심했던 다이어트가 끝난 날 라면을 사서 돌아올 때가 기억이 나요.
1: 네.
0: 너무 라면을 들고 뛰는 내 모습이 너무 뛰는 상황이
1: 지금 빨리 먹으려고.
0: 그렇죠. 그 라면을 끓이려고.
1: 네. 저희 손석희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오늘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이쯤에서 제작진이 고른 곡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링킨파크의 Waiting for the End 골라주셨네요. 이 노래 듣고 12시 반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지금 빗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 부산 외곽선에 사고가 확인되는데요. 기장 쪽으로 철마 4터널 출구 2차로에 승용차 사고 발생해 뒤로 2km가량 갑자기 극심한 정체입니다. 터널 진입하기 전에 서서히 속도 줄여서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논산 방향으로 정체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 지점에 사고가 났습니다. 남풍세 나들목 호정 2교 진출로에 승용차 단독 사고 발생해서 차령 터널까지 정체가 더 심해진 상태입니다. 그 밖에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 구간 특히 많이 밀립니다. 박수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ve got a friend
5: in me.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한인제약.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0: 세척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세척 효과 타타타.
1: 세척제는 타타타.
2: 한얼 사이언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6: 기성적인 아이클 타임.
7: 키가 크고 싶다면
8: 기성적인 아이클 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1: 손석희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오늘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기다림은 굉장히 설레잖아요. 피규어 기다리시는 것처럼.
12: 설레죠.
11: 어떤 기다림은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죠.
12: 아.
11: 그거는 목표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기약 없음의 문제일까요?
12: 그러니까 결국 기다림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해상도가 낮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11: 네.
12: 무슨 감정을 연장시키는 기다림이냐에 따라서 행복감을 연장시키면 어린 왕자 혹은 택배인 거고, 어떤 기약 없는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도 기다림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그건 인내잖아요.
11: 그렇죠.
12: 당연히 저는 뭐 기약 없는 게 가장 큰 고통, 막연함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11: 막연한 상태.
12: 네.
11: 그 어린 왕자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기다림 관련한 작품 생각나시는 것도 있으세요?
12: 그럼요. 그 시네마 천국에 네. 토토 알프레도 얘기 보면 어린 토토가 이제 청년이 돼서 짝사랑을 할 때 알프레도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떤 여인을 사랑했던 남자 얘기를 해주는데 그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내 집 창가 앞에 보이는 곳에 와서 날 기다려준다면 뭐 100일째였나 되면 내가 말 받아들였다.
11: 그랬을까요? 네.
12: 그 남자가 그날부터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계속 와서 앉아있어요. 99일째 되는 날 앉아있다가 다음날 오면 이제 받아준다고 약속했잖아요.
13: 그렇죠.
12: 구두기약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날 의자를 들고 떠나버려요.
11: 그렇죠. 그러니까요.
12: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의 허상 혹은 상대가 그런 계약 조건을 걸었다. 블랙 기업이다, 이건. 그 여자는 블랙 기업이다.
11: 아, 이게 계약으로 가는 건가요?
12: 그런 이제 알프레도의 조언이 네. 나온 게 되게 기억에 남아서 어떤 종류의 기다림은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시네마 천국에서 봤던 것 같아요.
13: 가장 큰 타격이 피는 거죠.
12: 여기도 역공이거든요, 역공. 네.
11: 그 사실 좀 낭만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12: 낭만적인 얘기를 굉장히 비틀었죠.
11: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가는. 소경 작가님 혹시 생각나시는 작품 있으세요?
13: 바로 나오는 게 이제 골룸, My Precious. 그 반지 네. 하나 얻겠다고 그 습한 어두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11: 고난과 역경.
13: 너무 안 됐죠.
11: 그쵸.
13: 그래서 그렇게 어떤 보기에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외골수로 가는 거는 좋지 않다는 어떤 교훈을 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1: 저는 정말 좋아하는 소설이 한 편 있는데요.
13: 네.
11: 김보영 작가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SF 소설계의 뭐랄까요? 빛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도 점의도서상 번역 부문 후보에도 올랐던 그런 작가인데 이 작가의 소설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2: 너무 좋은 책이죠.
11: 정말 진짜. 좋죠. 네. 이 소설이 15통의 편지로 되어 있는 소설인데 이게 배경도 그 김보영 작가의 오랜 지인이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낭독을 하고 싶어서 청탁을 한 거예요, 소설을. 그래서 쓰게 된 소설인데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기다리는, 예식장 예약 다 해놓고 기다리는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이 여자친구가 가족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다른 항성계에 다녀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9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 기다림의 배라는 서비스를 그 기다림의 배라는 우주선을 타기로 했어요. 기다림의 배가 뭐냐면 지구 주변을 광속으로 돌면서 시간을 빨리 땡겨서 네,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서비스예요.
13: 패스트 포워드 해버리는군요.
11: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4년 반을 기다리는 동안 이제 자기도 같이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기다리는데 이 서로 간에 피치 못할 사정들이 생기면서 원래 와야 했던 시간보다 세 달이 느려져서 이 남자가 그럼 나는 다른 거 해서 좀 더 땡겨서 기다리고 있을게 했는데 여기서 시간선을 잘못하는 바람에 몇 년이 더 밀리고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0: 기다리는 과정을 쭉 편지로 쓴 거거든요.
1: 되게 그 작품 좋아하는데 네. 예전에 별의 목소리라는 애니메이션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 신카이 마코토 작가 네, 감독 네, 네. 아시죠? 네. 그 사람의 데뷔작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애니메이션을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게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우주 뭐 심우주에 파병 나간 군인 소속의 여자와 지구의 남자였나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메시지를 전달하면 몇 년 뒤에 도착을 하니까 아이고야. 그런 사랑 얘기였던 것 같아요. 받아봤는데 뭐 올 때 메로나 올 때 아침 사원에서 3년 전 거야.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0: 그쵸.
1: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2: 되게 뭐 그 기다림에 관련된 건 다 연애 소설 아닌가요?
0: 그런가요? 그렇게 많긴 하죠. 네, 네. 아무래도.
1: 아 근데 또 올드보이 같은 영화 보면.
2: 아 예예. 예.
1: 다른 결의 기다림이잖아요.
2: 그렇긴 하죠. 네.
0: 굉장한 기다림이죠 그것도. 네. 네.
2: 옛날 영화는 뭐 저 쉘브레 우산.
1: 쉘브레 우산.
2: 그건 뭐 그 주제가 제목도 I Will Wait For You니까.
0: 네네. 네. 네.
2: 그리고 어렸을 때 봤던 건 닥터 지바고.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그러네요. 인상적이죠. 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우연히 길에서 봤지만 주인공은 네. 전차에 타고 있고 여자 주인공은 길을 걸어가고 근데 결국 놓치고 말잖아요. 기다림의 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1: 맞네요.
3: 그러네요. 예. 천민밀.
1: 천민밀. 와 진짜. 네. 그래도 마지막에
3: 비록 해피엔딩이지만
1: 그렇죠. 천민밀의 그 이마로 클락션 누르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 카사블랑카에서도 잉글리드 버그만을 계속 기다렸던 그 남자의 네. 어떤
2: 험프리 버거트.
1: 험프리 버거트의 그 틱틱대는 네. 삐진 거죠.
0: 그렇죠.
1: 기다림의 끝에 삐진 남자들 보여. 저걸 잘 보여준 영화였거든요. 옛날 영화는 네. 그런 게 있었네요, 확실히.
0: 확실히 좀 연애 관계에서의 기다림을 다루는 작품들이 많긴 예. 하네요. 자, 그럼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 준비되어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은 밸런스 게임이라기보단 약간 그 성향 테스트에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지금 막내 작가님이 약간
1: 난이도를
0: 많이 낮추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송기룡 작가가 골라오신 곡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 고르셨나요?
3: 네, 오늘은 오티스 레딩의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이거 골랐는데요.
0: 네.
3: 이게 그 부두가에 앉아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파도 보면서 난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한탄 기다림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0: 네.
3: 그래서 요즘 꼭 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기다리는 건 좀 드물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0: 네. 그러면 골라주신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듣고 오겠습니다.

0: 손석희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오늘 주제 기다림이고요. 오늘의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기다림에 대한 밸런스 게임인데요. 하나씩 한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들으면서 함께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예시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을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소문난 맛집에 왔습니다. 근데 세상에 대기 번호가 127번입니다. 한 1시간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맛이라도 보고 가야지. 겸허하게 기다린다. 아니면 내 인생의 1시간을 맛집 기다리는데 바친다고 미련 없이 포기한다입니다. 과연 맛집 1시간 기다리실지 가실지 한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님 서시겠어요?
1: 저는 맛집 앞에 줄을 서본 적이 작년까지는 단한 번도 없었고요. 올해는 아주 많아졌습니다.
0: 오, 왜요?
1: 올해부터가 변했어요.
0: 왜요?
1: 올해 그냥 나이를 먹다가 갑자기 변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0: 네.
1: 롤러코스터 절대 못 타다가 엄청 타게 된다거나 공평화를 한 번도 못 봤는데 갑자기 몰아서 보는 나이가 된다거나
0: 네.
1: 제가 올해부터 맛집의 즐거움을 알아버린 게 있어가지고
0: 아.
1: 원래 저는 거기에는 5분도 쓰지 않았어요. 뭘 먹어도 똑같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기다림이라는 게 오히려 제 인생에 사라졌어요. 제가 뜨개질을 시작했는데 뜨개질 하시는 분들은요. 지하철 하나만 놓쳐도 바로 꺼내가지고 뜨시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좀 뜨다 보면은 한두달 뜨다 보면 와요. 저는 또 웹소설을 보는 게 직업이잖아요.
0: 네.
1: 웹소설을 한 15화 정도 보다 보면 테이블 한 30개 나갑니다.
0: 어.
1: 저는 기다림이라는 게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맛집 기다림도 한번 감수해서 미식의 즐거움을 알아볼까 하고 올해 처음 겪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작년에 이걸 했다면 안 쓴다지만 지금은 서겠답니다.
0: 오, 한 시간 기다린다.
1: 한 시간 정도는 뭐.
0: 한 시간은 뭐 뜨개질 하면 금방 간다.
1: 금방 간다.
0: 금방 간다. 송기령 작가님은요?
2: 저는 평생
0: 걸려요. 그런가 보다.
1: 이게 약간 그 손디께서 말씀하셨던 옥수수 케이스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네. 쉬어 있었다.
1: 쉬었다.
0: 손디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3: 대기 번호가 127번이면 일단 한 시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한 시간이라고 얘기해 준다면 그거는 기다리게 하기 위한 것이고.
0: 되게 큰 곳이 아닐까요?
3: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는 경우도 많진 않아요.
1: 그래서 보통은 들어가죠.
0: 맞아요.
3: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최소한 2시간을 예상합니다.
0: 네.
3: 그리고 안 기다리죠.
1: 60번은요?
3: 60번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 가능하군요.
3: 근데 그 아까 이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안이 있으면 예를 들면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건 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주변에 뭐 가볼 만한 곳이 있다라든가.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2시간 가까이 기다린 적이 딱 한 번 있긴 있어요.
1: 굉장한 맛집이었나 보네요.
3: 그 주변에 할 일이 많았어요.
0: 네,
3: 그 금방 시간이 가더라고요.
1: 네네네.
3: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우리 송 작가님처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맛을 위해서 기다리는 경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3: 예.
1: 생짜로 기다리는 건 너무 고행 아니에요?

0: 해주던 분이 시청에 같이 가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오래 걸리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1: 그렇죠.
0: 한국 사람들은
2: 네. 엄청 급하죠.
0: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낸 거죠. 그런데 네, 보니까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 제발 화내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2: 네네.
0: 그래서 결국 화는 안 냈는데 네. 오래 걸리긴 하더군요.
2: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3: 한국은 진짜 행정 서비스가 워낙 빠르잖아요.
1: 그러니까
2: 가공할 빠르기죠.
3: 온라인으로 그렇죠. 가능하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기다리는 거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1: 빨리 되니까
3: 기다린 경험이 많지가 않은데
0: 그렇죠.
3: 예. 근데 식당은 이제 기다리는 게 문화가 되다 보니 그렇죠. 더 많이 좀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식당 아니면 예. 이제 테마파크에 뭐 탈 것들, 어뮤즈먼트 이런 것들 기다리는 건 디폴트 기본 값이 된 것 같기는
3: 그렇죠.
2: 하죠.
3: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1: 네.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상황.
2: 결정까지 안 골라요?
1: 아, 저요?
2: 피해가네요?
1: 예리하시네요. 제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2: 어떻게 하실래요?
1: 저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추억을 쌓는 거다 그러면은 기다리고요.
2: 네.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여행을 갔다. 근데 뭐 누가 기다리자. 그러면은 저는 뭐 기다립니다. 근데 딱히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기다리진 않습니다.
2: 나 자신과의 추억을 쌓자 이런 거 없어요?
1: 나 자신과의 추억 뭐 집에서도 쌓을 수 있으니까.
2: 알겠습니다.
1: 그치.
2: 지인이 있어야 되는구나.
1: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다음 상황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내지 이제 매주 공개되는 그런 콘텐츠가 될 텐데요. 드라마 속의 진범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 화면에 야속한 문장이 뜹니다. 다음 주에 계속 점점점 to be continued. 다음 화를 기다리는 맛으로 산다. 매주 묵묵히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본방사수하느냐. 아니면 아, 나 이거 감질나서 못 참는다. 마지막 회 올라오는 그날까지 참았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정주행한다. 요거는 뭐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웹툰, 웹소설 이런 네. 정기 연재되는 콘텐츠들이겠죠. 웹소설을 사랑하시는 이종범 작가님 어떠십니까?
2: 전 제가 다음 주에 계속을 쓰는 입장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근데 이게 매주 봐주시는 독자가 많은 게 진짜 유리하거든요.
1: 그렇죠.
2: 그래서 마음은 알아요. 한 번에 몰아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너무 잘 알지만 매주 기다리면서 그때그때 봐주는 독자들에게 조금 더 고마운 건 진심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매주 봐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늘 실패하고
1: 아.
2: 완결되면 봐야지 하고 몰아보게 되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확실히.
1: 그 요새 입장에서도.
2: 왜냐면 작품 감상이라는 것도 기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2: 기세로 끝까지 보는 게 되게 맛이 맛돌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가끔은 예전에 매주 봐야 됐던 때 어쩔 수 없이 매주 봐야 됐던 때 일주일 동안 그 작품에 대해 친구들과 얘기하던 것이 네. 감상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의 기억은 여전히 있습니다.
1: 정말 즐겁고 네. 너무 재밌어요. 그 얘기하다 보면은.
2: 사실은 네. 3배, 4배, 10배 더 진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어제 그거 봤어?
1: 맞아요.
2: 내일 나오는데 뭘까?
1: 맞아요.
2: 이런 대화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또 어떤 작품 감상을 통한 커뮤니티의 회복이라고 믿고 있는 창작자 쪽이고 그래서 전 둘 다 좋지만
1: 네.
2: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매주 기다리면서 보겠습니다.
1: 매주 기다리면서 네. 본다. 송기령 작가는요?
3: 제가 기세란 말이 터졌는데
2: 네.
1: 기세.
3: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3화쯤 보고 있는데 새벽 2시 반이다. 그럼 이제 나는 망했군 이제.
2: 망했다. 망했다.
3: 새벽까지 간다 그냥 이거는.
1: 해 뜰 때까지 그냥 쭉.
3: 내일은 네. 끝난 거다. 이게 있거든요.
1: 네.
3: 그래서 그 경험이 이제 워낙 큰 도파민이라가지고 매주 기다리는 기능이 이제 상실된 것 같아요.
1: 아.
3: 그리고 그때는 어땠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 어쨌든 수목 월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정해져 있었고
1: 그쵸.
3: 채널은 뭐 3개 이랬으니까 이거 한번 볼 것도 없었던 상태였는데 지금은 쌓여가지고 오히려 지금 전 세계 온갖 콘텐츠를 보고 있으니 예전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기다리는 거는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또 뭐가 있냐면 다음 주에 해야지 그러면 다음 주에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2: 맞죠, 맞죠.
3: 분명히 까먹었을 거기 때문에 스스로 믿지 않으니까
1: 네.
3: 그야말로 몰아보는 빈지 워칭 그러잖아요.
1: 네네.
3: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몰아보기. 네. 손디는요?
0: OTT 등장 이후에 몰아보기는 거의 일상화가 되긴 됐죠.
2: 그죠.
0: 예. 체력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 전에는 당연히 기다리는 것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1: 네.
0: 근데 그 기다린 즐거움이 분명히 있죠. 예. 그 전에 그 다른 나라에 잠깐 한 20여 년 전에 공부 때문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MBC 드라마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그대 그리고 나.
2: 네네네.
0: 보고 또 보고.
2: 그쵸.
0: 예. 보고 또 보고는 드라마 제목입니다. 일일 드라마. 근데 이제 그때는 뭐 OTT나 뭐 이런 게 인터넷 이런 게 없을 때니까
3: 한인마트에
0: 예 한인마트에 가면 한인마트에 그

0: 벽면 하나가 완전히 그 VCR 기계로 꽉차 있어요.
1: 그렇군요.
0: 계속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빌려줘야 되니까.
1: 와.
0: 예,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2: 네.
0: 목요일에 수업 끝나고 한인마트 가는 게 정말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그 여기 있을 때는 생전 보지도 않다가 나가니까 그게 유일한 즐거움이 되니까.
1: 그러네요.
0: 예, 그래서 목요일에 그걸 이제 보고 또 보고 와 그대 그리고 나를 빌려오는 그 집에 오는 길이 가장 행복하죠.
1: 진짜 신났겠다.
0: 예, 그리고
1: 약간
0: 그걸 밤에 식구들이 모여서 보는데
1: 네네.
0: 다 보고 나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
1: 아껴봐야 되는
0: 예,
1: 거죠.
0: 이제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잖아.
2: 그러게요.
0: 그럼 또 일주일을 그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주 목요일이라서 또 빌려오고.
1: 그러네.
0: 그것이 뭐랄까 한꺼번에 그 본다는 거는 뭐랄까 소비하는 쾌락은 있지만
1: 네.
0: 기다리는 행복은 없어요.
1: 진짜 그렇죠.
2: 맞아요.
0: 예. 그래서 그때를 가끔씩 그리워하곤 하죠. 예, 요즘 뭐 OTT로 이제 전 시리즈가 다 나오면 아 이것도 그때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 편씩만 볼까?
1: 안 됩니다.
0: 그건 불가능한
1: 안
0: 일이에요.
1: 됩니다.
2: 그렇죠.
1: 그 90년대, 80년대 후반, 중후반부터 90년대 때 학생이었던 세대는 이제 주간지 만화 잡지 시대가 딱 그때였기 때문에 사실 보물섬까지는 월간이었지만 아이큐 점프와 소년 챔프부터 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 나오는데 그걸 기다렸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슷한 감상을 아실 겁니다, 아마.
2: 매주 기다려서 보는.
1: 그럼요.
2: 저도 기다리는 쪽이 조금 더 재밌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저도 몰아서 볼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웹소설이나 웹툰, 특히 저 웹소설도 저는 조금 보긴 하거든요.
1: 네네네.
2: 그래서 매일 올라오니까
1: 그렇죠.
2: 그 매일 올라오는 그 시간이 딱 지나면 문득 시계 보면 올라왔겠네 이러면서
1: 그렇죠.
2: 딱 챙겨서 보고 그럼 다 내일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이제 기대하고 그런 재미를 또 좋아하는 편이라 저도 좀 성실하게 네, 기다리면서 보는 재미를 좀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저희 마지막 요거는 좀 빠르게 고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2: 상대방이 한 15분째 혼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장황한 이야기를 혼자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무슨 얘기 하고 싶은데? 라고 끊고 두가식을 요구할지. 아, 저것도 그냥 하고 싶은 얘기니까 하겠지. 계속 들어준다. 뭘로 하시겠어요?
1: 상대가 취한 상태입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상대가 지금, 네, 지금 인지가 있나?
2: 상대가 안 취했습니다.
1: 와, 그래요?
2: 네, 멀쩡합니다.
1: 사실 저희 아버님께서
2: 네.
1: 이런 서론이 되게 기신 상태세요. 분이세요.
2: 네.
1: 저는 어렸을 때못 참았어요. 20대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참는 게 훈련이 됐는데, 다만 그럴 때에는 메모를 좀 해요. 왜냐면 보통 못 참는 경우가 아버지 저, 둘째 아들도 이제 곧 50입니다. 저도 이제 까먹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기 자꾸 잊어먹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2: 네.
1: 그럴 때 그냥 기다리면서 지금 저거는 말을 하고 싶다는 저 마음이 중요한 거다. 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적죠. 아, 내가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다. 메모를 좀 하려는 편이고 친구면 자막으로 치면 네 줄이 겹쳐요. 서로가 안 기다립니다.
2: 서로 계속.
1: 친하니까.
2: 네.
1: 너무 친한 친구들이면은
2: 네.
1: 자막에 네 줄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2: 정기화 작가님은요?
3: 전 좋아해요. 듣는 거. 그리고 이게 긴 얘기는 그만큼 풍성한 얘기니까 좋아해요. 다만
2: 네.
3: 다음 만났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다.
1: 그러니까 그럼
3: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안 됩니다.
1: 네.
2: 그때는
1: 네.
2: 끝낸다.
3: 네, 그래서 세 번까지는 같은 얘기 들어드릴 수 있는데
2: 네.
3: 세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제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인지는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2: 그렇죠.
3: 그러면 좀 피합니다.
1: 그럴 때
2: 3세번?
1: 약간 네퍼드 같이 더블링 할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말하는 게 같이 얘기해 줄수 있다.
2: 문장을
1: 그러니까.
2: 맺어주면서.
1: 네,
3: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얘기 처음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은.
2: 쿤디는
0: 그럼 뭐 아까
2: 어떠셨어요?
0: 제가 답을 일정 부분 드린 것 같은데
2: 네.
0: 기다려야 되면 기다리는 거고요.
2: 네.
0: 안 기다려도 되면 안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그러시죠.
0: 이건 대표적으로 안 기다려도 되는 케이스라고.
2: 안 기다려도 된다.
0: 네, 웬
2: 네.
0: 15분은 전 5분도 못 참는데 네, 그냥 끊어야죠.
1: 요점을 말해라.
0: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더더군다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이 되거든요.
1: 맞아요.
0: 예. 그럴 땐 그분의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끊어드리는
1: 그분
0: 게 맞죠.
2: 네.
1: 파스칼의 그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2: 어떤가요?
1: 친구여, 짧게 말할 시간이 없어. 길게 쓰니까 양해해달라.
2: 아.
1: 정말 잘 말하는 사람은 짧게 말합니다.
0: 예.
2: 네. 자, 그러면 저희 밸런스 게임 요 정도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한시 뉴스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5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4곳, 지난해 128곳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164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는데 2021년과 비교하면 이미 7배 이상입니다.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친 예비역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당국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행정 1단독 안좌진 부장판사는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 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는데 A씨가 함께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제약회사로부터 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의사가 현금 수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골프 연습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몽명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0: 로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현금 1억 126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해당 현금이 실제 A씨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신작 눈둘 데가 없네가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스위스에서 열린 제79회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홍 감독은 감독상, 주연 배우 김민희는 모니카 벨루치와 함께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고 눈둘 데가 없네는 독립상인 에큐메니컬 심사위원상까지 수상했습니다. 눈둘 데가 없네는 이혼 가정의 딸이 10년 전 마지막으로 본 엄마를 찾아 제주도로 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올해 최단기간 7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 소니 피처스는 이 영화 누적 관객 수가 오늘 기준 700만을 넘겼다고 밝혔는데 지난달 29일 개봉한 이후 19일 만에 기록으로 개봉 24일 만에 700만 고지를 넘긴 왕과 사는 남자보다 빨랐습니다. 지난 5일 개봉한 오디세이는 개봉 12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란이 올해 3월에 격추된 후 실종된 자국 전투기 조종사 3명이 카타르에 억류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카타르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5일 이란군 총참모부의 실종자 위원회는 올해 3월에 실종된 전투기 조종사들 중 3명이 생포돼 6개월째 카타르에 억류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폭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 울산, 경남 내륙 50에서 150mm,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 제주가 50에서 100mm,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은 20에서 60mm입니다. 특히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많게는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면 지금 24.6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성원 에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성원 에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손석희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은 작가 김겨울이고요. 오늘 주제 기다림입니다. 손석희 DJ, 송기랑 작가, 이종범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요새는 안 기다리게 해주는 서비스들이 참 많죠. 저희가 그 몰아보기 대 본방사수 이야기도 해봤는데 이게 몰아보기가 가능해져서 사실 할 수 있게 된 거지. 원래는 본방사수를 해야 됐잖아요. 아까 손디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뭐 안 기다리고 쭉 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뭐 물건을 주문을 해도 물론 3년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웬만하면 이제 주문하면 내일 오고 뭐 당일에 오기도 하고.
4: 진짜 빠르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 배송이라는 게.
3: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안 기다려도 되게 해주는 서비스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다림을 줄여주는 기술들을 향해서 많이 발전을 해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4: 아, 근데 그 제가 뭘 배송시키는데 너무 빠르게 오니까 좀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 특성상 예전 기준대로 며칠 걸려야만 오는 물건도 있잖아요. 그때 제안에서 저도 모르게 올라오는 어떤 조급함. 갈급함 보면서 내가 버릇을 잘못 들었구나라는 게 편리함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기다림을 내가 못 견디게 됐어? 그러면 다른 의미에서는 배송 시스템이 건강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일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때는 있거든요.
3: 네. 조금 무섭거나
4: 살짝 무서울 때가
3: 약간
4: 있어요.
3: 위화감이 들거나
4: 네. 좀 알아봐야겠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괜찮은 건가?
3: 그런 느낌이 들기도 네. 한다.
5: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걸 힘들어하니까 네. 이제 그거를 돕는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는 거라 계속 그렇게 된 거죠. 예전에 뭐 사람 보내가지고 편지 보내던 시절이 그다음에 뭐 비둘기 날려 보내다가 다시 그거를 이렇게 전신으로 해가지고 보내다가 이메일 갔다가 이제 메신저까지 갔잖아요.
4: 네.
5: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이 없어진지를 막 열심히 바라보고 있으니 그 조급함이 더 커졌는데 네. 또 그만큼 본인의 삶이 더 효율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선택을 하다 보니 이제는 배송 시간이 늦으면 선택을 못 받는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직구도 처음에는 뭐 한 달씩 기다리고 있다고 하다가 지금은 아예 당일 배송까지 갈 정도로 빨라지는 게 그 조급함에 대한 우리의 중독이 좀 커진 것 같고요.
4: 그러니까요.
5: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랑 투자가 된 산업이 유리해지면서 거기서의 열의와 우위로 산업 재편이 이루어지니까 그만큼을 우리가 서로 간에 돕거나 혹은 더 많이 이렇게 추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의 마력은 이제는 좀 포기할 수 없게 되지 않았을까? 네, 거기까지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4: 이건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다.
5: 네.
4: 어떤 종류의 변화는 돌이킬 수 없다.
5: 네.
4: 인간은
3: 그렇죠. 그 오프닝 건너뛰기를 이제는 누리지 않을 수 없는.
4: 그렇죠.
3: 그렇죠. 그리고 뭐 너튜브 영상 볼 때도 사색 저희 코너를 배속으로 보시거나 이렇게 스킵이라 그러죠. 10초씩 네. 넘기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마?
4: 그러게요. 비교적 나은 내용들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계실 것 같은데요.
3: 아 근데 송기랑 작가님 말이 빠르셔서 알 수 있어요.
4: 네, 저나 송 작가님은 드물게 네. 0.75배속, 8배속으로 듣는 분들이 계시는 네, 사람들이
5: 맞아요.
3: 그러니까요. 네. 말씀을 빠르게 하시기 때문에 한국인 맞춤 속도로. 근데 그렇게 스킵하고 막 빨리빨리 뭐 건너뛰기 하고 뭐 계속 기다리지 않게 해주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여유는 더 줄어들었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뭔가 기다리는 시간이 줄었으면 시간이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진 않단 말이죠.
5: 그 얘기 있거든요. 배달 빨리 하면 뭐하냐 그랬더니 쇼츠 본다고.
3: 아.
5: 그러니까 뭐 그만큼의 채워지는 거는 또 다른 형태의 욕망인 것도 있고
3: 네.
5: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많아요.
4: 네.
5: 예전보다.
3: 맞아요.
5: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하다 보니 그만큼의 욕심이 이제는 내 분주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4: 그러니까.
6: 그건 일종의. 근데 그 지난번 우리가 뭐 중독 얘기했지만 중독과도 관련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늘 빨리 하려고 하고 얻고 싶고 그것이 가능하게 기술이 발전을 하고 거기에 조금만 더 돈을 투자하면 그게 가능해지는 세상이니까

0: 당연히 이제 중독이 되는데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뭐 그때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빨리 배송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1: 있죠, 있죠. 네,
0: 아주 가끔이지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오기로 했는데 내일이 됐어요.
2: 네.
0: 근데 안 와.
2: 안 왔.
0: 근데 그 다음 날까지도 궁금하죠.
1: 네. 그렇죠.
0: 배송은 어떻게 되고 있나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하루가 지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1: 네.
0: 아니 그게 뭐 굉장히 급한 게 아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잠깐 잊을 수 있어요. 뭐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그 늦어짐에 대한 적응이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의 양이 늘 짧아지는 쪽으로만 온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지금 세상은 그렇게 빨라졌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은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더 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 저는 손님 말을 예. 들어보니까 심리학 시간에 배웠던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3: 네.
2: 이런 여유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뭔가를 처리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잉여 시간의 유무나 양보다는 내 마음이 현재 어떤 몇 단 기어에 들어가 있냐는 상태의 문제거든요. 실제로 안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고속 기어로 맞춰지잖아요. 그럼 모든 게 그 기어로 맞춰지는데 중간중간에 쉼을 강조하고 어디 뭐 캠핑을 가라, 불멍, 무슨 무슨 멍을 해라 이게 기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잉여 시간이 많아져야 정상일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나의 멘탈리티는 인지 구조는 고속 기어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유는 사라지는 게 자연스럽다는 걸 저희는 배우거든요.
3: 네. 그리고 막 그렇게 열심히 모든 시간을 뭐 일을 하든 재미를 느끼든 어쨌든 생산적으로 써야 한다는 강박 같은 네.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1: 그러게요.
3: 네. 뭔가 시간.
1: 네. 감을 가지고 쇼츠를 보는 거죠.
3: 아,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재밌으니까.
2: 아, 오프닝 시퀀스 안 넘기고 다 보는 게 되게 귀족적이네요. 시간을 탈진하는 귀족적인 재미네요.
1: 그렇죠.
3: 오프닝을 다 보는.
2: 그러니까요. 효율성 따윈 버려라. 그러면서 오프닝 난 다 볼 거야. 매주 다 볼 거야. 완전 귀족적인 취미인데요.
1: 너무 일배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프닝도 안 보고 클로징도 안 보면서.
2: 다음화 이어가기만.
1: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막 9화를 다 보고 있으니 이게 뭐 하는 건지.
3: 넘기면서 네. 저 오프닝 한 번 딱 보는 편이거든요. 그 뒤로는 네. 쭉 안 보는데
2: 한 번은 봐야죠.
3: 한 번은 그래도 봐야 되잖아.
2: 디자인 어떻게 했고
3: 그러니까요. 네,
2: 음악 어떻게 썼고 이런 것도
3: 그리고 막 영화는 보통 오프닝을 다른 프로덕션에 맡겨서 맞아요. 만들잖아요. 그쵸, 따로 그쵸.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분들이 맞아.
2: 그분들 유일하게 여기 참여했는데
3: 네. 그래서 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단축하는 마음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0: 이렇게 가다가는 네. 뭐 아예 오프닝을 제작 안 하는 거 아닐까요?
3: 그러니까요.
2: 실제로
3: 시작하면 그냥
0: 아무도 안 보는데
3: 네.
2: 실제로 흑백유리사는 오프닝 시퀀스가 없습니다.
3: 아 맞다.
2: 그거 일부러 노리고 만든 최초의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어요.
3: 와. 맞네. 시작하면 바로 시작하고
2: 바로 그냥 들어가잖아요.
3: 결정적인 장면 나온 다음에 흑백유리사 로고 뜨고
2: 그 PD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프닝 안 만들었다.
1: 슬프다 근데
2: 네.
3: 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2: 그렇죠.
3: 네.
0: 제작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2: 네 맞아요.
3: 그렇죠.
2: 네.
3: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참 기다림을 점점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사실 다 당연했던 것들이죠. 뭐 당연히 오프닝도 그냥 보는 거고 당연히 배송 기다리는 거고 뭐 이틀 3일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새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들 그러니까 뭐 배송을 돈을 조금 더 내면 빠르게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선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든지 공항에서 유료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심지어는 줄을 대신 서주는 그런 오픈런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까지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기 위해 돈을 쓰는 그런 때가 왔는데요. 기다리지 않기 위해 돈을 써보신 적 있으세요?
2: 저희 업계가 네. 가장 유명한 거 아닙니까?
3: 어.
2: 원래 공짜로 보던 것을
3: 기다리면 무료인데
2: 이게 천재적인 아이디어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유료였던 것들을 비싸게 그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진짜 어려운 거는 공짜였던 것에 돈을 내게 하는 게 어려운 거죠.
3: 그렇죠.
2: 그래서 웹툰의 초창기 원죄 중에 하나는 무료로 보게 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유료로 바꾸는 과정에서 네. 그 디자인이 나왔어요. 다음 주께 원고가 우리가 있어. 너는 기다리면 원래대로 공짜로 볼 수 있지. 하지만 돈을 낸다면 어떨까? 남들보다 한 주 먼저 볼 수 있지 않겠니? 이거를 좀 했기 때문에 네. 요즘은 쿠키가 작가들을 살리고 있죠.
3: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1: 쿠키를 구울 때 기분이 좋아져요.
2: 기분이 좋아져요.
1: 왠지 그 누군가한테 주는 느낌이거든요. 그 창작자한테 그런 느낌이라서.
2: 저에게 주고 계세요.

0: 좋습니다. 너무 좋죠.
1: 창작에 대한 대가를. 네.
2: 저는 얼마 전에 만난 분이 남성분이었는데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냉면집 줄 쓰는 거를 좀 부탁해가지고 했다고. 아. 그 네. 있잖아요. 우리 동네 서비스. 네네. 거기도 아. 이제 다양한 형태의 용역. 그쵸. 서로 주고받음이 있는데 네네. 그거 네네. 냉면 1시간 기다리는 거 줄 서는 걸 부탁했더니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3: 나 너무 해보고 싶은데. 네,
2: 왜냐고 그랬더니
1: 아, 기다리는 걸 해보고 싶으시다고요?
3: 돈 받고 기다리면서 뜨개질 하면 되잖아. 아. 웹소설 보고.
2: 어, 괜찮겠다 진짜.
3: 너무 좋은데?
2: 그러니까 아. 이게 러닝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뛰고 이제 가서 아. 먹어야 되는데 땀이 나는데 미안해서 옆에 줄 서는 사람한테.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대신 1시간 기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3: 시세가 궁금해지네요.
2: 네.
3: 1시간 기다리면 얼마 줄까?
2: 그게 아마 시간당 임금보다 약간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3: 아, 그렇게. 네.
2: 그래서 서로 윈윈이었다 이런 얘기죠.
3: 네네네.
2: 재밌는 거 그거를 그 업체에서 이제 그 돈을 받고 네.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게 불공정하잖아요.
3: 그렇죠.
2: 근데 누군가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또 적정한 임금을 드리고 하면 왠지 멋있는 따뜻한 그런 동네 같다, 같단 말이죠.
3: 근데 둘이서 만약에 저하고 송 작가님이 네. 둘이서 그 일을 의뢰받아서 기다려요. 네.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그 빠지는 게 아니라 셋이 같이 먹으면
2: 오, 더 재밌는데요?
3: 나는 심지어 줄 서서 먹었는데 돈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면 창조 경제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 좋은데?
1: 그 뭔가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3: 괜찮네. 왜냐면 둘이 기다리나 셋이 기다리나 테이블을 같을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3: 아... 좋은데요 이거?
1: 뒷사람이 약간 화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3: 왜요? 그 일행이죠.
1: 일행이, 아 일행이다.
3: 그 일행이 와서 같이 먹는다고 해서 더 오래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패자가 없어. 패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
2: 재밌습니다. 셋이 가면 수육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3: 더 좋다. 와. 난 더 싸게 먹게 되는 거네요.
2: 네, 그렇죠.
1: 기발한. 네. 아. 기다리지 않기 위해 쓰는 또 대표적인 돈 중에 하나가 그런 그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서비스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뭐 그런 너튜브 서비스가 돈 내면 앞에 광고 안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또 사용을 하고 있어서 기다리지 않는 데 쓰는 비용을 그래도 뭔가 좀 다들 기꺼운 마음으로 쓰게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3: 아 네. 근데 너튜브 말씀하시니까 진짜 다들 조금씩 쓰고 있다는 게 실감이 드네요.
1: 그렇죠.
3: 조금씩은 쓰고 있구나.
1: 그러면 만약에 이걸 뒤집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데 돈을 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반대로 기다려주는 사람한테 깎아준다. 만약에 이거를 며칠 기다리면 좀 더 싸게 드릴게요. 라고 하는 제도가 만약에 있다면 네.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3: 사용 중입니다.
1: 아 사용 중이세요?
3: 기다리면 무료 만화를 많이 보고 있고.
1: 아 이미 기다리면 공짜로 볼 수 있는.
3: 근데 애매하네요. 근데 이건 이런 서비스를 다른 데서 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있을까요? 여기 이런 게?
1: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네. 그 세탁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바로 빨리 받는 옵션이 있고. 네. 조금 천천히 받는 선택지가 있어서 아~ 후자를 선택하면 포인트를 주는 네, 그런 서비스의 방식도 있더라고요.
3: 실제로 요즘에 음식을 배달할 때 네. 조금 더 기다려도 되면 배달료가 싸지잖아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3: 저는 주로 그쪽을 쓰거든요.
1: 아~
3: 네. 그리고 허기짐에 강한 편인 것 같기도 하고
1: 잘 견디시네요.
3: 굳이 우리 집만 찍어서 올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동선상에 배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싸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1: 그럼 사용하고 계시네요.
3: 그러네요.
1: 송기랑 작가도 좀 쓰세요? 그런 경우
2: 똑같은 건데 조사 네. 모사 같은 거잖아요.
1: 맞아요. 예.
2: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논리가 되게 중요한 그런 사람이 그 종이니까
3: 그렇죠. 네.
2: 설득도 마찬가지고 좀 거기에 따르는 상실감도 좀 적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맥센스한 것 같긴 해요.
3: 네.
2: 그러니까 내가 정상가에서 이걸 얻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할인을 받은 거니까 네. 그렇다면 좀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논리라고 한다면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3: 네.
4: 착시 현상하니까요.
2: 그렇죠. 사실은.
4: 예. 네. 그러니까 그 원래 가격이
3: 네네.
4: 그 가격이 아닌 거죠.
1: 그렇죠.
3: 사실 그게 사실에 맞겠죠.
1: 그렇죠. 사실은 그게 맞겠죠.
4: 그 의심하는 직업을 한동안 오래 해보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착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맞아요. 의견 드네요.
2: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한 의지였을지 몰라도 예.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4: 그렇죠. 아. 예.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심리를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네. 아닐 수도 있고 아니길 바라고 그러죠.
3: 사실 예. 저는 근데 그것을 좋은 쪽으로 활용한 예시 업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1: 그쵸?
3: 예를 들면 만화라는 것도 엄연히 가치를 측정해서 돈을 내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건데
4: 예.
3: 그렇지 않게 자리 잡힌 것이 디폴트였다면 다시 그걸 정상화시키는데 그 심리를 이용한 케이스다 보니까 분명히 기다리면 무료로 매주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걸 기다릴 독자가 어디서 썸네일 위에다 보이게 우리가 걸어놓을 건데 그런 걸 이용한 거기 때문에 네. 아, 확실히 그런 심리를 좋은 쪽으로 쓰냐 아니냐가 차이가

0: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예. 그만큼 사람들의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한 참을성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적절하게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0: 그러네요.
1: 예.
2: 근데 기다림이라는 게 물론 우리는 기다리기 싫어하지만 기다림을 단축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돈까지 쓰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요새 또 인공지능 서비스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서비스는 우리가 뭔가를 찾고 천천히 탐색하고 기다리고 이런 과정을 아주 짧게 단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어떤 좋은 생각들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헤매고 그런 묵히는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기다림이 필요한 과정도 있지 않을까요?
3: 저는 경험적으로는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제가 그 연작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0: 그렇죠.
3: 제목을 제일 나중에 지어요. 보통 많은 분들은 먼저 착상을 하고 쓰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1년 내내 쓰고요. 마지막에 제가 뭘 썼는지를 봐요. 그다음에 이제 아 이거는 이 단어가 적합하겠구나라고 해서 단어를 만들거든요.
2: 네네.
3: 근데 그게 1년 걸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이게 그야말로 깎아지고 조금씩 예쁘게 만들어지거든요.
0: 네.
3: 그래서 확실히 오래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들은 존재합니다.
0: 사실 이야기를 만드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네. 과연 사람들은 왜 이야기를 보고 즐길까를 고민할 때가 많죠. 이야기의 효과나 효능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다가 어떤 고난이나 억까를 당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하게 도와주는 게 이야기거든요.
2: 네.
0: 반대로 말하면 내가 겪었던 경험들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 되게 이야기적인 인간이라는 뜻이고 보통 지혜롭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에는 무조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방금 전에 겪었던 고통이나 상처나 어떤 일들을 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나에게. 이런 거야말로 전형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다림과 시간이 필요한 과정인 것 같고.
2: 그래서 왜 웹소설이나 웹툰에 보면 그 고구마 구간이라고 소위 부르는 구간이 있죠.
0: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구마
1: 구간. 아니요. 뭐 못 들어봤어요. 뭐 아. 좀 얘기 진전이 안 되는 구간인가요?
2: 네.
0: 답답하고
2: 독자가 막
0: 목이 맥히는.
2: 막 진전이 안 되고 힘들고 주인공이 이렇게 시원하게 뭔가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뭐 힘들고 고생하고 고난을 겪고
1: 그건 그 다음 얘기 진전을 위한 네. 어떤 준비 기간 준비 운동
2: 그렇죠. 예. 그게 있어야 사실 뒤에 쾌감이 오는 거니까 예. 그 소위 말하는 고구마 구간이 있게 마련인데 그 부분을 그렇게 못 견딘다면서요.
0: 아 모든 독자들이 도망갑니다.
2: 그러니까요.
0: 그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은 그 고구마 구간을 재밌게 쓰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독자분들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사이다 패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아. 사이다 같이 시원한 것에 중독이 돼서 그런 것만 써달라고 요구하는 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악순환이 가끔 있죠.
2: 쉽지 않네요.
0: 쉽지 않습니다.
2: 네. 자 그럼 저희 이쯤에서 이종범 작가가 고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뭐 고르셨나요?
0: 저는 오늘 노 리플라이의 주변인을 가져왔는데 주변인이 이제 우리 사춘기를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배웠잖아요.
2: 네.
0: 제가 딱 10대 때 사춘기였다고 회상하게 되는 그 기간이 긴 기다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저의 꿈은 33살이었거든요.
2: 아. 아, 구체적으로 33살이요?
0: 구체적으로 33이 꿈이었고
3: 네. 워프하는 거예요. 워프.
0: 네. 네. 그래서 저는 주변인 사춘기 10대라고 한다면 뭔가 막연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가사도 되게 그런 내용으로 좋아요. 그래서 이 곡을 갖고 왔습니다.
2: 네. 그러면 이종범 작가가 골라온 노리플라이의 주변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0: 저우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6: 경복
5: 잠재력을 전문가로
6: 경복
5: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4.5일째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손석희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은 작가 김겨울이고요.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손석희 DJ, 송기령 작가, 이종범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기다려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하고 있었죠.
6: 그렇죠.
5: 네, 기다려야만 하는 것들. 이게 그런 이야기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6: 네네.
5: 또 이야기로 해석되어야 하는 삶의 경험들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6: 지인 중에 양조장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5: 네.
6: 양조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다림의 가치를 아시죠.
5: 아.
6: 시간이 가면서 계속 변하는 수련 맛을 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5: 시간이 쌓여야만 가능해지는 것들.
6: 그렇죠.
5: 이건 정말 시간이 있어야만 되는구나. 아무리 서둘러도 안 되는 거구나 싶었던 게 뭐가 있으세요?
7: 신뢰가 그런 것 같아요. 금방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그게 있었어요. 좀 오랫동안 자기 일을 하셨던 그런 집안이에요.
5: 네.
7: 가문이 계속 그 일을 하시던 분인데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10년간 봐왔는데 같은 일을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뭐 이거 배운 거고 재밌어서 하니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랑 이것저것 같이 해보실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6: 근데 되게 설레는 네. 설레는 서두예요.
7: 네.
6: 10년간 봐왔는데요. 그런 말을 들으면
7: 그러니까요.
6: 그래서 나를 10년간 봐왔다고?
7: 네.
6: 되게 설레는 식으로 말을 시작하시네요.
7: 그러게요.
6: 우와.
7: 그래가지고 아 이게 10년간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계속 움직이는 분들이 좀 두려우셨던가 봐요.
6: 네네네.
7: 그러니까 자신은 이거를 굉장히 사랑하는 일인데 네.
6: 뜨내기처럼 떠날 수도 있고
7: 그렇죠. 왔다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 설리거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은 그게 좀 원칙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 집안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면서 신뢰는 진짜 시간을 당길 수가 없구나. 이제 그런 걸 좀 알게 됐어요.
6: 맞아요.
8: 그 정말
5: 네.
8: 물리적으로만 보자면 신체 변화는 기다리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죠.
5: 그렇죠.
8: 예, 그 신체 변화는 AI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5: 그렇죠.
8: 그죠? 무조건 그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도 달라져요. 예.
5: 그렇죠.
8: 20, 30대 저하고 지금의 목소리는 다르거든요.
6: 근데 그렇겠네요.
8: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변화를 거치면서 하나의 제가 방송쟁이라면 방송쟁이로서의 하나의 그 인격체가 혹은 직업인으로서의 제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해 나가는 거죠. 그게 완성을 위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퇴화되는 것인지는 다른 사람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런 변화는 오로지 시간만이 해결해 주는 거죠.
6: 동시에 오지 않을까요? 그 관절은 퇴화해도 지성은 완성될 수 있고 내장 지방을 기다리지만 또 근육은 올라올 수 있고 하니까.
5: 아, 네네네네.

0: 네, 있겠죠, 아마도.
1: 오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예. 저는 친구가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친구가 되는 일이 막 오늘 만났는데 갑자기 오늘 인생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진 않잖아요.
0: 아, 20대 때 약간 그 혈기 완성할 때 몇 번 해본 적 있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공감성 수치심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때 참 뜨거웠네. 아유, 다들 외로웠구만. 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1: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막 바다닥 친구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긴 시간을 서로 뭐 경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진짜로 친구를 기다리게 될 때도 있고 친구가 요새 조금 뭐 힘든 것 같으면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런 정말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서 얻을 수 있는 게 친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요. 이왕이면 그냥 빨리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창작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저도 뭐 너튜브를 할 때도 그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빨리 잘하고 싶고 빨리 결과물을 보고 싶고 빨리 능숙해지고 싶잖아요. 아니면 그냥 빨리 접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지 그리고 기다려야 할 때 포기해야 할 때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0: 저도 이제 너튜브 채널을 지금 막 농사짓는 기간이잖아요.
1: 아유, 뭐 수확이 너무 잘 되고 계신 거 아닌가요?
0: 그런가요?
1: 그 전에 농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0: 아니요, 그 전에 저는 거의 대나무 수준으로 8년 네. 동안 성장하지 않는 채널도 경험하게 봤으니까.
1: 아, 네네네.
0: 제가 제일 배웠던 거는 나는 지금 기다리는 중이 아니다라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던데요.
1: 아.
0: 기다리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뭔가를 해놓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러면 힘들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모색을 하고 있으면요, 기다린다는 느낌이 안 들지 않나요? 네, 지금 계속 와, 다음에 뭘 해봐야 될까나가 그 재밌고 재밌는 고민이다 보니까. 그게 제일 도움됐던 것 같은데.
2: 떠나보낸 배가 돌아올 걸 기다리지 말고.
0: 그렇죠, 그렇죠.
2: 두 번째 배를 보내고 세 번째
0: 배를. 계속. 그 느낌인 것 같아요.
1: 쉬지 않고. 네. 그러면 아 이게 기다리는 게 아니니까 딱히 포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가는 건가요?
0: 그래서 포기라는 말인가 옵션에 들어오는 이 시스템이 아닌 거죠. 포기라는 거는 기다리다가 가능성을 따져보고 뭐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나를 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그런 멘탈리티에서는 뭔가를 던진 다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게 나올 때까지 딴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거를 하거나 다른 도전을 해보거나 그러면 포기라는 것이 클릭이 안 돼요. 왜냐면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1: 없으니까.
0: 네. 그걸 기다렸는데 안 됐어 그러면은 이미 약간 잊어 있어요. 딴 거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포기를 한 게 아니라 결과를 마주한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2: 자작을 좀 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본인을 좀 분주하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아, 실제로 작가님들 중에서 공모전을 통해서 데뷔를 잘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공모전을 위해서 원고를 하는 게 아니래요. 원고는 늘 하고 있는 건데 공모전 때가 되면 해둔 것 중에서 하나를 내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공모전은 당선이 되더라도 정말 열심히 해서 공모전을 위해 힘을 모아 그린 그림이 된 거지 연재가 들어가면 다 그만큼 못 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의식이 없이 했던 분들이 공모전에서 보통은 데뷔를 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2: 능력자들 맞습니다.
0: 네. 그렇죠, 그렇죠.
3: 과정에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엇이든 시작해서 흘러가면 그다음에 이제 들여다보지 않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일일이 개입해봐야 뭐 소용도 없고
0: 그러네요.
3: 효과도 없고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가령 뭐 팀하고 같이 일한다면 팀한테 맡겨놓고 결과만 보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3: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뭐 누군가 책임자가 있는 거니까 그 제가 되든 누가 되든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맡겨두고 지켜보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 있고 결과는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언제 그럼 뭐 포기할 것이냐 뭐 아니면 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뭐 누군가가 기준을 제시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0: 그렇죠.
3: 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니까 재료가 뭐가 있느냐를 자기가 측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네.
3: 그건 제일 잘 아니까 그거에 의해서 판단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0: 네. 나중에 손디께서 이제 그 꿈을 이루셔가지고 타악기 주자가 되시면 타악기야말로 그 기다림의 가장 지루한 기다림이 네. 이제 특징적인 악기여가지고
3: 아 그런가요?
0: 네. 네. 그게 재밌어지면 고무판을 계속 쳐야 돼요.
3: 그럼 모든 악기가 그런 거 아닌가요?
0: 근데 다른 악기들은요, 그 기본기에 해당하는 게 조금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3: 예.
0: 근데 타악기는 똑같은 자세를 동작을 고무판을 상대로 정말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 기다림이 즐거워지면 어엿한 타악기 주자가 됩니다.
1: 예. 오,

그 얘기 이따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재밌는데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곡인데요. 저는 기다림을 주제로 무슨 곡을 고를까 하다가 기다리는 걸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존재들이 뭘까? 반려동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루시드 폴의 문수의 비밀을 가져왔습니다. 문수가 루시드 폴의 그 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문수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수의 비밀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손석희 12시 사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 기다림이죠. 타악기가 기다림의 네. 악기예요?
1: 모든 악기는 기다림의 악기인데.
0: 모든 악기는 기다림의 악기인데.
1: 그 기다림의 풍경이 네. 좀 다채로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타나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기본적인 걸 할 수 있는 크로매틱을 할 때 적어도 음계라도 있고.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 타악기의 기본은 얼마나 균일하게 내 원하는 만큼의 빠르기를 유지하면서 이 공호판을 칠 수 있냐.
2: 그 메트로놈이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그 메트로놈을 이렇게 맞춰놓고 한 5분, 10분, 15분, 30분 하다가 또 올려서 또 30분 하다가

0: 빨리 타악기 주자가 되지만 나 빨리 어디 가서 올라가서 드럼 그 스틱 네 번 치고 싶어 이거. 이게 중요하신 분들은 이제 안 되거든요.
1: 뭔가 떠오르네요.
0: 그렇죠.
2: 그런 거 보면 그 악기가 정말 기다림이 필요한
3: 그렇죠.
2: 분야인 것 같아요.
1: 그런
2: 예를 들면 뭡니까 저 나팔도 소리를 제대로 낼 때까지 네. 오랜 기간이 걸린다면서요.
0: 그 정말 그렇죠. 엠부셔라고 하거든요. 예. 특히 금관악기는 이 마우스피스만 물고 몇 년을 살기도 하고
2: 예.
0: 이 주변에 입 주변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수년을 투자하기도 하는데 그 톤 하나만 만들어내면 그 다음은 좀 쉬우니까.
2: 예. 예.
3: 악기들이 다 좀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이네요.
0: 몸을 쓴다는 게 운동과 춤과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3: 그렇네요. 몸에 관련된 건 다 기다림에 관련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다림에 있어서 왜 뭐 이종원 작가 악기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제 본인이 열심히 30분 동안 이걸 하고 있거나
0: 네.
3: 아니면 뭐 제가 열심히 한홍을 치거나 하면 옆에서 누가 그걸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0: 네.
3: 저 사람이 저것을 그 완성하기까지 기다려주는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0: 네.
3: 되기도 하고 그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뭐 교육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 친구가 뭐 좀 안 좋은 상황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죠. 그런 경험 있으세요? 다른 사람을 기다려본 경험. 아니면 뭐 식당에서 뭐 친구를 기다리는 경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종류의 또 기다림의 경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0: 겨울 작가님은 어떠세요? 누군가를 기다려줬던 경험.
3: 저는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 친한 친구 한 명이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너무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뭐 이런저런 막 일처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단한 일들을 좀 겪어야 했는데
0: 네네.
3: 사람이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부정적이 되고 이렇게 친절하지 할 수는 없잖아요.
0: 그
3: 사람 자체가 네, 너무 힘드니까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얘기할 때도 항상 좀 안 좋은 상태인 거죠. 계속해서.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지금 저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친구를 기다리는 게 내가 친구로서 해야 될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기다림을 좀 해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지금 사실 상태가 안 좋은 친구를 기다려준다.
3: 좀 학생을 기다려주거나 그런 적이 있으세요?
0: 보통은 그게 제일 많겠네요. 분명히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원고를 해야 되고 약간 고치를 벗어나야 되는 애벌레 상태인 애들을 주로 매 학기 만나다 보니까 그때 그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참 다행이에요. 내 아이였다면 조바심이 낫겠다라는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3: 네.
0: 근데 의도적인 선을함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네 원고고 네 데뷔라서 다행이다.
3: 네.
0: 내가 너의 원고를 잘 봐줄 수 있는 이유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내가 너에게 진심이 아니기 때문이야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의도적인 선을함이기도 하고 기다리게 주겠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부모님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게 어려워서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1: 그럴 수 있을까?
3: 그럴 수 있죠. 자,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기다림 주제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와도 좋으니까 앞으로의 삶에서 꼭 왔으면 하는 것이 있으실까요? 천천히 와도 좋으니까 요거는 꼭 왔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내가 요거 기다릴 수 있다. 이런 거 있으세요?
1: 저는 그냥 상투적이긴 한데
3: 네.
1: 이런 방송 같은 거는 또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오늘이 뭐 마지막 회는 아닌데요.
0: 마지막 기사가 최신에.
1: 그러냐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획해가지고 막 장하게 해내면 그때 성취는 큰데
3: 네.
1: 그거는 일종의 한 번 탁 터지는 엄청난 도파민 같은 느낌이거든요.
0: 맞아요.
1: 앉아서 그냥 두런두런 떠들다가 고구마 하나 구워볼까? 다시 와가지고 그래 여기서 가볍게 무알콜 맥주라도 한 잔 이런 거는
0: 그치.
1: 굉장히 여유 있는 일인데
3: 네.
1: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다 바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0: 그치.
1: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여서 각자 재밌는 얘기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건 좀 기다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0: 맞아요. 저도 정말 잘 맞는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그건 너무나 같이 있는 게 좋은 종류의 모임,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되게 귀해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3: 맞아요.
0: 고등학교 이후로 좀 못 느껴본 것 같아서 그런 종류의 모임은 나이 먹어서 와도 좋으니까 다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네요.
3: 손진 혹시 있으세요?
2: 네. 상투적은 아니고 이제 진심이긴 한데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시작한 지가 두 달이 안 됐죠.
3: 네.
2: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늘 우리 제작진하고 얘기.

0: 할때 서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그 지금까지 없었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흔히 하는 표현으로 뭐좀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없었던 프로그램인데 괜찮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서로 늘 하는데 MBC가 이제 공영방송이기도 하고 공영방송이면 공영방송다운 프로그램을 좀더잘 만들되 지금까지는 없었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 평가를 그러니까 꼭 필요한 방송이란 평가를 뭐 천천히 받아도 좋기도 하겠지만 가능하면 좀 빨리 더 받으면 더 좋을 테고 언젠가는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1: 저희가 잘 해야 되겠네요.
2: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노래 손디가 준비하셨죠. 어떤 곡인가요?
0: 아, 예. A Great Big World의 노래인데요. Where does the time go? 그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오늘 주제하고 좀 맞는 부분이 있는데
2: 그러네요.
0: 그 내용 중에 뭐 삶은 언제나 우리한테 그렇게 답을 주는 건 아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야 비로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네요. 예.
1: 그러면
0: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예.
1: 손디가 골라주신 A Great Big World의 Where Does the Time Go 들으면서 오늘의 사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0: 사식도
1: 일요일에
0: 나쁘지 않습니다.
1: 사색 좋죠? 다음 주 일요일에 더 흥미로운 사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0: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3: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 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

0: 관상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밤사이 전남 지역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북동 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연휴 마지막 날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전라남도 목포시안 삼거리. 차선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 전체가 침수됐습니다. 목포시에 새벽 5시부터 1시간 동안 66.4mm의 비가 쏟아지는 등 밤사이 160mm의 비가 내려 100건 넘는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7시 기준 목포시를 비롯해 전남권 6개 지역에 발령됐던 호우 경보는 모두 해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낮 12시 기준 여전히 전남과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이고 부산과 울산, 대구, 경북 지역에도 호우예비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지만 서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지속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도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에 최대 100mm,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200mm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대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산림청도 오늘 오전 8시 30분 기준 전남 광주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 지역 접근을 피하고 긴급 재난 문자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마지막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에서 순회 경선을 진행합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호남에서 과반의 승리를 거둔 가운데 정청래 후보가 반전 계기를 만들지 주목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2: 최대 격전지인 서울 경기 지역 경선이 막을 올렸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 권리당원의 38%를 차지해 전당대회의 향방을 가를 승부처로 꼽힙니다. 경기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 대한민국 황금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인 자신에 대한 지지를

0: 호소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의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경기 고향 킨텍스에서 서울 지역 순회 경선이 열립니다. 서울 경선에서는 후보들 연설이 끝난 뒤 서울 경기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어제 호남 지역 경선에서는 김 후보가 57.54%를 얻어 32.65%를 득표한 정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김 후보가 누적 득표율에서 정 후보와 차이를 14%포인트 넘게 벌렸습니다. 김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가운데 호남 지역보다 높았던 서울 경기 지역 투표율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온라인 투표율은 각각 45.31%, 46.74%로 전북과 전남 광주보다 1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박빙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후보들은 오늘 서울 경기 경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의원 투표와 함께 전체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더해 최종 새 당대표 당선자를 발표합니다.
1: 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북한은 오늘 오전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는 남측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자국의 기념행사 소식만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조국 해방의 날로 부르는 광복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 다양한 기념행사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제1교포인 일본 프로야구의 영웅 장훈 씨가 고 백인천 전 감독을 추모하며 함께 있던 시간을 회고했습니다. 장 씨는 오늘 일본 매체 스포니치에 기고한 글에서 백정 감독은 나보다 3살 어린 소중한 후배이자 같은 시대를 함께 달려온 동료라며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인천 전 감독은 매우 기가 셌던 남자였다며 한국에 프로야구가 없던 시절 홀로 일본으로 건너왔는데 지지 않겠다는 강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가 4경기 만에 다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정우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경기에 4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볼넷 1득점을 올리며 팀의 7대1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정우는 시즌 타율을 2할 9푼 3리로 끌어올렸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신작 눈둘 데가 없네가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스위스에서 열린 제79회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홍 감독은 감독상, 주연 배우 김민희는 모니카 벨루치와 함께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고, 눈둘 데가 없네는 독립상인 에큐메니컬 심사위원장까지 수상했습니다. 눈둘 데가 없네는 이혼가정의 딸이 10년 전 마지막으로 본 엄마를 찾아 제주도로 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가 올해 국내에서 최단기간 7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 소니 픽처스는 이 영화의 누적 관객수가 오늘 기준으로 700만을 넘겼다고 밝혔는데, 지난달 29일 개봉한 이후 19일 만의 기록으로 개봉 24일 만에 700만 고지를 넘긴 왕과 사는 남자보다 빨랐습니다. 지난 5일 개봉한 오디세이는 개봉 12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락 방지 시설이 없는 인천대교에서 해상 추락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3일까지 인천대교 해상 추락자는 13명으로 지난해 1년간 추락자 11명보다 2명이 많았습니다. 바다로 떨어진 13명 가운데 11명이 숨졌고 2명은 생존했는데, 지난달에만 3명이 바다로 추락해 숨졌고, 지난 13일에도 30대 남성이 인천대교 주탑 부근에 차량을 세워둔 채 바다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전남 동부 내륙에 30에서 80mm, 부산, 울산, 경남에 최대 150mm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대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은 중부지방과 전라도 서부 지역에 내리던 비가

0: 후광 상태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의 호우특보가 유지됨에 따라 산림청도 오늘 전남 광주시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지 기온 24.1도입니다. 2시 종합뉴스 마칩니다.
1: MBC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매년 인도와 아프리카를 오가며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곤충이 있습니다. 강철 체력을 가진 이 곤충, 대체 뭘까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된장 잠자리 얘긴데요. 한 마리당 약 6,000km를 날 수 있고요. 4대에 걸쳐 18,000km를 움직인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잠자리가 계절풍을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여행자라니. 이제 날개를 쭉 내리고 쉬는 잠자리를 보면 고단함이 느껴질 것 같죠?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0: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 오늘은 린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와, 예전에 이게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불렀던 노래인데, 아우, 열창하는, 이제는 또 트로트 여신이 된 가수 린의 무대로 손틀어 문 열어봅니다. 어렸을 때는 곤충 채집 숙제한다고 막 잠자리 채 들고 잠자리 많이 잡았었는데, 그 문방구에서 그 잠자리 그 통 있잖아요. 약간 뭐라 그러지? 옆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거기 안에다가 그 가운데 투명한데 거기 열어가지고 넣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문득 잡은 그 잠자리들이 미안해질 정도로 이렇게 고단한 하루하루를 늘 보내고 있다니. 아니, 잠자리는 약 한 6,000km를 난다고요? 갑자기 너무 미안해지네요. 미안해지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근데 6,000km면 뭐 지구 한 바퀴는 돌 수는 없으니까, 뭐 그냥 국내만이라도 한 바퀴 쫙 이렇게 돌아도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손트라일 2부에는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로 준비했고요. 우리 3, 4부에는 손트라의 보석 상자 아낌없이 열어보겠습니다. 오직 손트라에서만 들을 수 있는 라이브 행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쭉 꼭 손 잡고 계셔주세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뱉죠, 싱크볼 뱉죠,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뱉죠,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뱉죠 싱크.
2: 뱉죠 싱크.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일주일에 딱 하루 트로트는 쉬지만 음악은 계속됩니다. 이 시간엔 노노노노노 트로트 없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 명대사 들어보셨나요?
9: 이렇게 하면 너 신저고 보내줄 거라.

없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애쓰는데 신청곡 하나씩 보내주시죠. 나 트로트 잘 모르는데 상관없습니다. 장르 가리지 않고 좋은 노래들 많이 들려드리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추억이 담겨있는 노래 편하게 신청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통에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9267님께서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저녁 생각 중이에요. 지난번 아들이 일본에서 사온 카레가 생각나서 남편에게 만들어달라고 주문해놓고 마음 편히 손틀어들어요. 노트로데이에 듣고 싶은 노래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신청해요. 근데 이렇게 남편분에게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 요리를 한다는 건 평소에 우리 남편분이 요리 엄청 잘하시나 봅니다. 많은 지금 여성분들께서 아마 지금 부러워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맛나게 드시길 바라고요. 6533님께서 길을 걷다 올려다 본 하늘이 어찌나 높고 파랗던지 입추 지나니 확실히 다르구나 느꼈어요. 배롱나무꽃도 반가운 듯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문득 나도 저 하늘을 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각 가수 버전으로 하늘을 달리다 신청해요. 이제 슬슬 이제 밖에 산책 좀 할까 하시는 분들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듣고 오시죠. 항뮤의 오랜 날 오랜 밤, 그리고 허각이 부르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갑니다.

0: 전기 설비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전기 사용은 전기공사업 분리발주와 등록업체 시공이 필수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시공으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지금 경남 서부 남해안 지역에 시간당 4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호우 경보 지역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통영과 거제시도 호우 경보가 새롭게 내려졌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같은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비가 내일 오전까지는 이렇게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 연휴 동안 이 지역에서 휴가 중이신 분들, 또 경남 서부 남해안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정체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설악부터 화도 구간 포함해 서울 쪽 45km 길게 정체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2부 첫 곡으로 인순이의 인생으로 시작해보았습니다. 이 노래는 4564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이런 곡은 노트로 때에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인순이의 인생 듣고 봐요. 좋은 곡을 들으면 손트라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들어야지 하고 생각하게 되네요. 저 잘했죠? 했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우리 4564님 제가 뭐 칭찬 도장 하나 꾹 이렇게 찍어 드리고요. 이 시간만큼은 일주일에 딱 하루 있는 시간입니다. 장르 상관없는 좋은 노래들로 쭉쭉 틀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신청곡 남겨주세요. 오늘 다 틀어드리진 못하더라도 저희가 또 주중에도 모은 노래들, 주말에 모은 노래들 또 이렇게 다시 트로트 없는 날에 띄워드리니까 그냥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다 보면 언젠간 나의 신청곡이 나왔다 하면서 되게 박수칠 일들 많을 겁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청곡 살펴볼게요. 7776님께서 어제 저녁 집 앞에 잠시 나갔는데요. 그렇게 덥던 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곧 다가올 가을을 기다리며 YB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신청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제랑 너무 다른데? 이러면서 하루하루 날씨가 정말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우리 0372님께서 같은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런 게 입추 매직일까요? 입추가 지나고 나니 정말 거짓말처럼 바람의 온도에 변화가 있네요. 손트라 공개방송 날은 조금 더 가을이 가까이 와 있길 바라봅니다.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파요. 두 분이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안 보내드릴 수가 없겠죠. 네, 윤도현.

YB 가을 우체국 앞에서에 이어들은 노래 이승철의 소리쳐였습니다. 5070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No no no no no no trot day 가을아 얼른 와 소리쳐 봅니다. 이승철의 소리쳐 신청해요. 맞아요. 우리 5070님 혹시 잘 들으셨나요? 신청곡 들려드렸고요. 계속해서 사연들 살펴볼게요. 우리 6711님께서 오 신박한 No Trot Day 팝송도 되죠. 스모키의 Don't Play Your Rock and Roll to Me 신청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딱 하루 팝송부터 뭐 만화 영화 주제곡까지 아니면 재즈 모든 장르 상관없이 신청곡 받고 있거든요. 오늘도 봤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통에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내 노래 안 틀어줘서 좀 서운해요 속상해요 이런 거 조금만 기다리세요. 언젠가 나올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6711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이죠. 스모키의 Don't Play Your Rock and Roll to Me 함께 들을까 하는데요. 노래 듣다가 이 노래가 뭐야? 제목이 뭐야? 했는데 들으시면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듣고 오실까요? 갑니다.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있다 데이팩.
5: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있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 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1: 엄마!
12: 우리 아이 도드람
13: 나왔어.
12: 우리 남편 도드람
1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이제 2부 마칠 시간입니다. 4947님께서 남편의 휴가 마지막 날 집콕 중입니다. 우리 남편 지금까지 늘 유지하던 군살 없는 몸에 볼록 배가 생겼답니다. 집에서도 가만히 안 있고 스태퍼에 걷기까지 계속 운동하는데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며 빙수 주문하라네요. 여보, 왜 살찌는지 알겠지? 노래는 남편이 우리 딸도 저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며 칭찬하는 리센느의 프리티걸 신청합니다. 네, 이 노래는 뭐 리센느가 요새 너무 핫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하는 노래마다, 하는 무대마다, 뭐 하는 너튜브마다 다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노래 카라의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는데 프리티걸 함께 듣고요. 저희는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5: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치단체 하나 지역에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6: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7: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4: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3시 뉴스입니다. 어젯밤 9시쯤 인천 부평 산곡동에 16층 규모 아파트 경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차로를 달리던 버스는 앞선 차량들이 위험물 관리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격히 1차로로 피하려다 중앙 화단까지 충격해 전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낮 1시쯤 대구 달성군 중부 내륙고속도로 대구 방향 유천나들목 근처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어린이집 승합차와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1시쯤 서울 종로 삼청공원 인근 도로 가장자리에 길이 3m, 깊이 2m 규모 집안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한개 차로와 인근 산책로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호우로 도로 아래 흙이 떠내려가면서 집안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해안에서 현지 시간 15일 규모 7.7의 강진으로 최소 4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주택 340여 채와 공공시설 100여 곳이 무너지거나 파손됐고 주민 2,000명이 대피했습니다. 최소 235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랄라가 미국 하와이에 접근하면서 빅 아일랜드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하와이 가장 큰 섬 빅 아일랜드에서 155년 만에 허리케인으로 32%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빅 아일랜드에 허리케인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힐로와 코나 국제공항 일부 항구가 폐쇄됐고 마우이를 포함한 인근 섬에도 열대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전남이 30에서 80, 부산 경남 최대 150mm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대 30mm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4.3도입니다. 3시 뉴스
9: 꼭 배우고 살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전한

0: TBS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0: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 혹시 TBX 멤버십?
0: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MBC 라디오국에는 아주 특별한 전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주 어마어마한 보석 상자가 있다는 사실. 손트라를 거쳐간 가수들의 라이브가 보석이 돼 상자를 그득그득 채우고 있다는데, 그 뚜껑을 열면 눈부신 목소리가 마법처럼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 소리에 이끌린다. 바로 오늘 그 전설의 보석 상자가 열리는 날. 보석 상자야 열려라. 야, 왜 안 열려? 아, 이거 지문 인식인가? 손태진 씨 좀 도와줘 봐봐요.
9: 어, 삐삐삐삐. 어, 안 되네. 어, 오늘은 비밀번호 아닌가? 잠깐 힘을 한번 줘볼까? 자, 아이고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아우 눈부셔. 아우 눈부셔. 오늘도 나왔네요. 나왔어요. 보석 같은 라이브들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라이브 맛집 손트라가 2년 넘게 모아온 수많은 라이브 가운데서 한 번만 듣기 아까운 곡들을 골라 다시 듣는 시간이죠. 우리 1225님께서 꼭 콘서트 보는 것 같아요 하면서 라이브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꼭 뭔가 공연 실황 듣는 것 같은 그런 묘미, 그게 라이브의 매력, 이 코너의 묘미입니다. 그럼 현장감이 느껴지는 첫 번째 보석 어떤 노래일지, 올해 1월 5일에 출연한 조정민 씨가 부르는 문희옥의 평행선인데요. 이 노래 전주만 나와도 어깨춤이 절로 나죠. 그날의 흥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요. 한 곡 더! 작년 12월 1일에 손트라를 찾아준 김나희의 사랑아, 장윤정의 원곡인데요. 이날 꽤 추웠는데 가든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이 같이 춤도 춰주시고 함께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두 곡 이어서 들을까요? 조정민이 부르는 문희옥의 평행선, 그리고 장윤정의 사랑아, 김나희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man.

방금 들은 노래 김나희의 사랑아 장윤정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들은 노래는 조정민의 평행선 원곡은 또 문희옥의 노래였습니다. 3458님께서 이게 다 예전에 손트라에서 부른 노래들이라는 거죠. 다시 들어보고 싶네요 하셨는데 오늘 그 콘서트 실황 같았던 그 순간들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들 우리 다 온라인에서 다시 듣기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는 거. 이번엔 또 신청곡으로 가볼까요? 8020님께서 학원 방학했는데 이틀째 나와서 에어컨 청소 중이에요. 어제 3대, 오늘 2대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 비용을 줄여보려고 혼자 낑낑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학이라 손트라를 들을 수 있어 좋네요. 신청곡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

0: 그리고 다른 우리 7600님께서 더운데 신랑이 나가자고 하네요. 어찌할까요? 신청곡은 여행을 떠나요 라고 했는데 두 개 약간 되게 상반되는 그런 관련 사연인데 같은 노래를 보내주셨네요. 사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6779님께서 여긴 해남입니다. 시골 친정 엄마가 일손 도우라고 해서 어제 내려왔는데 아 새벽 3시부터 깨우며 빨리 나오라 성하시네요. 너무 이르다고 버티다 4시에 텃밭에 갔는데 4시간 내내 일만 했습니다. 지금 너무 졸려요. 잠 깨게 신나는 노래 바다에 누워 들려주세요.
1: 와 새벽 4시부터요? 그럼 아침 일 다 했는데 8시 9시인가요? 이야...
0: 우리 이 신청곡들 혹시 우리 손트라 보석 상자에 있을까 잠깐만 한번 찾아볼까 잠깐만 여기 뒤에 있나 으짜 아 여기 있구나 예, 듣고 싶다 하신 노래들 모두 보석 상자에 들어있습니다. 작년 9월 17일에 출연한 김사나의 목소리로 높은 음자리 바다에 누워 듣고요. 지난달 방콕 여행 갔다 온 신승태 씨가 아주 신나게 불러가지고 우리 모두를 오히려 놀리는 듯한 그런 기분을 받았는데 조용필 여행을 떠나요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2: 많이 도움 필요하시면 옆에 우리 센터들 많거든요. 함께 즐길까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3: 호주세요.
2: 간주 때 잠깐 가서.

0: 여러분은 지금 라이브 맛집 손트라가 차곡차곡 모아온 보석 같은 라이브를 다시 듣고 계십니다.
1: 여러분 여행 갔다 오셔야 돼요. 무조건. 저 갔다 왔단 말이에요. 다 같이. 다 같이 여행 떠나보자 우리.

와, 다시 들어도 아, 그 열창에 감탄하게 되는 것 같은데 늘 최선을 다해준 우리 신승태 씨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보내드립니다. 아,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김사나의 바다에 누워 들으셨고요. 우리 3부 마지막으로 들어볼 보석 라이브는 작년 6월 24일에 출연한 양지은 씨의 노래 잔치로구나입니다. 우리 손트라에게도 의미 있는 노래죠. 우리 첫 번째 공개 방송의 첫 번째 손님이었거든요. 또 며칠 뒤에는 우리 문경에서 손트라 가족들 만납니다. 8월 28일이죠. 정말 설렘 가득 담아 이날 추억 다시 떠올려 볼게요. 양지은이 부르는 잔치로구나 듣고요. 저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현재 강한 비구름대는 경남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남 통영과 거제, 고성과 사천, 남해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경남과 부산, 전남 일부와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50mm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산과 울산, 전남과 경남에서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리겠는데 특히 부산과 경남 남해안은 2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화요일에는 남부지방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0: 승태야, 손트라대체 못 입니?
1: 맞다, 미리야, 손트라 들어야지.
0: 드리왕 손트라가 최고지.
1: 최고다.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4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일요일에는 손트라 보석 상자가 열립니다. 이 보석 상자 안에는 손트라를 거쳐간 가수들의 라이브가 꽉꽉 채워져 있는데요. 뚜껑이 열리면 보석 같은 라이브들이 우르르 하고 흘러나옵니다. 우리 계속해서 노래 들을까요? 이번에 들을 노래는 작년 4월 7일에 출연한 윤수일의 아파트 라이브인데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가 막 전 세계적으로 화제일 때, 아, 저희는 원조 아파트 윤수일 씨를 제일 처음으로 전화 연결을 하기도 했고, 그게 뉴스를 타기도 했고, 그리고 모셔서 아파트까지 보내드렸죠. 직접 스튜디오에서 이 명곡 들려주셨는데요. 이 노래 그 라이브 그 현장 한번 들려드리고 한 곡 더, 24년 6월 25일 별사랑 씨가 부른 서울 시스터즈의 첫차. 참 맛깔나게 잘 불렀거든요. 이 노래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방금 들은 노래 별사랑의 첫차 서울시스터즈의 노래였고요. 윤수일의 아파트 그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손트라 보석상자에서 나온 귀한 라이브들 계속 들어볼까 하는데요. 다음 노래들은 또 노래방 애창곡으로 빠질 수 없는 곡들인데 이런 나 당돌한가요 술 한잔 사주실래요. 네 그렇죠. 서주경의 당돌한 이 여자 올해 2월 18일에 손트라 출연해서 불러주신 라이브 준비했고요. 신나는 노래 한 곡 더 있습니다. 이자연의 찰랑찰랑 설아윤 씨가 해뜰 날에서 부른 라이브가 있거든요. 작년 10월 1일 이후로 보석상자에 꼭꼭 저장되어 있던 노래 오늘 꺼내보겠습니다. 서주경의 당돌한 여자 그리고 이자연의 찰랑찰랑 설아윤 씨 버전으로 들을게요.

0: 역시 에너지가 넘칩니다. 넘쳐요. 설아윤의 찰랑찰랑이었고요. 그 전에 들은 노래는 서주경의 당돌한 여자 띄워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어볼 보석 같은 라이브는 우리 손틀의 가족이었던 하동근 씨의 노래인데요. 25년 4월 9일에 출연해서 유정석의 질풍가도를 불렀거든요. 당시 막 LG 트윈스를 응원하고 싶다는 손틀의 청취자를 위해서 야구 유니폼까지 준비해서 입고 불렀어요. 우리 아리19님께서 첫 소절만 들어도 힘이 막 솟는 노래 좋아요. 우리 9482님도 질풍가도 들으면 괜히 힘차게 걷게 되어 하셨는데 다들 텐션 올리고 들을 준비 되셨을까요? 힘차게 걸을 아니 뛸 준비 되셨을까요? 하동근의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유정석의 질풍가도.
1: 하동근 씨 옷 준비했잖아요.
2: 유니폼이고 그러지 마요.
3: 와 잠깐만.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여바이라 가네.
5: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제주 조천 지역에서 할머니 둘이 주고받는 맷돌질 소리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맷돌을 바라보며 할머니들은 그리운 친정엄마를 떠올립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6: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손트라 보석 상자 3, 4부에 나간 노래들은 모두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가수들이 나와서 직접 부른 라이브들 띄워드렸고요. 이 영상으로 다시 보고 싶거나 듣고 싶거나 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트로트 라디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때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가수분들의 라이브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써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 닫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3928님께서 그것도 좋았는데 둥지 태진 씨가 불러준 노래요 라고 했는데 예, 저도 가끔 이렇게 신청곡 들어오면 라이브로 불러드리거든요. 예, 매번 좋지는 않지만 뭐 이날도 둥지 듣고 싶단 분들이 계셔서 급하게 막 준비해서

0: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남진의 둥지, 저 손태진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죠. 월요일이지만 10분 일찍 12시 10분에 찾아옵니다.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손태진이 부릅니다. 가자!
1: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0: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대미 투자와 관세 등 미국과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장관의 미국 방문은 지난달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이후 약 3주 만으로 통상현안 논의를 위해 긴급하게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과잉 생산 관련 관세 조치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19년 판문점 회동 당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이 판문점에서 다소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사진을 올리고 이 사진에선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웃는 사진도 많다며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고 적었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회동 사진을 올렸던 지난 6월에 이어 또 사진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회담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해안에서 현지 시간 15일 규모 7.7의 강진으로 최소 4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주택 340여 채와 공공시설 100여 곳이 무너지거나 파손됐고 주민 2,000명이 대피했습니다. 최소 235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인천 부평 산곡동의 16층 규모 아파트 15층 가구에서 아이가 사라졌다는 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6살 아이를 발견했는데 아이는 사고 직전 집안에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부엌 베란다의 세탁기에 올라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강원 영월 한반도면 느릅제 터널 근처에서 관광버스가 도로 중앙 화단을 들이받은 뒤 오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버스기사와 승객 18명 가운데 2명이 팔과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나머지는 경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차로를 달리던 버스는 앞선 차량들이 위험물 관리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격히 1차로로 피하려다 중앙 화단까지 충격해 전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중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전남 30에서 80mm, 부산 경남 최대 15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4.7도입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4: 여백의 미, 모자란 듯 여유를 두는 미덕. 어느 작가는 이걸 우리 조상들의 구푼 철학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구푼은 약간 덜 피어서 만개의 기대가 남아있는 꽃, 조금 설익어서 생기가 가득한 과일, 배불리 먹지 않는 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 말, 남김없이 다 누리지 않는 복.

뭐가 있을까요? 여름이 지나도록 다 쓰지 않은 휴가? 하산길을 위해 남겨둔 다리 힘? 질릴 만큼은 자주 안 봐서 만날 때마다 반가운 얼굴들? 뭐든 꽉 차면 부담되니 살짝 헐렁하게 요즘 날씨에도 어울리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3: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4: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3: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4: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소아외과 의사입니다. 레안드로 기마랑이스 씨를 아세요 혹시?
3: 기마랑이요? 어느 나라 분이시죠?
4: 브라질.
3: 오, 아, 브라질. 올라 레안드로 기마랑이스.
4: 이분이 이제 소아외과니까 예. 환자들이 다 어린이일 거잖아요.
3: 그렇죠.
4: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환자에게 히어로 망토를 입혀준대요.
3: 히어로 망토면 뭐 슈퍼맨, 배트맨 그런 망토요?
4: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아주 씩씩해진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어떤 매직이랄까?
3: 아래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배트맨 망토를 입은 아이가 수술실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 본인이 앞장서가고 있네요.
4: 세상에 뭉클하다. 우와. 아니 이렇게 하면 긴장도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마취 유도 과정이 또 더 수월해진답니다.
3: 이야.
4: 불안으로 인한 위험도 줄어들고
3: 그렇군요.
4: 무엇보다 수술 후에도 안정성이 같이 높아진대요.
3: 맞아요. 저도 애들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 불안에 떨면서 병원에 들어갈 때는 이 수술 경과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죠?
4: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네. 위축이 되니까 아이들이 그 뭐랄까 체내에서 받아들이는 뭔가가 다르지 않을까요?
3: 그렇죠.
4: 야, 근데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주는 이분이 바로 히어로 아닐까?
3: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방법인데 어른한테도 저 망토 같은 매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좀 용기가 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4: 글쎄요. 개그맨들은 사실 이런 망토 필요해. 사실은 무대 위에 올라갈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맞아요. 자존감이 높아야 되거든요.
3: 그건 그랬던 거죠. 예.
4: 어쨌든 있으면 하여튼 뭐 어떻게 새벽 배송 되는 대로 알아봐봐요.
3: 레안드르 기마랑이스 원장님. 아, 훌륭합니다.
4: 아 이런 원장님 너무 필요하다 어른들에게도
3: 진짜
4: 박혜경 씨의 노래로 일단 어떻게 급한 대로 이렇게 돼볼까요? 주문을 걸어

0: 네, 8월 16일 일요일 첫 곡으로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듣고 오셨고요. 지라시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어린이 문자들이 종종 오잖아요.
1: 그렇죠. 8176님이 네. 초등학생 4학년인데요. 어. 용기 주세요. 학원에서 20점 맞았습니다.
0: 아이고 우리 애기가 어떡해.
1: 괜찮아. 4학년이 20점 한 번쯤 기록으로 갖고 있을 법하지. 이게 이제 지속이 되면 우리도 못 구해줘. 용기를 줄 수는 있는데 구해줄 수는 없어.
0: 좀 더 노력해보자고요.
1: 그럼 그럼. 네. 아직 4학년인데 뭐.
0: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드러운 용기를 가진 분입니다. 김준상 아나운서 만나는 날이에요.
1: 선데이 상암 3부에 함께할게요.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1: 한얼 사이언스.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7: 사전 예약 지뢰시 부킹 사연. 노션 노노노.
6: 여러분이 미리 예약하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하는 시간이죠. 지라시 부킹 사연.
7: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주세요.
6: 네, 방송 중인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 미니 무료입니다. 또 방송 중 아닐 땐 지라시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하세요.

0: 수 있어요.
1: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인데요. 3328님 이쪽으로 빨아모실게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조현씨 선반에 사는데요. 제가 손이 빨라서 이런 거 금방 해요. 완전 껌이야. 예. 아, 벌써 다 했어요. 아, 여보, 조현 다 했어.
3: 오, 완전 빠른데? 최고. 예. 잠깐만, 이상하다. 예? 나 사과 많이 남았네.
2: 아, 그러게. 어? 사면서 보고 했는데.
3: 아, 아, 아, 뭐야. 진짜.
2: 아, 완전 에라 이거. 아, 제가 손은 빠른데 디테일이 약해요. 아, 선반 조립 오늘 다시 할 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
3: 나 이런 적 많은데. 나사 같이 딸려온 거 못 보고 어 이건 뭐야 그냥 이렇게 툭툭 바, 이렇게 되면 되나? 네. 얼기설기 조립했는데 나중에 흔들흔들.
2: 아이고.
3: 근데 이게 좀 습관이 되고 경험치가 네. 쌓이면 올라갑니다.
0: 네, 차분차분 예. 다시 하시면 됩니다.
3: 그럼요. 네. 자, 다음은
0: 3181님이 보내주셨네요.
4: 어머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자랑을 하려고 예, 사랑하는 나의 첫 조카가 결혼하거든요. 오. 조카가 말하기를 조카 사우가 첫사랑이래. 아유 이건 뭐 내가 확인할 길이 없어. 어, 그래도 뭐 어쨌든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됐어. 너무 낭만적이거든요. 내 얘가 깐난쟁이였을 때 그제 같아. 근데 벌써 결혼을 한대. 아우 나 마음이 이상하네. 아, 나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러네. 아 울지마 화장 지워줘. 이거 비싼 거야 메이크업. 아 아무튼 축하 많이 해주고 올까요? 사랑하는 우리 조카 결혼 축하한다. 항시 웃고 살아라.
0: 웃고 살아라.
3: 이거 매일 같지 않다.
0: 좋은 교훈이죠.
3: 조카한테 결혼 늦게 하라고 그랬는데.
0: 아, 정선희 씨도 아직은 어리지만 성인이 된 조카가 있잖아요.
3: 네, 최대한 늦게 하라고 그랬어요.
0: 왜요?
3: 그리고 최대한 출산도 늦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고모 할머니가 되는 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근데 사실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는 조카의 모습은 아기 때 그 모습 아니에요?
0: 그럴 수 있죠.
3: 네, 네. 부모님들이 그러시듯. 네. 자, 조카분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립니다. 3181님이 신청하신 서영은의 네. 웃는 거야 듣고 올게요. 네.

0: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 사연으로 꾸며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1: 자, 먼저 4608님 보내셨네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로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1: 네.
2: 아직 시나 소설까지는 아니고 뭐 간단한 에세이지만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돼서 좋아요. 아, 이 키보드 소리 너무 좋지 않나요? 제 꿈은요, 나중에 제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내는 거랑 웃음 편지 사연 당첨되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열심히 건필해 보겠습니다.
1: 좋아요.
0: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저기 맛보기로 심현보씨 이세준 씨와 함께하는 백일장,
1: 네,
0: 거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 그렇죠. 뭐 네. 웃음 편지도 괜찮고요.
0: 아, 글 쓰면 생각이 정리된다, 맞는 말이에요.
1: 얘기도 그래서 쓰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이게 글이란 것이 형태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아무래도 형태로 보여지는 건 생각의 정리에 좀 도움이 되죠.
1: 맞아요. 자, 이번에는요.
2: 이번에는 7754님이 축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3: 아야야, 일요일은 제 아내 최선화의 생일입니다.
0: 오.
3: 생일 축하 축하. 식구들끼리 오리고기집에서 조촐하게 축하 파티 파티 할 거예요. 당연히 생일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0: 진짜요?
3: 우리 선화 좋아하는 스카프. 딸이랑 머리 맞대고 골랐으니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멋진 축하 부탁해요.
0: 오늘 유난히 찰지다, 성대모사가. 아, 근데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정 뭐 이렇게 기념해 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왜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 아빠들은 까먹어가지고 딸이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1: 아니 요즘 스윗한 아빠도 많으시더라고요.
0: 뭐 그런데 바뀌었어 요즘.
1: 스카프까지 준비하실 때잖아요.
0: 그러니까 아내분 얼마나 기쁘실까. 지금 뭐 다정한 시간 보내고 계신 거죠?
1: 네.
0: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9982님 사연 볼게요.
4: 아, 안녕하세요. 지랄씨의 아무쪼록 축하받고 싶은 사연이 있어서 부킹 신청합니다. 아, 제가 5년 동안 폐암과 싸우다가 드디어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아우, 축하드립니다.
0: 진짜 축하드려요. 이건 진짜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다. 아우, 그죠?
1: 네.
4: 아, 감사합니다. 못난 남편 간병하느라 제일 고생한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시죠. 아유.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은 마눌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노라고요. 고맙습니다.
1: 아, 선생님 진짜 완전 축하드립니다.
0: 다시 한번 감축드립니다.
1: 네. 얼마나 이 시간이 길게 느껴졌겠어요.
0: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비상등이 켜지고 나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시고 훨씬 더 건강해지신 분들 사례를 저희 많이 보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아마 그쪽 이제 선수 쪽으로 카테고리 정리되신 것 같아요. 이분한테 네. 나중에 건강 비결 여쭈고 뭐 네. 영양에 좋은 음식 여쭈고 이런 분들 많아질걸요.
1: 맞습니다. 자부심 네. 가지시고
0: 맞아요.
1: 더 멋진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0: 그럼요. 이제 정말 꽃길만 남았습니다.
1: 네, 9982님 신청하신 노래 있네요.
0: 라오나 씨의 노래예요. 아, 사랑 들려드리고요. 저희 나 우리 한 곡 더 들을까요?
1: 그럴까요?
0: 스윗소로우의 노래도 준비했습니다.
1: 네.
0: 괜찮아, 떠나.

0: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0: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경남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남과 제주 산지에 호우특보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시간당 20에서 50mm의 비가 집중되겠고요. 부산과 울산, 경남과 전남에서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은 30에서 150mm의 비가 쏟아지겠고 특히 부산과 경남 남해안은 2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남부와 제주도는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요. 중부는 5에서 50mm의 비가 내리다가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비와 함께 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총 41km 구간에서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 사연 주인공은 9534님이세요. 바로 모실게요.
4: 아, 선희님, 천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전 올해 20살 청취자예요. 오.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사회에 나와서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좀 힘들어요.
5: 힘들어.
4: 원래 이렇게 사회생활이 어려운 건가요?
5: 어려워.
4: 인생 선배 두 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위로가 되는 노래 비틀즈의 Let It Be도 신청할게요. 꼭 틀어주세요.
5: 나도 21살에 시작했다. 생각해보니까.
4: 아, 어린 나이에
5: 진짜 예. 딱 이런 느낌. 와, 진짜 원래 이런 건가? 이렇게 매운 건가? 이 사회라는 게 네. 그렇죠. 근데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또래보다 훨씬 뭐랄까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고
4: 좀 고독할 거고
5: 쓸쓸하기도 할 거고 근데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하나씩 누적되는 게 그 당시엔 모르는데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게 무시무시한 양분으로 내 안에 자리매김하더라고요.
4: 맞아요. 네.
5: 조금 위안이 될까 모르겠는데 우리도 반백년인데 아직 어려워요. 위로가 안 되나 이거는? 네.
4: 스스로를 그러니까. 좀 대결하게 생각해 주고요.
5: 네. 요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4: 맞아요. 네.
5: 정답이 없는 이 외로운 길 우리 함께 힘내서 세대 불문하고 같이 뛰어봐요.
4: 너무 멋집니다. 9534님 네. 화이팅해요.
5: 네. 자, 지라시 부킹 사연 노시 없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4: 그렇습니다.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사연 있으면 미리 보내주시고요. 지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5: 아, 9534님이 신청하신 비틀즈의 Let It Be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지라시 코너 베스트로 함께합니다.

0: 사실 코너 베스트.
1: 반갑구만. 반가워요.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다양한 코너 중에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부분 들려드립니다.
3: 마지막에 퀴즈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2: 자, 그럼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발표할까요?
3: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민담과 만담 사이에서 방송됐습니다.
2: 다섯 가지 수수께끼.
3: 아, 이거 그거였군요. 네. 태국의 민담.
2: 그렇죠. 예,
3: 꿈까 뽕따이 뽕뽕뽕. 예, 잔당구로 끝났던.
2: 예, 나무꾼이 왕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생기는
3: 어?
2: 이야기였죠.
3: 수수께끼? 예. 그리스 민담이에요? 수수께끼?
2: 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3: 예. 감을게요. 사와디캅. 꼬꿍캅.
2: 꼬꿍캅.
3: 지라시 청취율 캡숑. 짱.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든 끼워넣어. 감사의 마음을. 자, 어찌됐든 간에 예, 옛날 태국의 예쁜 여자를 유난히 좋아하는 왕이 살았어요.
4: 당신 정말 아름답달라니까. 나와 궁에 가서 같이 살자 뽕따이.
5: 어이, 어이, 거기. 아, 어여쁜 여인. 그대도 나와 함께 살자 연라 뽕따이.
3: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왕은 많은 시종과 후궁들을 거느리고 나들이를 나갔다가 묵묵히 나무를 패고 있는 한 나무꾼을 만나게 됩니다.
6: 어차! 어라차차! 뿌띠 뿌띠! 썸차! 썸차!
4: 아, 나무꾼. 돈데 고생이 많다까이. 요즘 형편은 어떠냐, 뿡따이? 우리 백성들이 편안한지 왕으로서 궁금하다이.
3: 그러자 나무꾼은 도끼를 내려놓고 대답합니다.
6: 아, 왕이시여! 저는 말이까 제가 번 돈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깝!
4: 뭐라? 돈을 나눌 수 있나, 깝? 돈은 내 손에 꽉 쥐고 있어야 편안한 것 아니냐, 뿡빵뿡!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보라, 카이! 아, 버린다. 이건 미쳤다, 깝! 게다가 적에게 줘? 이건 말도 안 된다, 뿡빵! 아, 이거 궁금해서 잠을 못 자겠고. 안 되겠어. 당장 그 나무꾼을 다시 만나야겠다, 뿌띠.
3: 다음 날 왕은 나무꾼을 만났던 곳으로 다시 갑니다.

0: 이다. 나무꾼은 어김없이 나무를 패고 있었지요. 헛자! 빡빡! 숨차! 숨차!
1: 여보게, 나무꾼! 어? 내가 또 왔다 가네.
0: 어, 왕이시여. 오늘은 어쩐 일이십니까?
1: 자네가 낸 그 수수께끼 때문에 밤에 한숨도 못 잤다이꿍.
0: 헛다!
1: 여기는 다크서클 보이냐까?
0: 아하! 그러셨습니까? 꽃돗갑! 죄송합니다.
1: 다섯 가지 수수께끼 그 답이 궁금하다. 당장 알려줘 뽀밤.
0: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깝. 잘 들어보십시오. 어?
1: 먼저 첫 번째, 돈을 땅에 묻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설마 땅 투자를 한다냐 말일까?
0: 아 마이차이 마이차이. 땅에 묻는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절에 시주하는 돈을 말합니까?
1: 응?
0: 좋은 일에 쓴 돈은 훗날 덕이 되어 돌아오니 땅에 씨앗을 묻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까?
1: 아, 씨앗을 묻는다고? 오호, 그럼 빚을 갚는다는 것은?
0: 그것은 저를 낳고 먹이고 입혀주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돈입니다. 이꿍. 부모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지요.
1: 오, 그럼 참으로 지혜로운 나무꾼이다. 바이. 나머지 수수께끼도 다 알려달라고 명꿍.
0: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지만 왕이시니 알려드리겠사와 갑.
1: 꿍꿍갑.
0: 세 번째, 남에게 구워준다 갑. 이것은 자식을 기르는 데 쓰는 돈입니꿍.
1: 어?
0: 부모가 자식을 잘 보살피면 자식도 훗날 그 은혜를 기억할 테니까 뽀빠 콩거리. 에이.
1: 애드립 이상하다까?
0: 야이.
1: 그나저나 이 얘기는 참으로 옳다카이. 그러면 물에 버리는 돈은?
0: 아, 술이나 도박에 탕진하는 돈입니꿍.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 물에 버리는 것과 같다깝.
1: 오, 그럼 마지막 적에게 준다는 말은 뭐냐꿍? 그 절대 안 되는데 까이.
0: 하하, 그것은 아내에게 주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바디캅.
1: 응? 아니 앞에 네 가지는 굉장히 훌륭했는데 마지막에 왜 삐끗하냐 깝? 아이고! 아내를 적에 비유하다니 너무 심하지 않나냐 꽁!
0: 하! 살다 보면 뜻을 아시게 될 겁니까?
1: 아무튼 자네의 지혜가 마음에 들었다 깝. 내가 후한상을 내리겠숭. 대신 이 수수께끼의 답은 반드시 비밀로 하라 사바디 깝.
0: 알겠어. 절대 말하지 않겠다 이꽁.
1: 어?
0: 야, 진짜 대국말에 한계가 있다. 두 사람은 새끼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합니다. 궁으로 돌아온 왕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수수께끼가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엄청난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죠.
1: 여바라까, 수수께끼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붙일 거라꽁. 누구든 그 수수께끼를 푼 사람에게는 수박만큼

0: 해줄게. 빠따이도 볶아줄까?
1: 아, 최악이다.
2: 아, 모른다, 깝!
0: 아,
2: 저리 가라, 깝뽕!
0: 아, 진짜!
2: 깝뽕!
1: 애교가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눈물을 철철 흘리며 신세한탄을 시작하네요.
0: 누구한테 뽕이래 지금. 내가 이 날이 됐고 살리면 대주할까. 당신 양말 뒤집힌 것까지 다 펴주는데 꼭 돌아오는 건 비밀이라니. 금덩이가 탐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수수께끼 정답이 너무 궁금할 뿐이야. 뿔뿔뿔.
1: 결국 나무꾼은 아내의 애원과 눈물에 넘어가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고 말았어요. 아이씨, 그러니까
0: 응.
1: 수수께끼 정답이 이래쿵 저래쿵 꿍꿍뽕대.
0: 아, 오케이. 사우디캅 꿍꿍캅 좋아캅 뽀뽀캅.
3: 아, 그걸 왜?
4: 아, 남이 사와. 드립은 내 맘이 주는.
1: 너무 싫어. 다음날 아내는 남편이 산에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서둘러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수수께끼의 정답을 모두 말했죠.
0: 정답 정답!
1: 왕은 약속대로 수박만한 금땡이를 주면서 병사를 시켜 몰래 아내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0: 아싸 왔디깝. 이 금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랄까.
1: 그리고 뒤를 쫓은 병사는 그 여자가 나무꾼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왕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죠.
5: 왜? 나 손가락 걸고 약속했구까. 당장 그 나무꾼 잡아들여라까.
1: 왕이시오, 억울하다 깍깍꿍.
5: 깍꿍은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깍꿍이야. 내가 그토록 비밀을 지키라고 했거늘 어째서 아내에게 답을 말해줬냐꿍.
1: 아니야, 아내의 울음장과 무시무시하고 너무 무서운 애교 그리고 너무 역겨운 애원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 답을 알려주고 말았어 왔디깝. 나도 아내가 약속을 저버리고 왕에게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꽝.
5: 거짓말하지 마까. 부부 사기단 아니냐까. 금덩이 얻으려고.
1: 말자이 말자이. 왕이시여 보십시오 깝. 다섯 번째 수수께끼의 답 딱 들어봤지 않았습니까?
5: 뭐라고?
1: 적에게 주는 것은 아내에게 주는 것다 뿡.
5: 어?
1: 왕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깁니다.
5: 놀랍다 깝. 듣고 보니 그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깝. 비록 나와 약속은 어겠지만 수수께끼의 답은 틀리지 않았다 뽀빡 뽕뽕뽕뽕.
1: 방구야.
5: 나무꾼을 풀어줘라 깝. 끝날 때가 되니까 어떻게든 웃기고 싶다 깝. 그리고 쌀과 돈도 넉넉히 추가로 내어주라 깝.
4: 뭐라도 해야지 누나.
1: 그 뒤로 나무꾼은 이웃들의 존경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과 마음도 달라지는 법이지요. 다만 아내에게 주는 돈이 정말 적에게 주는 돈인지는 각 가정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사바디캅 꼬꿍캅.
3: 2918님이
4: 예. 예, 예.
3: 두 분 정말 애쓰십니다. 푸빡 뽕뽕뽕해서 박수가 절로 나.
4: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하게 뭐라도 해보려고.
3: 아,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왜냐면 네, 버퍼링이 네. 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네. 이 외국어가 어느 분에서. 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꺼내서 막 실을 뽑아보는데 그쵸. 엉망인 거지.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4: 양념을 좀 과하게 쳤죠 저희가.
3: 네.
4: 아, 1464님 직원이랑 카풀하고 퇴근하는 길인데 두 분 여름 덕분에 많이 웃었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다 날아가네요. 돈의 쓰임에 따라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3: 웃음 뒤에 교훈까지 또 짚어주셨어요.
4: 와, 훌륭한 분이십니다.
3: 감사해요. 예. 3716님도 교훈 역시 부부 사이엔 비밀은 없다.
4: 없죠. 오. 없죠.
3: 비밀을 만들어도 결국은 없어지는 희한한 진리.
4: 그렇습니다. 방송 내용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신하씨 코너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3: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죠.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4: 나무꾼이 왕에게 냈던 다섯 가지 이것.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정답을 알아맞히는 놀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3: 1번 스무고개, 2번 수수께끼, 3번 마피아 게임.
4: 문자번호 샤파천 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드 미니 무료입니다.
3: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수의 노래, 저희 나름 힌트송입니다. 수의 Someday 듣고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7: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6: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0: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코너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나무꾼이 왕에게 냈던 이거 정답은요?
8: 2번 수수께끼였습니다.
7: 네,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8: 자, 저희는 악뮤의 러블리 듣고 뉴스까지 듣고요. 3부에 돌아올게요.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5: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6: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0: 남원 186mm, 목포 166.2, 진도 수요 133, 완도 94, 장흥관산 92.5mm 등으로 집계됐으며 기상청은 내일 낮 12시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대 전남국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에 안도걸 국회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에서 정기 당원대회를 열고 선호투표를 진행한 결과 안 의원이 최종 64.61%를 얻어 35.39%를 기록한 권향엽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신임 위원장은 2028년 총선 승리와 전남광주 경제대두약,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소방본부가 폭염에 따른 현장 대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비긴급 신고의 출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벌집 제거 등 인명피해 우려가 낮은 신고는 신고자와 협의해 한낮을 피해 아침이나 늦은 오후 등 비교적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출동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벌에 쏘인 사람이 있거나 주택 출입구와 통학로, 학교와 경로당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동하며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곧바로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복절인 어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광복회원,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시 출범 이후 첫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축식에서는 지역 독립유공자 11명에게 대통령 표창과 시장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민영배 시장은 경축사를 통해 광복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전남광주의 힘을 강조하며 통합을 계기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에서 규모 2.0대 지진이 사흘 연속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23분쯤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어제는 규모 2.5, 그제는 규모 2.1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세 지진 모두 조용한 상태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한 달여 동안 75차례 지진이 관측됐으며 당시 가장 강한 지진 규모는 3.1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의 감독 조정래입니다. 소녀상을 모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한 뒤에 역사를 잘 몰랐다고 하는 이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역사 교육은 타인의 아픔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고 상처입은 사람 곁에 설 줄 아는 마음까지 배우는 일이 아닐까요? 때로는 영화 한 편, 소설 한 권이 그 마음을 가르치는 가장 깊은 교과서가 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나를 포함한 누구의 인생도 함부로 대하지 않은 태도를 꼭 배우고 살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응? 참나. 아 진짜 외모도 괜찮아요.
1: 자 김준상 아나운서와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은 아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은 아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프로그램이 한 면에 다 보였던 종이 신문 속의 TV 편성표.
6: 추억의 편성표를 보며 그 시절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아울러 봅니다.
5: 일요일 밤 콘텐츠 킬러 자리
7: 선데이 상업.
5: 잘 들어보세요. 오직 연애 매칭 프로에서 불러주기만 기다리는 분입니다. 근데 섭외가 안 오지. 오매불망. 김준상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8: 안녕하세요. 김준상입니다. 저 뭐 연애 프로그램 네. 이제 관심 없어요.
5: 어 그래요?
6: 갑자기? 네.
5: 우와.
6: 그럼 어 이제 약간 좀 마음 상한 거예요?
8: 아니요.
6: 어 뭐. 생긴 건가? 어?
5: 저기
8: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오! 나중에.
5: 어 네. 나중에? 어,
6: 오!
5: 알았어요.
8: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6: 예. 네. 야 그렇다면 이제 삿포로 여행 혼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5: 그래 이제 둘이 가죠 제발.
6: 이야.
8: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6: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그 김준상 아나운서가 뭐 저희에게 이렇게 다 일일이 공유를 안 해서 그렇지 아, 저희가 예. 막 이렇게 놀리는 것만큼 그렇게 고독한 삶을 영위하지는 않아요.
8: 아니요 고독했어요.
6: 그래요? 예. 했어요 과거다. 예.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러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겠네요.
8: 그래 맞습니다. 네.
5: 자 과거 편성표 보면서 TV 프로그램 얘기 나누는 시간이죠. 오늘은 몇 년 들어갑니까?
8: 오늘은 2017년 8월 16일 TV 편성표 보겠습니다. 쇼 컴온.
6: 어머 오, 바뀌었어. 버전이네.
5: 김민호 아나운서 목소리 아니네요 이제. 네,
6: 완전 까인 거죠 민호는. 네,
8: 민선 PD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5: 어 그렇죠. 어.
8: 저를 너무 좋아해요.
6: 어 그렇네. 네.
5: 좋습니다.
6: 그래 그래 이게 애매하게 우리 민호 PD 한 달이 걸치고 있는 느낌이었어. 이참에 그냥 싹둑 오렸네 우리 민성 PD가.
8: 아무튼 그렇습니다.
5: 그러잖아 9년 전에 우리는 뭘 했을까요?
6: 요거 눈에 띄네요. 동물 예능. 네. 예. 하하랜드라고 있었어요.
8: 이거 혹시 보셨었나요?
6: 그럼요 그럼요.
5: 오,
8: 기억나세요? 이게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해서 네네. 거기에 맞춰서 나온 예능이었습니다. 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사람을 뜻하는 휴먼의 H와 동물을 뜻하는 애니멀의 A를 따서 하하랜드라고 지었고요.
6: 그랬구나.
8: 하하 웃자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6: 아, 하하씨 때문에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약간 중의적인 게 있었어요.
8: 약간 네. 고랬는데 하하씨가 아니라 노홍철씨가 MC였어요.
6: 진짜? 네? 아, MC는 네. 난 하하씨인 줄 알았어요.
8: MC가 노홍철씨였습니다.
5: 아,
8: 시즌1은 노홍철씨하고 SES의 유진씨가 하셨고 어머. 시즌2는 네? 노홍철씨와 송은희씨가 진행을 하셨고요. 노홍철씨의 그 반려 당나귀 키웠던 거 아세요?
5: 그래요?
8: 예, 반려 당나귀 홍키가 또 나와서 화제가 됐었는데 홍키가 피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0: 그것 때문에 노홍철 씨가 영국의 당나귀 학교까지 찾아가는 내용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1: 아, 제가 이렇게 뜨문뜨문 봐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맥을 몰랐네요.
0: 근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1: 그럼요, 그럼요.
0: 당나귀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1: 그 노홍철 씨가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당나귀가 또 그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좀 받는 예민한 동물이기도 하잖아요.
0: 아, 실제로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당나귀가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다. 또 밤마다 울음소리가 커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더라. 결국에는 뭐 다른 농장으로 보내졌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2: 근데 보면 언젠가부터 그 동물농장 같은 동물 관련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0: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잘 되니까.
2: 1세대 동물원이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에 가고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제 공존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동물에 대한 이해도와 또 마음을 바꿔주는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2: 그렇죠,
1: 생각합니다.
2: 맞아요.
0: 그래서 이 해에 그 하하랜드뿐만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개냥이라는 프로그램도 신설이 됐었는데 네. 대화가 필요한 개냥은 소통에 관한 문제를 또 주로 다뤘고
2: 아 개와 고양이
0: 그렇죠, 그렇죠. 개냥이 하잖아요.
1: 아무래도 반려동물로는
0: 가장 가까운
1: 개와 고양이가 제일 또 많이 존재하니까
0: 큰이들 네. 많이 키우시니까
1: 그렇죠.
0: 그렇죠.
1: 근데 사실 이렇게 TV 동물농장을 또 많이 비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2: 그렇죠.
1: 아무래도 예. 네.
0: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실제로 네. 당시 이런 비교가 있었는데요. 차별화를 위해서 하하랜드는 장애견의 입양이나 24시간 동물병원 같은 곳에서 소재를 많이 찾았었다고 합니다.
2: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같이 사는 반려동물이 딱 말을 두 마디만 할 수 있다. 그럼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다.
0: 총선희 씨 어떤...
1: 에? 말을 두 마디만 한다고?
0: 두 마디.
2: 밥 줘라든지 뭐 사랑해라든지.
0: 사랑해하면 너무 귀엽겠다.
2: 일찍 와라든지 뭐.
1: 아파.
2: 아파. 아파를 말로 할 수 있어.
1: 아파.
0: 똥 마려 아니면?
1: 아, 똥은 그냥 싸더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싸더라고.
2: 그렇죠.
1: 그러니까 아파.
2: 아파를.
1: 그냥 오직 딱 한마디만 존재한다면 아파. 어디가 아파. 이렇게 아픈 데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0: 그 말을 알고 싶다는 그 마음이 딱 느껴지네요. 정선이
1: 씨. 그래요?
0: 따뜻한 마음.
2: 저도 하나 얹을 수 있다면 아파 하나랑 사랑해 하나. 이렇게 두 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0: 너무 훌륭하네요.
1: 그렇죠. 근데 역시. 동물은 사랑한다는 표현은요 온몸으로 해요.
2: 진짜.
1: 사실 굳이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 순간 눈을 마주칠 때마다 해줘요. 오히려 사람이 그렇겠다.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0: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2: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도 있고 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는데도 참 안 하는 것 같아요.
2: 또는 너무 많이 해도 안 믿어주고 그렇죠?
1: 그렇지.
2: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네. 많이 하면 안 믿어줘.
1: 잘 어울린다. 남발하는 모습.
0: 자 그러면 당시 인기 있었던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2: 네. 네.
0: 에너지가 넘치는 노래죠. 에너제틱 101의 노래입니다.

0: 네, TV 편성표를 보면서 추억의 프로그램 네, 토크토크하고 있습니다.
1: 요들송이에요, 요들송.
0: 죄송해요.
1: 프로그램.
0: 네, 주말에 혀가 안 도네요.
2: 오늘 2017년 8월 네. 16일자 편성표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MBC 월화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보셨던 기억나십니까?
1: 와, 못 봤어요.
0: 와, 저도 뭐 전 TV 잘 안 봐서.
1: 아, 이게 제가 모른다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0: 정선혜 씨가 모르는 진짜? 드라마 처음인 것 같아요.
1: 와, 그러니까. 왜 모르지?
2: 이날 재방송을 해줬는데요. 왕은 사랑한다는 MBC에서 방송된 20부작 사극입니다.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임시완 씨가 고려의 세자 왕원, 홍종현 씨가 그의 절친한 벗 왕민, 그리고 임윤아 씨가 두 남자의 사랑을 받게 되는 은산을 우와. 연기했습니다.
1: 소녀시대 윤아 씨요?
2: 네.
1: 우와. 네. 이게 지금 나왔어요. 그 한 장면.
2: 홍종현 씨. 네. 네. 와, 너무 잘 어울린다.
0: 임시완 씨도 연기 너무 잘하고 있죠.
2: 비주얼만 봐도 와, 너무 보는 재미가 있을
1: 내가
2: 것
1: 이걸
2: 같은데.
1: 못 봤을까?
0: 그러면 뭐 삼각관계 이런 건가요?
2: 맞아요. 이 왕원과 왕린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은산 윤아 씨가 나타나면서 조금씩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셋이 함께 다니면서 사건도 해결하고 친구처럼 지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하게 감정이 흔들리더니 결국엔 삼각관계가 되는
1: 근데
2: 거죠.
1: 근데 이게 계속 삼각이에요? 사랑만 해요?
2: 이게
1: 뭐 없어요 다른
2: 이 건? 드라마가 재밌었던 게 여기까지 예. 사랑이 이루어질지 어떨지 쉽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0: 근데 제목은 벌써 왕은 사랑한다잖아요.
1: 그렇죠. 네, 삼각이니까.
0: 그러면 결말 나온 거 아니에요? 왕이라는
1: 그러니까 유나 씨가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안 알려졌으니까.
2: 그렇지, 그렇지.
1: 왕은 사랑한다. 네. 그리고 그 서브남도 사랑한다. 네. 그런데 유나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걸로 꼭 간 거죠.
2: 그리고 이 왕원과 왕민의 성격이 많이 다른데 네. 왕원은 그녀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맞설 만큼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왕린은 친구인 왕원을 생각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계속 숨기려고 합니다. 아, 난 그녀를 사랑하지만 아니야, 난 친구를 생각해서 마음을 숨겨야 돼. 이러는 거죠.
0: 준상 설정이... 씨 어때요? 네? 준상 씨는 친구랑 동시에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
2: 와,
0: 물러서요? 이거... 아니면 어떻게?
1: 왜 물러서? 사랑꾼인데.
0: 갈비보라도 해요?
1: 아유, 근데... 정말 사랑을 놓고 누가 갈비보라니? 아, 왜 저럴까?
2: 근데 저 예전에 네.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0: 있었어요?
1: 갈비보요?
2: 갈비보.
0: 아니. 한 여자를 동시에.
2: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처음 본 여자분을 이렇게 친구가 같이 저 마음에 좀 호감을 갖게 된 거예요.
1: 근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2: 근데 저는 그럴 때 좀 적극적으로 못해요.
1: 아, 오히려.
2: 근데 지금은 좀 다르지.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때는 뭐 나중에 또 찾아오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1: 사랑이,
2: 이제는 네. 그런 상황이 있다? 네. 그럼 뭐 너 죽고 나 죽자지 뭐. 우정이 뭐 중요한가? 사랑이 우정.
1: 진흙탕 싸움 되는군. 네.
2: 근데 어렸을 때는 또 우정을 그때는 또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0: 맞아. 저도 괜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 잘해줘라 하면서 물러서는 척.
2: 그래서 네. 친구가 또 열심히 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1: 그렇죠. 아, 지금도 이 시간에 삼각관계는 늘
2: 그런가요?
1: 왜 이런 일이 계속 화두에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일어나니까요.
2: 아,
1: 네. 삼각에 그쵸. 사각도 있어요.
2: 맞아요.
0: 그러다 네. 또 친구 깨지면 한마디 하는 거죠. 너 그럴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너 하는 거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2: 그러면 그때
1: 아,
2: 야
1: 가벼워.
2: 그럼 내가 이제 연락해도 되냐? 야, 내가 해도 되지.
0: 아, 김준성.
1: 나 좀 나가 있고 싶다, 정말.
0: 아, 참아, 내가 말 못했던 거.
1: 아니, 어느 순간부터 준상 씨에게 흙만 묻는 게 아니라 이게 똥도 묻는 것 같은 느낌이라
2: 아니,
1: 너무 걱정돼요.
2: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는
0: 재밌네요.
2: 거죠.
0: 네.
1: 나 진짜 준상이 엄마라면, 초등학교 준상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야, 너 천식이 만나지 마. 너 천식이랑 놀지

0: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자, 퀴즈 하나 주세요,
0: 아, 좋습니다. 예, 좋은 타이밍이에요. 아.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왕은 사랑한다에서는 충렬왕으로 이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킹에서 주얼리정으로 출연한 적이 있고 젠틀한 모습과 달리 어리버리 찌질한 모습을 바로 이 시트콤에서 보여주셔가지고 인기를 끌었던 배우가 있죠. 누구일까요? 오늘은 보기 없이 가볼게요. 주얼리정에서 이미 힌트가 나갔죠? 네.
2: 답을 어디로 보내주시는지
0: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 뽑아서 수박 주스 드릴게요.
2: 그렇습니다. 오늘 다들 다급하네.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시청률은 네. 잘 나왔어요?
0: 시청률이 네. 2017년 당시에 7%니까
2: 좀 저조했네요.
0: 그래도. 아주 잘 나왔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또
2: 좀 이야기가 단순했던 것 같아서
0: 맞아요. 네. 하지만 또 윤아 씨하고 그쵸. 우리 임시완 씨 보는 재미가
2: 홍종현 씨도 그렇고
0: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래야겠네요.
0: 네. 2017년 8월에 많이 들었던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선미의 가시나 윤종신의 존니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0: しいな。
1: 이제 괜찮니？너무 힘들었잖아。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경남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남부 내륙과 제주에는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비가 계속되면서 부산과 울산, 경남과 전남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200mm 이상, 남부 내륙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중부에는 5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잦아들고 나면 내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남부 지방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36km 구간 지체입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김준성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토크토크 나누고 있습니다. 썬데이 상암, 이번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이번엔 영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17년 8월 개봉작 장산범입니다. 이거 보셨을까요?
2: 전 못 봤어요.
0: 장산범? 네. 뭐죠?
1: 이게요. 숨바꼭질로 560만 관객을 모았던 허정 감독이.
2: 아, 숨바꼭질은 네. 알아요.
0: 아시죠? 저도 그걸 봤어요.
1: 네. 네. 4년 만에 내놓은 두 번째 장편 영화였는데 오, 오. 염정아, 박혁권, 허진 그리고 아역 배우 신리나 양이 출연을 했고 당시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공포영화요. 공포영화.
0: 공포영화.
1: 장산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장산범.
0: 뭐죠 이게?
2: 몰라요.
1: 이게 실제로 내려오는 괴담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
2: 그래요?
1: 그 부산 장산 일대에서 전해지는 장산범 전설을 모티브로 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네. 이 존재가 무서운 이유가 사람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서 사람을 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공포영화와는 다르게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에서 공포를 만들어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0: 우와. 그럼 상상해보니까 내 가족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데 진짜 내 가족인지 아닌지 모르겠을 때
2: 보이스피싱이네. 보이스피싱.
0: 그러네. 그것도 무섭잖아요.
2: 엄마 구해줘.
0: 그것도 무섭잖아요. 소름끼치네.
1: 그 특히 주인공 염정아 씨죠. 네. 염정아 씨가 아들을 잃어버려서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인데 장산으로 이사를 온 후에 수상한 여자아이를 발견하면서 그 얘기가 시작됩니다.
2: 무서울 것 같아. 염정아 씨가 또 이런 류의 연기 너무 잘하시잖아요.
1: 그러니까 염정아 씨 그 장화홍련도 염정아 씨 맞아요.
2: 그 왜 공포에 어울리는 표정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0: 사는 표정.
2: 지랄 씨에서도 종종 남양 특집 하긴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이제 무섭다가도 확 황당하게 좀 꺾이니까 네, 여러분이 크게 뭐 공포를 안 가셔도 돼요.
1: 낮 시간이니까.
2: 근데 그렇죠. 이거는 너무 무서워.
0: 우리 한번 연기해 볼까요? 무서운 연기. 그 장산범의 수상한 아이가 인사를 하는데 나 준이야 하면 진짜 준이가 나도 준이인데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서름기시는 네, 톤으로
1: 그러면은 음악을 깔아드릴게요.
0: 나 준이야 한번. 네. 준상 씨부터.
1: 저부터.
0: 네.
1: 나 준이야.
0: 아니 너무 따숩잖아요.
1: 그래요? 무섭지 않았어요?
2: 문전식 씨.
0: 나 준이야.
1: 오.
2: 진짜 무섭게 해줄까 내가?
0: 전설 씨.
3: 나 준이야.
0: 아, 너무 무서워. 때려보고 싶다 진짜.
3: 아이쿠.
0: 아이고.
2: 무서워 죽겠지.
0: 예.
2: 아 근데 사실은 네. 이런 톤으로 무서운 게 아니라 상황을 몰고 가는 그 어떤 쫄깃함이 서스펜스 장르는 거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0: 네, 맞아요.
2: 장산범도 예사롭지 않은 영화니까 100만이 넘게 들었겠죠?
0: 공포영화 좋아하는데 이거 봐야겠는데요.
2: 그렇죠. 나는 공포영화는 사실 못 봐.
1: 요즘 같은 좀 무더위에는 네. 이런 좀 무서운 영화 보시면서 더위를 식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정선아 씨 공포 왜 안 좋아해요?
2: 그러니까 귀신 이런 종류는 안 좋아해요. 전설 이런 건 안 좋아하고 그렇구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 뭐 이런 것들. 현실 기반.
0: 알겠습니다.
1: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또 재미난 콘텐츠가 또
0: 준비하셨군요.
2: 아, 있어요?
1: 예. 그러면 우선 예. 그 전에 당시 유행했던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싸이의 I Love It 그리고 소녀시대의 Holiday.

0: 자, 이번에는 여기 김준상 아나운서가 직접 콘텐츠를 추천하는 인기 많은 순서. 자, 오늘은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1: 아, 오늘은 제목부터 강렬한 OTT 드라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0: 정선혜 씨가 요즘 가장 빠져있는 드라마인데요.
2: 아, 너무 재밌어요.
0: 전 안 봤고요.
1: 제가 정말 설명하려다가 4화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봐버렸는데.
2: 네, 맞아요. 지금 현재 4화까지인데 네. 이게 사실 몰아보기를 하려고 쟁여뒀다가 실패하셨다는 분들 많아요.
1: 아니, 그럴 것 같아요.
0: 저는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부부 사이의 불륜이 최고 문제 아닙니까?
2: 근데 보다 보면은 한 3화쯤에 시청자들이 그래요.
1: 맞아.
2: 그러네.
1: 아, 큰일 났다.
2: 그러네. 지금 불륜이 문제.
1: 불륜이 문제가 아니고
2: 이 제목을 네. 시청자가 뱉게 만들어.
1: 아, 정말. 그 참고로 이게 김혜수 씨, 조여정 씨 주연에다가
0: 제가 알고 있는 건 딱 거기까지거든요.
1: 예, 예. 거기다 김지훈 씨가 아우 너무
0: 잘생긴 남자.
2: 아 근데 이 잘생김 플러스 이제 연기력까지 이분
1: 아니 너무 와. 배역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0: 그래요?
1: 잘생겼는데 약간 귀여우면서 허당미도 있고 또 순수하면서
2: 그러니까
1: 믿지 않고 뭐
0: 맞는 옷을 입었나 보다 그러면
1: 장난 아니에요. 그쵸? 심지어 김혜수 씨가 제작 발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본을 보고 나서 이 남자 배역이 너무 탐이 났다. 정말 매력적인 맞아. 캐릭터인데 그래서 거야. 감독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남자 배우는 누구로 캐스팅이 됐나요 하셨대요.
2: 와. 네.
0: 아니, 어떤 그 내용인데 그래요?
1: 아, 일단은 네. 뭐 제목부터 그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말처럼
0: 네.
1: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뭐 좀 이 줄거리를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요약만 살짝 해드리면은 행복한 가정을 파라온이라고 표현할게요. 인플루언서 가족이 있어요. 인플루언서 이 부부와 또 진흙탕 이혼 소송 중인 이웃집 의사 부부가 엮이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안에 불륜도 또 생겨요. 아하. 근데 불륜보다 더 큰 문제점과 비밀에 얽히면서 폭주하는 연쇄 추돌 블랙코미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이게 문천실 씨가 좋아할 장르라는 게
0: 네네.
2: 심각하잖아요. 사건 심각해. 상황이 다 심각해. 근데 여기서 주인공들이 삑삑 새는 그 멘트들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김지훈 씨.
1: 김지훈 씨 진짜.
2: 조효정 씨도 웃기고 그러니까 상황이 정말 블랙코미디가 이런 거구나 싶게 온통 블랙이야. 상황은 블랙. 깜깜해.
1: 왜 코미디라고 얘기하냐면요.
0: 네.
1: 정말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2: 아니에요.
1: 펼쳐져요.
2: 깜깜해.
1: 근데 거기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은
0: 예예.
1: 진짜 코미디처럼 연기.
2: 그래 좋아할 거예요 아마 문천식 씨가.
1: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고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배우들이 그거를 시청자로 하여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웃기게 받아들이. 쟤네 아야 진짜 저럴 수 있겠다. 아 오히려 저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저렇게 반응할 수 있겠다. 막 이런 아 뭐 얘기를 할 수 없는. 아 너무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0: 스포가 될 수 있어요. 왜 제가 스포를 하고 자꾸 조심을 하냐면 네.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은 장면인데 다른 여러 사람들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장면이 아, 플레이가 돼요.
1: 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2: 네. 색감도 좋아요.
0: 색감도 좋지만 그러니까 좋고. 예를 들어 처음에는 남편의 시점에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부인의 시점에서 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감아가지고 돌아가고
2: 좀 끼어들어도 돼요?
0: 좀 끼어주세요.
1: 재밌겠다. 네.
2: 그러니까 김혜수 씨가 100만 네. 유튜버야.
0: 100만
2: 너튜버. 그러니까 너무 둘이 단칸방에서 시작하고 물 새는 데서 시작하다가 한이 맺혀가지고 집을 고치고 살림을 하는 걸로 네. 하나하나씩 너튜브 활동을 하다가 10만, 20만, 30만 돼서
0: 100만.
1: 떴네요.
2: 그래가지고
0: 네. 뭐 정말 기업을 운영하세요.
2: 김혜수 씨가 화장품 런칭도 하고 의상 뭐 런칭돼서 완전 다국적 기업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김혜수 씨가 이사를 가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사 갔는데 집이 저택이야. 근데 그 옆에 저택에 조효정 씨가 사는 거야.
0: 맞아요.
2: 조효정 씨 내가 막장 이혼 전쟁 중이야 지금. 아하. 이제 남편이 너무 바람둥이고 너무 부르고.
0: 아니에요. 김지훈 씨는 김혜수 씨 남편.
1: 아, 그렇군요. 네.
2: 김지훈 씨가 연하야. 그리고 그렇게 많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연예인이야. 근데 김혜수 씨 덕분에 떡상을 했어. 그래서 항상 그거 때문에 좀 움츠려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
0: 성격이 너무 좋아.
2: 여보야 그러면서 되게 해맑아. 뭐 이러고 이제 딸이 또 하나씩 있다는 게 두 집의 공통점.
0: 맞아요. 동갑내기 네. 딸. 예. 네. 아무튼
2: 여기까지를 이제 얘기하고 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 세 번째 집 이웃이다 생각하고
1: 알겠네요. 예. 네.
2: 그렇게 이주하셔서 옆집을 들여다보듯 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1: 또 인기 있는 건 이유가 있으니까.
0: 그리고 지금 불륜이 이미 나오는데 추가적인 불륜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이 노래 보니까. 예.
2: 근데 중요한 건요. 제목이
0: 불륜이 문제가 아니야. 정말로
1: 아직 안 끝났어요. 드라마.
0: 큰일 났어. 예, 큰일 났어요.
2: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아니 제목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지으면 우리는 재밌게 보지만 아니, 사람들이 좀 전체적으로 그렇잖아.
0: 어떻게 불륜이 문제가 그래? 아니라고 뭐, 하냐.
2: 불륜이 어떻게 이랬는데. 문제가 아니야? 뭐 이랬는데 한 3화 때 제가 그러네.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니네.
1: 신기하네. 아니, 그리고 다행이네요.
0: 진짜
2: 귀엽고 제목을 뱉어내게 만드는
0: 이 오징어 게임 제작사가 만든 거였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2: 몰랐어요.
0: 타인은 지옥이자 살인자 영랑감을 연출하신 이창희 감독님.
2: 대단하시다.
0: 그러니까 연출이 진짜 기가 막혀요.
2: 그래서 그렇구나.
0: 배우들의 연기도 그렇지만 그래서 오랜만에
2: 막혀요.
0: 진짜 보실만하고 그리고 그 첫 화인가요? 초반에 그 르센느의 러버 어택 노래가 나오거든요.
2: 네,
0: 근데 르센느가 뜨기 전에 이걸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2: 와우.
0: 이것조차도 감각적이다. 이 드라마가 잘 되기 위한 어떤 전조 현상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까지 뭐가, 하고 있어요.
2: 약간의 기생충의 어떤 미장센도 있어요.
0: 그런 것도 있어요.
2: 네, 그 맞아요. 미장센과 블랙코미디 특유의 그 시크함이 기생충과도 좀 다 있어요. 네.
0: 아 근데
2: 내용과
0: 한 가지,
2: 달리
0: 한 가지 좀 19세 미만 관람 불가요.
2: 당연하지 지금
0: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분들과 보시기에는 좀 그렇지만
2: 안 돼요,
0: 어른들끼리 밤에 애들 재우고 몰래 보시기 너무 좋은 재밌는 드라마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네 그리고 애들 재웠더라도 그 이어폰 꽂고 보세요.
1: 그런 거예요?
2: 예, 블루투스 이어폰 꽂고 보셔야 돼요.
0: 소리가 갑자기
1: 엄마 야한 거 싫어하는데.
2: 나 야한 거라고 안 했어.
1: 자 노래 들을까요?
0: 네.
2: 거기 기대하나 보다.
0: 네. 해바라기의 내 마음의 보석상자 함께 듣고 오시죠.
2: 또 보석상자가 나오네. 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여봐이라 그네.
4: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제주 조천 지역에서 할머니 둘이 주고받는 맷돌질 소리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맷돌을 바라보며 할머니들은 그리운 친정엄마를 떠올립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0: 분 뽑아서 수박 주스 보내드릴게요.
1: 네, 김준성 아나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 아닙니다. 예. 네, 역시
1: 콘텐츠가 이렇게 통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2: 가끔씩 있는데 오늘 너무 통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음 주 꼭 보고 올게요. 네. 재밌었습니다, 준성 씨.
2: 고맙습니다.
0: 다음 주에 만나요.
2: 안녕. 예.
1: 자, 이은미 씨의 노래 애인 있어요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까요? 네.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0: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1: 네, 앞에서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인데요. 지붕 뚫고 하이킥의 주얼리정, 이 배우의 이름은요?
2: 바로 정보석 씨였습니다. 네. 힌트를 많이 드렸죠.
3: 네. 네.
1: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다섯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0: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 가운데 친일 의혹을 잇는 사람이 31명에 달한다는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보도에서 행적이 공개된 2명의 유공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나머지 29명도 MBC 자료를 제공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C가 언론 보도와 사료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친일 의혹 독립 유공자는 최소 31명이고 2019년 정부가 친일 의혹 유공자를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8년 동안 친일로 서운이 취소된 사람은 한 명입니다. 대미 투자와 관세 등 미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장관의 미국 방문은 지난달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이후 약 3주 만으로 통상 현안 논의를 위해 긴급하게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대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6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에서 당초 제시한 목표를 축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 개전 당시 목표는 이란의 완전한 항복, 정권교체, 핵무기 연구 차단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6개월 가까이 장기화하자 목표가 두드러지게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JD 벤스 부통령이 최근 첫 목표는 미국 국민을 위해 석유값을 낮게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당초 목표보다 낮은 수준에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신호로 풀이된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30에서 80mm, 부산 경남 최대 150mm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대 30mm가 예상됩니다. 산림청은 부산 경남 전남 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8도입니다. 김초롱입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여백의 미, 모자란 듯 여유를 두는 미덕. 어느 작가는 이걸 우리 조상들의 구푼 철학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구푼은 약간 덜 피어서 만개의 기대가 남아있는 꽃, 조금 설익어서 생기가 가득한 과일, 배불리 먹지 않는 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 말, 남김없이 다 누리지 않는 복, 또 뭐가 있을까요? 여름이 지나도록 다 쓰지 않은 휴가? 하산길을 위해 남겨둔 다리 힘? 질릴 만큼은 자주 안 봐서 만날 때마다 반가운 얼굴들? 뭐든 꽉 차면 부담되니 살짝 헐렁하게 요즘 날씨에도 어울리죠?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8월 16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0: 김큐 김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지역은 권리당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 경기입니다. 몇 분 후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24.89%포인트 차로 정청래 후보를 압도하면서 누적 득표차를 14.07%포인트까지 벌려놨죠. 수도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승기를 굳힐지 정청래 후보가 대역전극을 써낼지 긴장감 넘치는 현장 생중계로 함께하겠습니다. 단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대의원 투표가 남았습니다. 내일 피날레를 장식하는 민주당 전당대회 동시에 민주당의 새로운 시작이죠. 앞으로의 전망까지 1부와 2부 찐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찐텐 정치로 시작하겠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0: 억지 텐션이 아니다.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 대담, 찐텐 정치. 전혜연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석현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이제 수도권 결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막 서울 합동연설회가 끝나고 결과가 한 6시 15분 내지는 20분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김민석 후보 어제 호남에서 57.54%를 얻어서 정청래 후보보다 24.89%포인트 앞서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누적 득표 격차가 그래서 14.07%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을 뭐라고 보시는지 해석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의원 부원장님 먼저 말씀 주십시오.
1: 네. 우리 당에서 호남은 늘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곳으로 꼽히는데요. 두 가지라고 네. 봅니다. 민주당 내부는 쇄신을 하라는 여론이 조금 더 강했고 당청 관계는 안정 이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쇄신이라는 것은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집권 여당에 보여줘야 될 안정감보다는 논란이 많았던 점 예를 들면 당청 관계 논란 네. 전북 도지사 공천 논란 경기 평택을 공천 그리고 패배 조국 혁신당과의 한당을 둘러싼 여러 가지 파열음 이런 걸 호남에서 보기에는 좋은 신호로 보기보다는 차기 총선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요인으로 봤기 때문에 기존 지도부 출신보다는 다른 지도부가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또 하나 안정은 이제 호남을 비롯한 지역이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정부와의 입법과 또 당정관계가 안정됐을 때 취해야 될 민생의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당청관계 호흡이 잘 맞는다고 주장한 후보에게 힘을 실어뒀다. 그래서 한 축은 쇄신, 한 축은 당청관계 안정. 이것이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조금 더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0: 우리가 이제 제주 경선 결과 보고서 이게 호남의 가늠자다. 그래서 호남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조금 더 앞서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나눴던 거 기억은 하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훨씬 더 격차가 크게 벌어졌단 말이죠. 이창근 위원장님은 이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진 건 어떤 이유 있다고 보세요?
2: 뭐 지난번 예측할 때도 네네. 이제 제주 경선을 토대로 이제 호남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과반 이상 할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했었고요. 네네. 결국 누적된 잠재된 그런 불만이 폭발한 걸로 봐야죠. 왜냐하면은 전북의 공천 갈등 그리고 전남 광주 지역의 공천 갈등 그러다 보니까 전북은 물론 민주당 출신이 지사는 됐지만 사실 전남 같은 경우는 무소속 기초자치단체장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당원들이 정청래 후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재된 불만이 폭발한 거라고 봐야 네네. 되고요. 그리고 가장 호남이 사실은 영남 후보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호남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 호남이 그럼 바라는 게 결국 뭐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영남의 홀대론, 영남의 소외론을 감수하면서도 대통령도 인정하셨고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그렇게 성공하겠다고 해서 부지까지도 이제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과연 정청래 후보로 이러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호남 핵심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 정청래 후보가 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0: 지금 경기하고 서울권 경선 결과가 지금 나왔답니다.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니까요. 현장 연결하고 난 이후에 결과 듣고 저희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3: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득표수와 득표율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입니다. 투표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당원 선거인 단수 33만 1,876명, 투표자 수 18만 804명, 투표율 54.48%입니다. 당대표 후보자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송영길 후보 12,530표, 6.93%,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83,832표, 46.37%,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84,442표, 46.70%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자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59,550표 16.47%, 기호 2번 김용 후보 52,690표 14.57%, 기호 3번 김영호 후보 8,310표 2.30%,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53,100표 14.68%,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54,477표 15.07%,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57,304표 15.85%,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55,296표 15.29%, 기호 8번 임미애 후보 28,881표 5.77%입니다. 이어서 서울입니다. 투표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수 25만 1,762명,

0: 권리당원 투표자 수 136,889명, 투표율은 54.37%입니다. 당 대표 후보자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송영길 후보 9,880표, 투표율 7.22%.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63,206표, 득표율 46.17%.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63,803표, 득표율 46.61%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자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44,133표, 득표율 16.12%. 기호 2번 김용 후보 37,775표, 득표율 13.80%. 기호 3번 김영호 후보 9,563표, 득표율 3.49%.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39,167표, 득표율 14.31%.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42,595표, 득표율 15.56%.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44,144표, 득표율 16.12%.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40,250표, 득표율 14.70%. 기호 8번 임미애 후보 16,151표, 5.90%입니다. 이어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경기 서울 지역 권리당원 합산 최고위원 합산 결과 발표. 최고위원 서울 경기 합산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 합산 결과지가 없는데요. 일단 제가 서울 경기 발표해드렸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1: 표를... 네, 지금까지 서울 경기 민주당 경선 결과 좀 들었습니다. 제가 방송에는 나왔지만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6.93%, 정청래 후보 46.37%, 김민석 후보가 46.70%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기록했고요. 최고위원은 최민희, 제가 뭐 뒤에 후보 이름 빼고 그냥 하겠습니다. 최민희 16.47, 김용 14.57, 서미화 14.68, 한민수 15.07, 이성윤 15.85, 박선원 15.29가 경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송영길 7.22, 정청래 46.17, 김민석 46.61 나와서 여기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1등으로 기록이 됐고요. 최고위원회에서는 최민희 16.12, 김용 13.8, 서미화 14.3, 한민수 15.56, 이성윤 16.12, 박선원 14.70 이렇게 나와서 서울에서 최고위원은 최민희 후보하고 이성윤 후보가 동률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서울 경기 합산하면 당연히 그 당대표 후보에서는 지금 김민석 후보가 1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결과를 좀 들으셨으니까 우리 네 분과 얘기를 좀 해보죠. 전혜연 부원장님부터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이 득표 결과 굉장히 초박빙으로 지금 김민석 후보하고 정청래 후보 결과가 나왔습니다.
2: 일단 서울 경기는 우리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이 가장 결집력이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0: 정청래 후보의 지지층이 정말 막바지에 결집했기 때문에 이 정도 박빙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의 이 투표 결과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한 이면에는 서울시장 패배의 충격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1: 네.
0: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에 있어서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이 우리 서울 지역 당원과 또 지방 의원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 이제 만에 하나 대법원 판결을 봐야겠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내년에 있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어떤 당대표 얼굴로 선거를 치러야 되느냐. 김민석 후보가 그런 점을 강조한 것이 또 1위를 하게 된 한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1: 이게 보니까 제가 얼른 표차를 해보니까 한 1200여 표차로 지금 김민석 후보가 서울 경기에 합산하니까 이긴 걸로 나오거든요. 이창근 위원장님 분석 좀 들어볼게요.
2: 우선 서울은 뭐 서울시장 선거 패배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평택도 사실 민주당이 패배했는데 경기도에서 정청래 후보가 저는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이겼다는 것은 아마 이 여론조사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남았는데 그것도 김민석 후보가 그대로 승리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호남의 과반 이상 득표가 토대가 돼서 저는 선호투표 적용하지 않고 충분히 과반으로 김민석 후보가 될 것 같고요. 하나 정말 특이한 것은 제가 늘 방송에서 네네. 최민희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서 1등하는 걸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는데 호남에서 2등이 됐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얼핏 계산해 보니까 다시 1등으로 올랐었어요. 최민희 후보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민주당 우리 권리당원들이 왜 이렇게 최민희 후보를 지지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재미난 것은 친명 3명 친청 2명의 구도가 깨질 것 같아요. 친명 2명에 친청 3명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표차 격차가 난 거 보니까 김용 후보가 경기도에서도 이성윤 후보한테 한 5천 표 밀렸고
1: 네.
2: 서울에서도 이성윤 후보한테 김용 후보가 한 6천 한 400 표 밀렸어요. 그러면은 김용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월등하게 높이 나오지 않는 이상 6위로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최고위원 3명의 친청 구도에서 끌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1: 사실상 어제 이제 호남 쪽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김민석 후보가 앞서 있기 때문에 오늘 서울 경기에서도 근소하지만 어쨌든 1위로 나와서 사실상 이제 당대표에 유리한 입지는 뭐 김민석 후보인 걸로 보이긴 하는데 물론 변수는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 쪽에서의 순위 변동이 좀 오늘도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뭐 생방송에서 종합 결과를 아직 저희가 못 들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신인규 대표의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3: 예, 우선은 사실 이제 오늘 수도권이 이제 개표가 방금 됐기 때문에 네. 여기 좀 정리는 필요한데 사실 어제 호남에서의 결과가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57% 58% 이렇게 전북과 전남 광주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김민석 후보가 서울 경기에서 이긴다면 이건 뭐 당대표는 김민석 후보가 되는 걸로 이제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여론조사 결과 30%를 더 합산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큰 무리 없이 과반으로 저는 선호투표제까지 가지 않고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의외의 결과는 지금 이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뭐 그 소위 말하는 이 친청 그룹들의 뭐 여러 가지 단연과 훈련이 된 어떤 학습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최민희 후보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성윤 후보와 한민수 후보가 나눠 가진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팀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친명계가 3명 들어가고 친청계가 2명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통 예상했던 것은 아마 이건 결과를 좀 끝까지 더 봐야 될 상황으로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생각보다 서울 경기에서 김민석 후보가 앞서긴 하지만 격차가 별로 안 난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석현 평론가 말씀 좀 들어볼까요?
4: 그러니까 일단 그 원래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가 첫 번째인 건데 원래 여론조사 상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거의 10% 정도 앞섰습니다. 서울에서. 그런데 오히려 지금 박빙으로 붙은 건 그 민주당 내 지지층의 어떤 그 표심이 좀 분명한 선명한 뭐 메시지를 준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지방선거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애초에 서울은 소위 이제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의 가장 강성 정치층이 있는 곳입니다. 40대에서 60대 그 중산층에
1: 네.
4: 특히 그 지지층이 이번에는 많은 부분 김민석 후보 쪽으로 갔다 반명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한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최고위원은 확실히 반대로 될 것 같네요. 친청 3. 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만약에 최고위원 5명 중에 이렇게 친청 3, 친명 2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조금

0: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이거 전혜연 본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1: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시끌시끌한 모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뭐 어떤 개파의 문제를 떠나서 워낙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고위원도 후보들이기도 약간 격격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게 쉽게 봉합되지 않는다면 어떨까라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다만 저는 당원으로서 잘 봉합되길 바라고요. 이 흐름이 당내 누가 되든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조금 더 민생 중심으로 또 당원들의 마음에 어루만지는 쪽으로 탕평 인사로 되길 바란다. 이런 지금 원론적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0: 저는 아까 숫자를 막 불러드리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경기도에서의 최고위원의 이 순서, 득표 순서를 보면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박선원, 서미화 순이었고요. 서울에서는 최민희와 이성윤이 동률이고 그리고 한민수, 박선원, 서미화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이게 합쳐지면 아마도 지금 이전 결과하고 다 합쳐서 보면 친청이 셋, 친명이 둘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들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2부로 돌아와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 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 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 자동차 2825488.
1: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가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긴 했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도 동반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거제에는 시간당 4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호우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경남 남해안 곳곳으로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비는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50에서 150mm 이상, 경남 영남 내륙에는 20에서 70, 충북과 호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영남 지역에는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전혜연, 신인규, 이창근, 이석현 이렇게 네 분과 친텐 정치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서울 경기 경선 결과 앞서 좀 얘기를 나눴고요. 이걸 누적으로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 최종 누적 득표 결과가 김민석 49.91%, 정청래 41.51%입니다. 이게 표 차이가 8.4%포인트 차고요. 이게 이제 김민석 후보가 49.91%니까 과반 득표가 되느냐도 이제 아주 미묘한, 약간 부족하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고위원들의 누적 순위를 보니까 최민희, 박선원, 서미와 이성윤, 한민수 이렇게 다섯 명, 그 뒤를 이제 김용 후보가 잇고 있는데, 친천계 세 명이 전부 생존을 일단 이 결과로 보면 하고 있고, 5위에 한민수 후보하고 김용 후보의 표차가 2,300여 표차. 이게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서 과연 뒤집어질 수 있느냐, 이것도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분석들을 좀 들어보죠. 신인규 대표 먼저 하실까요?
2: 아니 뭐 최고위원이 지금 좀 뜨겁게 주목이 되고 있으니까 좀 한 말씀 드리면, 결국 친천계는 뭐 이게 이제 단연간의 뭐 훈련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분할 투표가 제대로 좀 이루어진 결과를 결론적으로 낸 셈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 지역은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가 당 대표를 직전에 지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직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일사불란하게 잘 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차원에서는 표가 좀 이렇게 잘 분할이 된 결과를 만들 낸 것이고, 소위 말하는 이 친명계 그룹에서는 뭐 지금 김용 후보가 사실은 이제 그 키맨이긴 한데, 이게 지금 임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번 그 경선에 좀 선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친명계도 5명의 후보가 갔으면은 어쨌든 3명을 넣어야 되니까 이 표가 어느 정도 될 사람들한테 좀 몰아주는 이 밴드웨건 효과가 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역설적이게도 임미애 후보가 워낙 또 선전을 하고 또 잘하셨기 때문에 네. 그 잘한 것이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이대로 뭐 친천계가 3명이 들어가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거기서는 이제 친명계는 어떻게 보면 이 선거 전략 투표 면에서는 조금 더 친천계에 비해서는 조금 전략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뭐 여론조사 결과 끝까지 좀 봐야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결국엔 선거는 결과라, 그렇죠. 전략을 그러면 이제 이른바 친천계가 굉장히 잘 썼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후보가 49.91% 누적 투표 결과로 이 과반 이상 득표 가능해 보이세요? 이석현 평론가 말씀 좀 들어볼게요.
3: 그렇죠. 이 정도면 당선 유력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마 한 대략 4-3 정도로 김민석 후보가 유리했던 것 같은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백분율로 이제 소위 이제 모른 무응답을 빼면 50%가 넘는 결과로 나와서 순위 선호 투표제 없이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참 뭐 이게 재밌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고위원 결과 때문에 이게 모두가 어느 한쪽이 막 웃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가 이게 승리했다는 거는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내에서 일종의 좀 정권 교체 같은 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주류로서 기능했던 김어준 총수와 유시민 작가님 등등 그쪽 분들이 네. 거의 당내에서 패배한 첫 선거일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이제 뒤집어지기는 힘들 테고,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 두 사람의 8.4%포인트 차니까. 근데 이제 이 우리의 예상은 과반 득표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죠. 만약에 과반 득표가 안 돼서 선호 투표를 한다라고 해도 김민석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세요, 전혜연 부장님?
4: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 그 다음에 이제 송경길 후보의 흐름이 계속 네네. 이어지고 있는데, 송경길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정청래 후보보다는 김민석 후보하고 조금 더 가까운 생각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동안 송영길 대표 후보가 냈던 메시지 자체가 이른바 반청이라는 건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선호투표제로 간다면 오히려 김민석 후보와의 격차는 저는 더 벌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최고위원 선거는 유심히 보시면 현재 6위권까지 봤을 때 김용 후보만 원외 인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한 정치 고관여층은 김용 후보를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김용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좀 떨어졌던 부분 네네. 이런 부분이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더 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하신 분들의 분석에 이제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임미애 후보의 지금 득표율이 5.77, 5.9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5%에서 6%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임미애 후보를 찍은 표의 상당수는 이른바 김민석 후보 측에 가까운 사람들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친명계 혹은 뭐 친석계라고 불리는 표는 많이 분산되어 있고 이른바 정청래 후보 측을 지지하는 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돼서 이성윤 후보가

0: 돼요. 과연 그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1: 약간의 불안감은 있다. 예,
0: 그렇다면은 사실 선호투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사실 리더십이 온전하게 작용하지는 못할 거예요. 선호투표가 친청계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친청계는 선호투표가 아니라 다시 결선투표를 하자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불안한 리더십으로 출발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근소한 차로 나타난 데에는 사실 경기도 평택을 졌고 서울시장 선거를 졌다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시 네네. 당대표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선전했다는 것은 분명히 추미애 지사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저격. 그게 경기도 재정 비상선언이었잖아요. 그건 사실 경기도 재정의 비상선언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때 적자가 시작이 됐고 김동연 지사 때 적자가 더 늘어났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저는 저격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아무래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1: 그게 조금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돌연 경기도 재정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지사의 행보가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명확하게 보면 사실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때문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은 했었지만 알고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 때 채무액이 역대 도지사 중 비율로는 제일 낮거든요. 물론 이제 김동연 지사 때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그리고 전체 경기도가 그럼 지금 채무 상황이 굉장히 안 좋냐라고 보면 서울보다도 괜찮고 부산보다도 괜찮고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도 나은 상황인데 갑자기 추미애 지사가 우리 굉장히 안 좋아요라고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신규 대표 말씀하실래요?
2: 아니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지사가 돌연 이제 경기도의 어떤 채무 그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발표를 한 것도 좀 의아합니다만 결국에는 정청래 후보가 어머니 아버지 많이 찾았거든요. 뭐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그 페이스북 글에도 추미애 지사가 현역 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중립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본인이 어떤 의사 표시를 하면서 뭐 검찰 개혁에 관한 힘을 더 실어준 다든지 이런 식의 댓글을 또 올려가지고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추미애 지사의 영향이 저는 꽤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고 더 나아가서 정청래 후보가 이 전임 대표였기 때문에 조직 업무를 다 해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호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오프라인 모임도 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지리적 거리들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 서울이나 경기권은 사실 뭐 교통 연결도 잘 돼 있고 사실 마음 먹으면 이게 모이기가 쉬운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직표,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그동안에는 본인은 뭐 바람이고 김민서 후보가 조직이라는 엉뚱한 프레임을 갖다가 씌웠습니다만 사실 본인이 조직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아마 이번 결과를 통해서는 좀 확인이 된 거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0: 사실 경기도 지사인 추미애 지사의 그러한 워딩에 저는 김민석 후보 측에서 대응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국민의힘도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당연히 이재명 지사 때 채무가 늘은 건 맞아요. 맞는데 예산 대비 채무 비율로 따질 때는 사실은 경기도가 정상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시절에 가장 비율이 낮을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재명 지사 때의 문제는 뭐냐면은 기금을 일반 회계로 전입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사실 기금에 나중에 갚아야 될 돈도 채무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자체 회계 안에서 계정이 움직였기 때문에 채무로 실질적으로 잡히지 않는 건데 사실은 김동연 지사 때 오히려 채무가 확연히 늘어났고 네. 채권의 순발행액도 늘어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추미애 지사가 주장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그래서 과연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사 시절부터 잉태됐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 측에서 대응을 상당히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이게 이제 경제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사실 채무액 자체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예산 대비해서 채무의 비율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보면 전교 평균보다도 낮고 어쨌든 간 서울 부산보다도 괜찮으니까 이걸 막 뭐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이유가 뭐냐가 좀 궁금했던 거고 전혜연 본장님 입을 딱 닫고 계십니다.
3: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추미애 경기도지사님의 최근 메시지 중에 언론에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 하나는 검찰개혁과 관련난 내용. 또 하나는 재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전자는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혁 주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재정과 관련된 건 좀 별개로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 느닷없이 나왔다기보다는 보통 잔체장이 취임 한 달, 취임 100일 이런 시점을 맞아서 인수위를 마무리하면서 재정

0: 상태라든가 네.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언급하거든요. 저는 사실 후자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가 지방세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는 항상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세입 문제라든가 지출 문제라든가 또 돌봄과 관련된 복지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말한 것인데 하필이면 이제 이 시기와 맞물려서 한 네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자와 후자는 좀 분리해야 됐다라고 보고 이 추미애 지사의 어떤 발언이 저는 지지층을 이동시키거나 이랬다기보다는 다만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투표를 올리는 데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너무 뜬금없어요. 사실 저는 효과가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이거는 정무적 행위 같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알려진 사실도 아니고 네. 뭐 선거 때는 이걸 모르고 그럼 선거를 하시고 그 당선이 되신 건지 이상한데 일종의 빈집털이시더라고 봅니다. 소위 친청, 친 김어준 쪽 대선 주자들이 지금 다 좀 하한가고 네. 조국 대표, 뭐 김경수 지사, 정청래 후보도 아마 지금 이제 낙선이 아마 예상되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후보의 어떤 패배를 전제한 그 추미애 후보의 지지선이다. 이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도 별로 이렇게 떨떠름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 그렇게 되면은 추미애 지사가 향후 정청래 후보의 대안으로 대선을
1: 그렇죠. 그걸
2: 할 수 있다
1: 거죠.
2: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사라는 사람이 네.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무식한 발언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에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 이상이 돼야지 초과가 돼야지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는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 서울보다도 낮은데 이걸 가지고 위기 상황이라 그러면 그게 지사로서 할 얘기가 아니죠. 네. 오히려 경기도민을 더 불안하게 뜨는데 이 사람이 오늘 앞으로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하게 뜨게 만들겠어요.
3: 저희가
2: 있어서 안 된다.
3: 네, 저희가 추미애 네. 지사 쪽으로 얘기가 좀 오래 갔는데 오늘 사실 이 전당대회가 주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 전당대회 이슈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이제 국민 여론조사 결과하고 대의원 투표가 남아 있긴 한데 국민 여론조사가 30%나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혜연 부원장님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대의원 투표 그리고 이 오늘 수도권 결과까지 종합해보면 최종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일단 사실 최고 관심사는 네. 당대표는 사실 김인석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운 것이 대체적인 여론으로 분석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최고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최고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대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위원장들과 상당히 소통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 지금 구조가 지역위원장들이 대의원들을 또 다 설득하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론의 무게를 두는 것인지 아니면 대의원들이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든가 언론개혁이 아직 미완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볼지를 지금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과라기보다는 대의원들이 어떤 지도부를 더 원하느냐에 네. 더는 초점이 간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청 간거에 안정을 원하는 대의원들이 더 많다라고 봅니다. 대의원들은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이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선거 캠프 출신들이 많고 또 내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이창근 평론가 좀 싫어하시겠지만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가 총선 앞두고 중요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른바 친청계 3, 뭐 친석계 2라는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 보궐선거는 아직 뭐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대의원이 민주당이 사실은 1인 1표제 정청래 후보가 대표실을 바꿨잖아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1인 1표제를 주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사실 대의원은 당협위원장들 민주당 지역위원장들 사실 오더 투표가 가능하거든요. 그 숫자적으로. 그런데 네. 권리당원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책임당원은 그 규모가 150만 1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당협위원장이 각 지역의 책임당원 또는 권리당원을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의원은 사실 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1인 1표제 목숨 걸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3: 자, 그러면 대부분 의견은 이제 당대표는 이번에 권력교체가 된다. 김민석 후보가 될 것 같다라는 뭐 예측들을 하고 계시고 다만 이제 이게 과반 득표가 나올지 선호 투표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최종 당대표는 뭐 김민석 후보가 될 거라고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최고위원 5명 전망까지 후루룩 듣고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신인규 대표 어떻게 보세요?
4: 글쎄요. 저는 일단 김민석 후보가 저는 과반으로 전 당선될 과반이다. 걸로는 일단 보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김용 후보가 들어오느냐. 이제 이게 가장 남은 관건인데 아 근데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워낙 참 누가 잡힐지는 잘 예상은 좀 어려운데 그래도 뭐 통상적인 여론조사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던 흐름과

0: 추세로 놓고 본다면 전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친명계, 친명계를 3명 넣겠다라는 그 여론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아마 향후 지도부의 안정적 체제 때문에 그럴 텐데 전 그런 차원에서는 마지막 턱걸이로 아마 김용 후보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1: 약간
0: 예상을
1: 바람의 표현이 포함된 것 같고 이석현 평론가 냉정하게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2: 사실 여론조사는 인지도 게임일 가능성이 더 크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여론조사가 당원 투표나 권리당원 투표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후보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기가 어려워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김용 후보가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대표는 김민석 후보가 과반으로 선호투표 없이 끝낼 것 같습니다.
1: 이창근 의원님.
3: 저도 애초에 과반으로 끝낼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오늘 서울 경기 결과가 너무 박빙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선호투표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김민석 후보가 크게 50한 3-4%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결과 나올 것 같고 최고위원은 오늘로서 이제 친청 친명이 3-1로 바뀌었는데 이대로 그냥 굳어질 것 같아요.
4: 저는 대의원 표표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김용 후보가 절대 불리한데 아마 많은 대의원들이 임미애 후보하고 이 김용호 후보를 네. 찍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고민을 할 것이다. 제가 합산해 보니까 두 후보를 합하면 7%에서 9%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 7%에서 9%를 찍었던 대의원들이 끝까지 김영호 후보와 임미호 후보를 찍어야 되나? 아니면 이 표를 조금 김영호 후보한테 밀어줘서 당선을 시켜야 되냐?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국면이 이 간당간당하는 김영호 후보에게 표가 오히려 쏠리고 우리도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임미호 후보님이나 김영호 후보님은 죄송하지만 이 표가 이탈해서 욜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 야, 우리가 내일이 오늘 거의 결론이 확 날 줄 알았는데
2: 그러니까요.
1: 이 예상을 그렇죠. 내일까지 네. 결과를 보고해야 될 정도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남긴 건 뭐라고 보십니까? 거의 결과 뭐 나왔다라고 보고 신인규 대표 말씀 주십시오.
0: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2년 차 그리고 3년 차까지의 어떤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게 시대 정신이고 또 민주당 안에서 많은 구성원들이 그 고민을 저는 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 이번 이 경선 과정 돌이켜 보면 이게 뭐 과거로 치면은 평택을 선거부터 해가지고 계속 예고가 돼왔던 것이 이번에 본격화.

0: 최고위원 결과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뭐 최고위 운영하는 게 좀 쉽지 않지 않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도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그 부분은 당대표가 되신 분이 또 리더십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지금 순회경선 누적 결과대로 당대표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되고 최고위원이 친청세 친명 둘이 되면 이제 지도부 간 케미하고 궁합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당 내니까.
2: 제가 말씀드릴 때 시끌시끌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임무를 봐야 되는데 이제 원내대표. 저는 한명도 원내대표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기도 하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김희석 후보하고 호흡을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좀 지명직 최고위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있더라고 보고요. 아직 이르지만 김민석 후보 경우에 이제 민주연구원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책 정당 강하겠다라는 거 약속도 했고 제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지역 순회 경선을 하면서 원내 있는 인사들뿐만 아니라 원외 인사들에 하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총선 전략을 싸는데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고 도대체 청년 정치가 뭐냐라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민주당의 굉장히 큰 과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저는 풀어야 될 과제이자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년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청년 정치라는 비판이 있느냐 소위 청년파리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각되냐는 우려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집권하려면 저는 이 과제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기 지도부가 이 문제를 좀 잘 풀어가기 바랍니다.
1: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김민석 후보가 되면 좀 오릅니까? 당정 관계 좋아지고 그러면 그렇게 보세요?
3: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부동산에 달려 있다고 봐요. 네네. 그리고 증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 달려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은 컨벤션 효과로 일시 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지속되느냐 여부는 결국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최고위 안에서의 충돌인데 김민석 대표의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이 그림은 생각만 해봐도 충돌의 연속일 것 같아요. 전당대회 때도 얼마나 충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을 뽑았던 민주당 당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1등을 만들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어요.
1: 그런데 앞으로 계속 약간 미소를 지으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 보이는데. 그럼 예, 새 당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뭡니까? 뭐 민주당은 이제.
4: 너무나 다들 아다시피 부동산 이제 세제 개혁안 이거 직면해야 될 거고 조정 보완한다고 후보들이 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보안사건도 아마 보안 입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표심 어떻게 대응하냐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아마 전당대회 이후로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도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당직 인사도 할 텐데 결국은 이 인사를 할 때 그 뭐랄까 탕평보다는 네. 확장 기조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부가 상당히 지지율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잘하시길 바랍니다. 걱정입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쉽게 오르지 않거든요. 한번 떨어졌던 지지율.
1: 신인규 대표도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 입이 들썩들썩거리시는데 저희 유튜브로 넘어가서 잠시 후에 유튜브에서 네 분과 조금 더 정치 얘기 나눌 테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0: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샤브올데이.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3부엔 제법 알려드립니다 코너 있고요. 4부 세상의 모든 지식 알려드린 세모지 코너에서 부동산 상담 좀 해드리겠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에서 정치대담 계속 나누겠습니다. 유튜브로 많이 놀러주십시오.
9: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10: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11: 교육은 ESG와 신재생에너지 기초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1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7: MBC 7시 뉴스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최고 27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문현 기자입니다.
18: 목포시에 새벽 5시부터 1시간 동안 66.4mm의 비가 쏟아지는 등 밤사이 160mm의 비가 내려 100건 넘는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지만 서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지속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도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에 최대 100mm,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200mm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대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산림청도 전남 광주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 지역 접근을 피하고 긴급 재난 문자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17: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월 17일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 호남과

0: 수도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민석 후보가 서울 경기 합산 득표율 46.66%로 46.28%를 득표한 정청래 후보를 0.38%포인트 앞섰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당원 투표 누적 격차도 8.41%포인트로 벌렸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 등을 합산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대미 투자와 관세 등 미국과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장관의 미국 방문은 지난달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이후 약 3주 만으로 통상 현안 논의를 위해 긴급하게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과잉 생산 관련 관세 조치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해안에서 현지 시간 15일 규모 7.7의 강진으로 최소 4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주택 340여 채와 공공시설 100여 곳이 무너지거나 파손됐고 주민 2,000명이 대피했습니다. 최소 235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사진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대북 외교 성과를 부각하고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은 유일한 서방 국가의 정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되는데요. 오상현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SNS에 2019년 판문점 회동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올리고 김 위원장과 사이가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문점 회동은 싱가포르와 하노이 정상회담에 이은 두 사람의 세 번째 만남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두 달 사이 김 위원장과 만난 사진을 잇따라 공개해 외교적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의지를 거듭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성사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0: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SNS에 대통령과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지만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게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6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에서 당초 제시한 목표를 축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 개전 당시의 목표는 이란의 완전한 항복, 정권 교체, 그리고 핵무기 연구 차단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6개월 가까이 장기화하자 목표가 두드러지게 축소됐다는 겁니다. 특히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최근 첫 목표는 미국 국민을 위해 석유값을 낮게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당초 목표보다 낮은 수준에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신호로 풀이된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이란이 올해 3월에 격추된 뒤 실종된 자국 전투기 조종사 3명이 카타르에 억류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카타르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란 측은 현지 시간 15일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카타르 측이 수호이 24 전투기 조종사 중 3명을 생포해 6개월째 억류하고 있다며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이란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수색과 구조팀이 조종사 1명의 유해를 발견했고 이후 유해 송환을 위해 이란 측과 접촉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43분쯤 전남 광주 산수동 산수시장에서 70대가 몰던 승합차가 분식집으로 돌진해 운전자와 동승자, 가게에 있던 상인 등 모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빼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 16층 규모 아파트 15층 가구에서 아이가 사라졌다는 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6살 아이를 발견했는데 아이는 사고 직전 집안의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부엌 베란다의 세탁기에 올라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내일부터 연례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를 시작합니다. 27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되는 연습에는 우리 군 약 18,000명이 참가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드론과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 변화하는 위협을 연습에 반영해서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암 환자의 체중과 근육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합병증인 암 악액질을 천연물과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개선하는 기술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는 천연물 유효성 최적화 연구센터 연구팀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조절해서 암 악액질을 개선할 수 있는 천연물 후보 물질과 작용 원리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4천여 종의 천연물을 분석해서 마이켈리 올라이드 MCL이 암의 악액질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다은입니다. 이상으로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5: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6: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논란으로 불거진 친일 재산 환수 이슈부터 41도 고열에도 38시간 침대에 결박해서 11세 아동을 숨지게 한 목사와 외할머니에 대한 처벌까지 문건일 변호사와 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최근 가장 관심이 많아진 부동산 이야기 좀 할 텐데요.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고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도 내 상황에 어떤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전문가인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와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에서 중조부 안상호의 일제강점기 행적이 재조명됐는데, 일단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행적은 팩트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만, 정작 친일인명 사전에는 이름이 없다고 또 합니다. 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1: 네, 이게 명단이 하나가 아니어서
0: 네.
1: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민간 명단. 이제 2009년에 만든 건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펴낸 친일 인명 사전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4,389명이 실려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정부 공식 명단,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예전에 법에
0: 네.
1: 따라서 결정한 1,000명대 명단이 있습니다. 이제 논란이 되는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씨는 그두곳중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예, 연구소 측이 과거 검토는 했었는데 적극성과 반복성이 수록 기준에 미달했다라고 해서 등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1: 이제 친일 행적 기록 자체는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는데요. 먼저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 추도의 준비위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다음으로 1916년에는 대정 친목회 평의원으로 참여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0: 네.
1: 이 대정 친목회라는 곳은 이완용 등이 참여했던 친일 단체로 분류가 되고요. 평의원의 경우에는 간부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성부 협의회 활동도 거론이 됐는데요. 이제 경성부 협의회가 뭐 하는 데냐면
0: 네.
1: 조선 총독부의 경성 지역의 행정사회 문제를 자문해 주는 기구였다고 하네요. 이제 지금의 서울시 의회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역사학자 심용환 소장님은 이제 현재 자료만으로 친일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평가를 내놔서요.
0: 네.
1: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다라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0: 근데 말씀하시는 행적들로만 보면 이른바 친일파 명단에 올라갈 만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1: 네.
0: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요? 또 친일파는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1: 이게 참
0: 하고.
1: 이상하게 들리긴 하는데 역사적 평가랑 법적인 결정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인데요.
0: 네.
1: 이제 법에서 말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법이 정한 이제 행위 유형에 해당을 해야 되고 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증거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붙여지는 지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학교에서 뭐 괴롭힘을 했다라는 사실과 이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정식으로 가해 학생이라고 의결한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층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안상호 씨는 공식 인증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결정이 없다라고 해서 기록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될 뭐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0: 네네.
1: 결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0: 말씀하신 친일재산귀속법이라는 게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1: 네.
0: 2010년 해산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하는 건데 정성호 법무장관도 광복절에 최소 325억 원 이상 환수가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친일재산 인정 기준은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일단은 법이 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해당성 그리고 재산 취득 시기 친일 행위 대가성과 연결 고리 등을 이제 조사위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결정으로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인정을 해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1904년 러일 전쟁 개전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취득한 재산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친일 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일 것이 판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이제 국가에 유리한 장치가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0: 네.
1: 그 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일단은 이제 친일 재산으로 추정한다라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어요. 이제 국가가 하나하나 다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고 다투려면 후손이 반대 증거를 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입증 부담을 줄여서
0: 네네.
1: 실질적으로 환수 범위는 넓어질 수 있기는 한데요. 실제 성과는 이제 조사 소송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성호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0: 네.
1: 이제 일기 때 환수액을 살펴보니까 2,373억 원가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언한 325억이면 뭐 줄어든 것이 아니냐라고
0: 너무
1: 오해하실 수가
0: 작다는
1: 있는데
0: 느낌도 있어요. 네.
1: 네, 이 325억이라는 게 이제 일기 때 근거가 부족해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 배고필지가 있었거든요. 이 배고필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325억이라고 합니다.
0: 추가로 그러니까 325억을 더
1: 네.
0: 환수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1: 예전에
0: 거네요.
1: 못했던 것에 대한 325억을 최소한으로 환수를 시작을 하고 그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환수를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 표명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0: 환수소송 승소율이 96%라고 하는데,
1: 네.
0: 그럼 거의 소송만 걸면 다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1: 이게 숫자만 보면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보이는데
0: 네네.
1: 실제 내용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이해승 사례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국가가 예전에 되찾으려 한 땅이 190만 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6년

0: 한 주간 뜨거운 이슈에 관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문건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문건일입니다.
0: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 안상호 논란이 뜨거운데요. 배우 하영 씨가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소개한 게 발단이 됐

0: 16년 동안 소송을 했어요. 16년 동안 소송을 해서 환수된 것은 이제 4제곱미터 네. 한 평 남짓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건 자체도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전부 패소나 다름이 없는데 일부 승소로 잡히기 때문에 이제 통계상의 승소로 분류되는 조금 함정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인용 규모 자체는 한번 뭐 따져봐야겠습니다. 이제 결국 소송으로도 못 찾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이제 이게 우리 법에 선의의 제3자 보호 조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제 일기 때에는 친일 행위로 취득한 재산인 줄 모르고 매수한 뭐 이른바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가 가로막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기에서는 만약에 원물이 안 되면 처분 대가라도 환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규정에 못 박아두었거든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실질적인 환수소송 승소율이 조금 높아질 수 있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번에 좀 논란이 된 배우 하영의 증조부
0: 네.
1: 안상호 씨 후손의 재산은 뭐 이런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0: 일단 지금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네. 환수로 직접 이어진다라고 볼만한 근거는 사실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이제 법정 친일행위 해당성 자체를 판단할 만한 근거가 아직은 빈약하고요. 이제 취득 재산 특정 뭐 대가성 입증이 아직 모두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안상호는 의사였거든요.
1: 네네.
0: 의사였기 때문에 이제 진료로 번 돈과 친일행위의 대가를 이제 갈라내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제 상대방 유족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뭐 의료행위로 번 돈이다라고 충분히 입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보면 1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재산을 특정해내는 것 자체가 조금 난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다만 12월에 출범할 2기 위원회가 새로 조사에 착수할 여지까지 닫힌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위원회 활동이 이제 기본 3년에 최대 5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근데 이번 논란을 일본의 한 매체 JB프레스라는 곳이 지난 12일 보도를 하면서 왜 한국은 친일파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는 칼럼이 나왔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이런 걸 현대판 연좌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헌법에 이제 연좌제 금지 조항이 분명히 있긴 하죠.
0: 네.
1: 이런 지적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일단은 뭐 친일파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는 점을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 네네. 방금 말씀하신 뭐 연좌제의 의미로서 이제 재산 환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 비난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조금 보겠습니다. 먼저 재산 환수 자체는 연좌제가 절대 아닙니다. 연좌제는 이제 헌법 13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1: 네.
0: 이제 친일 재산 환수는 후손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정당하지 않게 취득된 재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원상회복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과거에 2011년에 이 법을 합헌으로 판단을 한 적이 이미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사회적 비난 차원에서 보자면 후손 개인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뭐 별개의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처벌이 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에 근거한 역사적 평가 자체는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후손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을 지어낸다라고 하면 이는 별도로 그 후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1: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만약 네. 일반 시민이 이거 친일재산 같습니다라고 신고하면 포상 같은 거 받을 수 있습니까?
0: 네, 이번 개정안에 신고 포상금 조항이 새로 들어간 것은 맞는데요.
1: 네네.
0: 이제 12월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포상 금액이나 규모 자체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저도 보고 한번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1: 네. 안타까운 사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난 5일 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배군이 고열과 의식저하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체온이 41.5도였고요. 38시간가량 침대에 묶여 있었다고 하는데 60대 여성 목사가 지난 14일 구속 송치됐는데 어떤 혐의고 형량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0: 네, 말씀해 주신 혐의에 따라서
1: 해당 목사는 38시간 묶어놨는데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게 보도에 따르면 목사 측은 이제 아이가 계속 나가려 했는데 나가려 해서 뭐 묶었다 풀었다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살해 의도를 부인하는 방어 논리로 쓰는 네. 건데 이제 살해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치사냐 아니면 살해냐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법에서 말하는 고의는 이제 반드시 죽이겠다만 고의.

0: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 뭐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라고 하면 아동학대 살해죄로 이제 형량이 변경이 되고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뛸수 있습니다.
1: 아동학대 살해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십니까?
0: 이게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자면 뭐 통상 뭐 결박의 방법, 시간, 피해자 건강 상태, 인식, 구조 가능성, 방치 경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 고열인 상황 그리고 충분한 조치 없이 38시간가량 묶어둔 사실을 피의자가 사실 인지했을 가능성이 조금 커 보여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 증거들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러한 증거들이 조금 모인다라고 하면 죄명 자체가 살해죄로 변경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지금 이 41.5도라는 고열이라고 하면 이게 성인도 굉장히 조금 위험한
1: 위험한
0: 수준이잖아요.
1: 수준이죠.
0: 그리고 아이가 숨지기 사흘 전과 이틀 전두 차례나 밖으로 나와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이 가중 요소로 적용된다라고 하면 치사죄가 적용이 되든 이제 살해죄가 적용이 되든 형량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올 거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계속 나가려 해서 묶어놨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학대고 이게 이제 살해죄냐 치사죄냐 요게 이제 논점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뒤에서 말씀하신 게 이제 가장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신고가 네 번이나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1년, 2024년 그리고 이달 2일과 3일 특히 아이가 시민 도움을 받아 직접 경찰서까지 찾아가서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라고 말했는데도 다시 교회로 돌려보냈어요. 이건 제도적으로 뭔가 공백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게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데요. 이제 아동학대로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가 분리인데요. 이제 현장 경찰이 즉시 아이를 떼어놓는 응급조치라는 게 있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긴급 임시조치라는 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사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이렇게 세 가지가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경찰이 이달 2일, 3일에 아이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뚜렷한 외상이 없다라고 돌려보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경찰이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신청을 하긴 했는데 이게 5일에 그 법원에서 기각이 됐더라고요. 법원에서 기각이 되고 5일에 사건이 발생하고 6일에 그 숨진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사건이어서 이게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했다라고 보이는데 제대로 작동을 한 것인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앞서 네 번의 신고에서 분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겁니까?
0: 이건 이제 형사 책임과 국가배상을 조금 나누어서 설명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형사 책임의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우 담당자 개인의 직무유기죄를 묻게 되는데 직무유기죄가 인정되려는 그 문턱이 굉장히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제 일을 소홀히 한 정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무를 의식적으로 내팽개쳤다라고 평가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시조치 신청은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라는 그 정황을 볼때 직무유기가 성립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고요. 반면에 국가배상은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위험이 명백하고 임박하게 되면 공무원의 선택지들이 사실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안한것 자체에 대한 위법성이 조금 높아지게 되는데 아이가 직접 가해자를 지목했고 전력까지 확인을 했는데 다음 날또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점을 보면 이제 국가의 과실이 있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인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이 아이는 학교도 다니지 않았고요. 3월에 취학 면제 받았고 지적장애 등록돼 있었는데 복지 수당은 못 받았고 출생 직후부터 줄곧 교회에서 살았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0: 이제 규제 공백이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제 아동을 집단으로 보호하는 곳은 이제 인가 대상이라서 감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사적인 위탁이라서 이제 파악이 안된 측면이 있고요. 이에 더해서 보호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지 않아서 위기아동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복지 시스템에도 잡히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건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많은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6: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7: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8: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5: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표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9: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1: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통영과 거제, 고성과 사천, 남해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경남 지역과 부산, 울산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경남 남해안에는 50에서 150mm, 영남 내륙에는 20에서 70, 충북과 호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영남과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 특히 내일 새벽에 영남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총 28km 구간이 어려운데 특히 횡성에서 새마을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0: 오늘도 당신 편 MBC와
12: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3: 네, 안녕하세요. 네.
12: 저희가 미리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 문자를 좀 받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위주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오늘 문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몇몇 골라서 저희가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샵 8001번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개인적인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골라서 상담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최근에 이제 세법 개정도 내놓고 공급 대책 막 내놓고 했으니까 실제로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현장에서 네.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13: 네. 좀 많이들 혼란스러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상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좀 아직까지는 뭐 정리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와중에 기존에는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 또 네. 거래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내가 주택을 소유를 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조정이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래도 여전히 주간 아파트에 대한 그 매매 가격 지수는 0.11% 정도 상승을 해 온 그런 상황이고 뭐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서 고가 중심에서는 가격들이 일정 부분은 호가가 좀 내려가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 초고가 쪽은 좀 내려가고 네. 전반적으로 아직도 오름세가 좀 유지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고 소비자들은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고
13: 많이들 관망하시는데
12: 제가 아까 들어오실 때 네. 요즘 뭐 변화가 많아서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네. 도리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서 별로 안 바쁩니다 이렇게 네.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걱정인 게 사실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네. 임대차

0: 시장. 그러니까 특히 전세 매물이 거의 멸종한 상태.
1: 네.
0: 사실은 이번 정책 나오기 전부터도 전세가 씨가 말랐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전세가 더 사라지고 월세는 계속 오른다는 얘기 지금 나오거든요. 임대차 시장 분위기 좀 말씀하시죠.
1: 임대차 시장이 가장 좀 심각한 부분이죠. 뭐 예전에는 매매 가격이 네. 오르면은 그냥 쳐다만 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임대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체감할 때 그 강도가 일반적인 자산가들보다는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시장 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 매물에 대한 부족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오늘이 8월 16일 작년 2025년 그 8월 16일 기준으로 해봤을 때
0: 네.
1: 서울은 전체 한 11% 정도가 그 이제 매물들이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중랑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78%가 줄어들었거든요.
0: 네.
1: 그리고 금천구도 마이너스 67%, 동대문구도 마이너스 65%, 구로 노원구가 마이너스 한 60% 정도가 매물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동기하고 대비했을 때는 물량 자체가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담도 있고 거기에다가 물량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물량의 선택지도 줄어들었다라는 게 뭐 가장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당장 임대차는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어딘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1: 그렇죠.
0: 뭐 가격이라도 높여서 들어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매물 자체가 없으니까
1: 그렇죠.
0: 그것마저도 안 되니
1: 네.
0: 그럼 사야 되나? 사야 되나? 그러고 보면
1: 네.
0: 너무 비싸고
1: 그렇죠.
0: 이제 그러면 지역에서 밀려나는 수밖에 없으니까
1: 네.
0: 고민이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공급 대책 보면 굉장히 빨리 공급을 하도록 도와주겠다라는
1: 네.
0: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이제 부동산 건설사의 당근 엄청나게 좋고요. 집 빨리 지으면 세금도 깎아주고 금융지원도 늘려주고 규제도 완화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조금 더 이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공급이 좀 빨리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1: 뭐 어떤 그 물줄기는 열어놨다라고 볼 수 있겠죠.
0: 그러니까 네.
1: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인 게 이제 금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융이 조달이 된다라고 해도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허가에 맞춰서 자금 수요를 하면 주택 공급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우려를 했던 것들이 뭐냐면 지금 이번 정부의 그 가장 좀 걱정들을 했던 것들이
0: 네.
1: 뭐 공공성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민간은 조금 등에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 인식도 좀 굉장히 좀 그 공공하고 좀 대립되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보도 자료들을 보면은 그래도 민간에 대한 그 부분들도 상당 부분 열어놨고 뭐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열어놔서 공급은 좀 그 시계에
0: 네.
1: 대한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정책에 그 투입이 되는 그 시차하고 또 공사비라든지 현실적인 그 사업성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얼마나 좀 활발하게 숨통이 튀냐에 따라서 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건축 재개발 쪽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하면 뭐 공급보다는 도리어 자산 가격만 올려놓는다 이런 인식이
1: 네.
0: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도 숨통을 좀 튀어지는 것 같은 제도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주민동의율 75% 70%로 낮춰주고 신규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한 68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를 37개월까지 단축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의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1: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정비사업이라는 건 주민들이 어떤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조합원들이
0: 네.
1: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자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자들의 그 숫자가 줄게 된다라고 해도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보가 되어 있다. 또 거기에다가 행정적인 부분들이 시간이 단축됐다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직렬식을 병렬식으로 하면서 동시적으로 행정 속도를 빨리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0: 네.
1: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속도가 빠른 만큼 그만큼 그 지역의 뭐 자산 가격에 대한 우려, 또 임대차 시장에 대한 그 우려, 그리고 뭐 부실한 시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좀 불구하고 사업성이 좀 부족한 곳들
0: 네.
1: 같은 경우는 좀 외면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용적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세밀한 접근이 이뤄지면은 뭐 주택 공급은 좀 원활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0: 말씀하시는 것도 걱정이네요. 재건축 재개발하면 거기에 계시던 분들은 다 나와서 전세에 살아야 되는데
1: 그렇죠.
0: 지금 전세 거의 멸종이니까요.
1: 네.
0: 자, 이제 상담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저희 받아놓은 사전에 받아놓은 그 문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에 마흔인 아직 청년입니다. 주변에선 무조건 서울에 집 사라는데 대출 감당이 가능할까 싶어요. 정부가 수도권 공급을 크게 늘린다면 서울 집을 좀 무리해서라도 사는 게 나은 걸까요? 라고 물으셨네요.
1: 네, 이분의 그 문제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그 주택 본인이 소득을 가지고 집을 살려고 한다라면은 여전히 그 비율 자체가 10배라는 거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분양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본인의 자금 안에서는 뭐 신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로또 분양을 그 노리기보다는 기축주택 중심으로 주택을 마련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서도 이제 핵심 지역의 그 기축주택과 함께 뭐 본청약에 대한 그 일정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투트랙으로 같이 가면서 청약 전략도 같이 세우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0: 그래도 서울 쪽에 집을 마련하는 게 나을 것 같다.
1: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주택의 그 쏠림 현상들이 서울에 많은데 그 쏠림의 네. 원인을 본다라면은 거기에 뭐 일자리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안정적인 뭐 내 집 마련 외에도 자산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0: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출 감당이 될 거 아니야인데 네. 이분의 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의 대출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1: 보통은 내 집 마련은 안정적으로 네.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 소득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정도를 받으면 그래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그죠. 때문에 지금은 뭐 대출이 만약에 감당 가능하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충분히 뭐 자기 자본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0: 다음 물으신 분은 네. 강남의 직장인이시래요. 지금 회사 근처에서 월세 살고 있는데 네. 이번에 남양주 와부에 공급 물량이 좀 많길래 눈여겨보고 있다. 네. 강남 출퇴근을 생각하면 실제 거주지로 괜찮은 입지인가요? 라고 물으셨네요.
1: 여기에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네. 뭐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서울에 주택 공급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 가보시면은 그래도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아. 그래서 뭐 경인중앙선 활용을 하시면은 뭐 도어투도어로 뭐 물론 이게 좀 버겁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시간 정도 거리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그 주변으로 보면 덕소 일대 뭐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미사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확장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내 집 마련 앞서서 우리가 그 사연 주셨던 그 상담 네. 주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것에 해당된다면 가격만 저렴하다라고 하시면은 이 지역의 주택 마련도 뭐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0: 이게 이제 출퇴근도 출퇴근인데 네. 사놓고 자산 가격이 하락해 버리면 이거 네. 완전 그렇지 않습니까?
1: 아, 예, 당연하죠.
0: 사실은 이제 자산 가격 상승도 네. 어느 정도 마음에 있으실 것 같은데 와부 지역은 그런 면에서도 괜찮게 보세요.
1: 왜냐하면은 그 와부 지역이 한강변하고 상당히 좀 맞닿아 있는 지역이고요. 네네. 또 그리고 미사 신도시라든지 덕소의 뉴타운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에 대한 그 교통망도 좋아서 단순히 이제 일자리가 좀 부족한 것이 다른 지역들보다는 좀 약세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를 해본다라면. 자기 자본을 투여한 내 집 마련 대비했을 때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0: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
1: 네. 네.
0: 이분은 이제 판교 쪽의 직장인이신데 네. 이번에 발표된 경기 광주 쪽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이네요. 네. 직장이 판교 쪽이고 무주택자입니다. 경기 광주 역세권에 4,500호 들어온다는데 네. 수서 광주선 예정돼 있어서

0: 선교의 직장이라고 한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수월한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직주 근접으로는
1: 네.
0: 굉장히 좋다. 그리고 판교에 있는 직장이
1: 네. 좋은 직장들 많아요.
0: 예,
1: 네.
0: 고소득 직장 군들이 많이 응집되어 있는 곳이기
1: 네.
0: 때문에 우리가 요번에 동탄의 그 주택가격 상승을 봐왔잖아요. 그
1: 네.
0: 말은 뭐냐면 소득과 집값은 상당히 비례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판교에 인접한 뭐 지하철 한 4정거 정도의 거리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동탄과 같은 그런 뭐그 에너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죠.
1: 유튜브에 어떤 분이 경기 광주는 들어오는 순간 못 나옴이라고 보내셨는데요.
0: 뭐 제가 예전에 그 어디야 뭐 동탄 같은
1: 네.
0: 경우도 못 나온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었던 그런 곳이고 용인 같은 경우도 옛날에 대형 평수로
1: 네.
0: 주택을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들 남부의 대표적인 곳들이 뭐 과천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당 지금 같은 경우는 동탄과 용인 같은 지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그 시계로 본다라면은 그래도 경기 남부권에 해당되는 지역이니까 뭐, 물론 원하는 목표치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이
1: 네네네.
0: 정도면 충분히 뭐 가격 접근 가능한 주택 아닌가라고 봅니다.
1: 지금 무주택자라고 하셨으니까 자기 집을 처음 얻는 걸로는 직장에서도 반갑고 그렇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대출 문의도 들어오는데 올해 1월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분양받아 놓고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고 있어 걱정인데 이번에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늘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까지 문제가 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0: 이분의 질문의 답은 오히려 1.5에서 3%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180조에서 30조에서 60조 올라가는 게 핵심이 아니라 중도금과 이 잔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신규 아파트 중도금하고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총량 관리에서 대상으로 이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좀 한결 놓을 수 있지 않냐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그때 아마 대통령 그 간담회 때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질문자 중에 이런 의견이 좀
0: 예,
1: 있었죠.
0: 저도 그 자리에
1: 예.
0: 있었는데,
1: 아,
0: 뭐,
1: 그러셨어요?
0: 예,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1: 그래서 이런 거는 좀

0: 그 비규제 같은 경우 한70% 정도 LTV가, 그다음
1: 네네.
0: 규제 지역은 뭐 40%, 그리고 DSR 같은 경우도 현재 연소득의 한40% 정도 여전히 규제가 되고 있으니까 가끔 이거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역시 LTV나 DSR은 여전히 규제에 그 캡이 쓰여져 있다라는 건꼭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 아무리 은행이 돈을 더 많이 빌려놓으려고 돈을 갖다 놔도 내가 가서 내 소득 대비해서 빌릴 수 있는 돈은 여전히
0: 예,
1: 규제가
0: 그렇죠.
1: 되고 있으니까 한계가 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다음 문자도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셋째가 태어나서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집값이 많이 올랐다 보니 양도세가 걱정이 된다. 일단 세제 개편 시행 보고 움직이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시급해요. 도와주세요. 이러셨는데요.
0: 그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가장 관망하는 그 수요층들이 이런 수요층이거든요. 지금 그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부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세제 개편안 그 핵심 변화를 명확하게 보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10년 이상 되신 분 그리고 30억 이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 조정대상 구역 안에서 기존 주택을 만약에 매입을 하는 그 갈아타는 거잖아요. 매입을 하면은 3년 처분 요건이 아니라 2년 안에 기존 처분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뭐 이거 조정대상 지역 지금 한시적 완화 그 시점 안에 매각을 하셔야지 일정 부분 그 좀 감, 그 낮춘 그런 수준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한 주택 자체가 이제는 실제 거주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시적으로 처분 기한이 2년인 거, 그리고 30억 이하의 양도 가액을 기준을 두고 매각을 하셔야 되지, 이것을 벗어나면은 뭐 그렇게 실익이 크진 않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조정 지역 내에 있는지, 거주 기간이 얼마인지, 주택 가격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는 못 해주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이라고 하면 30억 원 이하고 조금 오래 사셨다라고 하면 양도세 걱정 그렇게 크게는 안 하셔도
0: 그렇지
1: 된다라는
0: 않습니다.
1: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이 좀 기준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동명의 관련 문자인데요. 남편 명의로 시세 25억 아파트 살고 있는데 결혼한 지 5년 됐고요. 세금 좀 줄여보려고 공동명의 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가 불리하다는 기사도 있고 큰 변화 없다는 기사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문자입니다.
0: 이게 결혼한 지가 5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명의 방식으로 이제 두 명이 하면은 9억에서 18억까지 공제가 돼요. 그리고 공정시장가액은 대신 80%가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 1세대 1주택으로 하면 14억 정도가 공제가 돼요. 거기에 이제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한70% 정도. 그리고 고령자라든지 장기 보유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죠. 그러면 이분은 한 5년 정도 결혼한 지가 됐고 결혼했으니까 뭐 고령자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원래 고령자에 해당되려면은 만 65세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 같은 경우는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돼야지 한20% 정도가 되니까 만약에 이분을 계산을 해 보시면은 한 18억 정도의 그 공제라고 하면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은 18억 공제받고 80% 정도의 조정대상 지역으로 하면은 종부세는 나오지 않는다. 만약에 이분이 만약 혼자서 하게 된다라면은 한 20% 정도, 70% 정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것을 곱하고 한20% 정도 좀 세율을 깎는다라고 하면 그럼 한 13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래도 이분은 5년 이내 신혼부부라고 하면은 공동명의로 하는 게 당연히 지금 유리한 환경이라고 봐야죠.
1: 지금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집 마련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을 사야 되는 시기입니까? 아닙니까?
0: 저는 집을 사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 이유를 보면은 뭐 제가 좀 재밌게

0: 거든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보면서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판단보다는 지금의 생애 주기에 맞는다라고 하면 집을 사는 게 좋은데요. 그 외에도 배경으로 본다라면 그 전월세에 대한 그 부족이라든지 그 입주에 대한 그 공백 그리고 공급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의 그 소득 안에 맞춰서 내집 마련을 하는 게좀더 지금 환경에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1: 그러면 좋은 입지는 어디입니까?
0: 저는 지금 보면은 괜찮은 곳은 뭐 서남권 이런 지역들도
1: 네.
0: 굉장히 좀 좋은 지역이라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 부가연유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인근에 주택을 구매를 하는 것도 괜찮은 그 판단일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신다면 그 지역 안에서 아마 좋은 선택을 하시면은 그래도
1: 알겠습니다.
0: 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1: 네. 지금까지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9: 종근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우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13: 두루미는 한번 짝이 되면 평생 함께하는 금슬 좋은 새입니다. 두루미 부부는 매일 춤을 추는데요. 두루미 왈츠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한쪽이 날개를 높이 올리면 다른 쪽도 높이 올리고 한쪽이 고개를 숙이면 다른 쪽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호흡을 맞추죠. 서로의 박자에 맞춰가는 것. 그것이 오래 함께하는 비결인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8월 16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남부지역의 가뭄 해갈에는 반가운 빈데 이게 짧은 시간 많은 강수가 지금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이 비 피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비구름대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오늘 끝곡이 노라존스의 Don't Know Why입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1: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8월 17일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 호남 수도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 후보가 서울과 경기 합산 득표율 46.66%로 46.28%를 얻은 정청래 후보를 0.38%포인트 앞섰습니다. 김 후보는 당원 투표 누적 격차도 8.41%포인트로 벌렸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 등을 합산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암 환자의 체중과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는 합병증인 암앙액질을 천연물과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개선하는 기술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는 천연물 유효성 최적화 연구센터 연구팀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조절해서 암악액질을 개선할 수 있는 천연물 후보물질과 작용 원리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4천여 종의 천연물을 분석해서 마이켈리 올라이드 MCL이 암악액질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MCL은 천연물 유래 화합물인데 면역세포 기능을 회복하고 근육 파괴를 유도하는 염증 반응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4분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 서쪽 20km 지역에서 규모 2.4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4.66도, 동경 126.41도이며 지진의 발생 깊이는 20km입니다.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의 사망자 수

0: 수가 51명으로 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현지 시간 15일 5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후까지 사망자 수는 38명이었지만 매몰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13명이 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14일 밤 러시아 모스크바주 일대를 겨냥한 역대 최대 규모 공격을 벌여 최소 한 명이 숨졌다고 프로비오프 모스크바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와일드 베리스 물류창고가 있는 포돌스크 지역이 피격돼 83세 남성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 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와일드 베리스가 군수 물자를 유통한다면서 물류창고를 집중적으로 공습하고 있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822대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와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경남 남해안 50에서 100mm, 전남 남해안 최대 60mm,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mm 등입니다. 강다한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다쓴 두루마리 휴지심 한 개에 100원, 아이스팩 한 개에 500원.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된다는 거 아십니까? 휴지심은 어린이집 놀이재료나 반려동물 장난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어엿한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버릴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고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서울 동묘 같은 벼룩시장에서 보물을 찾고 온라인 앱에선 갖가지 중고 물건을 사고 팔고 우리의 중고거래 문화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여러분 윙워커라고 들어보셨나요? 윙워커는 시속 200km 안팎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날개 위에서 몸을 고정하고 버티는 극한 스포츠인데요.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영국에 사는 97세 할머니가 고개 비행을 하는 항공기 위에서 무려 5분을 버텨서 최고령 여성 윙워커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영국 할머니는 87세에 처음 윙워커에 도전을 했는데요. 불과 1년 전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말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활 끝에 건강을 되찾으셨고요. 특히 이번 도전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병원에 뇌졸중 병동 설립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뤄진 거라고 하는데요. 할머니는 도전하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라면서 97세가 되면 뭐가 두렵겠냐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주저하게 될까요? 8월이 이제 절반 정도 남았는데요. 하고 싶은 일 한 가지씩은 꼭 해보기로 하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아주 유명한 희곡부터 조금은 생소한 희곡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들어볼게요. 희곡이 들린다. 집에서 차에서 일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희곡이 들린다. 오늘도 저희를 희곡의 세계로 안내해 줄 부부 희곡 가이드 배우 양진혁 씨, 허보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두 분 잘 지내셨죠?
2: 네.
1: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2: 젠디가 보고 싶어서.
0: 아, 보고 싶어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소문을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민호 아나운서랑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얘기가 안 끝나서 이 코너가 최초로 확대 편성까지 됐다면서요.
1: 네.
0: 그런 일이.
1: 네, 민호 아나운서께서 아주 리드를 너무 리드미컬하게 잘해주셔가지고.
3: 연기 욕심 있으시더라고요.
0: 예. 그러네. 연기를 확실히 저보다 잘하죠.
1: 여기서 막아뜨다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젠디의 어떤 가진 뭐 그 고유의 매력을 민호 아나운서가 이길 수가 없죠.
3: 연기 얘기했는데 매력 얘기를.
0: 그러니까. 아무튼 확실히 네. 그래서 저도 늘 저랑만 하시다가 새로운 이 우리 그래도 연기를 해본 적이 있는 민호 아나운서랑 하셔서 그런지 더 재밌으셨던 걸로.
1: 네, 뭐 에너지
0: 들면서.
1: 자체가 확 달랐어요.
0: 그러니까 종종 초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아, 네.
3: 남자 배역이 많이 필요할 때.
1: 네, 좋은 네. 시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돌아왔으니까 다시 발령기가 추가된 희곡이 들린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희곡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3: 아, 네. 오늘 또 아주 유명한 희곡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배우 이서진, 고아성, 조성아, 심은경 씨 연극 출연으로 화제가 됐던 작품인데요. 네. 반야 아저씨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반야 삼촌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공연이 되고요. 이제 네. 실제로 반야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 소냐의 삼촌이에요. 그래서 삼촌 부르다 아저씨라고 얘기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네. 반야 삼촌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곳도 많이 있고 뭐 아저씨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아무튼 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공연 말고 또 다른 반야 삼촌을 봤었어요. 오. 거기 이제 안톤 체오 파케라고 있는데 네. 또 대학로에 안톤 체오 극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용 극장이에요. 그래서
0: 우리 대학로예요?
3: 네네네. 해화역.
0: 해화역.
3: 네, 4번 출구 쪽에 그 성균관대 가는 그 길목에 안톤 체육 극장이라고 있어요.
0: 그래요.
3: 그래서 그 체육 작품들을 계속 공연을 하거든요.
0: 네.
3: 그래서 기억해 두셨다가 체육 작품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거기로 가시면 되니까 네. 예,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에 제가 그 반야 삼촌을 보고 왔는데 그동안에 봤던 그 여러 버전의 반야 삼촌 중에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0: 이번에 보신
3: 네, 그 배우 김병춘 씨가 출연을 하셨어요. 반야로 네.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0: 진짜.
3: 예,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네, 한 번쯤 보셔라라고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0: 네. 네,
3: 되게 그 김병춘 배우님께서 약간 좀 이렇게 통통하신 편이신데 네. 너무 귀엽게 나오시더라고요. 보통 매체에서는 뭐 형사 역할 이런 거 많이 하셨던 분인데
0: 네.
3: 너무 귀엽게 사랑스럽게 나오셔서 네, 굉장히 새로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0: 네. 그러면 우리 양 배우님이 반야 아저씨 줄거리도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주인공 반야가 죽은 누이 동생의 딸이죠. 또 다른 주인공 소냐와 함께 시골에서 영지를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죽은 누이 동생의 남편 세레브라코프 교수가 대학을 퇴직하고요. 젊고 아름답기까지 한 엘레나를 데리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0: 유나라고요. 이 집의 유모예요. 아, 할머니 유모. 오.
1: 네. 그 제가 맡은 아스트로프 의사 역할이네요.
0: 네. 이 동네의 유일한 의사고 네. 이제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네.
1: 아스트로프는 그럼 남자인 거죠?
0: 네, 네. 남자고 바냐와 친구예요.
1: 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톤 체호프의 희곡 바냐 아저씨 오늘 첫 번째 장면 바로 들어볼게요. 베란다가 있는 건물의 일부가 보인다. 오래된 퍼플러 가로수 밑에 테이블이 있고 차를 마시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새시경, 구름 많은 날씨, 살이 찐 느릿느릿한 노파 마리나는 양말을 짜고 있고 아스트로프는 서성인다. 마리나, 차를 따르며.
2: 마셔.
1: 먹기 싫은데. 할머니,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얼마나 됐지?
2: 얼마나? 어디 보자. 아이고, 이놈의 기억력이. 우리 의사 선생이 여기 온 지가 언제더라? 그게 우리 소녀 엄마 베라마님이 살아계실 때니까. 그때 겨울을 두 번 났지? 아이고, 벌써 11년이나 됐네, 그랴. 아니, 더 됐나?
1: 그때보다 내가 많이 변했나?
2: 그럼. 그땐 젊었지. 잘생기고. 지금은 늙었어. 그리고 흉측해졌고. 으유, 술을 그렇게 처먹었더니.
1: 그래. 10년이라는 세월이 날 딴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 과연 100년, 200년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개척자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줄까? 할머니, 생각해줄까?
2: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하느님은 기억하지.
1: 바냐, 아침 식사 후 한참 늘어지게 잔 듯 찌뿌둥한 표정으로 집에서 나온다. 그리고는 벤치에 앉아서 어울리지 않게 화려한 넥타이를 고친다.
3: 아이고.
1: 일어나셨나?
3: 잘 잤지. 아무튼지 간에 우리 교수님과 젊은 후처께서 여길 온 후로 우리 생활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어.

0: 결정을 했다고.
1: 이거 봐, 이거 사모바르는 두 시간이나 끌고 있는데 모두들 산책이나 나가고. 이거
0: 온다 온다. 와. 흥분하지 말고.
2: 점점 다가오는 목소리. 세레브랴코프, 옐레나, 소냐, 찔레이긴이 들어온다. 자, 첫 번째 장면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반야 아저씨의 매부인 거잖아요.
3: 네네.
2: 아까 줄거리 소개해 주실 때 죽은 여동생의 남편이었다고 했으니까.
3: 네, 맞아요. 이 집의 이제 마님이었던 반야의 여동생. 그 여동생이 그 세레브랴코프. 그 교수님,
2: 네. 네,
3: 헷갈리실 것 같은데
2: 이름이 너무 어려워.
3: 이름이 다 어렵죠. 러시아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서.
2: 그러니까.
3: 사실은 책 읽을 때 옆에다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그려놓고 이름을 써놔요. 네, 읽을 때. 그래서 뭐 동그라미는 남자고 세모는 여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뭐 결혼했고 뭐 여기는 뭐 치정이고 이런 식으로.
4: 죄와 벌이나 그 까르마조프의 형제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벽에 붙여놓고 서서
2: 관계도를
4: 읽어야 돼요.
2: 이렇게
4: 안
2: 써서.
4: 그러면 헷갈려가지고
3: 계속 넘겨보고
4: 얘가 누구야?
2: 그러니까요.
4: 예,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2: 맞아요. 들으면서도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다들 교수님 눈치를 많이 보는 느낌인데 왜 그런 거예요?
3: 그러니까 이게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사실 조금 이 지금 교수님이 아프세요.
2: 네.
3: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했고 뭐 잡지에도 실리고 논문도 많이 내고 책도 많이 내고 했던 분인데 여기 있는 시골 사람들이 모두들 이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다들 이렇게 우러러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이도 많이 드시고 이제 퇴임하셔서 이제 여기 와 있는 휴양차 와 있는 거거든요.
2: 네.
3: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래서 새벽에 계속 불렀다. 배를 울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눈치를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2: 아 다들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고
3: 아픈 사람이니까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필을 해주려고.
2: 그 대사 보면은 사모바르가 끓고 있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사모바르가 뭐예요?
4: 쉽게 얘기하면 주전자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게 추울 때
2: 네.
4: 그 주전자에 보리차 끓이듯이 이제 끓이는 그 주전자 온수 주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2: 네.
4: 단순히 그냥 차를 끓이고 주전자 라기에는 문화의 중심이 있죠. 그 사모바르를 중심으로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어떤 그런 약간 상징적인 문화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럼 이 마리나의 대사에서 사모바르는 두 시간이나 끓고 있는데 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그만큼 막
4: 그렇죠. 모여야 되는 시간이고 같이 원래 얘기하고 있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른이 안 나오고
2: 네.
4: 누군가가 자꾸 불편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된 거죠.
2: 어쨌든 그렇죠? 불편한 상황이네요.
3: 그래서 7시에 점심을 먹는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2: 되니까.
3: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세팅은 다 해놨는데 안 오시니까. 그래서 두 시간이나 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2: 그렇군요.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장면 만나볼 차례인데 어떤 상황인지 살짝 소개해 주세요.
3: 네. 이제 그 교수님 그 부부가 그 산책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고
2: 네.
3: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모여 있는데 이 집에 그 엄마죠. 엄마. 그러니까 장모님 그 교수님의 장모님 되는 그러니까
2: 네.
3: 반야의 엄마는 아직도 굉장히 이 교수님을 그러니까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죽고 이 사람이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잖아요.
2: 네. 그래서
3: 젊고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해서 여기 와 있는데도 이 반야의 엄마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교수님 이렇게 굉장히 칭송을 해요. 근데 반야는 사실 이 새로 결혼한 엘레나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투와 뭐 알 수 없는 화가 나겠죠.
2: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의
3: 그렇죠.
2: 여자친구를
3: 그렇죠,
2: 좋아하는
3: 그렇죠.
2: 거예요.
3: 그 여자친 지금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2: 결혼했어요.
3: 네, 결혼했어. 그러니까 부부죠.
2: 부부.
3: 그러니까 근데 엘레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 엘레나는 굉장히 예쁘고 매력적이고 젊어요.
2: 네.
3: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반야는 사실 심통이 나는 거죠. 왜 저 지금 이제 은퇴했고 저 교수한테 아직도 엘레나가 저렇게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하면서 이제 마음을 쓰고 있는데 엄마가 계속 교수님을 존경하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반야 엄마랑 화낼 데가 없으니까 괜히 엄마랑 싸운 거. 네, 그런 상황.
2: 그런 장면이군요.
3: 네.
2: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삼촌, 또 심술을 부리셨군요. 일부러 어머니 기분을 상하게 하세요, 왜? 오늘 아침 식사 때도 저희 남편과 다투시고 다 쓸데없어요.
6: 나 그 사람 정말 싫다고.
5: 왜 저희 남편을 미워하세요? 나쁜 분 아니에요.
0: 만약 당신이 당신 얼굴과 행동을 볼 수 있다면

0: 말이지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지 알아요?
1: 아, 그래요 그래 외로워요 미치겠어요. 아, 정말 왜들 그래요. 모두들 모이기만 하면 제 남편 흉이나 보고 날 애처롭게 보고요. 아이고 불쌍해라 저런 늙은 영감하고 살다니 젊디 젊은 여자가. 동정하지 마세요. 아까 의사 선생님 말처럼 사람들은 숲을 말라 죽게 하고 있으니 얼마 안 가서 지구는 대머리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분별 없이 한 인간을 말라 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절이고 순결이고 순수한 자기희생은 없고 다 악마들 뿐인 거죠. 어째서 자기 여자도 아닌데 다들 걱정하고 위안하고 그래요? 정말 걱정과 위안으로 말하나요? 그건 아까 의사 선생님 말처럼 사람들 다 파괴인가 뭔가 하는 악마를 가슴속에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숲도 새도 여자도 하나도 아까운 게 없죠?
0: 그런 논리는 재미없다고.
1: 의사 선생님, 피곤해 보이지만 참 재밌는 분이에요. 아, 소냐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알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오고 그분이 여기 세 번쯤 오셨는데 난 한 번도 길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정한 말도 건넨 적 없고. 삼촌, 내가 삼촌과 말이 잘 통하는 건 뭐랄까, 우리 둘 다 외로운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아, 사실 나 정말 우울해요. 아, 그런 식으로 날 보지 말아요. 정말 싫어.
0: 그럼 어떻게 보란 말이야? 이렇게 나는 당신이 좋은데, 어? 정말 정말 나는 당신이 좋다고. 난 새로 태어난 것 같아. 청춘이 다시 왔어. 뭐 하지만 우리가 서로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하지만 나는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도 나는
1: 아씨, 누가 들어요? 아우 제발.
0: 아니 뭐 좋은 건 좋다는데 뭐 어쩌라고. 제발 쌀쌀 맞게만 굴지 말아줘.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고.
1: 아, 정말 미치겠어.
2: 두 사람 집으로 들어간다. 네, 두 번째 장면까지 만나봤습니다. 아, 엘레냐는 그럼 바냐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군요.
1: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엘레나를 바냐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걸 아마 엘레나 알고 있을 거예요. 아.
0: 동네 남자들은 다 이 여자를 좋아하고 있어요.
2: 아, 원래 알던 사이예요?
1: 네, 바냐가 뭐 10여 년 전에 여자친구랑 이 엘레나가 같이 있었던 거를 본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만약에 고백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실 계속 좋아했던 거겠죠.
2: 아, 그렇군요. 그 엘레나가 또 의사 선생님 얘기를 자꾸 하면서 소냐가 사랑하는 것 같다는 등 나는 그분이랑 길게 얘기해본 적이 없다는 등 이런 얘기를 또 하는데 엘레나가 의사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
1: 약간 곡선이 깔리죠. 바로 눈치를 챘어 지금.
2: 그렇네.
1: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냐를 핑계 삼아 의사 선생님과 뭔가 말을 좀 섞어볼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이게 참 어떤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뭐 명작이고 고전이지만 살짝 걷어내면 전부 다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얘가 나를 좋아하고 제가 너를 좋아하고 약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2: 그렇네요. 예. 진짜 앞으로 또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 바냐 아저씨 전반부에서 두 장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분 어떠셨는지 짧게 들어볼게요.
0: 바냐 아저씨는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한 고전인데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건네주는 걸로 참 유명하죠.
2: 네.
0: 아마 사람 사는 거 다 별거 없다라는 맥락에서 그렇게 많이들 위로를 얻으실 건데요. 앞으로 다음 주와 어떤 이야기들이 나를 위로할지 잘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1: 오늘 멘트를 준비해야 하나 봐요.
2: 그러니까요.
1: 깜짝 놀래 듣고 있다가.
2: 두 분 다 워낙 또 말씀 잘해 주시지만 그래서 다음 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0: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경남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남부 내륙에는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150mm 이상, 남부 내륙에는 최대 80mm 이상, 중부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잦아들고 나면 내일 오후부터는 중부와 호남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초속 15m, 남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일직분기점 부근에 고장차 서 있어 불편하고요. 아직 정체도 심해서 송악에서 포승, 서평택에서 화성까지 어렵습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낯설지 않아서 더 편안한 음악들, 익숙해서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멜로디들, 세상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본 세상의 모든 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노래. We took the long way home. 매주 이 시간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배철수 음악캠프의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작가님, 2주 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죠?
1: 네, 뭐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0: 네, 잘 다녀왔습니다. 어. 더위가 좀 그래도 한풀 꺾여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다행입니다.
1: 그 한국이 제일 더울 때 안 계셨네요?
0: 한국에 있었습니다.
1: 아, 예,
0: 네네.
1: 예, 예.
0: 멀리 가진 않아가지고. 네.
1: 아, 그 진짜.
0: 어, 네.
1: 작년 여름 제가 진짜 기억하거든요. 작년 여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건 여름을 싫어할, 아, 여름을 좋아할 분들도 그 의견을 철회하겠다. 어, 그랬는데 이 이상은 없을 것이다 했는데 올해 이, 그 이상이 있었네요.
0: 그러니까 네, 네, 많이 네. 더웠는데 네. 그래도 또 날씨가 시원해지고 있는 걸 보면 가을도 오고 있는 것 같고요.
1: 그게 또 참 신기해요.
0: 맞아요.
1: 절기라는 게
0: 네.
1: 이 조상님들의 지혜가 정말 네. 존경합니다. 저희 조상님들.
0: 네.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이 코너가 4부로 갔더라고요.
2: 예,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0: 네. 그랬더니 이런 문자가 미니에 꽤 들어왔다고 합니다. 최유나님이 배 작가님의 뻔한 노래 코너 없나요? 기다렸는데 유유. 8972님 뻔한 노래 코너 없어졌나요? 하면서 문자를 예. 보내주셨어요.
1: 예, 다행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야 그래도 섬이란 PD가 또 저를 잘 봐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아, 그럼요. 이 코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2: 아,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0: 좋습니다. 오당제 가족들이 살아가는 코너 뻔한 노래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면서
1: 네.
0: 여러분도 듣고 싶은 주제나 저희에게 추천하고 싶은 노래 있다면 편하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얼마든지 많을수록 좋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오늘의 뻔한 노래 작가님 어떤 주제로 함께하나요?
1: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보통 상상을 하잖아요.
0: 네.
1: 아, 이 음악은 대충 이런 내용일 것 같다. 그죠?
0: 네.
1: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요 들을 때 말고 팝을 들을 때 대충 이제 상상을 하면서 듣게 되는데
0: 네.
1: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 노래.
0: 어...
1: 네, 반전이 매력인, 오히려 매력인 그런 노래.
0: 아~
1: 반전 있는 노래. 네.
0: 오~
1: 네, 그런 노래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오, 기대됩니다. 반전 있는 노래. 네. 첫 번째 곡부터 소개해 주세요.
1: 네, 워낙에 유명하죠. Seasons in the Sun.
0: Seasons in the Sun.
1: 네, 그 1974년이었을 거예요. 테리 잭스라는 가수가 발표를 했는데 영어 버전. 그보다 훨씬 이전에 자크 브렐이라고요. 이게 프랑스 가수예요.
0: 네. 네,
1: 프랑스 가수가 원래 이제 샹송. 불어로 발표한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 가사로 바꿔서 이제 부르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히트가 된 거거든요.
0: 네.
1: 그거를 웨스트라이프의 버전으로 가져왔는데 이 웨스트라이프 버전으로 가져온 건 그냥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하기 때문이고요.
0: 네.
1: 이 곡은 이제 딱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뭐랄까 Seasons in the Sun, 태양 아래의 계절들. 뭔가 밝고 화사한 인생.
0: 네.
1: 앞으로의 미래가 막 기대되고 말이지. 네? 약간 그런 느낌의 멜로디거든요.
0: 네.
1: 사실 멜로디가 그래요. 여기 가사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We had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하거든요.
0: 네.
1: 우리 정말 즐거웠고 기쁨을 나눴고

0: 우리 정말 재밌었고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태양 아래에서 계절을 한 마음껏 누렸지. 즉 언제나 화창한 날이었어.
1: 네.
0: 이런 뜻이거든요. 언제나 화창한 날이었어. 그런데 이게 그 후렴구의 가사는 이런데요.
1: 네.
0: 그 처음 곡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로 시작합니다.
1: 아.
0: 네, 굿바이 파파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1: 네.
0: 이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한 남자의 편지 같은 노래예요.
1: 오 진짜?
0: 예.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 아빠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 주변에
1: 네.
0: 주변에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저 이제 가요. 작별 인사를 한 뒤에 그래도 우리 참 좋았죠.
1: 네.
0: 라고 그 뒤에 후렴구에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1: 아 진짜요?
0: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유서입니다.
1: 그래요?
0: 네.
1: 슬픈 노래네요.
0: 네, 이 노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서 같은 노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노래가 뭐 속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반전에 오히려 더 매력이 있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랑스어 원곡도 당연히 저는 알고 있는데요.
1: 네.
0: 프랑스어 원곡은 가사가 더 셉니다. 이거 많이 순화한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프랑스 원곡은 그 반전의 격차라고 해야 되나?
1: 네.
0: 이게 훨씬 셉니다.
1: 아 진짜? 네,
0: 영어권으로 가면서 조금 순화한 게 이 정도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야말로 반전이 있었던 노래입니다. 웨스트라이프의 시즌스 인 더 선 듣고 올게요.

0: 웨스트 라이프의 시즌스 인 더 선 듣고 왔습니다. 가사가 반전인 노래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어떤 노래인가요?
1: 다음 거는 제가 참고로 못 따라 부릅니다. 이거 예, 힙합이라. 예, 힙합은 제가 좀 무리가 있다.
0: 예. 웬만하면 다 따라 부르실 예. 수 있는데.
1: 우리가 헤이야 헤이야 요거로 알고 네. 있는 아웃캐스트의 헤이야. 엄청 신나잖아요. 이 노래.
0: 네.
1: 예, 정말 신나는 곡 이렇게 랭크 매기면은 예, 순위 매기면은 아마 거의 상위권에 들 정도로 사실 역사적인 곡입니다. 이 곡은 뭐 빌보드에서도 엄청나게 환영받았지만 이 곡이 실린 아웃캐스트의 앨범이요. 그래미에서 올해 앨범을 탔거든요. 네, 올해 앨범. 힙합 역사상 최초입니다.
0: 네. 네,
1: 그래미에서 올해 앨범을 탔을 정도로 굉장히 작품성도 인정받고 헤이야 이 곡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아웃캐스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뭐 쉽게 설명드리면 힙합이 90년대 아웃캐스트가 이제 나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네. 등장하기 전에 90년대 힙합이 되게 쉽게 설명하면 동부와 서부의 갈등이었어요.
0: 네.
1: 동부에서는 노토리어스 B.I.G라는 사람이 유명했고요.
0: 네.
1: 서부에서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팍. 투팍 이런 두 사람이 대표가 되면서 동서 간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동부 힙합이 있었고 서부 힙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한 남부 힙합도 있긴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남부 힙합은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때.
0: 아 그래요?
1: 네, 남부 힙합은 워낙 마이너였어요. 그런데 이 남부 힙합이 200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기세를 떨치게 돼요. 동서부의 그 양강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남부가 훅 하고 올라오거든요.
0: 네.
1: 그걸 가장 앞장서서 이끈 핵심 그룹이 아웃캐스트입니다. 아틀란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웃캐스트가 없었다면 힙합이 동부와 서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힙합의 저변 확대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고
0: 네.
1: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팝적인 느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0: 네.
1: 헤이야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게 막 신나게 놀고 오늘 즐기자 이거 같잖아요.
0: 네.
1: 그게 잘못됐단 내용이에요.
0: 아,
1: 네. 그게 잘못됐다는 내용이에요.
0: 아, 진짜. 네.
1: 되게 쉽게 이제 가사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런
0: 네.
1: 가사가 있습니다. 헤이야, 나는 너희 부모님은 보고 싶지도 않아. 그냥 네가 내 차에 탔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태도들을.
0: 아,
1: 네, 이런 태도들을. 네. 너희 어머님 만나고 싶지 않다니까. 그냥 너랑 정신 못 차리게 놀고 싶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어떤 정신이 빠져버린 오로지 물질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태,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묘한 비꼼 같은 게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네.
1: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찬미하는 내용. 들어보면은
0: 네.
1: 막 신나게 놀고 막 이런 걸 찬미하는 것 같잖아요.
0: 네, 네. 네,
1: 잘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돌려서 비꼬고 있는 내용의 노래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책임감 같은 것들은 다 회피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순간의 즐거움,
0: 네.
1: 쾌락 이런 것만을 탐하는 그 시대에 대한 비판.
0: 네,
1: 그 비판을 녹여낸 곡이다. 그런데 흥겨운 어떤 리듬에 그것이 가려져 있을 뿐이다.
0: 아,
1: 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막 대놓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1: 은근히 더 열받게.
0: 또 그런 내용의 곡이었군요.
1: 네?
0: 그럼 아웃캐스트의 헤이야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 2, 3.

0: 아웃캐스트의 헤이야 듣고 왔습니다. 아, 이렇게 신나는 노래에 그런 가사가 있었다니.
1: 네. 약간은 날카롭게 풍자하는 듯한 네, 그런 뉘앙스를 가진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네. 자, 그럼 마지막 곡 바로 소개해 주세요.
1: 그 이런 곡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오늘 소개 마지막 곡으로 소개할 곡은 아닙니다만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같은 곡. 그 뭐 전혀 낭만적인 내용이 아니다.
0: 네.
1: 이것도 비슷합니다. 헤이야랑 주제의식이 비슷한데
0: 네.
1: 그게 1970년대 곡이잖아요. 1970년대의 미국의 어떻게 보면 물질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담고 있는 곡이다.
0: 네.
1: 그래서 낭만과는 거리가 먼 곡인데 아무래도 호텔 캘리포니아의 그 멜로디와 그리고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제목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이러면서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0: 네. 네,
1: 잘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0: 네.
1: 이 곡도 그렇습니다. 길버트 오설리번 Alone Again. 근데 Alone Again은 왜 반전이냐면 사실 또 혼자가 되었네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울한 노래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우울의 깊이가 한 지하 1층인 줄 알았는데
0: 네.
1: 지하 한 25층쯤 되는
0: 아 진짜
1: 약간 그런 반전이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 네.
1: 슬픈 노래 맞는데
0: 네.
1: 살벌하게 슬픈 노래.
0: 어느 정도로 살벌한가요?
1: 일단 그 처음에 노래가 시작하면은요 주인공이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거든요.
0: 네.
1: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식 당일에 신부가 안 나타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0: 네.
1: 그래서 다시 혼자가 됐죠. 그런 다음에 결혼식 이제 다시 혼자가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상처를 좀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기도 전에 과거의 상처들이 막 주인공을 괴롭혀요.
0: 예.
1: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인공을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고문하는 네, 그런 파트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0: 네.
1: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또 신을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어디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냐? 마치 짓밟히고 턴다운 항상 거절만 당하는 그런 사람처럼 alone again. Naturally. 알론 어게인 Naturally.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생은 혼자야. 인생은 혼자야.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나에겐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고 노래하는 곡입니다.
0: 슬프다.
1: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죠. 이거 바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0: 네.
1: 길버트 설리번 버전 말고요. 오늘 마지막에 길버트 설리번의 원곡도 물론 좋지만
0: 네.
1: 커버

0: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죠.
1: 어떤 가수가 커버?
0: 이소라 씨가 커버한 게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이소라 씨가 예전에
1: 우와.
0: 팝 커버 앨범을 낸 적이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여기에 굉장히 여러 곡들 나오죠. 네, 우리 서민한 PD 뭐 바로 찾았죠.
1: 네.
0: 이소라 씨가 예전에 그 팝 커버 앨범을 낸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밀었던 게 지금 기억이 나고
1: 네.
0: 이소라 씨가 좋아할 만한 곡이죠. 기본적으로 이소라 씨 음악에도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1: 네.
0: 아마도 그런 어떤 정서 같은 것들이 이소라 씨가 또 자신이랑 맞으니까 아마도 이 곡을 커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얼론 어게인 커버곡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1: 네.
0: 한번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사실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저야 이제 직업이 이거니까 뭐 영어 가사 알고 사실 이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드리고
1: 네.
0: 하지만 굳이 모르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런 것만 아 그렇구만 하고 네. 원래대로 즐기셔도 됩니다.
1: 아니 그래도 이렇게 작가님이 알려주시면 어디 가서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0: 예, 예, 예.
1: 또 전 DJ니까 예, 다음에 예. 이 노래 나오면은 예. 그 생각날 것 같아요. 소개해 주셨던데요.
0: 원래 우울한 노래인데 여러분 진짜 우울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라고.
1: 우울의 깊이가 한 25층 정도 된다고 네, 네, 합니다. 네, 네. 배순탁 작가님에 따르면.
0: 네.
1: 자, 오늘 이소라 씨 목소리로 이 노래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정장까지
1: 49층 1859세 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0: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보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그 전에 배순탁 작가님 소개해 주신 곡이죠. 얼론 어게인 이소라 씨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한미 군당국이 내일부터 연례 연합연습인 을지자유의 방패 UFS를 시작합니다. 27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되는 연습에는 우리군 약 18,000명이 참가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드론과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 변화하는 위협을 연습에 반영해서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연습 기간에는 시나리오와 연계한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14차례 실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뽑는 서울 경기 순회 경선에서 친청계 후보들이 선두권을 차지했습니다.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최민희 16.32, 이성윤 15.97, 한민수 15.2, 박선원 15.04, 서미화 14.52, 김용 14.24, 임미애 5.83, 김영호 2.81%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 합산 이후 박선원 후보에게 선두 자리를 내줬던 최민희 후보는 수도권에서 다시 격차를 벌리면서 1위를 탈환했습니다. 전국 권리당원 표심에선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당선권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호우경보가 내려진 경남 사천 정동면의 강변도로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빗물에 고립돼 소방당국이 출동했습니다. 남성은 강변도로에 차를 세운 채 잠들었는데 눈을 뜨자 차량이 침수돼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스스로 대피한 뒤 강물이 넘쳐 차가 고립돼

0: 했다고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크레인을 동원해서 차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영국 기업이 제조한 장거리 공격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군사 산업시설을 타격한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 15일 우크라이나가 최근 6개월간 영국제 드론을 활용해서 러시아 심층 타격 작전을 전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방산업체가 개발한 제트 추진 드론 야는 탄소 섬유로 제작했고 날개폭 2.9m, 비행 가능 거리는 240km 이상에 달하고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드론의 비행 가능 거리는 965km 이상입니다.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에서 잠자던 북극곰을 일부러 깨운 사람이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이달 초 피오드를 항해 선박 항해 있던 한 사람이 백고동을 울려서 잠자던 북극곰을 깨웠다가 5만 노르웨이 크론에 우리 돈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와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 50에서 100mm, 전남 남해안 최대 60mm,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mm 등입니다. 강다한입니다. 이상으로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나비와 벌은 수분작용을 통해 식물의 번식을 돕는데요. 하지만 덩치가 작아서 크고 무거운 씨앗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대신하는 동물이 코끼리와 원숭인데요. 나뭇잎과 열매를 먹고 배설하는 과정에서 씨앗이 퍼집니다. 만약 이런 동물들이 멸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숲이 줄어들고 탄소가 흡수되지 못해서 기후위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생태계는 하나로 이어져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죠.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야생동물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4788님이 젠디 오당제 들으면서 집안일하고 있어요. 아들아 밥 먹었으면 제발 싱크대 안에 넣어라. 일하고 와서 엉망인 싱크대 보면 진짜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젠디 목소리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많은 엄마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실 텐데 이렇게 라디오 들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시다 보면 그래도 화났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아드님이 좀 밥 먹고 나서 싱크대 안에 넣어놓고 자기가 먹은 거 좀 스스로 치울 줄 아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김연우의 사랑한다는 흔한 말, 최두철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영화 사랑을 놓치다 OST, 연우신의 사랑한다는 흔한 말 오랜만에 들어보고 싶네요. 들려주세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이 사랑을 놓치다, 이 영화 2006년에 개봉한 영화죠. 설경구 씨, 송윤아 씨 주연의 멜로 영화인데 저는 사실 아직 못 봤어요. 우리 두철님이 이 영화 또 좋아하시고 마침 또 OST가 김연우 씨의 사랑한다는 흔한 말. 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예전에 그 영화 봤던 그 기분, 또 추억도 떠오르시고 그런 시간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김연우 씨 콘서트 얘기를 되게 자주 하게 되는데 그만큼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김연우 씨의 그 라이브가 말 그대로 CD를 그대로 삼킨 듯한 너무 만족스러웠던 콘서트 중에 하나라서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이 노래도 라이브로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8979님, 젠디, 지진이 이재훈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 정말 추천합니다. 눈물 날 만큼 마음이 따뜻해지는 드라마예요. 48년 인생에 손꼽을 만큼 최고의 드라마라 추천해봅니다. 아, 그리고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도 살포시 신청해봐요. 드라마를 또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8979님은 제목은 안 보내주셨어요. 그냥 지진이 씨 이재훈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주셔서 찾아보니까 Move to Heaven,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 이 드라마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8979님 보니까 2021년에 공개된 그 OTT 오리지널 드라마더라고요. 이 드라마도 저 못 봤어요. 제가 그래도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보는 편인데 이 드라마 아직 못 봐서 또 우리 8979님이 추천해 주신 드라마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봐야겠습니다.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신청곡도 살포시 또 남겨주셔서 이 노래 틀어드릴 거고요. 그 전에 3056님이 신청해주신 이하이의 빨간 립스틱 먼저 들을게요.

이하이의 빨간 립스틱,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두곡 듣고 왔습니다. 4611님, 오랜만에 남편이랑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했어요. 너무 좋았네요. 오랜만에 또 남편분과 영화 보시면서 데이트하셨나 봐요. 요즘 안 그래도 재밌는 영화들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극장가가 모처럼 좀 붐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호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파이더맨 또 오디세이까지 아주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호프는 못 봤고 한국 영화 좋아하시면 이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스파이더맨은 마블 영화 좋아하신다면 정말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평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오디세이는 봤어요. 일반 영화관에서 봤는데, 그래도, 극장에서 정말 볼만한 대작이잖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세개또 추천을 한번 해봤고요. 우리 4611님은 어떤 작품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7825님, 저는 겨울보다 여름을 더 좋아하는데요. 젠디는 어때요? 뭔가 여름이 주는 생기랄까요? 여름에 먹는 수박도 좋고, 여름에 떠나는 물놀이도 너무 좋아해요. 남은 여름도 알차게 보내야겠습니다. 여름아, 가지마. 오, 여름을 또 좋아하시는 우리 7825님은 또 여름이 지나가는 이 시기가 아쉬우실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무슨 마음인지는 알것 같아요. 여름이 덥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뭔가 생기가 있는 계절이잖아요. 시원한 수박 한 조각에 또 물놀이도 할수 있고. 근데 아직 여름이 다 지나간 건 아니니까요. 남은 날들 또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설레고 즐거워요.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져서. 노래 한 곡도 듣고 올게요. 4565님이 신청해주신 마이클 런스투락의 썸데이.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0: 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서천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 부근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유은은님은 젠디 며칠 전에 알레르기 검사 결과를 듣고 왔는데요. 저는 알레르기가 하나도 없는 특이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와, 알레르기가 하나도 없다는 결과를 받으셨다니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은우님. 주변에 보면은 꽃가루나 뭐 음식, 먼지 알레르기 같은 거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염이 있는데 올해 특히나 그 증상이 좀 심하더라고요. 주변 분들 봐도 그렇고 아무래도 날씨 때문 같기도 하고 계절이나 환경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어쨌든 우리 은우님은 알레르기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7011님, 나르디스의 사랑 하나 보다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2023년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노래예요. 하고 또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나르디스의 사랑 하나 보다, 2023년 제34회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대상 수상곡이네요. 나르디스는 듀오 그룹인데 이 노래를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사랑에 관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아, 제목에 사랑하다 보다가 이미 나와 있구나. 우리 7011님이 또 추천해 주셨으니까 이 노래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나르디스의 사랑하나 보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해에 은상을 받은 곡이 또 있어요. 앤리의 마주 앉아, 이 두 곡 전해드릴게요.

나르디스의 사랑 하나보다 그리고 앤리의 마주앉아 2023년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대상 수상곡 그리고 은상 수상곡을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두 곡 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추천해 주신 7011님 감사합니다. 5833님, 자영업 시작하면서 명절이나 생신에도 한번 찾아뵙지 못했는데 엄마가 수술을 받으신다고 해서 급히 내려가는 길입니다. 안전하게 빨리 내려가서 엄마 보고 싶네요. 아, 어머니가 수술을 하셨나 봐요. 우리 5833님 마음도 좀 급하고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자영업을 하다 보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번에는 어머니 곁에 가셔서 많이 손도 잡아드리고 또 따뜻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도 해드리면서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수술도 무사히 잘 끝나시고 하루빨리 건강 되찾아서 다시 편안하게 웃으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두 분에게도 좋은 소식 있기를 함께 응원할게요. 9701님, 젠디, 저에게 주는 생일 선물로 등록했던 드럼 연습실 한 달 이용이 끝났어요. 정말 신났었는데 백수라 연장 등록은 못하게 돼서 속상하고 아쉽네요. 그래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뭐. 그동안 저의 드럼 연습곡이었던 김현철의 달의 몰락 들려주세요. 아, 그러셨구나. 생일 선물로 스스로에게 드럼 연습실을 선물해 주셨었나 봐요. 한 달 동안 정말 신나게 보내셨었던 것 같은데 아쉽지만 연장을 못하셨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주셨어요.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그 실력 또 그 즐거웠던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또 드럼에 대한 열정 놓지 마시고 김현철의 달의 몰락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그 전에 7235님 함정숙님이 신청해 주신 바브라 스트레이샌드의 Woman in Love 전해드릴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큐레큐.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몇 개 더 살펴볼게요. 2237님이 매일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요. 출근해서 사람들 마주하는 것도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나마 저를 챙겨주고 친근하게 대해주는 몇몇 동료들 덕분에 겨우 버티고 있어요. 아, 그런 생각 들죠. 우리 직장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 내일 하루 힘차게 또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훈님이 드라마 봄밤의 사운드 트랙 레이첼 야마가타의 노 디렉션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끝곡으로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내일까지 연휴죠. 아, 그러고 보니까 2237님 내일 쉬실 수도 있겠네요. 내일 휴일이라서. 근데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우리 오당재 가족분들 중에는. 내일 요즘 우리는 코너에서는 민호 아나운서 대신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인지심리학자 이고은 교수님과 함께 요즘 어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끝곡 레이첼 야마가타의 노 디렉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2: 후보가 김영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사퇴했습니다. 임미애 후보는 서울 경기 순회 경선 직후 SNS를 통해 김인석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 보인다며 당대표와 긴밀하게 손발을 맞춰 일할 최고위원이 3명은 돼야 한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영우 후보 역시 비슷한 시각 SNS에 최고위원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용 후보를 지지한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자가 사퇴하면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 처리한 뒤 득표율을 재산정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영국 기업이 제조한 장거리 공격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군사 산업시설을 타격한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현재 시간 15일 우크라이나가 최근 6개월간 영국제 드론을 활용해서 러시아 심층 타격 작전을 전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방산업체가 개발한 제트 추진 드론 야는 탄소 섬유로 제작했고 날개폭 2.9m, 비행 가능 거리는 240km 이상에 달하며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드론의 비행 가능 거리는 965km 이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14일 밤 러시아 모스크바주 일대를 겨냥한 역대 최대 규모 공격을 벌여 최소 한 명이 숨졌다고 포로비오프 모스크바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와일드베리스 물류창고가 있는 포돌스크 지역이 피격돼서 83세 남성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시설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와일드베리스가 군수물자를 유통한다면서 물류창고를 집중적으로 공습하고 있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822대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에서 잠자던 북극곰을 일부러 깨운 사람이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이달 초 피오르드항의 선박에 있던 한 사람이 백고동을 울려 잠자던 북극곰을 깨웠다가 5만 노르웨이 크론에 우리 돈으로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스발바르는 북극곰을 방해하거나 유인 또는 추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의 사망자 수가 51명으로 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현지 시간 15일 5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후까지 사망자 수는 38명이었지만 매몰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13명이 늘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와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엔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강다한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갓은 두루마리 휴지심 한 개에 100원, 아이스팩 한 개에 500원.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된다는 거 아십니까? 휴지심은 어린이집 놀이재료나 반려동물 장난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어엿한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버릴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고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1: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3: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카이스트와 손잡고 피지컬 AI 공동 연구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젠승황 엔비디아 CEO는 앞으로 로보틱스가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 될 거라 전망했는데요. 정부도 피지컬 AI를 국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보고 160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 각국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막대한 투자가 곧바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이 될 수 있을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또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에서 기술 주도권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도 냉정하게 점검해봐야 합니다. 피지컬 AI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 잠시 후 공경철,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8월 16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에
6: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기대가 몰리다 보니까 또 조금 약간의 뭐 기대감과 불안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피지컬 AI 말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물리적인 인공지능이죠.
2: 네.
1: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물리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몸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정말 지능이라면 컴퓨터 안에만 있고 싶지 않겠죠.
2: 그렇겠죠.
1: 당연히 세상에 나와서 진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서로 이제 뭔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본인만의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진짜 어떤 액션을 하고 싶을 거잖아요.
2: 예.

0: 거의 모든 영화에서 나오는 그냥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러니까 AI가 이런 화면 안에서만 있다가 실제 세상으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관점에서 피지컬 AI가 에이전틱 AI 다음에 마지막 단계다. 라고 뭐 실제로 젠슨 황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피지컬 AI를 거의 AI의 마지막 어떤 진짜 어려운 소위 말하는 끝판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AI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언어지능을 모델링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모델이고 그 언어지능을 굉장히 고도화를 했더니 여기에 판단지능이 더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AI 시대를 맞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물리지능이라는 거는 조금 언어지능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르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물리지능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그러니까 내그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워나가는 그 물리지능의 학습 단계를 보면 이게 꼭 언어지능의 학습 단계나 언어지능의 구조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지컬 AI는 사람의 어떤 물리지능을 이 학습해 나가는 그런 과정, 사람이 이제 물리지능을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걸 이제는 인공지능과 유사하게 어떤 구조화하고 알고리즘화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AI가 화면 바깥으로 나오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술적인 뭐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I가 어떤 로봇이라는 몸에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이 물리지능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AI가 이것도 상당히 많이 이해하고 있나? 이렇게 의구심이 들었던 게, 아니면 기대감이 들었던 게,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 조그만 거 운영하다 보니까 가끔 AI에게 작업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마치 물리법칙을 이해하는 듯한 그 영상의 그 내용, 맥락을 이해하고 넣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텍스트로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분명 예를 들어서 공이 튀긴 다음에 어디로 한번더 튀겨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거기 텍스트로 써주지도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공이 움직인다든가 사람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화면상에서 구현되는 약간의 물리적인 맥락의 이해가 있길래 현실 세계에서도 이제 곧 나오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까?
0: 너무 좋은 예를 드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책으로 공부하고 아니면 영상으로 봐서 공부할 수 있는 건 AI가 지금 다 잘하죠. 그거는 뭐 어지간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1: 그럼,
0: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테니스 라켓을 들고 공이 튕겨져 올때 어느 지점에 가서 어떻게 내 몸을 흔들어야 내가 이 스윙을 해야 저 공을 정확하게 받아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내 몸으로 습득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으로만 공부해서는 절대 내가 습득할 수 없는 물리지능인 거죠. 가령 그 혹시 운동 좋아하시나요?
1: 뭐 예전에 농구 재밌게 했어요.
0: 아, 농구요? 예를 들면 그 농구에 이제 슈팅 연습을 막 하실 때 생각을 계속 하시나요?
1: 아니죠. 반복 훈련을 하죠. 동일한 훈련을.
0: 반복 훈련을 하다가 어느 정도 반복이 됐는데 이게 잘안 들어가면 그때서야 판단을 하시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
1: 맞아요.
0: 스윙을 약간 그 폼을 좀 바꿔볼까? 그때서야 이제 언어지능과 판단지능이 개입을 하는 거고 한번 내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다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내 몸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계층화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판단과 언어와 논리와 이런 걸로 뭔가 이 수정 보완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한번 어떤 결정이 일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내 몸을 또 학습을 시키는 또 물리적인 과정이 있고 그런 식으로 실제 물리지능이라는 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계층화가 필요하고 이 모든 걸다 언어지능과 판단지능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가령,
1: 이해합니다.
0: 농구 이게 슈팅을 하는데 진짜 그좀 유능하신 코치분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운동할 때 몸에 힘 빼고
1: 맞아요.
0: 몸에 힘 빼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힘을 쭉 그냥 힘 빼고 던져봐라.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쭉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는 거의 뭐 스포츠 트레이닝의 거의 뭐
1: 정석이죠.

0: 거기지 않습니까? 예. 네, 뭐 거의 뭐 모든 스포츠 영역에다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네. 로봇을 제어하는 물리 지능도 거의 똑같은 원리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지컬 AI 요즘 정말 뜨거운 화두니까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또 또 다른 형태의 반증이다 생각했던 게 이 피지컬 AI 기술이 곧 가시권에 있고 잡힐 듯 잡힐 듯 하니 많은 회사들 돈 벌어야 되는 회사들이 이 얘기를 인구에 회자하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새로운 기술 경쟁력의 중심에 있는 피지컬 AI. 가시권이니까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0: 사실 지금 이제 큰 틀에서 피지컬 AI가 AI의 어떤 마지막 단계 내지는 이 다음 단계고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나라한테는 대한민국에게는 정말 피지컬 A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저도 뭐 진짜 정말 가슴 깊이 동의를 하고 똑같이 느끼는 반대. 근데 피지컬 AI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그 문장들을 제가 잘 들어보면 네. 이거 여태까지 많이 했던 건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많아요.
1: 예.
0: 가령 이 로봇이라는 분야를 다루는 그 커다란 학회가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인 이제 가장 큰 학회를 보면 항상 이 인텔리전트 로보틱스랑 오토메이션을 약간은 분리해서 공존시켜오면서 우리가 발전을 해왔거든요.
1: 예.
0: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로봇이야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 그런 청소기도 있고 산업용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로봇이 있잖아요. 예. 근데 크게 보면 이제 지능을 넣고 싶은 로봇이 있고 내가 어떤 시킨 일을 정말 안정적으로 실수 없이 반복하면 좋겠는 로봇이 있는 거예요.
1: 예.
0: 근데 그 두 가지는 비슷한 듯 조금 느낌이 달라요.
1: 그렇죠.
0: 네. 후자는 아무래도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되고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규제를 받아야 되고
1: 예.
0: 전자는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지능적으로 나를 잘 알아들어야 되고 뭐 내가 굳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뭐 그런데 이게 지금 피지컬 AI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꼭 그 뭐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인텔리전트 로보틱스 지능형 로봇이라는 분야와 오토메이션 자동화라는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아니라
1: 네.
0: 기존에 우리가 잘 했던 거를 AI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 공학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기술들을 한번 재해석해보자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보이거든요.
1: 예.
0: 그러면서 물론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죠. 왜냐하면 예. 예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컴퓨팅 파워가 있고요.
1: 예.
0: AI 기술들이 있고 예전에는 쌓지 못했던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좀 어려웠던 게 이제는 가능해진 게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예전에 분명히 잘했던 게 있는데 그거를 또 너무 약간 간과하고
1: 네.
0: 모든 걸 또 다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피지컬 AI가 새로운 중심으로 온 거는 분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태까지 잘해왔던 거를 너무 간과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1: 예.
0: 그럼 이제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피지컬 AI가 왜 이렇게까지 화두에 오르고 진짜 이게 전 세계적인 조류인 거냐 아니면 한국에서만 이런 거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
1: 예.
0: 꽤 있잖아요.
1: 맞아요.
0: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피지컬 AI에 거의 모든 걸 다 걸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1: 그 정도예요?
0: 네. 이게 왜냐하면
1: 예.
0: 사실 우리 GPT 모멘트라는 게 있었죠.
1: 네.
0: 2022년도 말에 챗GPT 나왔을 때 그때 한국에서는 약간은 다소 방관자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조금 자기안위적인 이 말씀들이 뭐 예를 들면 지금 AI가 과연 비즈니스 모델이 있느냐, AI가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냐, 저렇게까지 투자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다른 시각에서는 우리가 미국처럼 똑같이 하기는 어렵다.
1: 네.
0: 그러면서 뭐 데이터, 컴퓨팅 또는 인재 등등 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미국처럼 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다가 두 번째 충격을 받았죠. 우리가 그 2025년 초였던 것 같은데 딥시크가 나왔을 때
1: 네.
0: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이제 적은 규모의 그런 GPU 인프라를 가지고도 저 정도 퀄리티의 LLM을 만들어낼 수가 있던 거였구나.

0: 라는 거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이제 좀 약간 충격 아닌 충격을 예. 받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AI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지금의 캐치프레이즈는 AI에 있어서 글로벌 3강이 되자라는 네. 거잖아요. 예. 근데 뭔가 조금 아쉽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많이 투자해서 3강이 되자라는 게 물론 3강도 대단한 거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제 피지컬 AI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네.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다분히 어떤 기술이 앞서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선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이 좀 많이 담겨 있다라고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이 좀 됩니다.
1: 예. 뭐 결론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피지컬 AI 분야에 가장 앞에서 이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글로벌 3강 가능은 한 거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0: 저는 피지컬 AI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의 목표는 글로벌 3강이 아니라 예. 2030년 글로벌 1강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우리가 피지컬 AI만큼은 이 세계 최고의 선두를 놓치지 말자. 예. 라는 게 목표고요. 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6월 말에 있었던 뭐 메가 프로젝트 네. 대통령님의 메가 프로젝트 선언에도 보면 이제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요 세 가지에 2000조를 투자를 하겠다. 예.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피지컬 AI 글로벌 넘버 원. 이거는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그냥 AI를 바라봤던, 그러니까 LLM을 바라봤던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피지컬 AI가 뭔지를 정말 잘 이해하고 우리가 진짜 갖고 있는 정말 강점이 있거든요. 피지컬 AI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뭐 모두가 다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제조 기반의 예. 여러 가지 이제 산업 인프라를 갖고 있다 보니 이 피지컬 데이터가 많아요. 네. 그 피지컬 데이터를 우리가 정말 잘 다루고 이거를 이제 자산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AI가 본인의 AI를 피지컬화해서 그거를 넣는 건 로봇이잖아요. 예. 그 로봇의 하드웨어의 근간이 되는 뭐 액추에이터나 아니면 여러 뭐 제어 회로나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또 잘 하고 있고 네. 잘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우리의 제조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이 피지컬 AI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잘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1: 네. 사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카이스트와 엔비디아도 피지컬 AI 분야에 공동 연구를 하기로 시작했다. 이렇게 발표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우리 많은 기업인들이 미국에 방문하고 와서 얻은 대표 중에 성과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또 이 카이스트와 엔비디아가 같이 피지컬 AI 분야 공동 연구하는 그 센터에 교수님께서 센터장을 맡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어떤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까?
0: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사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GPU 인프라와 네. 본인들이 만들고 있으니까요. GPU 인프라와 그다음에 AI를 연구 개발하는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피지컬 AI로 나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족한 건 사실은 데이터와 도메인 널리지라고 하죠. 네. 그 현장에 있는 그 도메인 네. 지식과 그다음에 그 도메인 지식과 AI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그 피지컬 AI들을 네. 직접 실증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선 필요한 거고요.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는 그 정반대를 가지고 있고 또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거를 저희가 또 굉장히 부족하죠.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라는 관점에서 엔비디아와 이제 대한민국이 서로 공존한다라는 점은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결론인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카이스트와 피지컬 AI를 그 피지컬 AI라는 분야에서 함께 연구하기로 이제 결정이 된 거는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뭐 여러 이제 피지컬 AI를 다루는 인재 그리고 도메인 날리지를 정말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야의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꼭 이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그 여기서 파생된 여러 그런 뭐 창업 네트워크나 예. 여러 이 산업을 이끄는 여러 가지 리더십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함께 연구하기에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0: 것 같고요. 저는 그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의 이제 인간 물리 지능 연구 센터라는 센터의 이제 공동 센터장인데, 네. 요 센터가 지금 이제 저 엔비디아에 보면 AI 테크놀로지 센터라는 게 있어요.
1: 예.
0: 이게 여러 이제 나라들의 이 AI, 그러니까 정확히는 NVAITC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이제 연구 센터들을 몇 개씩 이렇게 설립을 해놓고 분야를 정해가지고 심도 있게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요 NVAITC의 이제 첫 번째 조인트 랩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간물리지능연구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아. 제가 이제 그 약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 시총 1등 기업하고 뭔가 코업을 한다 하니까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도 앞으로 전개될 것 같다 희망도 갖게 되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우리와 연구개발을 하는 게 데이터 현장 지식, 뭐 실증 인프라 이런 것들 본인이

0: 이런 복잡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서 그 다음에 센터 만들자가 아니고
1: 예.
0: 일단은 MOU를 하고 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번 해결하는 가버넌스 그룹을 먼저 만들자.
1: 네.
0: 라고 해서 제일 먼저 만든 게 이제 공동위원회를 만들었고요.
1: 예.
0: 그거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다 안건으로 올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가장 이 서로가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최대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이제 막 토론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나 뭐 카이스트로 보나 우리나라 전체를
1: 예.
0: 보나 아주 중요한 이런 논의의 장이 되는 것 같아요.
1: 예.
0: 네, 이런 피지컬 AI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뭐 무슨 AI 인프라부터 인재 뭐 아니면 데이터 뭐 이런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게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서로를 존중하고
1: 네.
0: 또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진짜 뭐 중요한 어떤 우리의 네, 뭐 자산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피지컬 AI 분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못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공경철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모시고 피지컬 AI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에 1부 마지막에 엔비디아와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연구센터를 맡게 됐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기대를 가져도 좋을지 한국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아직 토대가 되고 있는지 말씀 쭉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뭐 당연히 꼭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도 피지컬 AI 분야에 진짜 글로벌 1등이 되면 참 좋겠는데 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잘못된 걸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독특하게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거는 워낙 우리나라에 큰 회사가 없어서 그런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큰 화두를 던지면 생각보다 이렇게 가슴 뜨거워지는 경우가 적은데요. 제조는 워낙 잘하는 회사가 많아서 그런지 제조 파트에서 뭔가 이슈를 던지면 야 정말 산업 전체가 후끈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때 또 한 번 있었던 일이 3D 프린팅 기술 발달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3D 프린팅 기술이 전 제조에 완전히 생태계를 들어엎을 것이다.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제조 경쟁력을 지키고 또 기업들도 각각의 입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아 그때 3D 프린팅 기술이 고도화되기 전에 우리가 너무 선도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하다 보니 결국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해외에서 3D 프린터 만든 그거를 교육 현장에 산업 현장에 수입해다가 그거 까는 업체들만 떼돈 벌었던 그것도 피지컬 AI도 혹시나 그런 과오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 저 지금 네 진짜 오래 묵었던 체증에 갑자기 사이다 한 방 탁 마신 것 같은 고맙습니다. 기분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피지컬 AI를 육성해서 우리나라가 1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건 당연히 인재죠.
3: 그렇겠죠.
4: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로부터 우리의 진짜 미래를 그러니까 피지컬 AI를

0: 정말 그들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우리가 장을 열어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미래 인재가 피지컬 AI를 학습할 수 있도록 빨리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로봇을 그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중국산 로봇을
1: 맞아요.
0: 구매해서 예. 이제 뭐 연구소에 이렇게 보급을 한다거나
1: 예.
0: 아니면 빨리빨리 해봐라고 하면서 어디 진짜 약간은 외려나 싶을 정도의 약간 어설픈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도 네. 일단은 뭐 구매해서 빨리 뭐 뿌려보자 뭐 이런 예. 일들이 벌써 벌어지고 있고요. 내년도에 정부 예산의 상당액이 휴머노이드 보급 사업으로 지금 이미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저도 이 로봇을
1: 네. 네
0: 저도 이 로봇을 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1: 예.
0: 그리고 이제 또 교육 현장을 이끌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참 많이 좀 걱정이 되는 분야이긴 네.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3D 프린터 외국산 그냥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깔아주는 것밖에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 일단 인재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본인이 스스로 빨리 첫 번째 조건은 경쟁하지 말고
1: 예.
0: 합심해서
1: 네.
0: 우리가 진짜 바라는 그런 피지컬 AI 시스템을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1: 예.
0: 우리가 뭐 외산 로봇을 빨리 경험해봐라고 해서 그거를 경험을 아무리 잘해본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중국산 로봇의 수리센터에 들어가는 인재들을 기를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1: 네. 네. 자연스럽게 인재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려보면요. 로봇이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화하기 위한 첫 단추일 것 같은데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 인구와 인류와 같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데이터 확보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디가 병목현상 있나요?
0: 일단 이 피지컬 AI는 진짜 문자 그대로 피지컬 해야 되니까
1: 예.
0: 이게 물리 현상을 이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1: 예.
0: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이게 예전 로봇하고 좀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면서 그냥 알아서 막 움직이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1: 예.
0: 이거는 실제로 물리 현상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기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지금 피지컬 AI용 로봇인데
1: 네.
0: 그러려고 하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로봇이 필요한 거죠.
1: 예.
0: 그래서 로봇이 먼저냐 아니면 데이터가 먼저냐가 아니라 어차피 데이터를 얻으려면 좋은 로봇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럼 로봇을 잘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부품은 액추에이터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피지컬 AI용 액추에이터라는 게 그만큼 이제 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기술로 이제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액추에이터 부분이 정말 좀 정말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모듈화되고 네. 그게 우리의 미래 인재들한테 그 액추에이터 모듈이 전달이 돼서 이들이 그 액추에이터 하나는 사실은 만들기가 굉장히 좀 난해하긴 합니다. 안에
1: 네.
0: 워낙에 이제 좀 고도한 기술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고
1: 네.
0: 근데 그런 뭔가 액추에이터 모듈만 잘 전달이 되고 이거를 학습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는 그들에게 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뭐 일례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피지컬 AI용 액추에이터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기업은 몇 개 있고요.
1: 예.
0: 국가적으로 투자도 상당히 하고 있고
1: 예.
0: 당장 이제 몇 주 전에 저희가 원래 그 웨어러블 로봇 잘 만들려고 이제 갖고 있었던 그 액추에이터를 기술을 이게 피지컬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좀 공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이름이 팩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그 피직스 레디 액추에이션 모듈,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이제
1: 예.
0: 팩트라는 모듈을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했고 그때 저희가 막 그 서킷 브레이크 막 걸리고 정말 난리가 난 그 날이었는데
1: 네.
0: 그러니까 보면 이미 저희는 이렇게 지금 막 새로운 것처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저희 대중분들이나 뭐 아니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최소한 이제는 피지컬 AI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액추에이터구나는 최소한 다 알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네. 그래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액추에이터가 우리 사람 신체로 따지면 관절입니까? 근육입니까? 혈관입니까? 뭡니까?
0: 네. 좋은 질문이신데 예. 사람의 동작은 근육 때문에 그러니까 근육 덕분에

0: 만들어지죠.
1: 네.
0: 근데 이게 근육 덩어리만 있다고 해서 동작이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1: 네.
0: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이 펜을 바닥에 있는 펜을 집어 올려서 어디로 움직여야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죠. 먼저
1: 네.
0: 나는 어떤 펜을 들어서 어디 옮겨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예. 이제 언어 지능의 영역이고요.
1: 예.
0: 이건 AI가 해야 되는 영역이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 내가 예전에 이거를 어떻게 해봤더니 펜을 잘 들어서 잘 옮기더라라고 하는 기억이 있죠.
1: 예.
0: 이제 그 기억은 보통 뭐 손에나 아니면 뭐 간뇌나 이런 데서 이루어집니다.
1: 네.
0: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에 보면 근육 자체에도 센서가 있어요.
1: 예.
0: 사람 몸에 다 근육에 센서가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힘을 정교하게 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속도를 제어를 하고 어떤 힘을 가지고 얘를 싹 내려놨을 때 펜이 뭐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얘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근육 단위에서 일어나는
1: 예.
0: 그래서 이게 근육이라고 하는 그 구동 메커니즘만 있는 게 아니라
1: 네.
0: 이 근육을 잘 제어하기 위한 제어 알고리즘까지가 포함된
1: 예.
0: 그래서 여러 가지 반사 반응이 다 포함된 전체가 소위 말하는 로봇으로 치면은 액추에이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1: 네.
0: 같아요.
1: 네. 단순히 근육만을 뜻하는 게 아니었군요. 하긴 근육 역할을 하는 건 모터만 있어도 되는데 굳이 뭐 액추에이터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었는데 아,
0: 네.
1: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현실에서 로봇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는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거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또 우리 청취자분들 우린 다 로봇을 잘 화면으로 유튜브로만 보잖아요. 아니 그럼 다 끝난 거 아닌가? 탁구도 치고 쿵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던데 뭘 더 할 게 있다는 건지 나는 탁구도 저렇게 잘 못 치고 쿵우도 저렇게 잘 못 하는데 볼펜 정도야 그럼 당연히 집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0: 네. 일단은 그 액추에이터라는 게 정말 정교하게 힘을 잘 구현하고 그다음에 그 액추에이터 하나에서 뭔가 이 우리는 다 중력에서 살고 있잖아요.
1: 네.
0: 중력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력을 잘 보상하고 내가 원하는 이 동작을 아주 정교하게 그것도 부드럽게 만들어낼 수 있게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동작

0: 판단을 하는 거가 이제 보통 지금 얘기하는 AI,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AI를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건데
1: 네.
0: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정말 잘 구현되는 몸을 만들었다고 치면 액추에이터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이제 진짜 AI 하시는 분 내지는 정말 AI 전공자들과 AI 관점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그 로봇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가는 거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기대하고 있는 그 로봇 시스템을 완성하자라고 하는 거에 AI는 핵심 기술이죠.
1: 네.
0: 그 이 AI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 데이터도 핵심인 거고 근데 이게 다 되게 얽혀있는 게 데이터를 잘 얻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몸이 필요하고
1: 네.
0: 이 정말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좋은 로봇이 나와야 되고
1: 예.
0: 이 좋은 몸은 또 굉장히 좋은 액추에이터에서 기반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스토리를 잘 이렇게 꿰어보면 결국에는 액추에이터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한 이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이번에 카이스트하고 엔비디아가 같이 운영하는 센터에서는 이 액추에이터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연구가 크게 비중을 차지합니까?
0: 이번에 엔비디아랑 같이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인간의 어떤 물리지능을 제대로 좀 파보자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사실 액추에이터 기술은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궤도에 올라있기 때문에
1: 그래요.
0: 이거를 지금 와서 뭔가 새로 이렇게 연구를 하자라고 오픈하기보다는
1: 네.
0: 이제는 액추에이터의 어떤 활용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일련의 그 피지컬 AI의 구조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제 우리가 잘 아는 AI로 판단을 하고 그 판단 하에서 정말 이제 이 판단에 따라서 구동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로봇의 몸을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데이터를 쌓고 이게 그냥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피지컬 AI가 아니라 아티피셜 피지컬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좀 인공적인 물리지능
1: 네.
0: 사람의 물리지능을 그대로 인공적으로 한번 모사를 해보자,
1: 네.
0: 카피를 해보자라는 그런 철학인데
1: 네.
0: 이번에 엔비디아랑 저희가 연구센터를 만들 때 저희가 내건 캐치프레이즈도
1: 네.
0: 우리는 인간의 물리지능 전문가들이니까 이 프레임을

0: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여러 현장에 응용이 돼야 될 텐데 응용하는 그러니까 피지컬 AI의 응용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1: 네.
0: 뭐 지금 이제 우리 나라 관점에서 막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제조 피지컬 AI가 있고 그다음에 또는 뭐 의료나 재활 영역에서의 피지컬 AI가 있는 거고 내지는 국방 영역도 있는 거고
1: 네.
0: 우리 일상생활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라는 관점에서 이제 인간의 물리 지능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같이 연구를 해보자라는 게 되면 이제 응용 분야별로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라는 거는 이미 좀 상호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1: 네. 네,
0: 그거는 뭐 지금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번에 양쪽에서 같이 하기로 했던 건 이제 물리 지능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보자 이거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피지컬 AI가 정말 중요한 분야라는 걸 조금 알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연구들 하시나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물컵 드는 거를 로봇에게 가르치려고 실제 뭐 사람이 뭐 이상한 옷 입고 그 머리 위에 이마에 카메라 하나 달고 같은 동작 반복하면서 뭔가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있어 보이고 또 그냥 유튜브에서 컵 드는 장면들 잔뜩 있는 것들 유사한 그런 뭐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에게 알려주려고 만든 데이터는 아닌데 그런 거 계속해서 넣어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디지털 트윈처럼 가상 공간에서 물컵을 드는 그걸 모사해서 똑같이 하는 것들도 해보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물리지능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판단되는 방법론은 뭐가 있습니까?
0: 진짜 정말 좋은 부분들 많이 이제 스터디를 하신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투자나 경제적으로 또 네.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0: 왜냐하면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새로 태어난 산업이 하나 있잖아요. 데이터 예. 팩토리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뭐 아주 난리죠. 그냥 네. 그런 데이터를 많이 쌓기 위해서 뭐 축구장 몇 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여기에 전기를 넣기 위해서 뭐 원전을 하나 끌어왔다 뭐 이런 뉴스도 들릴 정도로 난리인데 벌써 약간은 하나의 트렌드를 좀 지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뭐 많이 나오는 예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 농구 좋아하신다고 예. 했으니까 농구에 3점 슛을 잘 넣기 위해서 3점 슛을 잘 쏘는 유튜브 영상을 한 만 번쯤 보셨다라고 하면 3점 슛이 잘 들어갈까?
1: 아무 소용없습니다.
0: 거의 같은 원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옆에 이제 로봇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막 옷을 입고 조작을 하면서
1: 예.
0: 저 로봇에서부터 데이터를 막 얻고 그 데이터를 다시 로봇에게 학습을 시키면서 하는 거는 지금 동작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학습을 시키는 원리 자체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그 트랜스포머라는 그 AI 모델 기반으로
1: 네.
0: 언어지능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1: 네.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모델은 사실은 언어를 잘 구사하고 판단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모델인데
1: 예.
0: 이 모델을 그대로 로봇의 행동을 제어하는 데 지금 사용하려는 노력들인 거고
1: 네.
0: 그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인데 최근에 그 피겨 AI라는 회사가
1: 예.
0: 나름 이제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아주 선도하고 있는 업체로 꼽히죠.
1: 예.
0: 피지컬 그 AI 분야에 그 피겨 AI라는 기업의 피겨라는 로봇이
1: 네.
0: 이렇게 지속적으로 막 오는 그런 이제 짐들을 그 파셀들을 이렇게 뒤집기도 했다가
1: 맞아요.
0: 바코드 찍고 막 그거를 이제 막 며칠 동안 하는 걸
1: 예.
0: 이제 시연을 했는데 그 전에 봤던 휴머노이드와는 판이 다르게 안정적이고
1: 예.
0: 굉장히 이제 부드럽기도 하고
1: 예.
0: 진짜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1: 네.
0: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피겨 AI에서 이번에 적용한 알고리즘도 계층을 나눴습니다. 판단을 하는 AI를 따로 나누고 그다음에 전신을 로봇의 전신을 제어하는 AI를 중간 계층으로 두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근육 레벨을 제어하는
1: 네.
0: 아예 그 엣지 레벨에서 그러니까 그
1: 네.
0: 구동기가 얼마나 힘을 잘 내는지를 제어하는 그 기술들을 나눠서
1: 예.
0: 이렇게 사람처럼 분산 지능으로 했더니 훨씬 더 로봇이 제어가 잘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1: 네.
0: 최근에 로봇의 방법은 그 액추에이터의 안정적인 구동을 하기 위한 기술들은 다 액추에이터로 들어가는 게 트렌드인 것 같고요.
1: 네.
0: 예전에는 이거를 전부 다 중앙 컴퓨터에서 다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뭐 운동에 대한 지능, 내지는 이제 말단에서의 그런 그 피지컬한 지능, 그러니까 물리적인 지능들.

0: 있는 액추에이터 모듈로 다 들어가고 예. 그 중간 단위에서는 로봇의 안정적인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전의 오토메이션과 같은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는 게 지금의 트렌드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일단 몸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진짜 잘하는 그런 AI를 최상위단에 올리자라고 네. 해서 약간 각자의 역할을 좀 구분하고 기능을 구분하고 그런 협업 체계를 만들고 네. 하는 그런 게 지금의 뭐 로봇의 어떤 기술의 트렌드다라고 최신 트렌드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요즘 또 당혹스러운 단어 하나가 로봇 산업에서 나오더라고요. 로봇 산업을 플랫폼화한다. 플랫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웹이나 앱에서 쓰는 여러 플랫폼 기업들을 머릿속에 생각해내는데 로봇 산업의 플랫폼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0: 참 중요한 질문이시고 제가 그 로봇 기술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이제 설명을 예전부터 했을 때 예전에는 플랫폼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던 그런 시기에는 아 플랫폼은 그냥 뭔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니야? 뭐 이런 말씀들을 예. 많이 하시고 근데 사실 제가 예전부터 이게 플랫폼화가 돼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에 기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기술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제가 이게 우리나라에 진짜 인재들이 넘쳐나고 막 뭐 예를 뭐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자본력이 넘쳐나고
1: 예.
0: 그런 상황이면 다 좋아요.
1: 예.
0: 뭐 너도 나도 다 그냥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는 아쉽게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뭐 지금까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인 것 같긴 한데 우리는 너무 내부 경쟁이 심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어느 팀에서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더라도 이게 전파가 되기보다는 다른 팀에서 경쟁적으로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야, 이래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진짜 빠르게 급변하는 이런 이제 기술 발전 시대에 우리나라가 과연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그 정말 만드는데 많은 투자금과 시간과 노력과 또는 독창성 내지는 천재성이 필요한 그런 소수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거는 과감하게 모듈화를 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다 보급을 하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USB나 HDMI나 이런 게 딱 어떻게 보면 표준화가 되고 나니까
1: 네.
0: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이 주변 장치들이 다 탄생을 했잖아요.
1: 예.
0: 그런 것처럼 뭐 로봇으로 치면은 어떤 표준 데이터셋 그리고 액추에이터 모듈 뭐 이런 것들은 좀 모듈화를 잘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만들자.
1: 네.
0: 대신에 정말 많은 우리나라의 진짜 인재들 또는 뭐 천재들
1: 네.
0: 뭐 이런 친구들은 이거를 똑같은 걸 또 만드느라고 그 에너지를 낭비하게끔 하지 말고
1: 네.
0: 진짜 본인들이 정말 원하는

0: 아무리 삼성, LG 네. 뭐 이런 진짜 굴지의 대기업이라도 피지컬 AI를 혼자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피지컬 AI 내지 로보틱스는 이거는 그냥 브랜드 오브 코리아고
1: 예.
0: 뭐 그냥 애초에 메이드 인 코리아고 이거는 네. 그냥 한국의 어떤 국가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아. 보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네.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플랫폼화가 돼야 된다. 근데 네. 그 플랫폼의 주체가 뭐냐라고 하면 대한민국이다라는 아. 거였죠.
1: 예.
0: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약간 하나의 약간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예. 지난주에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액추에이터 모듈을 만들고 물론 모든 기능을 다 열지는 않았고요. 그중에 이제 일부 소수의 그 기능을 열어서 그 몇몇 저희 진짜 똑똑한 학생들한테
1: 네.
0: 액추에이터라는 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해커톤을 했습니다.
1: 네.
0: 지난주에. 그래서 100시간 동안 만들고 싶은 로봇을 알아서 만들어보기. 이런 해커톤을 했어요. 이게 예. 근데 사실은 우리 뭐 정부 지원받고 하면 로봇 한 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1: 예.
0: 근데 제가 이제 실험해보고 검증해보고 싶었던 건 이런 요소 기술만 제대로 주어지면 우리나라의 미래들이 인재들이 또는 천재들이 어떻게까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나를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1: 예.
0: 근데 그 10팀이 이제 저희 액추에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막 굉장히 다양한 로봇들을 만들었는데 마지막엔 정말 상상력이 이렇게까지 표현될 수 있고 발현될 예. 수 있고 실제로 구현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거 보면 우리는 그런 진짜 몇몇 진짜 그 소수의 어떤 부품들만 표준화해서 제공하고 데이터만 과감하게 공유하고
1: 네.
0: 그다음에 너무 경쟁적인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이 성과를 즐기는 거야라는 문화적인 부분만 좀 만들어주면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 피지컬 AI는 한두 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국가산업으로 플랫폼화 될 수 있겠다라는
1: 네.
0: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검증은 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그런 또 성과들이 있었군요. 자, 오늘 이렇게 모처럼 출연해 주셔서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내용도 소개해 주시고 로봇 산업의 이해도를 좀 깊이감 있게 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 전달해 주셨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노력들이 실제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건 액추에이터 이렇게 보십니까?
0: 물론 이제 피지컬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액추에이터가 맞는데 근데 그 액추에이터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기 때문에
1: 네.
0: 그 액추에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로봇들을 만들어내고 그 로봇들에 이제 그 물리 지능을 넣고 그걸 기반으로 또 AI가 접목이 되고 하는 이제는 진짜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에 좀 더 집중해야 될 때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모처럼 또 급변하고 있는 피지컬 AI에 대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경철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2: walk it. 안녕하세요.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여러분

0: 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레바논 남부에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현지 시간 14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1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폭발물 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 군인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에 대한 합당한 보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암환자의 체중과 근육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합병증인 암악액질을 천연물과 장내 미생물을 통해 개선하는 기술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는 천연물 유효성 최적화 연구센터 연구팀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조절해서 암악액질을 개선할 수 있는 천연물 후보물질과 작용 원리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4천여 종의 천연물을 분석해서 마이켈리 올라이드, MCL이 암악액질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MCL은 천연물 유래 화합물인데 면역세포 기능을 회복하고 근육 파괴를 유도하는 염증 반응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미 투자와 관세 등 미국과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장관의 미국 방문은 지난달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이후 약 3주 만으로 통상 현안 논의를 위해 긴급하게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과잉 생산 관련 관세 조치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와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 50에서 100mm, 전남 남해안 최대 60mm,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mm 등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엔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틀리기 쉬운데요. 흐리멍텅하다가 아니라 흐리멍덩하다가 맞습니다. 우리말에 멍텅하다로 끝나는 건 없습니다. 다만 흐리멍덩하다의 북한어가 흐리멍텅하다입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프랑스의 일렉트로닉 듀오 다프트 펑크는 2013년에 발매된 네 번째 앨범을 준비하면서 디스코 그룹 쉬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였던 나일 로저스를 찾아갑니다. 나일 로저스는 다프트 펑크와 함께 세 곡의 노래를 작업하는데요. 덕분에 70년대 디스코 펑크의 그루브가 더해지면서 차가운 일렉트로닉 음악에는 뜨거운 생명력이 들어가게 되죠. 특히 이들이 녹음한 스튜디오는 우연히도 쉬의 첫 싱글이 녹음된 곳이기도 했다는데요. 나일 로저스는 마치 동시대 사람들과 일하는 기분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다프트 펑크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로 돌아왔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렇게 탄생한 세 곡 중에 하나, 이 앨범의 첫 트랙인 이 노래입니다.

8월 16일 일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다프트 펑크 Give a Life Back to Music이었어요. 골든디스크 매주 일요일에는요.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라는 코너로 함께하는데요.

0: 최소 50만 장 이상 판매가 되면 골드 레코드다, 금 레코드다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데 그 이상 받은 앨범 매주 한 장씩 골라서 앨범 전체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첫 곡 들으셔서 아시죠? 미국에서 200만 장 이상 판매됐고요. 그래미 올해 앨범 수상했고 겟 럭키로 올해 레코드도 수상했었던 다프트 펑크의 2013년 4집 앨범 랜덤 액세스 메모리즈 이 앨범을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그린데이 앨범을 들었잖아요.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역시 여름에는 락이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는 또 일렉트로닉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프트 펑크를 이 여름이 가기 전에 한번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곡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그때 2013년 당시에 완벽하게 복고 열풍을 일으킨 앨범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는 최신의 세련된 사운드를 사용을 하되 70년대 이 디스코 펑크 느낌을 많이 가지고 오면서 그때 음악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도 굉장히 환영을 받았고요. 나일 로저스가 이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로 돌아왔다라는 그 말이 진짜 딱 맞는 앨범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로닉이 좀 낯선 분들도 무리 없이 들으실 수 있을 만한 앨범일 겁니다. 자, 이렇게 특집으로 함께하는 날에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평소처럼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음악들,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 가감없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다프트펑크의 2013년 앨범 4집 랜덤 액세스 메모리즈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이 앨범의 2번 트랙 The Game of Love였어요. 이 앨범이 다 곡 길이들이 좀 제법 길어서 오늘 아마 앨범 전체를 다 못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시죠? 우리의 모토,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듣는다. 이 다음 노래도 9분 정도 돼서 지금 빨리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음악의 제목은 Giorgio by Moroder인데요.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Giorgio Moroder에게 일종의 헌정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곡이에요. 아까 나일로저스도 그렇고 다프트펑크는 이 앨범에서 본인들의 음악 세계가 만들어지기까지 영향을 받았었던 선배 뮤지션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굉장히 표하고 있거든요. 조지오 모로더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닉 음악 쪽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었던 개척자 같은 사람이었고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다프트펑크의 2013년 앨범 랜덤 액세스 메모리즈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이 앨범의 4번 트랙 Within이었어요. 다프트펑크, 프랑스의 일렉트로닉 듀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1년에 해체를 했어요. 사실 이 앨범이 마지막 앨범입니다. 다프트펑크가 남긴 마지막 앨범이었고 이 앨범으로 정말 크게 대중적으로까지 일렉트로닉 쪽에서는 마니아들한테 워낙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었고 또 존경을 받았었던 좋은 음악을 한 듀오였지만 장르와 상관없이 진짜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았었던 건 딱 이 앨범이었거든요. 근데 이 앨범을 내고 투어를 하고 그리고 2021년에 해체를 했죠. 그랬던 다프트펑크는 무엇보다 이 두 멤버가 로봇처럼 헬멧을 쓰고 활동한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다프트펑크를 찾아보시면 맨 얼굴은 거의 찾기 힘드시고요. 다 이 두 사람이 계속 그 로봇처럼 헬멧을 쓰고 있는데 원래 이 두 사람은 학교 다닐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막역한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토마스 방갈테르 그리고 기 미뉴엘 드 오멘 크리스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어릴 때 락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락 밴드로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달링이라는 밴드에서 각자 이제 기타하고 베이스를 연주하면서 우리 위대한 락 밴드가 돼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달링의 음악을 들었었던 한 음악 평론지에서 이들의 음악을 다프트 펑키 트래쉬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프트가 어리석은, 멍청한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음악은 멍청한 펑크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진짜 말 그대로 악평이죠. 악평 중에 악평인데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표현을 보고 이 표현이 좀 재밌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락 음악을 하는 게 약간 좀 전반적으로 회의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뭔가 그 기반이 아무래도 영미권보다는 잘 닦여져 있지 않았었을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본인들이 즐겨 찾던 댄스클럽에서 나오는 일렉트로닉 음악에 좀 매료가 돼가지고 야 그냥 우리 전자음악 해볼까? 했는데 그때 이름을 당시 락밴드를 할 때 받았던 그 혹평 다프트 펑키 트래쉬에서 가지고 와서 다프트 펑크로 그룹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뷔 앨범도 발표하기 전에 그 다펑크라는 음악을 발표를 하는데 이게 클럽가를 휩쓸면서 그 일렉트로닉 씬의 뉴페이스로 막 떠올랐고요. 그러면서 바로 또 메이저 레이블하고 계약을 하면서 성공가도를 달립니다. 그리고 뭐 Around the World라든가 Something About Us 같은 그런 히트곡들을 냈었죠. 그랬는데 다프트 펑크는 항상 이런 좀 차갑고 건조하게 느껴지는 일렉트로닉 음악 안에도 좀 따뜻한 인간미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늘 고민을 했었대요. 그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앨범입니다. 자, 그 인간미, 뜨거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음악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다프트 펑크 피처링 줄리안 카사블랑카스의 인스턴트 크러쉬 그리고 다프트 펑크 피처링 퍼렐 윌리엄스 나일로저스입니다. Lose yourself to dance.

그 2010년에 다프트 펑크가 영화 트론 새로운 시작의 OST를 담당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테마 음악을 듣고 너무 좋아서 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음악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음악인으로서 좀 질투도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프트 펑크하고 같이 한번 작업을 꼭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앨범 작업할 때 막 보컬을 찾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펄 윌리엄스가 다프트 펑크한테 나 이 앨범에서 탬버린이라도 치게 해줘 막 이랬었대요. 그래가지고 Lose Yourself to Dance에서도 보컬을 맡았었고 그리고 이 앨범의 최대 히트곡 Get Lucky에서도 펄 윌리엄스와 나일 로저스가 같이 참여를 했었죠. 우리는 이 Get Lucky를 4분짜리 싱글 버전으로 많이 듣는데요. 사실 그 노래는 앨범에는 없고요. 앨범에는 6분짜리 앨범 버전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순서랑 상관없이 그 노래 일단 먼저 들을까요? 다프트 펑크 피처링 펄 윌리엄스 나일 로저스입니다. Get Lucky.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다프트펑크의 2013년 앨범 랜덤 액세스 메모리즈를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앨범 네, 다 못 들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지없이 다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싱글로 발표된 음악들 위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 앨범에서는 다섯 곡의 싱글이 나왔는데요. Get Lucky, Lose Yourself to Dance,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시는 Doing It Right, 앞서 들으신 Instant Crush와 Give Life Back to Music, 이렇게 다섯 곡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끝곡은 이 앨범에서 싱글로 나왔던 다섯 곡 중에 판다베어가 피처링한 Doing It Right.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마음이 선하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 낭만가요.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くね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인.

0: 애는 자기 공치사만 늘어놨다. 에서 공치사는 남을 위해 수고한 걸 생색내며 스스로 자랑함이란 뜻인데요. 남의 공을 칭찬함이란 뜻도 있어서 공치사를 들으려고 기부한 건 아니었다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공로나 업적을 뜻하는 한자 공공을 쓰는 공치사와 달리 비어있다는 뜻의 한자 빌공을 쓰는 다른 공치사도 있는데요. 이건 빈말로 칭찬함을 뜻하는 동음이의어입니다.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2: MBC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6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거제 일대에 시간당 111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리면서 저수지와 하천이 넘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거제시는 오늘 새벽 2시쯤 거제 전역에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을 알리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며 시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요청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이룬면 1원 마을에서는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직접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부산 사하구 괴정동 다세대 주택이 모여있는 일대에서 정전이 일어나 3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은 약 1시간 3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부산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인데 한전은 강한 비바람이 이어지면서 변압기 보호장치가 틀어져 잠시 전기가 차단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시설 피해 139건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0시 기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도로 침수 52건, 수목전도 10건, 주택, 마당, 지하주차장 침수 77건 등 139건의 피해 신고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동구, 영도, 사하구와 경남 사천, 거제에서는 총 60명이 주택 침수 우려 등으로 마을 회관으로 임시 대피했습니다. 항공기는 13편 결항됐지만 현재는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막판 쟁점들이 나오고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미국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압박했냐는 질문에 투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는 금년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도 말해왔다면서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자는 데 대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토대로 설정했던 60일간의 협상 시한이 성과 없이 만료됐습니다.

0: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60일간의 협상 기간에 돌입한 것은 현지 시간 기준으로 6월 18일이어서 이번 17일이 되면 60일 협상 시한이 종료됩니다. 뉴욕타임스는 60일 협상 데드라인은 사실상 끝났고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지구전으로 변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모스크바주 일대를 겨냥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하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모스크바주 일대를 겨냥해 약 600대의 드론을 동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격을 벌였다면서 모스크바주에서 한 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키우 와레멘추크와 크리비리흐, 수미 등 우크라이나 곳곳에 대대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5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자 월요일인 오늘은 경남권 등 남부지방에 최대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중부지방도 오후 들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8월 17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 24도, 부산 23도, 대구 22도, 대전 23도고요. 광주 24도, 강릉 22도, 제주 26도입니다. 현재 경남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부산은 교량과 지하차도 8곳이 통제 중이고요. 통영과 거제에도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경남에 최대 150mm 이상으로 가장 많겠고 제주 산지에 100mm 이상, 대구 경북에 최대 70mm, 중부 지방에는 최대 10에서 3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 듣고 올게요.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보니 타일러의 홀딩 아웃 포로 히어로 보내드리면서 8월 17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뉴스민입니다. 시작했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오늘도 인사 많이 해주시고요. 의견들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5: 8월 17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연내에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재산귀속법이 12월 3일 정식 시행되면 2010년 해산됐던 친일 반민족 재산조사위원회가 재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하게 되는데요. 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이해승, 신우선, 임선준, 박희양 등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부터 활동한 1기 조사위원회는 모두 2,373억 원의 친일재산을 환수했으나 2010년 해산 이후에 새로운 친일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었던 건데요. 이번에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 매각 등 이미 처분한 친일재산도 그 대가를 환수하도록 명시했고 환수재산을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 약 18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강대에 따르면 해외 비인가 인터넷 주소를 통한 외부 공격으로 학번과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 계정 정보 일부가 유출됐는데요. 재학생과 교직원뿐 아니라 졸업생 등 서강대에 다녔던 이들의 정보까지 대거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확인 페이지에 따르면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70학번인 박근혜 전 대통령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주민등록번호와 금융계좌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비밀번호 등을 통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올해 2분기 조직적 여론조작을 이유로 한국어 유튜브 채널 449개를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구글이 차단한 한국어 채널은 모두 449개였는데요. 정부나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비판을 한 채널들로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에 전체의 81.7%에 달하는 채널이 폐쇄됐습니다. 구글은 이들이 다수의 계정을 동원해 자발적 개인 활동으로 위장한 뒤 특정 여론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비진정성 조율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는데요. 한편 같은 기간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폐쇄한 여론 공작 의심 채널은 모두 18,500여 개였으며 그중에 절반가량인 9,173개가 중국과 관련된 채널이었습니다.

0: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친 예비역이 보훈 대상자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육군으로 입대한 A씨는 12월 축구 경기를 하던 중 큰 부상을 입었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보훈청은 직접적인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지정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지법이 어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보훈 대상자 자격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의 부상이 군 체육활동 중에 외상에 의해 촉발돼 보훈 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하지만 국가유공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해로 편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얘기인가요?
1: 네, 지난 주말 연설에서 이란은 지금 아주 심하게 패배하고 있고 승리가 확보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미 해협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미 미국의 영토고 미국이 원하지 않는 한 어떤 배도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웃음을 보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일각에서는 농담처럼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이란은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전쟁 전 이 세계 석유 생산량의 5분의 1을 처리했던 호르무즈는 SNS나 항공모함, 명령, 선거 연설 등으로 장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미국은 패배의 현실을 인정하고 망상에 빠지는 걸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연설이나 SNS를 통해서 일방적인 승리 선언을 하기도 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런 방식이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0: 네. 웃으면서 영토를 미국 영토라고 주장을 하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과 이란이 휴전 같지 않은 휴전을 좀 이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60일 휴전 약속은 곧 끝나게 됩니다.
1: 네,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에 체결했던 양해각서에 따른 60일간의 휴전은 현지 시간으로 17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전 세계는 휴전이 한참 전에 깨졌다고 보고 있죠. 미국은 휴전 만료를 앞두고 경제적인 고립을 통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0: 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게끔 압박하기 위한 어떤 추가 금융 제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란은 절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란은 이달 들어서만 총 6건의 선박 공격도 가했습니다.
0: 네, 그럼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경제적 제재 를 하는 거 뭐 효과가 있을까요?
1: 일단 미국이 중국과 같은 이란산 원유 구매국을 겨냥한 2차 제재까지 동원하지 않으면
0: 네.
1: 추가로 쓸 수 있는 효과적인 경제적 수단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런 2차 제재는 당연히 뭐 이란산 원유를 구매해왔던 중국 같은 나라들의 보복 조치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0: 네.
1: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유가 안정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2차 제재가 없는 경제 압박을 한다고 해도 사실 이미 오랫동안 이란은 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온 나라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그렇다 보니까 이미 이제 맷집이 생겨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이란이 최근에 해상 봉쇄라든지 미국의 공격 때문에 원유 수출에 타격도 입었고 또 산업 시설이 그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망가지기도 했는데
0: 네.
1: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절대로 놓지 않고 있죠.
0: 네.
1: 결과적으로 휴전이 만료된 이후에도 협상 재개를 위한 어떤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란 전쟁은 장기 소모전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0: 네.
1: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은 이제 경제적 압박에 어느 쪽이 먼저 굴복하느냐가 됐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0: 네, 뭔가 휴전 협상이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아니고 이게 너무 많이 반복이 되니까 그냥 답보 상태로 사실은
1: 맞습니다.
0: 느껴지는데 이렇게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현재 중동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 미군들도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중동 지역에서 몇 개월째 작전을 하고 있는 한국

0: 모함의 승조원들이 네. 정신적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중동에 파견되어 있는 미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네.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승조원들이 갑자기 바다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일들이 여러 번 발생했다고 합니다.
1: 아, 네.
0: 한 승조원의 배우자는 남편이 자신한테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1: 네.
0: 이 링컨함이 지난해 11월에 이 모항을 미국에 있는 모항을 떠나서 이란전을 앞두고 1월에 중동에 배치가 됐거든요.
1: 네.
0: 그리고 원래는 임무 종료 예상 시점이 5월이었습니다.
1: 그런데
0: 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채 지금 연장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러면서 이 링컨함이 미 해군 항공모함 사상 최장 항해라는 기록까지 세웠는데
1: 예.
0: 이게 승조원들한테는 전혀 기쁜 기록이 아닌 겁니다. 지금 링컨함은 9개월째 이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와, 보통 뭐 원양어선을 타도 뭐 몇 달씩 이렇게 있어도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네. 하던데 지금 몇 달씩 배 안에 갇힌 채로 전쟁 중이란
0: 맞습니다.
1: 말이죠.
0: 맞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게 더 또 큰 의미가 있죠.
1: 아, 네. 스트레스가 엄청 날 것 같은데요.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나온 게 있을까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9개월이라는 임무 기간이 충분히 긴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아,
0: 승조원들의 네. 가족이나 함내 승조원들의 건강을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 뭐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일축을 하면서
1: 그런 일이 없다고요?
0: 네.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일축을 하면서 현재 링컨함이 이동 중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10월에 발표됐던 미 해양경비대의 쇄빙선, 그러니까 얼음을 깨면서 가는 배죠.
1: 네.
0: 이 쇄빙선 조달 사업입니다. 초기 물량 4척은 핀란드에서 건조를 하고요. 후속 물량 최대 7척은 이 미국 조선소로 기술력을 가지고 와서 미국 내에서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1: 네.
0: 근데 원래 미 연방법은 보안 때문에 미군 함정을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에서만 건조해야 된다. 그것도 미국의 조선업계만 이제 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명시를 했었는데 핀란드 모델처럼 한시적인 예외를 적용해서 일부 물량은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인 겁니다. 아직 백악관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종류의 해군 선박을 어떤 국가에 맡길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1: 네.
0: 미국 안팎에서는 이미 미국에 투자하고 건조 역량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일본 조선 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변화하는 거는 미국 쪽에서 해군 배가 너무나 지금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긴
0: 맞습니다.
1: 합니다.
0: 굉장히 노후한 군함들을 쓰고 있고
1: 네.
0: 이 군함들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기술력이 받쳐주 않는 부분 때문에 한국에 네. 많이 SOS를 쳤죠.
1: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이 워낙 또 배를 잘 만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또 우리는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를 또 함께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이었죠.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한국이 미국 군함 10척을 좀 빨리 건조를 좀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묻기도 했었죠.
1: 네.
0: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미국 함정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백악관이 이런 얘기 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변수는 있습니다.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2027년 회계연도 국방수반법을 보면 해군 예산을 해외 조선소에는 못 쓰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의회 측에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조선업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새로운 군항 건조도 굉장히 시급한데
1: 네.
0: 언제까지 국내 건조만 가능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이제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
0: 맞습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 처럼 한국 조선 업체들이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1: 네.
0: 그렇게 되면 그 K조선의 역량을 전 세계에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중대한 기회가 될 거고요.
1: 그렇겠죠.
0: 업계의 관계자들도 미국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다고 보고 있고 의회 승인 절차 등이 속도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지금 두 척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 네.
0: 이 중에 한 척만 한국이 수주를 하게 되더라도
1: 네.
0: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K조선의 가치를 또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될 겁니다.
1: 네.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조선업 협력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관세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갈등이 있어요.
0: 네. 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에 예정에 없던 미국 방문

0: 분길에 갑자기 올랐습니다.
1: 네.
0: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비롯해서 미국의 추가 관세 가능성까지 주요 통상 현안을 직접 조율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 조건을 이제 빌미로 대미 투자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를 했죠. 그리고 정부가 연내에 첫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미국 측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는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이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조금 더 빨리 이행하라고 지금 한국을 굉장히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최근에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가 부임한 이후에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한국 정부 각료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 김 장관을 만난 것도 대미 투자 문제에 대한 미국의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미국이 추가 관세를 책정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0: 있습니다. 미국이 이르면 이달 말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공급 과잉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지만 한국산 제품에 강제노동 관련 12.5%의 추가 관세도 부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공급 과잉 조사까지 추가 관세로 이어진다면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1: 네.
0: 정부는 한미 통상 당국 간에 15% 관세 수준을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15%는 넘지 않는다라는 공감대가 여전히 형성되어 있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1: 네.
0: 미국이 대미 투자 이행 속도나 이 관세 문제를 함께 연기할 가능성까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1: 네.
0: 그리고 한미통상협상의 실무 사령탑 역할을 맡아왔던 여왕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주말에 전격 경질되면서
1: 맞아요.
0: 김 장관이 통상교섭 본부장 공백까지 채우고 또 대미 투자 이행과 관세 방어까지 전부 다 챙겨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네, 여왕구 본부장 갑자기 경질이 됐는데 뭐 좀 뒷이야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뭐 확인이 되면 보도가 아무래도 되겠죠.
0: 네.
1: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리고 지난 주말은 우리한테는 광복절이었고요.
0: 네.
1: 일본한테는 패전일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친 신사 참배를 원격으로 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0: 네, 정말 생각지도 않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5일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방문해서 참배하는 건 보류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 주말에도 예상한 부분이긴 네네. 했습니다. 그런데 전몰자 묘원에서 헌화를 한 후에 주차장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서 요베라는 걸 했습니다. 현지어로 요하이라고 하는데
1: 네.
0: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신사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하거나 경의를 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직접 현지를 방문할 수 없을 때 이제 이루어지는 참배의 형태인데
1: 네.
0: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방향을 향해서 신도 형식으로 두 번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고 두 번 박수를 친 뒤 다시 한 번 허리를 숙여서 절하는 방식으로 참배를 했습니다. 직접 참배는 피한 대신에 일종의 원거리 참배, 원격 참배를 선택한 거죠.
1: 네, 뭐 떠오르는 장면은 이제 유배 가서 한양 네. 쪽을 향해서 임금님한테 절하는
0: 네.
1: 약간 그런
0: 비슷한 느낌입니다.
1: 예, 떠오르는데 이거는 뭐 참배를 했다고 봐야 되는지 안 했다고 봐야 되는지 좀 애매한데
0: 네.
1: 이런 원거리 참배를 선택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참배를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없는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1: 네.
0: 다카이치 총리는 직접 이제 주변에 본인은 이 참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하이의 방식으로 참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 예.
0: 다카이치 총리가 이 한국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정말 우세했는데 이런 원격 참배를 선택한 건 결국 국내 보수 지지층을 의식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1: 네.
0: 최근에 지지율 폭락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어요. 그런데 보수층의 이탈까지 경계하던 이 다카이치 총리가 원거리 참배를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1: 네.
0: 현재 언론에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의 하락 경향이 보였고 고정 지지층까지 붕괴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1: 예.
0: 더불어서 다카이치 총리가 종전 기념 연설에서 반성 또 부전의 맹세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1: 네.
0: 2012년이었죠.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에 2013년 추도사부터는 이런

0: 언급이 사라졌다가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다시 이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1: 네.
0: 이걸 다카지 총리가 2년 만에 또다시 되돌린 겁니다.
1: 네.
0: 지금 우리 외교부는 중국, 우리 외교부도 그렇고 중국 외교부도 함께 논평을 통해서 일본에 공식적인 비판 의견을 전달한 상태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면
1: 네.
0: 다카지 총리도 이제 이 지지율을 고려해서 더 강한 강경한 어떤 보수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요미우리 신문은 다카지 총리를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총리 재임 중에 참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향후의 대응이 주목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1: 네, 뭐 비판은 피해가고 싶고 좀 비겁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0: 네, 한국 외교부에서는 지금 이 공물을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네, 중국 외교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1: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침에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지난 주말에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먼저 토요일 호남 결과부터 볼까요?
5: 네,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 중 하나였던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크게 이겼습니다.
3: 네.
5: 지난 토요일 전남, 광주, 전북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김민석 후보가 57.5%로 격차가 14.07%포인트가 된 겁니다.
3: 네.
5: 김민석 후보는 연설에서도 호남을 향해 이재명 정부 성공의 중심에 호남이 서달라라면서 본인이 대통령과 당을 연결한 대표가 되겠다라 강조를 했고요. 반면은 정 후보는 본인이 호남의 사이라고 내세우면서 당원 주권을 강조했지만 기대했던 호남에서 30% 득표에 그치면서 네.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3: 네,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던데 어제 있었던 수도권 경선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이겼습니다. 여기서는 좀 근소하게 이겼네요.
5: 네, 마지막 순회 경선이었던 서울과 경기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이기기는 했는데
3: 네.
5: 말 그대로 초박빙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합산으로 김 후보가 14만 8,245표, 46.66%였고요. 정청래 후보는 14만 7,038표, 46.28%였습니다. 두 후보의 수도권 표차는 1,207표로 0.38%포인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 거의 붙어있었네요.
5: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7.05%였는데요. 지역별로 보더라도 모두 김민석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경기에서는 84,440

0: 2표 김민석 후보가 46.7%였고요. 정선혜 후보가 8만 3,832표로 46.37% 610표 차밖에 되지 않았고요. 서울에서도 김 후보가 6만 3,803표 46.61, 정 후보가 6만 3,206표 46.17%로 597표 차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1: 정말 근소하게 차이가 나네요.
0: 네, 그래서 수도권까지 단순 합산한 지금까지 전국 권리당원 누계는 김민석 후보가 38만 3373표 49.91%였고요. 정선혜 후보가 31만 8806표로 41.51%, 송영길 후보가 6만 5874표로 8.58%였는데요. 김민석 후보가 정 후보를 8.40%포인트를 앞선 채 오늘 마지막 날로 넘어오게 되었고
1: 네.
0: 50%까지는 0.09%포인트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일단 이 수치는요. 경남, 대구, 경북의 전략지역 가중치 등이 반영되기 전 단순 누계입니다.
1: 네. 최고위원 선거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표심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0: 최고위원 선거가 정말 말 그대로 혼전이다 이런 보도가 많았습니다.
1: 네.
0: 토요일 같은 경우는요. 호남에서 박선원 후보가 18.53%로 1위, 서미아 후보가 16.86%로 2위였고요.
1: 네.
0: 그동안 줄곧 선두를 달렸던 최민희 후보가 14.79%로 3위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1: 좀 의외였어요.
0: 네. 그런데 어제 서울 경기에서는 다시 분위기가 반전되는데요. 최민희 후보가 10만 3,683표 16.32%로 수도권 1위, 이성윤 후보가 15.97%로 2위,
1: 네.
0: 한민수 후보가 15.28%로 3위였고요. 박선원 후보가 15.04%로 4위, 서미아 후보가 14.52%로 5위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수도권까지 합친 현재 누적 1위는 다시 최민희 후보였고요.
1: 네.
0: 최민희 16.91%, 박선원 16.6%, 서미아 15.18%, 이성윤 13.94%, 한민수 13.77%, 여기까지가 5위 당선권입니다.
1: 네.
0: 그리고 김용 후보가 13.62%로 6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1: 네.
0: 5위 한민수 후보와는 불과 2,312표 차입니다.
1: 네.
0: 수도권에서 이성윤 후보가 6위에서 4위로 오른 반면 김용 후보는 4위에서 6위로 밀려난 건데요.
1: 눈에 띄더라고요, 이 점이.
0: 네, 서울에서는 이성윤 후보가 최민희 후보를 11표 차이로 누르고 1위를 했습니다.
1: 11표 차예요.
0: 네, 정말 네. 아주 클로즈하죠.
1: 예.
0: 그래서 오늘 대의 정청래계로 불리는 최민희 의원은 꼼수 막판 사퇴라고 이제 비난했고요. 한민수 이성윤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시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명계 비당권파 후보 3명과 친청계 후보 3명의 대결 구도로 압축이 된 겁니다.
1: 아, 네, 굉장히 치열하네요. 국민 여론조사는 이미 진행이 됐고 오늘 오후에 전체 결과가 나오게 되죠?
0: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국민 여론은 14일과 15일 진행이 돼서 끝났습니다.
1: 네.
0: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국민 여론 결과가 전체의 30%를 차지하게 되고요. 나머지 70%가 이제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 투표인데 이전에는 대의원 투표에 좀 가중치가 있었지만 이번 전당대회부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표의 가치를 똑같이 1인 1표로 계산해서 적용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대의원 투표까지 마치고 나면 전략지역 가중치를 반영하게 되고 국민여적 결과를 합산해

0: 당시 대통령의 연설 일부를 직접 읽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자기 한 목숨 살리자고 국민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버리겠다는 이재명의 연임 개헌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선거 문제를 두고서도 우리의 한 표를 도둑맞아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뀐 것이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의 표를 얼마나 도둑맞았는지 언제부터 도둑맞고 살았는지를 밝히고자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라고 했고요. 현장에서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이런 구호들이 나왔습니다. 당대표는 이날을 대한민국 제2의 건국절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1: 네. 근데 이 자리에 평소하고는 좀 다르게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2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갔다는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올림픽공원 집회와 좀 가장 달라진 장면이었는데요. 네. 일단 현역 의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 20명, 20명 정도가 현장에 나왔습니다.
1: 네.
0: 지난 7월 17일 재헌절 집회 당시에는 뭐 박준태, 주진우, 박대출, 박중원, 서초노 의원 등 소수만 장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1: 네.
0: 한 달 만에 참석 숫자가 크게 늘었던 거고요. 원외 당협 위원장들도 대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중원 수석 대변인이 현역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른 뒤에는 당협 위원장님들 다 같이 일어나 주시죠라고 하자 객석 곳곳에서 이들이 일어났는데요.
1: 네.
0: 집회 전 원외 당협위원장 단체 대화방에서는 45개 당협 3,500여 명을 데려오겠다 이런 참석 계획을 취합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40명이 넘는 원외 위원장들이 지역구와 동원 예정 인원을 직접 올린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당에서는 이거 동원령 혹은 줄세우기라는 해석에는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1: 네.
0: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자체적으로 참여를 준비한 것이며 이거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연결하는 것은 해석에 관한 부분이라면서 거리를 뒀습니다.
1: 네. 그런데 어제 이 자리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안 갔더라고요.
0: 네. 원외 투톱인 이 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결국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 네.
0: 현역 의원 참여가 늘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다 장 대표의 장애투쟁에 결합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인데요.
1: 네네.
0: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지금 109명입니다. 근데 그중에 현장에 나온 의원은 20명이니까 5분의 1이 채 되지 않은 건데요. 특히 친 한동훈계라든가 비당권파 의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현역 의원 가운데서는 지도부인 신동욱 최고위원 한 명만 참석을 했고요.
1: 네.
0: 원내 지도부는 애초에 집회 전부터 참석하는 의원들은 개별 의원의 차원이고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는 올림픽공원에 갈 일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1: 네.
0: 장동 대표가 최근에 현재 의원 중에 20%만 싸우고 있다. 80%가 싸우는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했는데
1: 네.
0: 공교롭게도 이번 참석자가 전체 의원 중에 딱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모양새입니다.
1: 그렇군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이어서 이제 최근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장동혁 지도부 안에 그 당내 기강잡기 강도가 좀 높아진 것 같네요.
0: 네, 일단 지금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 권영진 의원에 의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농담을 했던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1: 네.
0: 오는 18일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이르면 당일 징계 수위까지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보면 운명의 디데이인데요.
1: 네.
0: 근데 지금 우종환 전 부위원장과 황경선 전 위원이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사퇴를 하면서 윤리위 자체는 다시 지금 5인 체제로 줄어든 상황이고요. 동시에 조강특위도 가동이 됐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조강특위를 꾸렸는데 사고 당협, 그러니까 지금 당협위원장이 비어있는 32곳만이 아니라
1: 네.
0: 당무감사에서 활동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당협들도 정비 대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1: 네.
0: 장동혁 대표 본인이 조강특위 출범 이틀 뒤 지금이라도 올림픽공원에 나와서 함께 싸워달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고
1: 네.
0: 여기에 당협위원장들도 호응하는 모양새였는데요.
1: 네.
0: 이달 말 당협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것과 관련해 자동 연장하지 않고 다시 공모하겠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대로 열심히 싸우지 않았던 분들, 민주당 이재명 정부와의 싸움에 열중하지 않았던 분들,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이 있었던 분들을 교체 대상으로 직접 거론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인사들하고 골프를 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 었고요. 이 자리에서 개헌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1: 네,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대통령이 몇 차례 비공개 골프 회동을 했다라는 건데요. 지난 7월에는 4선의 김태우 의원과 지난 6월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박덕흠 의원과 골프를 친 겁니다. 네. 특히 6월 회동에는 조정식 국회의장도 함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개헌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김태우 의원이 전한 말에 따르면 지금의 승자 독식 대통령제를 바꾸고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김태우 의원이 제안을 하자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했고 특히 네.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
1: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개헌에 좀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인데요.
0: 네.
1: 여기에 김태우 의원은 그럼 대통령이 연임을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조건부로 우리도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이윤희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 사이언스.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Walk it,
7: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8: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9: 남부지방에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기상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10: 네, 그렇습니다. 띠 형태로 좁은 구역이 비를 퍼붓는 선상 강수대가 지금 경남 남해안에 머물러 있고요. 한 시간 뒤를 돌려봐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제 통영 쪽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남 제주도 중심으로 호우특보 내려져 있고요.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통영 정량동에 시간당 60mm 안팎, 거제는 6시간 만에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고요. 오전 중에는 대부분이 그치겠지만 경남 제주도는 일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또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 호남지방으로도 강한 소나기가 지나기도 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9: 7686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임영웅의 이젠 나만 믿어요.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어제보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같은 폭염을 겪어도 사회 취약계층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령 시각장애인의 경우 넘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난간을 잡아야 하는데요. 햇볕에 금방 뜨거워지는 소재라 자칫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갑을 끼자니 손끝으로 점자를 읽을 수가 없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도 위험한 여름을 보내는데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열악하게 일하다가 탈진해 쓰러지곤 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안전한 여름을 보내도록 사회의 안전망을 보완해 나가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기 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 사고로 인한 감전 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다고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미 군당국이 오늘부터 연례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를 시작합니다. 27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되는 연습에는 우리 군 약 18,000명이 참가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드론과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 변화하는 위협을 연습에 반영해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연습 기간에는 시나리오와 연계한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14차례 실시됩니다. 구글이 올해 2분기 한국 관련 콘텐츠를 다루며 여론 조작을 벌인 한국어 유튜브 채널 449개를 무더기 폐쇄했습니다. 구글 위협 분석 그룹 2026년 2분기 영향 공작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 구글이 차단한 한국어 채널은 4월이 22개, 5월 367개, 6월 60개 등 모두 449개입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한 달간 전체 81%가 폐쇄됐습니다. 5월 적발 채널은 한국 정부 비판이 142개, 정부 지지 71개, 특정 정치인 지지 58개, 정부와 특정 정당 동시 비판이 53개, 정부 지지와 특정 정당 비판 43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0: 내일인 오늘은 경남권 등 남부지방에 최대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경상권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중부지방에도 오후 들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바둑기사 신진서 구단입니다. 내 스타일로 이겼다. 세계 최강 바둑 AI 카타고와 대결하고 제가 밝힌 소감입니다. 마지막 대국에서 저는 제 감각과 직관을 믿고 저조차 알 수 없는 길로 들어섰는데요. 이 비틀기가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계산된 패턴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와 다르게 낯선 길을 선택해서 밀어붙이는 건 인간의 도전정신 덕분입니다. 이것이 AI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스타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2010년에 종료됐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재개됩니다. 2부에 친일재산조사위 1기 상임위원이었던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결정하는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그 결과 전망해보겠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박외숙 님이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양산에는 정말 오랜만에 비가 오는데요. 내일까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게 반갑지만 왜 모든 것에 중간이 없을까요? 정치고 날씨고.
4: 중간이 없는 게 맞네요.
5: 예. 그러니까요. 네. 레몬트리님도 오늘 출근하신대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바빴으면 좋겠어요. 출근 준비하면서 듣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문상호님은 지금 울산에서 포항 가는 7시 첫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틀어주셨어요.
4: 감사드리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네. 자, 저희도 힘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5: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4: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좀 전해드려야 되죠.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압승을 거뒀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신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득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김민석 49.9, 정청래 41.5, 송영길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는 8.4%포인트 차입니다. 자, 이 정도의 그 격차라고 한다면 이제 여론조사가 30% 반영이 되거든요.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차 이상으로 정청래 후보가 이겨야만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이제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에게 좀 물음표를 좀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어제까지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쪽에서 내놓은 입장을 한번 보죠. 뉘앙스가 약간 느껴지는데요. 김민석 후보 쪽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택받는다면 즉시 갈등을 끝내고 하나된 민주당, 유능한 집권 여당을 만드는 일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고 정청래 후보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뭔가 약간의 뉘앙스가 좀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관심사는 최고위원 경선인 것 같습니다. 5위인 한민수 후보와 6위인 김용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0.1%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어제 김영호 후보와 임미애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김용 후보가 5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죠. 0.1%포인트니까 이거는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다만 고려해야 되는 상황 요인이 있는데 30% 반영 비율을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난 상태에서 두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후보직 사퇴가 국민 여론조사에 반영될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반영된다고 한다면 대의원 투표만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서 얼마나 그러면 차이가 나타날 것이냐. 이걸 재야 될 것 같은데 예측 불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 네, 백님이 전대 끝나가네요. 갈등도 그만 끝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누가 1등이 되든 이 갈등을 봉합하는 거 이것도 또 주목거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희가 3부에서 또 전망해 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6: 지난달 초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다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회동 당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하자 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며 전적으로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하루 만에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헌의 원칙과 방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면서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제가

0: 지역과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각제도, 특정한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염두에 둔 것도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1: 이 대통령도 SNS를 통해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원 집정제나 내각제는

0: 대표 후보 토론에서 했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1: 저는 임기 단축을 통한 4년 중임제 개헌을 제가 대선 때 공약을 했고 실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임기 1년을 포기하고 개헌할 생각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걸 2022년 대선 때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대입을 하면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이때의 주장을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이후에 한번 정치 일정과 비교를 해봅시다. 4년 중임제가 도입이 된다면 2028년 총선 또는 2030년 지방선거와 둘 중에 하나와 동시 선거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2030년 동시 선거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중앙행정권력과 지방행정권력이 동시에 선거가 이루어지고 2028년 총선은 그냥 그대로 해버리면 이게 딱 악유가 맞아떨어집니다. 중앙행정권력과 지방행정권력이 동시에 선출되고 2년 뒤에 총선이 실시가 됨으로써 총선이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게 된다. 중간선거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게 이제 정례화되어버리는 거예요. 제도화되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럼 이게 훨씬 그림상 좋은 거거든요. 4년 중임제 개헌이 이루어진다고 전제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림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단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도. 왜? 어차피 그해 2030년 그 해에 임기 단축을 안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임기 단축을 왜 언급을 합니까? 이 때문에 자꾸 연임에 물음표를 찍는 이런 시각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왜 SNS를 통해서 이것저것 다 확인을 하고 분명히 못을 박으면서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지 이걸 다시 한번 되묻겠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2: 혹시 임기 단축을 안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나요? 우디님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연임이 없는 그냥 단임제로 갈 때 얘기예요. 그러면 임기 단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전혀. 왜 합니까 그거를?
2: 네. 오히려 개헌에 대한 진심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그건 아닌가요?
0: 아니 개헌에 대한 진심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떤 그 권력자가 주도를 해서 개헌을 그 추진을 하면 여기에 뭔가 흉계가 담겨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 때문에 야당이나 국민이 뭔가 계속 뒷걸음질을 치기 때문에 개헌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이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딱 하나만 정리하면 뭐 오히려 개헌이 그 논의에 탄력을 받아요. 연임 없다. 안 한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2: 네. 그 물음 좀 남겨두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에 김은정 님이 근데요. 대통령과 비공개 골프 회동이면 오프 더 레코드 아닌가요? 굳이 시간이 지난
0: 함께 출연했는데도 사진을 토대로 신천지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해당 영상은 개정정보통신망법상의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즉 조작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해서 플랫폼 신고를 진행했다라고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 그 다음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0: 뭐 유튜브 공간에서 이 방송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지금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밝힌 그 내용만 한번 가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할 게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수순이 뭐냐라는 겁니다. 조작 정보는 최대 5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누가 피해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피해 당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도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개정 과정에서 기업인과 함께 정치인은 좀 배제를 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에 대한 피해는 오히려 정치인이 더 클 수 있다면서 엄단히

0: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인 내지 정치 집단과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 불거진 겁니다. 자, 따라서 이건 시험대에 올라버린 겁니다. 조작의 주체도 그리고 조작의 피해자도 모두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시험대에 올라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요? 아니면 민주당이 당 인사에게 엄단의 칼을 들기 위해서 그럼 우리 민주당 자체가 피해 당사자니까 우리가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설까요? 되게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그냥 신고해서 끝나버리면 법 개정 취지를 어기고 자기 식구 봐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민주당 스스로 국민소통위원회에서 해당 영상을 조작정보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조작정보는 엄단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신고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을 만든 취지에 따르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죠. 그것도 최대 5배까지 가능하니까. 누가 어떤 명분으로 하는지 이걸 한번 좀 지켜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그거는 아직 지금 안 나온 거죠?
0: 안 나왔죠. 지금 신고했다까지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이게 김현 민주당 소통위원장이 지난주 이제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한 세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0: 군대 축구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군대 축구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1: 네.
0: 네. 관련 뉴스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육군에 복무하던 2023년 12월 27일 부대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 참가를 했다가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쳤습니다. 아이고. 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그리고 관절 와순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이어가다가 2024년 10월에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그 뒤에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등록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보훈당국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어제 보훈대상자는 맞고 국가유공자는 아니다라는 요지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보훈대상자는 맞고 국가유공자는 아니다. 이게 이렇게 갈린 이유는 뭘까요?
0: 각각 법률이 따로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로 되려면 직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의 보훈 대상자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훈련과의 인과성만 있어도 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질병의 직접 원인이 된 부대 체육대회는 조기 축구가 아닙니다. 엄연히 부대가 주최한 직무 활동에 해당이 되고 그 체육대회에서가 바로 입은 부상이 질병의 직접적인 70%의 원인을 차지한다고 법원이 판결을 했거든요. 따라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니까 보훈 대상자는 된다. 하지만 그 체육대회가 무슨 안전보장이나 생명재산보호와 같은 직접적인 활동이라고는 볼 수는 없으니까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기는 좀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대에서 공식적인 체육대회, 축구대회 이런 것들 하다가 부상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보훈 대상자가 될 길은 열렸다라는 점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건데 아마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예비역들이 꽤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멜토즈 님이 아마 축구에 탈을 쓴 가혹행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군대 축구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살벌하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0: 군대에서 리가라고 부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1: 네, 모르시죠? 1826 님이 네. 뭐 좀 맞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이사나 님은 보훈보상은 몰라도 유공자는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의 행위는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축구가. 네, 뭐 이런 의견들 보내주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주먹을 불 끈지지 않을까. 뭔가 분해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2분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의 한 도로에서 순찰 드론이 주저앉아 있는 70대 여성을 발견을 합니다. 이 할머니는 페이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다가 고개를 떨군 채 한참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 드론 관제팀이 인근을 순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여성의 할머니의 위치와 상황을 알려줬고 그래서 출동한 경찰이 할머니의 열사병 유무 등을 확인했는데 뭐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손수레를 끌어서 언덕길을 넘었고요. 이어서 인근 마트에서 빵과 우유를 사서 할머니한테 건넸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폐지를 줍던 할머니였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언덕길이다 보니까 힘들어서 쉬고 있는데 이 순찰 드론이 아, 이 할머니 혹시 열사병 때문에 이러시나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한번 살펴봤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건 순찰 드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 좀 주목을 했던 건데요. 순찰 드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관과 순찰

0: 박수를 보냅니다. 파란 대문님, 그렇죠. 드론은 이럴 때 써야죠. 라고 했고 양우재님은 순찰 드론 포상해 주세요.
1: 그러니까 CCTV에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순찰 드론으로 메운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0: 네.
1: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0: 네. 무쇠소년단님은 드론이 사람보다 낫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1: 사실 근데 드론보다는 바로 즉각 기동대응을 했던 경찰의 노력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 점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광주 대전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생긴 것 같아서 기대를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1: 바로 이제 그 얘기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기 네. 활동에서 미진했던 점이 어떤 것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0: 가장 미진했던 건요. 이게 해방된 지 60년 더 지난 시점에서 친일재산 국가기속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이미 처분된 친일재산이 남아있는 친일재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렇죠. 친일재산이라고 한다면 이제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친일재산이죠.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60년도 더 지난 시점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체 친일재산 가운데 남아있는 재산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친일재산이 이미 처분됐는데
1: 네.
0: 처분된 재산을 국가기속할 수 있는 이 법적 장치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1: 근데 그 남아 있는 재산도 귀속하려고 하면 후손들이 막 거의 대부분이 소송 걸지 않았었어요 그때?
0: 뭐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100%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그때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었어요 그때는?
0: 그 잘 아시다시피 가장 덩치가 큰 이해성 관련 재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국가가 승소했습니다.
1: 그러니까
0: 친일재산조사위원회 결정이 옳았다고 사법부는 판단했는데 아쉽게도 제일 큰 재산은 국가가 패소했죠.
1: 딱 한 건 제일 큰 거 빼고는.
0: 예예.
1: 근데 좀 궁금한 점이 났던 게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 인명사정과는 별개로 국가에 네. 의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공식 지정된 사람이 1,000명이 넘지 않았었습니까?
0: 1,006명입니다.
1: 1,006명이었는데
0: 네.
1: 이 재산 환수 대상이 됐던 거 그 전원은 아니었었잖아요.
0: 그렇죠. 그 이제 반민규명법이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네. 그 반민규명법에 20개 범죄의 친일 반민족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4개만 재산이 국가에 기속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친일재산 특별법에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따로 결정할 수 있다는 뭐 항목이 있긴 했지만 전체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러니까 국가가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가운데 일부만 친일재산 국가 기속의 대상으로 법에 규정된 거죠.
1: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개 행위에만 그러니까 그 재산 환수 대상으로 네. 지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때?
0: 뭐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네.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1: 예.
0: 그러니까 그 반민규명법에 의해서 규정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도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데 재산이 국가에 기속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그 가운데서 더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극히 일부분만이 대상이 됐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하나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이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게 거의 100% 그냥 땅 아니었습니까?
0: 토지 임야죠.
1: 그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대상이 아예 포함이 안 됐던 겁니까? 아니면 찾아내기가 힘들었던 겁니까?
0: 법적으로는 그 친일재산에 들어가는데 동산도요.
1: 네.
0: 뭐 현금, 예금, 그다음에 뭐 금괴, 고소화 이런 것들이 다 친일재산에 포함되는데.
1: 네.
0: 현실적으로 그것을 조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1: 아, 집안을 뒤져야 되는데.
0: 예, 그러려면 그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강제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1: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가능하니까.
0: 네,
1: 그건.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일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현금이나 예금을 추적하는 건 진짜 불가능하고요.
1: 예.
0: 고소화라도 한번 추적을 해보자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추적을 한 적이 있는데,
1: 네.
0: 결국은 수사권이 없으면은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후손이 감추고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1: 그렇네요. 그게.
0: 네.
1: 그럼 애시당초 일기 네. 활동도 참 많은 그 제약 환경 속에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그러니까 당시 뭐 입법부에서 그런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정말 이례적이긴 한데
1: 네.
0: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돌아서 보면 어떤 상징적 의미 이상의 실효적 의미를 네. 갖는 데는 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0: 그래서 일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할 때 당시 네. 김창국 위원장님이
1: 네.
0: 얼마나 많은 친일재산을 국가 기속할지를 고민하지 말고 역사 정의를 확립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활동을 하자 그렇게 당부를 하셨고요.
1: 예, 예.
0: 그래서 일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한 2,400억 원 정도의 친일재산을 찾아냈는데
1: 네.
0: 애초에 이렇게 많은 친일재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못했습니다.
1: 오히려 성과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0: 있었다.
1: 네네.
0: 그러면 그렇게 국가로 귀속됐던 친일 재산은 나중에 어디에 쓰였던 겁니까, 그게?
1: 그 특별법에 영처가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0: 예.
1: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위한 일에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0: 그럼 그렇게 쓰였고, 그럼 이번에 이제 12월부터 활동하는 그냥 2기라고 부를게요. 2기 친일재산 조사위원회도 1기와 거의 같은 그 조건, 여건 하에서 네.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좀 달라진 건 없습니까?
1: 가장 크게 달라진 건요. 1기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재산을 국가 귀속시키면서 동시에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친일재산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법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거는 친일재산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해놓은 거죠.
0: 오호, 예.
1: 예, 그래서 이제 뭐 해방된 지 벌써 해방된 지 60년도 더 지난 시점에 친일재산 국가 귀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재산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0: 아, 예, 예, 예.
1: 네, 그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귀속을 할 수 없었는데 이번 이제 이번에 새로 제정된 특별법에는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도 친일 재산으로 국가 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0: 아, 그러면 관장님 잠깐만 1기 때 네. 친일 재산을 찾았는데
1: 네.
0: 보니까 이게 제3자에게 이미 양도가 됐어요. 그래서 네. 손을 못 댄 재산을
1: 네.
0: 그럼 이번에 이제 이번 특별법은 그러니까 다시 환수가 가능한가? 그것도 그럼 다시 환수할 수 귀속인가 할 수 있는 겁니까?
1: 예, 저는 뭐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0: 네.
1: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네. 또 이제 그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1: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0: 네.
1: 이미 처분된 재산은 당시에 그 지가로 계산 그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은 지금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액수입니다.
0: 아 그래요?
1: 예를 들어 30년 전에 처분된 재산이 뭐 한 5천만 원에 처분됐다고 했다면 지금은 뭐 땅값이 훨씬 뛰어가지고
0: 네.
1: 몇십억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데
0: 네.
1: 지금 현재 가치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당시 화폐 가치로 환수하는 거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럼 그거 진짜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네.
1: 그러니까 상징성을 갖는 거죠.
0: 그러면 그다음에 그 재산 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도 1기 때하고 똑같게 되는 겁니까?
1: 그 조항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 한계가 좀 있겠군요. 2기 활동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1: 1기 때도 그래서 그 이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 반민족 행위의 범주가 크게 네 가지였는데
0: 네.
1: 기타 조항을 활용해서 한 50명 정도를 추가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네.
1: 그 8명 정도를 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을 하고 재산을 국가 귀속시켰는데 뭐 그런 조항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어쨌거나 친일 반미 그 재산이 국가 귀속되는 친일 반미적 행위자의 범주가 일기 때와 달리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그러면 하나만 지금 뭐 최근 아마 그 관장님도 뉴스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배우 네. 하영 씨의 증조부 안상우
1: 네.
0: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애당초 일기 때도 대상도 아니었고
1: 네.
0: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1: 그 친일 재산 일기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와 같이 활동하던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위원회가 있었는데요.
0: 네네네네.
1: 그 위원회에서 1,006명의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된 그 경우에는 친일 그 반민 규명위원회 결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0: 맞아요. 예.
1: 네.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그 이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 이제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과연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0: 네, 네, 네.
1: 네.
0: 알겠습니다.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그 2기 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혹시 이게 네. 어떤 그 근거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혹시 파악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1: 그 누가 어떤 그런 보고서를 제출한 것 같은데요.
0: 네.
1: 제가 그 보고서를 봤더니 근거는 별로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0: 그래서 뭐 300억이 될지 아니면 진짜 정말 숨어 있는 친일 재산을 더 찾아내서 뭐 1000억이 될지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일기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때도 한 2,400억 원 정도의 친일 재산을 찾아낼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근데도 2,400억, 어쨌거나 많은 제약 속에서도 2,400억 원 정도의 친일 재산을 찾아내서 국가 기속시켰는데, 이번에는 뭐 350억 이상이 될지 이하가 될지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죠.
1: 그러면 일기 때그 찾아냈던 친일 재산이 있잖아요.
0: 네네.
1: 이거 말고 추가로 친일 재산을 더 찾아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0: 일기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는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남아있는 친일 재산만 국가 기속을 했는데요.
1: 네.
0: 이제 새로 제정된 두 번째 특별법에는
1: 양도한
0: 어쨌거나
1: 것도.
0: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1: 네.
0: 처분된 재산도 친일 재산으로 국가 기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이 제일 큰 차이고, 근데 이제 현재 시가로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아마 당시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은 건수는 많아질 테지만 액수는 기대만큼 안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당시 화폐 가치로 환수한다는 이거 왜 이렇게 온 걸까요? 이해가 좀안 되는데.
0: 아니요, 법 조항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1: 네.
0: 물리적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국가 기속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1: 그래요?
0: 예를 들어서 뭐 30년 전에
1: 네.
0: 1억 원을 주고 매도한 뭐그 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은 뭐 개발이 돼서 수십억, 수백억이 됐다고 했을 때, 그거를 물리적으로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1: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화폐 가치냐 지금의 화폐 가치냐는
0: 네.
1: 어떤 그 재산의 실물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제3자한테 매도를 해서 그때 매도 가격 이것 갖고 아무래도 이제 이야기가 되겠네요, 주로.
0: 그러니까 재산이 현재 남아 있으면,
1: 그냥
0: 토지든 임야든 남아 있으면 그걸 그대로 현물로 그냥
1: 그러니까
0: 국가 기속하면 되는데,
1: 그렇죠.
0: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1: 예.
0: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돌려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1: 그렇죠.
0: 문제가 되겠죠.
1: 그렇죠. 그럼 아무튼 일기 활동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2기 위원회에 꼭 당부하고 싶거나 꼭 이러이러한 점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1기 위원회 때도 이제 당시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친일 재산에 많고 적음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친일 재산을 찾아내서 빠짐없이 국가 기속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1: 네.
0: 2기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도 아마 그런 자세를 갖고 친일 재산을 찾아내서 국가 기속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근데 어차피 요번에도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좀 사실 좀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좀 제일 아쉬운 게, 그러니까 재산 환수 대상으로 설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너무 제한돼 있는 거거든요. 이걸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또 이걸 범위를 넓힐 필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뭐 원칙적으로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와 거의 쌍둥이와 같은 기구가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거든요.
1: 그렇죠.
0: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006명을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1: 최소한 그 사람들이라도 좀 대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친일재산특별법은
1: 네.
0: 조금 뒤에 만들어졌는데,
1: 네.
0: 아마 논란을 의식해서 그런지 국회에서 그 가운데서도 일부만 또 재산이 국가 기속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이렇게 규정을 해놔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1: 그러니까요. 국민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 국가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공식 분류된 1,006명에 대해서는 다 뒤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적 상식일 것 같은데.
0: 그래서 이제 2기 친일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1: 네.
0: 그런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어떤 실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원이 됐습니까? 일기 때도?
0: 일기 때도 파견받은 공무원과 자체적으로 충원한 공무원들 다 합해서 한 100명, 그다음에

0: 그 임시적으로 쓴 직원들까지 하면 한 15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1: 네.
0: 뭐 인력은 그 정도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 정도면?
0: 네.
1: 이번에
0: 네.
1: 한 건 이제 그 정도 규모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0: 그 정도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1: 예, 알겠습니다.
0: 아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예. 네. 아무튼 그러면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리면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 친일 그 재산 환수 작업이 이 시대적 의미를 갖는 걸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0: 그 일제강점이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는 일제강점 자체를 갖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적인 일제강점에 협력해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들의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친일재산특별법의 취지입니다.
1: 약간 그래서 약간 과하게 표현하면 일종의 작물 아닙니까? 작물?
0: 작물로 보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그 재산권 자체가 무효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것이 맞다고 또 결정을 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남아있는 친일재산은 하나라도 찾아내서 국가에 기속시키는 것이 뭐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예. 바에 부합하는 거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 친일재단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카이스트와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공동 연구팀이 네이버 뉴스의 댓글 약 1억 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 1억 개를 분석을 했어요?
4: 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게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의 기록인데요. 이용자만 40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외국과 연계돼서 한국 내 여론 형성에 이제 개입한 걸로 의심이 되는 계정이 약 2만 4천 개 정도 확인이 됐고,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할 건 이 계정들의 활동 양상이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특정 진영의 승리가 아니고 한국 사회의 분열 그 자체였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1: 무슨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4: 그러니까 이 연구의 출발점이 2024년에 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공개했던 외국 연계 계정 70개였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한 건데 연구진들이 이 계정들이 어떤 댓글을 달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추적을 해서 의심되는 계정을 약 2만 4천 개 정도 추려낸 거고요. 그 가운데 여론의 영향을 주려는 성격을 띈 걸로 보이는 댓글 412만 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 상단에 많이 올라온 댓글 상위 10개 가운데 7개는 정치인 관련 내용, 정치인이 언급이 됐던 거고요.
1: 네.
4: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또 조국 전 장관 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더 눈여겨볼 거는 특정 진영을 겨냥한 게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한 계정이 다 욕을 했다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1: 네.
4: 이 다섯 정권을 거치는 동안 현지 대통령은 진영과 관계없이 늘 상위 10위 안에 들었고요. 더불어 이제 해당 계정들이 추정되는 나라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에서는 이 국가들을 주요 인접국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이냐를 따지기보다는 이 계정들이 우리 온라인 여론에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1: 그 방식이 어땠는데요?
4: 그 방식이 이제 네이버 뉴스 댓글창에서 벌어진 일을 추적을 한 건데요. 한국 성인의 63%가 이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게 네이버이죠.
1: 네.
4: 근데 그 네이버 뉴스의 베스트 댓글이라고 하면 우리가 곧 민심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데 네이버에서 댓글이 상단에 올라가려면 공감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네이버에서 이제 어떤 표현이 공감을 많이 받는지 살펴봤더니 압도적인 수치로 상단에 오른 건 유일하게 수사 전략이 한국 비난형 댓글이다라는 거죠.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
1: 그래요?
4: 네. 예를 들어서 징병제는 한국이 운영하는 노예 제도다라든가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헬조선이다 같은 표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고 반면 한국은 이웃나라의 체제를 더 배워야 한다라는 식의 어떤 주변국을 찬양하는 댓글들은 다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을 깎아내리는 말들은 공감을 사고 주변국을 치켜세우는 말들은 외면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이번 연구를 이끌었던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5: 사람들은 소재에 상관없이 누구를 욕하기만 하면 라이크를 누르네. 그러니까 욕하자. 근데 한쪽만 욕하지 말고

0: 반반씩 욕하면 반반씩 좋아요를 누를 거야, 아마. 그게 상단에 노출되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택한 거지 우리가 그 얘기를 한건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사람들의 도덕적인 편향성을 자극하기만 해도 정치적 양극화, 뭐 여론 양극화, 이념 양극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는구나. 그러니까 별 그렇게 큰 에너지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1: 아, 그러니까 공감을 눌러주는 건 한국 이용자들일 거 아니에요.
2: 네, 그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0: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그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조금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금은 거리를 두고, 그런 침잠한 시선을 사회 전체가 가질 수 있으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훨씬 강건해질 거다, 견고해질 거다.
1: 좀더 거리를 둬야 된다. 이게 결론일까요?
2: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AI가 등장을 하고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일반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외국의 온라인 개입을 완벽하게 차단한다라는 건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게 연구진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스스로 휩쓸리지 않고 더 어떻게 이 민주주의를 다져갈 것인지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1: 근데
2: 것이죠.
1: 좀 제가 너무 회의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좀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은 이용자들이 다 개별적으로 고립돼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 같은데 현실이 그러냐라는 거죠. SNS 사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묶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2: 그렇죠.
1: 오히려 거기서 거리를 더 두는 게 아니라 SNS의 분위기와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오히려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드는 게 지금 이 작동 원리 아닌가요?
2: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면도 있죠.
1: 그러니까요. 사실은 SNS에서 이것이 한 사람의 어떤 존재 방식과 의견 표출 방식을 어떻게 규정하는가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오히려 좀 입체적인 조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2: 네.
1: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2: 네.
1: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조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2: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MBC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

0: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연휴 동안에 경남 거제에는 8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요. 그중 6시간 만에 500mm 퍼부었습니다. 지금 거제 통영 중심으로 산사태 경보 내려져 있고요. 경남 제주 중심으로는 호우특보, 경남 지방으로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부산과 경남 남해안으로
1: 타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그냥 단도직입으로 대표는 누가 되는 겁니까?
3: 지금으로선 김민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매우 높다. 유력하다.
4: 예. 그렇죠. 개표 방송이었으면 지금 이제 그 각 방송사에서 유력 마크를 이렇게 지금 찍은 상황인 거겠죠?
1: 비유가 철저해요. 네,
4: 당선 확정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유력은 맞다. 그럴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3: 그러니까 보통 8부 9부 능선 넘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 있는 것은 오늘 유일하게 대의원 투표가 남아 있는 것이고 여론조사도 이미 끝났습니다. 주말 사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대의원 투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처음으로 1인 1표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대의원 투표의 가중치도 사실상 적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의원 투표의 마지막 승부처라고 한다면 5등이 만약에 바뀔 수 있느냐 정도이지 지금으로서는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20% 포인트 이상 이기지 않는 이상 김민석 후보를 꺾긴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70% 반영되는 경선에서 8.4% 포인트 차가 났기 때문에 30%가 반영이 되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뒤집으려면 곱하기 2.5가 되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튼 해서 20% 이상으로 정청래 후보가 압승을 해야만 국민 여론조사에서 뒤집기
4: 가능하다. 호남의 가능하다. 거의 약간 리버스 정도 구도가 여조에서 나와주고 하면 이제 좀 클로저에 가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어렵다는 게 중론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여론조사들을 비교해봐도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승자가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큰 격차를 보였던 여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지금 뒤집기는 정말 어렵긴 하다라고
1: 그러면
4: 것 같습니다.
1: 선호 투표 없이 그냥 1차에서 끝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3: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누적을 보면 49.9%가 지금까지 지금 김민석 후보가 얻은 것이고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 5% 그 지역에 가산점을 줬을 경우에는 49.9, 뭐 49.91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이제 50에 근접하긴 합니다만은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도 봐야 돼서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으로서는 여론조사 없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1: 그러니까 선호투표 없이.
3: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을 잘못했네요.
1: 선호투표 없이 그냥 그 이제 가중치 영남 가중치만 부여한 거에다가 오늘 대의원 투표 그냥 국민 여론조사 다 합산해도 김민석 후보가 50% 넘어서 그냥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3: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맞아요.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전체 평균보다는 김민석 후보가 그렇게 좁히면 조금 더 높게 나왔던 여론조사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거기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배제한다는 거죠.

0: 다만은 이제 그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조사를 가는 것이죠.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순회 경선을 종합을 하면 역시 가장 도드라진 곳은 호남,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위가 누가 되느냐라는 엎치락뒤치락은 이루어지지만 사실 득표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0: 그렇죠.
1: 호남에 제주도 포함이 되겠네요. 여기서만 확실하게 된 거 벌려졌었거든요. 그럼 호남의 그 권리당원들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읽어야 되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정청래 1기 지도부와의 뭐라고 할까 삐그덕거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대통령도 사실 표를 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좀 더 합의 맞는 사람과의 이기 이제 당청 관계를 누리겠다, 꾸리겠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에 대해서 호남을 중심으로 그런 길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호남에서 이제 지역구 의원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는 특히나 이제까지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정치 아젠다에 굉장하게 표를 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호남 반대처라든지 이런 이슈에 있어가지고 좀 반응을 하는 호남 표심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그 메가 듣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준력을 계속 이어가고 되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이 계속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당이 어떻게 뒷받침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김민석 후보를 선택을 했다.
0: 네, 물론 이야기. 뭐 정청래 후보도 같이 발을 맞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의 호남 민심은 이번 선거 결과로 드러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2: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 호남 유권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민주당 지지층 분들이 전략적으로 항상 투표해 왔던 그 심리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명분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당에 필요한 리더십은 정부를 조금 견제하거나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 위해서 민심을 전달하고 그런 창구로서의 역할보다는 더 착 붙어가지고 강력하게 서포트를 해주는 리더십도 맞는 것 같다라는 컨센서스가 호남에서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가특구 같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이익적인 투표에도 부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과 이익이 모두 호남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제 호남 시민들 유권자 입장에서는 다른 옵션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위가 김민석 후보가 될 거라는 건 예측 가능했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표수림이 나왔다는 거에서 다시 한번 좀 전략적인 투표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제 김민석 캠프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역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한 우리 위기 의식이 호남 당원들한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정부를 좀 뒷받침해 가지고는 힘을 한 번 더 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전략적으로 발휘된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표차가 나가지고 뭐 김민석 캠프 그리고 정청래 캠프 양쪽 다 좀 놀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1: 그래요. 캠프 분위기가.
0: 예, 네, 아무래도 이제 20% 포인트 이상 차이,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이길 거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인 동의이긴 했었는데
1: 사실 코너 볼 때는 전북이 어떻게 되는가 되게 그렇죠. 관심이 있었는데 네. 전북에서도 이겼죠. 김민석.
0: 전북이 심지어 그렇죠. 전남 광주보다 더 크게 이겼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좀 재밌게 볼 포인트들이 꽤 있죠.
1: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만약에 분석을 하면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짚어야 되는 게 이게 일반 유권 국민이 아니라 당원들이란 말이에요. 당원들인데. 그러면 호남의 어떤 당원들의 생각을 그렇게 읽었다면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를 거의 김민석 후보고 비등하게 지지했던 당원들의 그런 생각은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2: 그런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견제 혹은 좀 비판적인 의식도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퍼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이 좀 있다.
2: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그 후보를 포함해서 팀 정청래 속해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가 너무 반명으로 프레임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왜 반멍이냐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반명으로 네이밍하는 게 좀 과하다는 생각도 기본적으로 하는데,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분들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일부분들은 상당히 반명화 되어가 있는 과정이 있는 건 맞아요. 이거 왜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당대표로 나오고 하는 거지? 뭐 정청래 후보가 대표실에 그렇게 잘못한 게 맞나? 왜 이렇게까지 청와대에서 싫어하는 거야? 이런 불만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판적인 의식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여기에 최근에 이제 정부가 좀 약간 이제 실수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주식시장 관련된
1: 뭐 인사도 있고
2: 인사 부동산 관련 그런 것들 특히나 보수 인사 썼다가 이병태 전 위원장도 그렇고 좀 잘못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 지금 민주당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다라는 인식도 분명히 만만치 않게 있다라는 점도 확인된 건 맞다고
1: 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성을 좀 더 확실하게 잡아주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정체성을

0: 더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출발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규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예,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쇄신과 다시 신발끈을 묶는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1, 2위 간의 이제 득표 차가 얼마가 날지를 이제 뭐 좀 봐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근소한 어떤 득표 차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누가 어떤 대표가 되느냐보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아우를 수 있느냐. 이걸 노선을 어떻게 함께 아우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정책 과제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라고 할까 적당한 긴장감과 혹은 비토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규모가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집권 1년 차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특히 집권 여당의 당원들의 전체 구조를 봤을 경우에 좀 무서운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과가 본인 입장에서 뭐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인식이 필요한 것 같고요.
0: 그렇죠.
1: 그런 차원에서 최고위원 구성도 사실 쉽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한 친청 3명이 들어가고 그리고는 당대표는 이제 친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의 주는 역학관계라고 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0: 자, 최고위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관심사는 딱 하나 아닙니까?
2: 그렇죠.
0: 누가 5등 되느냐. 이거는 지금 제가 예측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예측 불가이라고
1: 생각합니다. 정말 초박빙입니다.
0: 예측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거 김영호 인미의 후보가 사퇴를 어제 선언을 했잖아요. 그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여지는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의원표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의원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000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어가지고 그러긴 한데 지금 정말 따다다닥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0: 0.1% 차이인데.
1: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몇 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김영호 후보와 인미의 후보가 사퇴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정말 5등은 마지막까지 열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를 정도의 초박빙 승부인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좀 대의원들은 또 권리당원과는 약간은 결이 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친명계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혹은 국회의원의 소위 말한 그립이 조금 더 이제 작동하는 이제 그룹이라는 생각들을 네. 많이들 하시는데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사실 초선 의원들을 상당 부분 많이 이제 교체했었었고 그 초선 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친명으로 분류되긴 합니다.
0: 네.
1: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친명계로 꼽히는 김용 부원장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긴 한데요. 근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2: 그렇죠.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사실 전반적으로 정청래 후보보다는 김민석 후보 쪽에 표심이 좀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의심이 기울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게 역시 대의원들 표심에도 영향을 줄 텐데 그 격차가 지금 6위로 밀려난 김용 후보를 5위로 끌어올려질 정도로 될까? 이건 또 약간 물음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남은 표가 얼마 많지 않다. 또 이제 국민 여조가 또 어떻게 될까 좀 불명확하다. 특히 최고위원 선거에서.
0: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는 지금 아직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된 국민 여론조사. 이거가 오히려 더 큰 거라고도
2: 그렇죠. 네.
1: 근데 심지어 이제 거기 사표가 발생하는 거죠.
0: 그쵸?
1: 왜냐하면 이제 사퇴한 후보가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표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무효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를 할 거였었으면 사퇴를 하는 방식으로 좀 빨리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2: 그렇죠.
1: 이런 이야기도 네, 있습니다.
2: 효과를 키울 거면 조금 더 빨리 썼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사퇴한 두 후보의 그게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막 안 될 걸 되게 하거나 될 걸 안 되게 할 정도의 큰 차이를 만들기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늦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은 표가 얼마 없기 때문에.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삐딱한 질문 두 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째 언제부턴가 갑자기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가 되게 관심사가 돼. 원래 수석 최고위원은 직은 없어요.
1: 아, 그렇죠.
0: 그죠? 네.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고 버린 겁니까 이게?
1: 근데 이제 통상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자적 관점에서 보통 이제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를 할 경우에는 이제 주요 인사들의 말들을 받아치면서 보도화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0: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

0: 물려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회의의 순서, 발언 순서라든가 여러 가지 좀 맞물려 있는 게 있다면, 또 대체로 수석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뭔가 이제 입지가 좀 있는 분들인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될 수 있다, 그 선거에서 1등을 할 만한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스피커 발언이 다른 최고위원보다 조금 더 셀던 어떤 경향성은 있었다. 그런데 이게 또 마냥 맞지는 않은 게, 예를 들면 제가 또 국민의힘 출입이니까 국민의힘 출입 기자로서 아침 회의에서의 발언 순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석 최고위원 신동호 의원이 먼저 발언한다고 해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어차피 김민수 최고가 더 센 발언할 거기 때문에 다들 김민수 최고 발언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언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1: 내용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은 그 정치권에서는 그 사람이 했던 최고 직책을 위주로 불러주거든요. 현 직책이 그렇죠,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에 그 사람이 장관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냥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장관이라고 불러주는데,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이라고 안 부르고 수석님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2: 아, 그렇게 또
1: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상징성과 실질적인 아니, 거에서 다.
2: 아니 호칭을 수석, 원내 수석 부대표도 수석이라고 부르지
0: 그렇죠.
2: 않나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원내 수석.
1: 원래 수석 부대표인데도 다 수석이라고 부르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 경향성도 있고 해서.
2: 헷갈릴 것 같은데.
0: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그 야당 원내 수석 부대표한테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 한번 해가지고 네. 아 수석님 잘 계시죠라고 했더니 어 나 수석 아닌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원내 수석 부대표 수석은 그 아무 의미가 없는 수석이다. 수석이라면 부담스럽다.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수석이어도 공식 직함에 있는 원내 수석 부대표의 지위와 없지만 있는 것 같은 수석 최고위원의 지위는 그럼요. 상당히 좀 다른 거죠.
2: 그러면 정치권은 청와대 수석도 있고,
1: 아, 그렇죠.
2: 그다음에 그 당의 수석 최고위원도 수석이고, 원내 수석 부대표도 수석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1: 원래 호칭을? 정치권이 호칭 인플레이션이 심한 곳이긴 합니다.
2: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자, 친청이 3이 되느냐 친명이 3이 되느냐 언론은 계속 이 보도를 하던데 또 삐딱선 정세를 막 발휘하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다수결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만 가정을 해보면 당연직 최고위원이 또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임명을 네. 하게 되기 때문에.
2: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0: 사실 그러니까 지명직 두 명을 당대표가 이제 할 수가 있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막 진짜 올킬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당대표랑 최고위원 사이의 어떤 뭐 경향이나 계파가 달라가지고 뭐 최고위가 봉숭아 같은 데까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데 어쨌든 소위 말하는 김민석 당대표가 된다면 그 당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 최고위 자리에서 세 명이냐 두 명이냐 한 명이냐 차이가 없진 않겠죠. 정치적으로
2: 마이크가 두 개냐 세 개냐의 차이.
0: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엄청난 반전을 만들거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는 걸 안 되거나 안 될 걸 대기할 정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보통 기사화 되는 거든 스피커가 모여서 하는 힘이든 하다못해 정청래 대표 시절에도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최고위원들이 몇 명이냐 그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몇 개가 서로 겹치고 맞물리느냐가 어쨌든 그날의 뉴스의 그 버즈를 얼마나 만드느냐 차이가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를 내다보았을 때도 어쨌든 친청계 팀 정청래 쪽에서는 무조건 세 명이 들어가야 한다. 팀 그러니까 만약에 세 명이 애초에 세 명이 출마 세 명이 다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아 우리가 당대표 선거는 졌지만 전체 당원들 표심에서의 파이는 만만치 않음이 증명이 됐으니 그 뒤를 또 발판 삼아서 도모해 볼 수 있는 자리도 생기겠죠.
2: 그러면 제가 단순 투박하게 그럼 2차 질문을 하면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친청 최고위원 세 명의 만약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럼 무승부입니까?
1: 부에?
2: 무승부입니까?
0: 무승부라고.
1: 아, 무승부. 아, 네. 뭐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한 바가 있냐면 그러니까 막판에 본인이 던진 승부수로서 내년 4월에 만약에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된다면 이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열린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죠.
2: 그럼 뭐
1: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서울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 선거를 두고 재신임을 묻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2: 아, 맞아요. 그 얘기했어요.
1: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당의 차기 당권이 1년 동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임기는 2년입니다만은 이제 그리고는 이제 공천권 행사했던 시기에 당대표가 누군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요소인데 여기에 이제 친청계의 세 명이 들어가서 그 당내 어떤 여러 가지 역학과 지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전당대회 이후 아닙니까?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이후 이게 지금 제대로 화학적 결합이 되겠느냐. 이게 이제 사실 제일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 후보들 말고 그걸 지켜보는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과열 양상 뭐라고들 하던가요? 혹시 얘기 좀 들으셨어요?
1: 그러니까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본인도 오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의원들이라든지 선거에 대한 어떤 이 과열이 아니라 당원들 사이의 사이가 너무 나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지역에서 본인들이 다양한 지역 당원들을 만나는데.

0: 당원들끼리 너무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이게 제대로 회복이 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 갈등이 전에 좀와는 좀 다른 면이 있다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결국은 새롭게 되는 당 대표와 그 소위 말해서 친청계가 몇 명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화합을 보여주는 것이 그 향후를 여러 가지 도모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의 또 메시지와 그리고 포용의 가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지금 이제 거의 전당대 막바지로 오게 되면서 후보자들의 메시지는 저는 톤이 좀 정리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도 SNS에 올리면서 본인을 지지해준 분들한테 감사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복하겠다거나 뭐 반기를 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어쨌든 겸허히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또 김민석 후보도 본인이 됐을 경우에 다 이제 탕평하고 어쨌든 다 포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라서 그렇게 정리된 수준은 맞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너무 멀어져 있는 지지층의 마음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명화되고 있는 반명으로 정체화하고 있는 그 당원들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포섭할 것인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나 이제 당비 덜 낼 거야 아, 나 이제 당 뭐 신경 안 쓸 거야 뭐 대통령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지라고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이전에 뉴 이재명이라고 했던 그 흐름들은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대통령을 지지해라는 분들이었다면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 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지금 정부는 지지하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아라는 분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선거 끝났다고 아 뭐 우리가 졌나 보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관망사가 됐든 뭐가 됐든 약간 비토정서를 가지고 앞으로의 여권이고 하는 움직임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또 여당이 실력으로 또 대통령과 정부가 포용해 가면서 정책과 여러 가지 아젠다를 던지면서 다시 포섭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실패한다 그러면 이 잠재적으로 돌아선 분들은 다음 선거 때 또 역할을 할 겁니다.
2: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그런 기사 많이 쓰더만요. 아, 분당 가능성, 결별 가능성. 이건 말 그대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신다.
0: 그러게 민주당이 너무 부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부자다?
0: 예, 그러니까 정당이 가지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다양한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을 깨게 될 경우에 네가 나가야 되는 거지 왜 내가 나가냐라는 생각들을 보통은 하는데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깨지기에 너무 큰 부자당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 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 그래요?
1: 깨려면 대권주자가 있어야 됩니다. 팀 정청래는 대권주자가 없습니다.
2: 그래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뭐 분당 가능성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기사를 위한 기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1: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앞으로 나중에 뭔가 혹시 있을지 모를 분당의 하나의 요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게 절대적으로 작용해서 분당대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2: 알겠습니다. 민당 전당대회 좀 전망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분은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5: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오늘 경남 지역과 제주에 집중호우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안전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은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에너지 기초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일명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던 시세보다 훨씬 싸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이렇게 남게 된 로또 청약 물량은 제 일반인에게 주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우선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네요. 잠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유나 금처럼 GPU의 임대료를 미리 사고팔 수 있는 선물시장이 열립니다. GPU를 빌리는 임대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고 있는데 요즘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계약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이것을 좀 해지해보자라는 그런 목적 같은데 어떤 시장이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얘기인지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민현 기자, 머니투데이 신문의 김근희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5: 예, 뭐부터 할까요?

0: 로또 청약 없어지는 것, 로또 줍줍 사라진다는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아파트는 이렇게 이제 그 분양을 했다가 분양 받으신 분이 무슨 자격 미달 이런 게 나중에 밝혀져서 그 계약이 이제 없었던 걸로 되돌려야 되면 그게 이제 몇 년 후에나 그게 알려지니까 그때가 되면 몇 년 전에 그 분양 가격으로 다시 당첨자를 뽑아야 되는데 와 그러면 엄청 이제 시세보다 싸게 되는 이제 그런 물량인 건데 이게 무슨 변화가 생깁니까 앞으로?
1: 네, 정부가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통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아파트를 분양하고 뭐 미계약이나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 물량이 나오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해요. 이걸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앞으로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나온 잔여 물량
0: 어떤 지역에서는 분양가 자체가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높기도 하니까 남았다고 해서 크게 로또가 아니기도 하고 그거는 좀 그때그때 달랐을 텐데 이게 그래서 원래 계약을 포기하면 보통 이제 민간에 예를 들어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케이크를 예약했는데 예약한 분이 안 나오시면 그냥 빵집은 다른 사람한테 팔지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제값을 받고 팔 거 아니겠어요. 세상 모든 상품이 다 그런데 아파트는 딱 정해진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제 그걸 그런 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로또 청약으로 주면 저거는 정부가 그냥 가져가서 정부가 돈을 벌든 정부가 돈을 아끼든 그렇게 해야지 그 왜 전 국민 갑작스런 로또를 만들지? 그런 얘기를 종종 저희 방송에서도 했었는데 정부가 이제 방식을 바꾼 건 손경제를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된 이 소수의 사람들만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무순위 청약은 아파트를 분양하고 남은 물량을 빨리 소진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였어요.

0: 때요.
1: 네.
0: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2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무순이 청약 당시 실거래가가 49억 원으로 시세 차익이 2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면서 신청자가 몰렸고 무순이 청약 경쟁률이 약 34만 대 1에 달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아파트 주인이 결국은 이게 뭐 재건축 아파트면 재건축 조합이 주인인 거고 일반 새로 지은 아파트면 시행사가 주인인 거니까 시세가 49억이면 49억에 팔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자본주의 원리인데 그 당시에 최초에 분양했었던 게 23억이니까 23억에 분양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즉 한 중간 20억을 그럼 누가 먹는 거냐 이제 이 논리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또 매번 시세대로 그냥 마음대로 분양해라고 하면 최초 분양할 때 일부러 막 부적격 당첨자들 많이 만들고 건설회사가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룰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거를 전 국민 로또로 만드냐 이제 이런 지적들도 같이 있었죠. 뭐 이런 거 말고도 가끔씩 서울 근처에서 나오는 건 꽤 뭐 수억대 가져가는 로또가 많았었죠.
0: 네, 뭐 서울 동작구 흑석동, 강동구 둔촌동,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서도 무순이 청약을 진행했는데요.
1: 예.
0: 분양가와 실거래가가 5억에서 10억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당첨만 되면 앉아서 수억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이 나왔고요. 또 무순이 청약은 일반적인 신규 분양가는 조건이 좀 달라요.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가점도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1: 예.
0: 뭐 모든 무순이 청약 물량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전매 제한이나 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당첨된 뒤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아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1: 그러니까 무주택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였다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무주택자들이 다 몰렸던 건데 그러니까 집으로 차익을 얻고자 하는 욕구는 무주택이건 유주택이건 전 국민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0: 네.
1: 막 수십만 명 몰리는 거 보면.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정부가 LH가 가져간다 이제 그런 얘기죠.
0: 네, 그렇습니다.
1: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0: 일단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은데요.
1: 예.
0: 특히 지금 무순이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잖아요.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내 집 마련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부양 가족 수 등에 따라 가점이 결정되는데 젊은 무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 예.
0: 무순이 청약은 추첨이기 때문에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이제 줄어든 거죠.
1: 시세보다 싸게 받을 수 있는 그 가점 낮은 분들에게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0: 네, 그렇죠.
1: 운에 많이 작용이 되는 거지만. 네네.
0: 또 하나 따져봐야 할 게 LH가 잔여 물량을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되면 해당 아파트는 분양시장에서 빠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결국 무주택자에게 주거 기회가 돌아가는 건 같긴 한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빌려서 살 수 있는 기회로 바뀌는 거죠.
1: 집은 거주하는 거지 바이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 컨셉에 맞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맞는데 이제.
1: 예.
0: 뭐 투자의 목적으로
1: 투자 목적으로 접근할
0: 거니까.
1: 분들께는 물량이 줄어드는 그쵸. 것이다. 예.
0: 그리고 또 LH가 무순이 청약 물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게 공공임대를 공급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 규제 지역에 매입 임대 6만 6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 예.
0: 1년으로 따지면 약 3만 3천 가구인데 근데 최근 1년간 나온 잔여 물량이 약 1,600 가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그러니까 6천 조금 더 더해지는 건데 그냥 그 로또로 만들어줘야 네. 꿈이라도 키우지 그쵸. 뭐 하는 거냐 이제 그런 반발이군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효과도 그렇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LH의 재무 부담도 변수예요. 그래서 LH가 공시한 예산을 보면 올해 부채는 194조 원으로 예상되고요.
1: 예.
0: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약 240% 수준입니다.
1: 음흠.
0: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역시 11조 원 적자로 전망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지역의 민간 분양 주택까지 추가로 사들이게 되면 LH의 재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 그러니까 10억씩 뭐 20억씩 차이 나는 걸 그냥 LH가 싸게 사서 민간들을 대상으로 경매로 팔면 그 차익을 LH가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LH가 결국은 나라 공기관이니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가져가는 것과 같으니 그러면 LH 재무 구조도 개선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택을 사서 그럼 어디에 쓰겠다는 거예요? LH는 임대주택으로?
0: 네, 그렇죠.
1: 그러니 LH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비싼 지역이니까 비싼 돈 주고 사서 임대주택으로 쓰려면 또 돈 필요하지 않냐? 그런
0: 그렇죠.
1: 얘기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뭐 임대주택은 종류가 다양한데 이번에는 무슨 공공형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그런 장르가 새로 만들어졌다는데 이걸로 쓴다면서요?
0: 네, 지난 13일에 발표한 내용에 있었는데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도 들어가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

0: 공공임대와 달리 중위소득 150% 이하라거나 예. 뭐 소득 분위별 입주 쿼터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 거주기간은 6년이지만 뭐 거주자가 출산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소득이 꼭 낮아야 한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
0: 네.
1: 무주택이고 젊기만 하면 준다는 얘기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 물량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줘야 된다라고 강박을 갖다 보니까 이제 그쪽 수요와 공급이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민간 수요 시장에는 안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두 채 필요한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민간 시장에서는 가격이 좀 안정되는 그런 효과가 어차피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싸게 가난한 분들에게 줘야 된다는 강박을 굳이 안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도 이제 손경제에서 종종 했죠?
0: 네, 맞습니다.
1: 정부에서 듣는 모양입니다. 이 프로그램 거, 이 코너를. 자, 조미연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0: 네.
1: GPU 가격이 요즘 계속 올라가고 뭐 메모리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GPU를 사고 파는 선물 시장이 생긴다는 뉴스가 있네요.
2: 네, 그렇습니다. 그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그룹이 오는 10월 5일부터 GPU 임대료를 기초로 한 컴퓨팅 파워 선물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1: 원유 선물, 무슨 곡물 선물 뭐 이런 것처럼 GPU 선물이 생긴다는
2: 그렇죠.
1: 파생상품이.
2: 네. 엔비디아의 H100과 B200 두 종류의 GPU 임대료를 따라가는 그 상품인데요.
1: 예.
2: H100은 지금 AI 학습에 널리 쓰이는 칩이고 B200은 그보다 좀 신형인 칩이에요.
1: 예.
2: 여기서 거래하는 건 GPU 자체는 아니고요. 실리콘 데이터라는 조사업체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클라우드 업체와 GPU 임대 전문 업체에 시간당 GPU 임대료를 모아서 산출을 예. 하고 있는 H100과 B200 임대료 지수가 있어요. CME는 이 지수를 기준으로 선물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계약 한 건은 GPU 하나당 한 달 동안 빌리는 비용을 나타내고요.
1: 예.
2: 그러니까 만기가 됐다고 실제 GPU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임대료와 선물 가격의 차이만 돈으로 정산하는 거예요.
1: 쉽게 말하면 GPU 임대료 놓고 내기하는 거네요. 나 저거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이거 이렇게.
2: 네, 모든 맞습니다.
1: 파생 상품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만.
2: 그렇죠. 그러니까 예. 원유 선물 거래한다고 반드시 또 유주 선으로 석유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GPU 선물도 GPU를 빌리는 가격 자체를 거래하는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1: 예, GPU 월세 선물 시장.
2: 네.
1: 근데 이 상품은 왜 만든 거예요?
2: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그 AI 산업이 커지면서 GPU 사용료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한번 학습시키려면 수천 수만 개의 GPU를 오랫동안 돌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을 다 만든 뒤에도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AI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을 때마다 GPU가 계산을 하는데 이런 이른바 추론 과정에서도 비용이 계속 나갑니다.
1: 예. 그러니까
2: 예전에는 GPU 임대료가 일종의 전산비 가운데 하나였다면 이제는 이제 AI 기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원가가 된 거죠.
1: 그러니까 전국에 공장 돌리려면 석유 가격이 매우 중요하고 석유가 핵심 원재료가 되듯이
2: 그렇죠.
1: 앞으로는 GPU 임대료가 마치 석유처럼 중요한 원재료 가격이 될 거다. 그 말이네요.
2: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수요는 갑자기 또 몰릴 수 있는데 새로운 AI 모델이 나오거나 빅테크가 투자를 확대하면 GPU를 빌리려는 예. 기업이 한꺼번에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임대료가 크게 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리콘 데이터 자료를 보면 H100의 1년 계약 임대료가 지난해 10월 시간당 $1.7에서
1: 예.
2: 올해 3월 $2.65로 5개월 만에 56%가량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같은 H100을 빌려도 어느 업체에서 빌리는지 몇 대를 쓰는지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1: 예.
2: 그래서 장기 계약 할인이나 각종 부대 비용까지 붙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이 비싸게 빌리는지 싸게 빌리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AI 연산 비용은 커지고 가격은 출렁이는데 그동안 그 위험을 회피할 그런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거죠. 그 빈틈을 메우는 상품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1: 그 GPU 가격이 GPU 빌리는 가격이 갑자기 치솟을 수도 있고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는데
2: 네.
1: 거기에 그대로 이 비즈니스가 노출되면 불편하니까 이제 그거를 해지하는
2: 네.
1: 목적으로
2: 그렇습니다.
1: 뭐 어떻게 해체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2: 예를 들어서 이제 한 AI 개발사가 3개월 뒤에 H100을 대규모로 빌려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킬 계획이라고 하면요.
1: 예.
2: 지금 시간당 임대료가 3달러인데 석 달 뒤에 4달러로 오르면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크게 늘어나겠죠.
1: 그렇죠. 그럼 불편해지거나 뭐 이런 사람 못하겠죠.
2: 그렇죠.
1: 마치 건축비가 갑자기 올라가면 아파트 짓는 사업을 어떻게 해? 이런 거라.

0: 비슷하게.
1: 맞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지금 H100 선물을 사두면 실제 임대료가 올랐을 때 선물에서 얻은 이익으로 늘어난 임차비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미래의 GPU 사용료를 지금 이제 미리 픽스시킨다는
0: 네, 효과가 있다.
1: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요. 반대로 GPU를 빌려주는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업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비싼 GPU를 대량으로 사서 시설까지 지어놨는데 몇 달 뒤 임대료가 크게 떨어지면 예상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때 선물을 미리 팔아두면 임대료 하락에 따른 손실을 일부 줄일 수 있고요.
0: 예.
1: 또 하나 선물 가격 자체가 이제 시장의 가격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각자 클라우드 업체와 가격을 협상했지만
0: 예.
1: 앞으로 그 거래가 활발해지면 시장이 예상하는 뭐 3개월 뒤, 6개월 뒤 GPU 임대료가 공개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AI 기업은 이 가격을 보고 지금 장기 계약을 맺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은지 판단할 수 있고요.
0: 예.
1: 앞으로 AI 연산 수요가 얼마나 강할지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ME는 이 선물이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서 향후 AI 지출까지 보여주는 가격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매일매일 뭐 이야기하는 텍사스산 원유, 뭐 두바이유 내지는 브렌트유 이런 가격이 결국은 선물 시장 가격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 그게 그냥 유가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듯이. 앞으로는 GPU 임대료도 요 선물 시장 GPU 선물 가격이 요즘 얼마야 이러면 아 GPU가 그 정도에 거래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건 뭐 만들어 놓으면 좋긴 하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끔씩 그 저도 생각하는 게 서울 아파트 선물 아니 그런 걸 금융시장 네. 파생상품 시장에서 만들어 놓으면
1: 네.
0: 지금은 서울 아파트 살려고 하면 대출도 안 나오니 뭐 10억 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사요? 그러나 가격이 오르면 그 오른 가격이 나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대나 30대나 지금 당장 집 살 돈은 없으나 집값이 안 올랐으면 좋겠고 오르면 내가 그 리스크를 헤지하고 싶다라는
1: 네.
0: 분이 계시면 아파트 선물을 사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 네.
0: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어치 사두고 어차피 나는 돈이 이만큼밖에 없으면 뭐 약간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집값이 안 오르면 안 올라서 좋고 오르면 내 선물 가격도 같이 오르니까 나도 돈 버니까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굳이 갭 투자를 안 해놔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 그래서 아파트 선물 시장도 만들어 놓으면 유용하겠다. 물론 거기에 이제 투기꾼들도 몰리겠습니다만 원래 파생상품 시장은 투기꾼들을 몰려야 돌아가는 거니까요.
1: 네. 예. 재밌는 생각이시네요.
0: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가 얘기했으니까 한 2, 3년 후에는 정책으로 만들어지려나 한번 두고 봐야 되겠어요.
1: 네.
0: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1: 맞습니다. 이제 원유처럼 새로운 금융 자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유도 처음에는 이제 실제 석유를 사고 파는 현물 시장이 중심이었지만
0: 예.
1: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미래 가격을 거래하는 선물 시장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 기업과 금융 회사가 참여하는 거대한 시장이 됐고요. 그러니까 GPU도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는 거고 당장 뭐 이 시장이 원유처럼 거대한 시장이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0: 예. 그러니까
1: GPU는 같은 모델이라도 어느 데이터 센터에 있는지 뭐 통신 환경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고 기술 교체 속도도 워낙 빠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상품 자체가 아직 미국 규제 당국의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0: 그래서
1: 네.
0: 뭐 제가 통과시키라고 전화 한 통 넣어놔야 되겠습니까? 있으면 좋겠네요. 예.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광고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7: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6: 잠시 후 9시 5분
7: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8: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9: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박진규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질문이 재밌어요. 우리가 해외로 여행이나 출장 가서 신용카드 긁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무슨 트래블카드라고 해서 해외에서 쓸 외화를 평소에 충전을 해두는 경우도 있고, 또 미국 주식을 사려고 하면, 그런데 달러가 부족하면 환전을 해야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질문하신 분이 궁금한 건 우리가 이렇게 만약 달러가 필요할 때 그때가 하필 주말이거나 휴일이면 외환시장은 문을 안 여는데, 이렇게 외환시장이 문을 안 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해외에서 카드를 긁거나 뭐 증권사 앱에서 환전을 하거나 라고 하면 그때 환율은 정확히 어떤 환율이 적용되는 거냐, 그게 궁금하시다는 겁니다. 뭐 외환시장이 열려 있으면야 현재 바로 그 시각에 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낮에 은행 창구에 가서 환전을 하면 그때는 늘 외환시장이 열려 있는 시간이니까 외환시장에서 지금 얼마에 거래되나 이렇게 환율을 보고 그 환율을 반영해서 은행이 한 시간마다 기준 환율을 발표하고 그 기준 환율대로 환전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닫혀있는 주말 휴일에는 어떻게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금융회사들마다 조금씩 방식은 다른데, 아무튼 금융회사가 절대 손해는 안 보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휴일이랑 닫혀있는데 그 시간에 내가 미국의 식당에서 밥을 사 먹고 만약 카드를 긁었다면 그때 환율은 내가 밥 먹고 카드 긁은 바로 그 순간의 환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카드 긁은 전표가 며칠 후에 돌고 돌아서 한국의 카드사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카드 회사에서 며칠 후에 이진우라는 회원이 미국에서 지난주에 밥 먹고 $50를 카드로 긁었네. 그럼 얼른 $50를 외환시장에서 구해서 미국 식당에 보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고, 그러면서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날 그 시각의 환율을 보고 그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카드사도 밥값으로 긁은 그 $50를 그 시점 그 순간에 외환시장에서 구해서 미국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카드 긁은 날이 외환시장 안 열리는 휴일이라도 어차피 적용되는 환율은 며칠 후에 외환시장이 열려있는 어떤 시점의 환율이 적용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 앱에서 환전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만약 그 환전하는 그 시점 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휴일이면 외환시장이 안 열려 있으니까 애매한 상황이 될 텐데, 그때는 일단 급하니까 어제 환율로 환전을 일단 해주고 나서 휴일이 끝나면, 휴일이 끝나고 다시 외환시장이 열리면 그때 정식으로 정해지는 환율로 사후에 정산을 합니다. 그런 개념인데, 실무적으로는 나중에 정산할 때 손님한테 돈 더 내셔야 돼요 하면 손님이 좀 기분 안 좋아하시니까 외환시장이 안 열린 시각에 환전을 신청하면 손님한테 일단 아주 꽤 많이 불리한 환율로 환전을 해주고 나서 휴일이 끝나면 실제 환율이 정해지잖아요. 그때 너무 불리하게 환전하는 바람에 실제 고객이 좀 더 내신 돈을 그때 정산해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증권사의 환전 시스템은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해외에서 카드 긁는 거 또는 외화 충전하는 거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니라 며칠 뒤에 또는 몇 시간

뒤에 카드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시점에 환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카드사가 손해볼 일은 없고 외환시장이 열려있을 때는 외환시장 환율, 외환시장이 안 열릴 때는 일단 손님한테 불리하게 환전해드리고 나중에 정산해주기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니까 역시 또 금융회사가 중간에서 손해볼 일은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환전해주면서 중간에 손해볼 수도 없잖아요. 예,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박진규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흔히 속상했던 순간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다고 하지만 정반대의 처방도 있습니다. 예컨대 야구에서 투수가 중요한 경기를 망쳤을 경우 그 상심이 계속 남아서 슬럼프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럴 때 스포츠 정신의학 전문가는 잊어버려라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정확히 복기하도록 도우면서 어떻게 던졌는지 하나하나 떠오르게 한다죠. 그러니까 그 순간을 감정적으로 계속 싫어하기보다 건조하고 꼼꼼하게 분석해버리기. 오히려 개운해질 수 있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